0: 좋아. 어,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어,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죠. 무조건 필요해요.
0: 이게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1: 그쵸.
0: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렇죠.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0: 편안하고.
1: 편안하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0: 필요하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2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Oh, oh, oh, okay,
2: she had a baby 2 weeks
1: 어머.
2: ago.
1: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you want to,
2: yep.
1: 그, gift.
2: Yes.
1: Oh.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4.
1: 그렇지. You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know
2: no,
1: dead.
2: I'm 그렇지. not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응. 응.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2: Really?
1: How about?
2: 응. Really?
1: 응.
2: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It's good.
2: Really?
1: Diaper. Over there. Okay.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엉뚱한 거 사주다고 들었어요.
1: 이게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0: Of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귀엽겠네요.
0: That's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0: Uh-huh.
1: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0: Yeah.
1: 내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렇죠. 이모가 아기를 had 했다.
0: 아.
1: 예,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 U 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Wow.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이 모양을 더 벌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ankle 아니에요.
0: 아,
1: 예.
0: 아, 발목 아니군요.
1: 예. 엉.
0: 아하.
1: 헷갈리는데? 엉클.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0: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1: 아니군요.
0: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1: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0: 아쉽습니다. 예. Okay, so uncle, U-N-C-L-E.
1: 아, C군요. 되겠고요. 예.
0: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1: had.
0: 아하.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1: 네.
0: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 라는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배달이잖아요.
0: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1: 예.
0: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1: Have a baby를
0: Have a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 라고
1: 네.
0: 하는 거.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1: Two weeks ago.
0: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1: 지금이요.
0: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1: 네.
0: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6개월
1: 그죠.
0: 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1: I graduated.
0: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륙하다?
1: 이륙?
0: 팍 뜨는 건데요.
1: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
0: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1: 그렇죠.
0: 랜드는?
1: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0: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1: 아, take off.
0: Yes.
1: 아.
0: 자, 그 비행기는
1: 네.
0: 30분 전에 이륙했어.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네네.
0: 같아요.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알아듣고서
1: 네.
0: 얘기하는 거 눈치를 탁 챘어요.
1: 그리고
0: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아하, 역시.
0: Uh-huh.
1: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Okay, 정답.
1: 어?
0: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1: 네.
0: 거지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 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처음이니까 B를 그렇죠.
1: Yes.
0: 그래서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 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1: 예.
0: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1: 귀엽게.
0: 식의. Yes. So 어쩌고 저쩌고 right?

0: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어? 그렇지?
1: 와하.
0: 네,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네.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Mm-hmm.
0: 확인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fact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렇죠.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1: Mm-hmm.
0: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알라이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1: 오.
0: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렇죠.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예. 익숙해요.
0: 많이...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1: Yay.
0: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나는
0: no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1: 네,
0: 느낌.
1: 틀리네요.
0: 네. 네.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네. 안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렇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1: 나오려고 하려고 그랬어요.
0: This is fine. 괜찮아요. Yeah.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1: okay.
0: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래서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0: Mm-hmm.
1: Have no.
0: 이거.
1: 했었나요?
0: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여러분들. 실마리?
1: 아! 아 그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Yeah,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1: Mm-hmm.
0: So I have no clue. 얘도 클루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아,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p.
0: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1: 그쵸?
0: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0: 직역 버전 맞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아기 기저귀 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이 단어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0: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1: 예.
0: You want
1: I want.
0: It? Okay.
1: Yeah.
0: Starts with D.
1: D?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0: P로 뭐 어떤 단어가 있죠?
1: P 있지 않아요?
0: 왜?
1: P로 한번 해볼게요. P-pad.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다. 다.
1: 다?
0: 보여드리면 You'll see what I'm saying.
1: 아, 그래요?
0: 예. Yeah.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음?
0: 정답은요?
1: 아?
0: You know.
1: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수치스러울 만해요. 이거 마흔이 나왔죠? 여러분들,
1: 예.
0: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1: 예.
0: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1: Diapers.
0: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Oh.
0: Diaper. Okay.
1: Diaper.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diaper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0: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1: Diaper.
0: 이거 잘 보세요.
1: 네.
0: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0: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잘못됐다라는 뜻이에요.
1: 잘못됐네.
0: 잘못되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1: What
0: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유사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Al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1: 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나
0: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1: 예.
0: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예.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흰색 스니커즈를 사.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없어.
1: Yeah.
0: 쭉 가면 돼요.
1: 예,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굉장히 긴장을 하시네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네.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네. 하니까

0: 크리티컬스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1: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 수 없다. 얘와 함께라면.
0: 그러니까요.
1: 그렇죠. So you,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0: 예.
1: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0: 네.
1: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Are you travel?

0: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Yeah.
1: 그냥 뒤에 뭐 brand name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0: 좋네요.
1: 네. Okay?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어, 거기 진짜 여기 엄청 저렴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금시 초문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아. 네. 대신 저렴합니다.
0: 그래서 그랬군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0: Those.
1: 써주세요.
0: Diapers.
1: Uh-huh.
0: Yeah.
1: Let's see. Let's yeah. see.
0: Mm-hmm.
1: 정답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0: 네.
1: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0: 오케이.
1: 자, 읽어볼게요.
0: 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0: 네.
1: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예.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0: 네.
1: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0: Oh, she's your wife, right?
1: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0: You want to leave, right?
1: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아이, 자, 다음 패턴은요. 어,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0: 아우, 외워야지. 꼭 외울
1: you
0: 거예요.
1: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0: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0: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Mm-hmm.
1: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0: Yeah, you can't go wrong with

0: white sneakers.
1: You got it.
0: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자,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Oh, congratulations.
4: Thank you.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Mm-hmm. Diapers?
0: Over there.
4: Oh, thank you.
0: Yeah.
1: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1: Bought the car, right?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0: Yes.
1: Al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1: 못 샀어요.
0: 아유.
1: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너무 제 얘기 같아서.
1: Yes.
0: 네.
1: 자, 오늘 배운 유명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mm-hmm.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0: 아,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Mm-hmm.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Bye.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우리 오빠는 대학생. 오늘 오빠가 내 친구들 밥도 사주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오빠 왜 그래? 아니, 너희 노는데 내가 분위기 썰렁하게 했을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봐.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if I ruin the mood?

0: 다튼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ver here, Kevin!
2: So good to see you. I feel better now.
1: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2: It was awkward meeting so many new students.
1: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2: I'm not like that.
1: Thank goodness.
2: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1: A wet blanket? No, I'm sure you weren't.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2: I gave them a fun quiz.
1: Oh, Kevin, please, not that.
2: Why? Everyone liked them. Want to give it a try?
1: No, Kevin. Let me order some coffee.
2: Christine, where are you going? Listen to my quiz question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모임 할 때요, 모임 그 자리에 막 농담도 잘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 있으면 모임 막 신나고 재밌고 그렇죠. 반면에 막 흥을 깨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우리의 케빈은 둘 중에 어떤 쪽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Over here, Kevin! Kevin, 여기야, 여기! 카페에 들어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부릅니다. 케빈은 어쩐 일인지 우리 크리스틴을 보면서 어휴, I feel better now. 안도하는 것 같죠? 어?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왜? 동아리 모임이 별로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have a good tim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have가 같다,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같다 라는 뜻입니다. 헤어질 때 재밌게 놀아, have a good time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요, have a bad time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bad time은 뭐 곤욕을 치르다, 별로였다, 뭐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완전 반대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party? 왜 파티 안 좋았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요. 아, 알고 봤더니 오늘이 신입생 만나는 날이었나 봐요. 거기 이렇게 너무 많은 신입생들을 만나니까 케빈이 기분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너 막 다 아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니지? 재미난 표현이 a know-it-all입니다. 말 그대로 나 그거 다 알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가 know-it-all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케빈이 발끈하면서 I'm not like that.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케빈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 가 걱정이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 잘 봐주세요. I'm. 나는 뭐뭐 한다. Just. 그냥. Worried. 걱정돼. T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 뭐뭐라는 게 걱정된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I was. 였다. A.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Wet. 젖은 blanket, 이불. 분위기가 활활 불처럼 타오르는데 젖은 이불을 탁 덮으면 불이 꺼지겠죠. 흥이 식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고 흥을 깨는 사람을 wet blanke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후, 길었죠? 노란 부분만 강조하시면 말하기 좀 더 쉽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좋습니다. 내가 wet blanket이었을까 봐, 분위기 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봐.

아니, 그런 걱정을 왜 해? 아유, 괜찮.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너 맨날 하는 그거 개그 막 그런 거한거 아니지? 라고 크리스틴이 뭔가 이렇게 지피는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I gave them a fun quiz. 그냥 뭐 넌세스 이렇게 재밌는 퀴즈 냈어. 제발 그것만은. 왜? Everyone like them? Wanna give it a try? 다른 사람 다 좋아했어. 너도 한번 맞춰볼래? 라고 권유를 하는 케빈입니다. 이렇게 뭔가 give it a try가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표현들 모아봤습니다.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또는 try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한번 해볼래?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try it. 여러 번 말씀해보시고 내 입에 제일 착잘 붙는 표현 내 걸로 만들어보세요. 한번 너도 맞춰볼래? 이렇게 아재 개그?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막 도망을 가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커피나 받아올게. 단호하게 도망가는 크리스틴 뒤에다가 야, 와서 너도 빨리 맞춰봐. 야, 우리 케빈이 재밌는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좀 이렇게요, 그쵸? 얼렁뚱땅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는 그런 면모도 있나 봅니다. 케빈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케빈의 걱정이었죠?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 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 분위기 망치는 데는요, 썰렁한 농담들,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아재 개그,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좀 분위기가, 그쵸,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요, dad jokes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그만은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라고 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농담 잘하는 우리 삼촌. 그런데 가끔 신이 나면 막 썰렁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마구마구 해버려요. 삼촌, 아재 개그 그만! 어떡해요?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 crowd pleaser이라고 표현합니다.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더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생일 파티에 마술쇼를 준비한 아빠. 조금 서툴렀지만 친구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거 완전 인기였어요. 어떡해요?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Great! 이번 시간에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컷, 이런 것이요. 우리 wet blanket, 그리고 crowd pleaser, 이런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27 EPSE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발음 선생님이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 절대 헷갈리지 않게 오늘 한번 교정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Ahead. Go ahead. Thread.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Tear. Nothing

0: can tear us apart.
1: Okay,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여러분 음성으로만 잘 이해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습니다. Ahead, thread, 그리고 tear. 자, 여기 보면요. 지금 모음이 다 똑같이 EA로 들어가 있다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영어 원어민도 그렇고 지금 선생님도 그렇고 이것들 어떻게 발음했나요? 우리 오늘 이 발음 확실하게 정복해 볼게요. 자, 이 A가 이렇게 스펠링에 붙어 있을 때요. 이게 E로 발음될 때도 물론 많지만 오늘 볼 경우들은요. 바로 A로 발음되는 경우들입니다. A 발음이 나는 이 EA 스펠링. 자,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단어는 앞으로 이렇게 앞서서라는 뜻인데요. 뭔가 이 단어를 모른다면 ahead라고 읽어야 하나 싶게 생겼는데 오늘은 이 EA가요. A로 발음 나니까 ahead 이렇게 발음이 난다는 거죠. 우리 머리 head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스펠링이에요. 뒷부분. ahead 아니고 ahead. ahead. 자, 이런 말 할 때 정말 많이 쓰죠. go ahead. go ahead라는 표현 통째로 꼭 알아야 되는데 보통 먼저 해라고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먼저 해. 먼저 먹어. 먼저 가. 뭐 먼저 뭘 해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 그 각종 상황에서 다 쓸 수가 있어요. go ahead. 두 번째로 to read 아니겠죠? 오늘은 EA가 A로 발음 나는 날. 그래서 어떻게요? thread. 그렇죠. 이 단어는 실이란 뜻이죠. 우리 바늘과 실 할 때 그 실을 영어로 thread라고 해요. 예문 볼까요? 바늘과 실 있어? 그 세트 혹시 바느질 세트 있니?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아니고요? thread.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Okay.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하겠죠?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EA도 A로 발음 날 수 있었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단어는요. 당연히 딱 보면 이거 눈물이니까 tear도 되는 거 아니야 싶겠지만요. 오늘은 동사로 tear라는 표현 볼 거예요. tear 하면 찢어놓다 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볼까요? Nothing can tear us apart. 이거 tear 아니고요. 눈물 아니고 동사로 찢다, 떼어놓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도 우리를 떼어놓을 순 없어. 우리 이렇게 찢어놓을 순 없어. Tear people apart 라고 하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니까요. Nothing can tear us apart. 오케이, 여러분. 이 A가 있을 때 이렇게 A 발음 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야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 확실하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배운 표현들 그럼 지금부터 큰 소리로 여러 번 소리내서 따라 말하면서 입에 익혀볼게요. 자, 첫 번째로 ahead라는 표현 기억하죠? 앞으로, 앞서서. ahead. 자, 듣고 큰 소리로 따라해주세요. ahead. 한 번 더. ahead. great. 자, 두 번째는 이거 기억하죠, 여러분? 뜻도 실이란 단어였고요. thread. 이렇게 발음이 나죠. th 우리 배웠던 thread. 이 발음도 주의를 하면서 갈게요. thread. great. 한 번 더요. thread. wonderful. 자, 마지막 단어는 주의가 필요하죠. 품사. 요거 동사로 볼 겁니다. 자, 바로 갈게요. tear. tear. awesome.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 단어들 문장으로 같이 훈련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정말 많이 쓰는 말이라고 했죠. 먼저 해, 먼저 말해, 먼저 가. 다 상황별로

0: 그때그때 매지컬하게 해석이 됩니다. 자, go ahead. 이렇게 에 발음입니다. Go ahead. Go ahead. Good job. 자, 두 번째로 바늘과 thread, 실 있어? 라고 물어볼게요. 갈게요.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Thread? 그렇죠. One more time.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Needle, thread? Very good. 자, 마지막 문장. Tear, 이 동사 발음 주의하면서 바로 갑니다. Nothing can tear us apart. Apart. Good job. 한 번 더요. Nothing can tear us apart. Apart. Wonderful, 여러분. 큰 소리로 잘 따라 했나요? 정말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 EA가 A로 발음 나는 경우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죠? 듣고 큰 소리로 one more time 따라할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Ahead. Ahead. Go ahead. Go ahead. Thread. Thread.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Do you have a needle and thread? Tear. Tear. Nothing can tear us apart. Nothing can tear us apart.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도 잘 소화했나요? 오늘 학습에서 보시다시피 영어는 스펠링보다는 발음 기호, 발음이 나는 그 방식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품사별로도 톨이 달라지니까요. 확실하게 발음 항상 체크하고 들어보는 습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P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A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0: Big. B-I-G. Big. Big. Small. S-M-A-L-L. Small. Small. Long. L-O-N-G. Long. Long.
1: So what's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size. 크기란 뜻이에요. 큰, 작은, 여러 단어들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big, 큰이란 뜻이에요. Look, here we have a big dog. 아주 큰 개예요. Big. 그 다음은 small. 작은이란 뜻이에요. 이런 씨앗들을 보세요. 아주 작죠? They're very small. 그 다음, long, 긴 또는 오래란 뜻이에요. This giraffe has a long neck.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볼까요? 큰, big, 짧은 단어니까 빨리 발음해보세요. Big, good job. 작은, small, small이 아니라 입을 밑으로 벌려서 small. 잘했어요. 긴, 오래, long. 이것도 long이 아니라 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Long.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Big. Big. Small. Small. Long. Long.
1: 이제 단어를 apply, 적용시켜볼게요. We sat under the big tree.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앉았다. 자, under 혹시 기억나나요? 밑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big tree는 큰 나무란 뜻이죠. Wow, that must feel very fresh. 아주 fresh 하겠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e sat under the big tree. Good job. Next is, there is a small room in the house. 집 안에 작은 방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형용사가 앞에 나와요. Big tree 또는 small room.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mall이 아니에요. Small. 시작. There is a small room in the house. 오, 제가 잘 들어봤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Did you see the long snake? 너는 긴 뱀을 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A very long snake.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Did you see the long snake?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Tall. T-A-L-L. Tall. Tall. Short. S-H-O-R-T. Short, short. Wide, W-I-D-E. Wide, wide.
1: Our next word is tall. 키가 큰 또는 높은이란 뜻인데요. 사람이 키가 클 때 tall 쓰고요. 이렇게 tall tree를 말할 때도 tall 써요. 와우! Wow. 그 다음, short. 키가 작은 또는 짧은이란 뜻이에요. 두 의미가 있어요. 키가 작은 또는 짧은, short. 그 다음은 wide. 넓은이란 뜻이에요. 옆으로 넓을 때 우리는 wide라고 해요. Like this. This is a very wide river.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키가 큰. 높은, tall. 자, tall이 아니라 어 소리가 나요. tall. Very good. 키가 작은, 짧은, short. 자, R 발음까지 잘 해보세요. Short. Good job. 넓은, wide. 좀 길게 말해볼까요? Wide. That's right.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Tall. Tall. Short. Short. Wide. Wide.
1: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he basketball player is very tall. 농구 선수는 키가 매우 크다. 여러분, have you seen basketball players before? They're very, very tall. 여러분도 tall해지고 싶으면 농구해보세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basketball player is very tall. Good job. I am too short to go on the roller coaster.
2: 나는 롤러코스터에 타기에 키가 너무 작아. 친구들, 우리가 amusement park 이렇게 놀이공원 갈 때 이런 경험 한 적 있나요? 그래야 키가 조금 커야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1: 자, 우리 친구들, let's say it one more time. Practice 해보는 거예요. I am too short to go on the roller coaster. Wow, 발음이 아주 좋네요. Next, there were many cars on the wide road.
2: 넓은 도로에는 차가 많았다. 슝, 슝.
1: Wow, there were 뭐뭐가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On the wide road.
2: 넓은 기억나죠? Wide.
1: 친구들, let's practice together. There were many cars on the wide road. Wow, 점점 improve 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0: Big. Big. Small. Small. Long. Long. Tall. Tall. Short, short, wide, wide.
1: 친구들, 오늘은 size, 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Good job today.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0: My pie!
1: My camera!
2: My trash can!

0: Unit 107, TCH.
1: Let's go. Phonics TCH. Ch, ch, ch. Ch, watch.
2: Ch, watch.
1: Ch, which.
2: Ch, which.
1: Ch, stitch.
2: Ch, stitch.
1: Ch, match.
2: Ch, match.
1: Ch, catch.
2: Ch, catch.
1: Ch, kitchen.
2: Ch, kitchen.
3: 친구들, 안녕!
4: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새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T 소리가 나는 알파벳 T와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 그리고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T Ch. Ch. Good job!

0: 그럼 츄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보다, watch예요. 여기 끝에 츄 소리 들렸죠? 우리가 눈으로 영화도 보고 TV도 보죠. 보다 영어로 watch. Watch. Watch. Very good. 이 단어도 츄 소리가 나요. 바로 마녀, witch예요. 끝에 츄 소리 들렸죠? 우리가 동화 속에 보면 아주 나쁜 마녀를 볼 수 있어요. 어두운 옷을 입은 마녀, 영어로 witch. Witch. Witch.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츄 소리 날까요? 아, 바늘땀, stitch가 있었네요. 여기도 역시 츄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바늘질하면 한땀한땀 바늘 자국이 남아있어요. 바늘땀은 영어로 stitch. Stitch. Stitch. Excellent. 또츄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성냥, match도 츄 소리 나는데요. 우리가 성냥을 이용하면 불을 아주 쉽게 붙일 수 있어요. 성냥, 영어로 match. Match. Match. Very good. 츄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잡다, catch예요. 여기도 끝에 츄 소리가 나네요. 한 사람이 공을 던지면 우리는 공을 잡아야 되죠. 잡다, 영어로 catch. Catch. Catch. 발음이 너무 좋네요. 츄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부엌, kitchen이에요. 우리 집에는 부엌이라는 공간이 있죠? 여기서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요. 부엌, 영어로 kitchen. Kitchen. Kitchen. Great job! 와우! 이렇게 츄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츄 소리 나는 알파벳 T와 크 소리 나는 C 그리고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츄. Very good. 츄 소리가 나요.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츄. Great. 츄 소리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우리가 영화나 TV를 어떻게 하죠?
1: Watch.
0: That's right. 눈으로 봐요. 보다? Watch. 맞아요. 우리 이렇게 보죠. 자, 여기도 츄 소리 나는데, 우리 로건이가 여기 빈칸을 채워주세요. 오늘 배운 소리, 츄, 어떻게 쓰죠?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보다? Watch. 우리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Watch. Watch. Watch, watch, watch.
0: Good job. 츄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로건, 동화 속에 아주 나쁜 마녀를 볼수 있잖아요. 마녀, 영어로 뭐였죠?
1: Witch.
0: Yes, witch. 여기 츄 소리 들렸나요? 자, 그럼 마녀, witch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Witch, witch, witch, witch.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츄 소리 날까요? 아, 바늘땀이 있었죠. 우리가 바늘질하면 자국이 남는 바늘땀. 영어로 뭐였죠?
1: Stitch.
0: Yes, very good. Stitch. 여기도 츄 소리 나네요. Now, Logan, let's say it again.
1: Stitch. Stitch. Stitch. Stitch.
0: Good job. 또츄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가 이것을 활용하면 아주 멋진 불을 붙일 수 있어요. What is it?
1: Match.
0: Yes. 성냥 match. 이렇게 생겼죠? Look. This is a match. 자, 그럼 로건이가 커다란 불을 한번 그려보세요.

0: hot air.
1: Wow, look at this. It's fire. 불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그럼 성냥 match. 다시 발음해 주세요.
0: Match. Match. Match.
1: Excellent. 또 ch 소리 나는 단어 배웠어요. 상대방이 공을 던지면 우리는 공을 무엇을 하죠?
0: Catch.
1: Yes. 잡다. Catch. 여기도 ch 소리가 나요. Okay, so I'm going to see if you can catch the ball. 짠!
0: 우와!
1: 자, 그럼 써니가 던질 테니까 우리 로건이가 catch 잡아보세요. 와! Good job! 이제 로건이가 던져주세요. 써니가 catch 할게요. 와! 너무 잘했죠? 자, 그럼 잡다 catch 다시 발음해 볼게요.
0: catch catch catch.
1: Good job. ch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우리 집에 있어요. 여기서 요리를 해 먹자.
0: 네.
1: Where is it?
0: Kitchen.
1: 네, 부엌 kitchen. 여기도 역시 ch 소리가 나는데 우리 로건이가 크게 발음해 볼게요.
0: ch kitchen. Kitchen. Kitchen.
1: Great job! We did it! Wow!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TCH Ch, ch, ch Ch, watch
0: Ch, watch
3: Ch, which
0: Ch, reach
3: Ch, stitch
0: Ch, stitch
3: Ch, match
0: Ch, match
3: Ch, catch
0: Ch, catch
3: Ch, kitchen
0: Ch, kitchen
1: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ch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ch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0: M M Light green N N O O P P Q Q R R S S T T Light purple U U V V W W X X Y Y Z Z What alphabet letter goes in the blank? Great job! This is B. B, B. What alphabet letter goes in the blank? Great job! This is L. L, L. What alphabet letter goes in the blank? That's right. This is N. N, N. Time's up. The next topic will be tableware. See you next time. Bye.
1: Show me the color.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1학기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 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0: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ow! That student is studying really hard. 저 친구는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몸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건 그림이니까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쵸? Maybe he's studying. Maybe he's doing his homework. 뭐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숙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아빠는 바나나 먹으면서 즐겁게 계신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을

0: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알면 좋잖아요. 영어 표현, 그죠? 자, 그럼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1: What are you doing?
2: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1: Study hard.
2: I will do my best.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What are you doing? do가 하다인데 ing가 붙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야, 너뭐 하고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doing이 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studying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ing이 나왔네요. 그쵸? study가 공부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라는 뜻이에요. I'm study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studying. I'm studying.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tudy에 ing를 붙여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I'm 다음에 어떤 단어에 ing 형태를 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네,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게 자고 있으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반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sleep에 ing를 붙여서 저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연습해 볼까요?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지금 저 먹고 있는 중인데요. I'm eating이 되겠죠. 그래서 eat가 먹다라는 표현이고요. ing를 붙여서 먹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I'm eating. 연습해 볼까요? I'm eating. I'm eating. Good job. 저요. 저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reading 이라고 하면 돼요. read가 책을 읽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저책 읽고 있어요. I'm reading. I'm reading. Good job. 지금 뭐 하고 있어요? I'm playing the piano. 자, 여기서는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주하다,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ing는 play에 해주는 거죠. I'm play the pianoing 이렇게는 말하진 않습니다. play에다가 해줘야 돼요.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laying the piano.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말해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m sleeping, I'm eat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자, 공부를 하고 있었죠. I'm studying. 근데 왜 공부를 하고 있었냐?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쵸? I have a test tomorrow. 그런데 시험이란 단어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exam이 있고, test가 있고, quiz가 있어요. 여러분, quiz는 뭔지 알겠죠? quiz. 그죠? 그래서 뭐 깜짝 퀴즈라든지 아주 간단한 시험은 quiz라고 해요. 발음은 조금 다르죠? quiz가 아니고 quiz, quiz. 이렇게 발음하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테스트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나중에 중학교 가면 보는 그런 시험들, 그거를

0: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exam은 뭐냐? 조금 더 큰 의미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하지만, 좀 큰 시험 있죠? 국가고시 같은 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 요런 거는 정말 크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주로 exa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은 시험이지만 요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건 저 내일 시험 있어요.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study hard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죠. hard가 열심히라는 뜻이에요. study는 공부하다 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I will do my best.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표현은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의미거든요. One's best. 누구누구의 best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best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I will do my best.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do your best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are you doing?
2: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1: Study hard.
2: I will do my bes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Oh, look at this student. 이 학생을 보세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바나나 먹고 있는 아빠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우리 아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연습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do에 ing가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I'm studying.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I'm studying. I'm studying. 네, 발음은 studying. 요거를 빨리 해주시면 돼요. studying. studying. 자, I'm studying 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I'm doing my homework 라고 하겠죠.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그 자기의 숙제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고 있다가 두기 때문에 거기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에 넣는 거예요. I'm doing my homework.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저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잘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have a test tomorrow. I have a test tomorrow.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우리 친구들 만약에 먹고 있다 그럴 때는 I'm eating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아빠가 또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I'm eating 이렇게도 또 대답할 수 있겠죠. I'm eating.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밥을 먹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배가 꼬르륵꼬르륵한데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What are you doing? 우리 여자분은 뭐 하고 계세요?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저는 음식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I'm looking for f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ook가 보다지만 look

0: 뭐뭐는 뭐뭐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Look for food니까 음식을 찾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I'm looking for foo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도 배웠고요. I'm 다음에 ing가 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right,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eating. Yum, yum. I'm eating. Yummy. I'm read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he piano.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Study hard. 이 표현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렇죠?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는 어떻게 말했죠, 여러분? I'm ing 써서 I'm studying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ing를 붙여주면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1: Donggi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영어 수업할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할 준비 됐죠?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uesday. Is it on the table?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자. 자, here we go.
2: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0: This is today's picture. 아, 일단은 지금 버스스톱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네. 왠지 친구 사연 아닌 것 같고 아빠, a dad and a son. 아빠와 아들 사이 같아요.

0: 그래서 I see a dad and his son, right? 그리고 they're at the bus stop. 그들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자아이가 sweating, 땀을 흘리고 있네요. The boy is sweating. 왜일까?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손에 무엇이 있니, 얘들아? 보여요? 어, bus card, 버스 카드가 있네. 우리 보통 그 교통 카드를요, 영어로 transit card라고 부릅니다. Transit card, 뭐 bus card라고 해도 괜찮지만 뭐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 있죠? 그런 교통 카드는 transit card라고 주로 불려요. So the dad is holding a transit card, a blue transit card, right? 근데 그 남자아이는 지금 손에 없는 걸 보니 왠지 버스 카드, the transit card를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I can't find my pencil.
2: Is it on the table?
1: No, it's not.
2: Is it under the chair?
1: Oh, I found it.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자,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key expressions, 오늘의 expressions를 보기 전에 review를 해볼 겁니다. Review, 복습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자, 퀴즈.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하지? 3, 2, 1 생각해냈어요? 맞아요. 어디에? Where 사용해서 Where is my? 였지요. 자, Where is my? 였는데 자, 우리 문장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Where is my eraser? Eraser의 뜻은 지우개죠. 원래 지우개들은 얘들아 발이 달렸대. 그래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자, Where is my eraser? 하게 되면은 어, 내 지우개 어디에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ere is my?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자, 따라해보기. Where is my? Where is my?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따라한 거 맞지? 쌤 문제한 거 아니지? 자, 그럼 오늘의 표현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도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물건을 찾는 문장, 표현을 알려줄게요. I can't find my...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can't. can't는 할 수 없다란 뜻이지. can은 할 수 있다. can't는 할 수 없다야. 자, find는 찾다라는 뜻이거든. 물건을 찾다 할 때 find. 그래서 I can't find mine. 하게 되면은 저는 제 뭐뭐를 찾을 수 없어요. 어, 나 내 걸 찾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굉장히 지금 쌤이 평온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문장을 말할 때는 굉장히 막 다급할 때 씁니다. Oh, I can't find m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can't find my... 시작! I can't find my... 잘했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봐봐. I can't find my pencil. Oh, pencil. 뭐예요? 연필이죠. 그래서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본 문장이에요. 선생님, 저 연필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한테 많이 그랬었어요. 그치? 자, I can't find my pencil.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볼까? I can't find my pencil. 이거를 영어로 한번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또 보자. I can't find my notebook.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노트북은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왜 한글로는 그 노트북이 컴퓨터인데 외국에서는 그 영어로 노트북은 사실 랩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notebook 바로 공책. 그래서 I can't find my notebook 하게 되면 저는 제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I can't find my notebook. 해보자. 시작. I can't find my notebook. 잘했어요. Notebook이 아니라 notebook. Notebook. 해볼까? 시작. Notebook. Okay, notebook. Alright, 좋아요. 자, 이거 나와야지. 쌤이랑 일주일 내내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손을 준비해서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아, 선생님, 노래 좀 유치해요 하는 친구들 있지만 얘들아, 사실 이거 배우기 최고의 방법은 진짜 이 노래입니다. In and under, in and under.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 거야. 자, 오늘은요, 여기에서 짜잔! on이랑 under 단어 배워볼게요. on은 여기에 보이듯이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Under는 지금 where's the apple? 그렇죠? It's under the box. 그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on과 under를 사용해보자 오늘은. 짜잔! 첫 단어 on입니다. on. on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걸 on 이런 친구가 있어요. on 아니에요. on. on. 자, n이니까 혓바닥을 위에 올려줍니다. on. 그 위에 치아 바로 뒤에다가 혓바닥을 위치해주세요. on. on. 좋아요. on의 뜻은 그쵸? 뭐뭐 위에. 자, 바로 뭔가 위에 올려져 있을 때 on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띄워져 있을 땐 above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위에 딱 붙어서 위에 올려져 있을 때가 on이야. 오케이? 자, 예문 볼게요.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무슨 뜻일까?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on 나왔죠? Is it on the table? 해보자. 시작! Is it on the table?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pen is on the table. One more time. Your pen is on the table. 너의 펜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테이블 on. 위에 있습니다. 자, 너 펜 테이블 위에 있어. 시작. Your pen is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on은 무슨 뜻이라고? 무슨? 바로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을 때. 뭐뭐 위에란 뜻이었어요. on, on, on.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under입니다. under, under, under는 뭐뭐 아래란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자, 발음 연습 one more time. under, under, under 아니야? under, under. 좋아요. r이니까 혓바닥 뒤에. 자, 예문 봅시다. Is it under the chair? Is it under the chair? 그것은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해보자. 시작. Is it under the chair? 좋아요. 잘했어요. 또 해보자. 짜잔. My pen is under the chair. 자, 내 펜은 지금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My pen is under the chair. 좋았어요, 얘들아. On and under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dialogue 살펴볼게요.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s it on the table? 그거 혹시 테이블 위에 있니? No, it's not. 아니, 없어. Is it under the chair? 그거 혹시 chair, 의자 아래에 있어? Oh, I found it. Oh, it was under the chair. 자, 의자 아래에 펜이 있었네요. 자, 펜슬이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확인해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아빠, dad, 그리고 아들. A son, 이 보이죠? And I think the boy is looking for something.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쌤이랑 보자. 짜잔! 아하,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네. 교통카드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transit card.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transit card. 자, transit card, 교통카드란 뜻이죠. 자, 그래서 I can't find my 나왔어요. 나는 나의 뭐뭐를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교통카드를 못 찾았었구나. 자, 그랬더니 아빠께서 어,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위, 쌤이랑 배웠잖아. 뭐뭐 위에. 그쵸? on이죠. Is it on the bench?

bench? One more time. Is it on the bench? Is it on the bench? 그 벤치, 그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럼 교통카드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없어요. No, it's not. No, it's not. 없대. 어디 있을까? 아빠께서 또 하시네요. 벤치 아래에 있니? Is it under the bench? Is it under the bench? 자, 우리 under 뭐뭐 아래에 배웠어요. 혹시 그거 벤치 아래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짜잔! 아들이 아, 찾았어요! 라고 하네요. 어, 다행이다. Oh, I found it. Oh, I found it.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교통카드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쵸?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나는 단어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In and under, in and under. 잊지 말고요.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Yeah.

Hehehehe.

you're not. Here I come.

Look! Come on, keep up, Bear!

니콜 선생님, 저희 반에 쌍둥이인 친구들이 있는데요. 둘 다 영어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서로 막 영어로 말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두 명이잖아요. 그냥 he도 아니고 she도 아니고 어떻게... 여러 사람의 능력에 대해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Hi, 친구들.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 외국인도 아닌데 그 쌍둥이 친구들이 영어를 되게 잘하나 봐요. 근데 이 친구 질문이 너무 좋은 게요. 우리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어떤 사람이 남자면 he, 여자면 she라고 표현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아니면 막 남자 여러 명, 여자 여러 명, 남자 여자 섞여서 여러 명 이러면 어떻게 표현해요? 그럴 때는 they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의 능력, 여러 사람이 할 줄 아는 것 묻는 표현 오늘 배워볼게요. Can English speak they?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English? 자, 친구들, 잘 봤나요? 이렇게 그들은 뭐뭐를 할 줄 아니?가 오늘 우리가 만들어볼 문장들이에요. 그들이라고 하면 they, 우리 아주 옛날 옛날 옛날 영어의 바나다 4학년 아주 처음 시작할 때쯤에 배웠어요. 그들, 그 사람들 할 때는 they, 그리고 그것 들 이렇게 물건들이 여러 개일 때도 the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 they 하고 can 하고

동작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뭐뭐를 할줄 알아 라는 뜻이 돼요. 근데 우리는 물어볼 거잖아요. 그쵸? 물어볼 땐 어떻게 한다? They와 can의 순서를 슉 바꿔준다. 문장의 시작을 누가로 하지 않고 can으로 하게 되면 뭐뭐 할줄 아니? 하고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Can 할줄 아니? They, 그들은 speak, 어떤 언어를 말하다.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언어를 말하다 할 때는 speak 쓰죠. 말하다, 어떤 언어요? English, 우리가 배우고 있는 영어. 그들은 영어를 할줄 아니? Can they speak English? 한번 해볼까요? Can they speak English? 붙여서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English? 좋아요. 이렇게 그들은 영어를 할줄 아니? 물어보는 말 만들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여러 사람의 능력을 물어보는 표현, 문장 더 많이 만들어 볼 텐데요. 이걸 도와줄 수 있는 단어들 먼저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They, Korean, Spanish, Japanese. 자, 오늘도 함께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they예요. 본적 있죠, 친구들? 맞아요. 우리 예전에 배웠었어요. 이 they는요, 사람을 가리킬 때는 그 사람들, 줄여서 그들. 물건을 가리킬 때는 그 것들이에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래요. 여럿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 그 사람들이란 뜻은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인데, 그 사람들. 두명 이상 여러 명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They 써볼게요. 먼저 th는 짝꿍이에요. 그래서 v 하고 소리 나요. 혀 보이죠? ey도 짝꿍이에요. a 소리 나요. 둘을 붙이면 a they. They라고 발음할 수 있죠. They, 그들, 그것들. 사람도 가리킬 수 있고, 또 물건도 가리킬 수 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Korean. Korean이에요. Korean은 그래요. 우리말, 한국어. 한국어를 Korean이라고 해요. 또 한국 사람, 한국의 것을 표현할 때도 Korean이라는 말을 써요. 특이한 점은 친구들, 이 한국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말을 부르는 이름이죠. 이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쓴다는 거 친구들 잘 봐주세요. 커다란 K를 쓰고, 이렇게 Korean, Korean, Korean 아니고 Korean 이렇게 발음하면 좋겠어요. 한국어, 우리나라 말을 Korean이라고 한다. 두 번째는 그쵸? 단어로는 세 번째, 우리 언어로는 두 번째예요. Spanish, Spanish예요. Spanish는요, 스페인이라는 그쵸? 스페인어 이 언어를 부르는 말이 Spanish예요. Spanish는 sp 소리로 시작하고요. a 그리고 그리고 에 소리 나고 sh가 만나서 sh예요. Spanish, Spanish, Spanish는 스페인어, 그죠? 또 스페인의 뭐뭐뭐 이렇게 꾸며줄 때도 쓸수 있는 말이다. 자, 그럼 마지막 단어 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단어는 Japanese예요. Japanese. Japanese는요, Japan, 일본에 관련된 거네요. 일본어라는 뜻이죠. Japan. 같은 A지만 소리 다르고요. 이 길게 Z. 소리 안 난다. 좀 길죠, 친구들? 한번 소리 내서 말해볼게요. Japanese. Japanese라고 하면 일본의 될 수도 있고요. 또 일본어도 될수 있다. 오늘 거잘 기억해 두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 단어를 배워봤으니까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들 만들어 볼게요. 먼저 우리 처음에 함께 했던 문장으로 연습해 볼게요.

연습 시작.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 어떻게?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 아니, 할 줄 아니니까 can, 그죠? 이렇게 능력을 나타내는 can을 먼저 넣어서 할 줄 아니 물어보는 말 시작해요. 문장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들,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여러 사람. They, can they, 바라다, speak, 그리고 영어, English. 물어보는 거니까 끝을 올려볼게요. Can they speak English? 한 번 더. Can they speak English? 좋아요. Can they speak English 대신에 그들은 우리말 한국말을 할 줄 아니? 한국어를 할 줄 아니? 어떻게 할까요? Can they speak 한국말, 한국어? Korean?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Can they speak Korean? 한 번 더. Can they speak Korean? 좋아요. 이번에는 어느 나라 말 해볼까? 스페인어.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 그들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 어떻게? Can they speak Spanish? Can they speak Spanish? 이렇게 물어보면 되죠.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들은 일본어를 할 줄 아니? Can they speak 그렇죠. Japanese. 조금 전에 배웠잖아요. Can they speak Japanese? Can they speak Japanes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응, 할 줄 알아 라고 하려면 Yes, they can. 아니, 할 줄 몰라. No, they can't 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세요.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chant로 불러볼까요? Let's chant!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Korean? Can they speak Korean? Can they speak Spanish? Can they speak Spanish? Can they speak Japanese? Can they speak Japanese?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Korean? Can they speak Spanish? Can they speak Japanese? Yay! 자, 오늘은 우리 여러 사람들이 뭔가를 할 줄 아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우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또 언제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오, TV에 외국인 친구들이 근데 왜 이렇게 다들 한국말을? 아니, 다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거야? Can they? Korean? Can they speak Korean? 와, 맛있는 음식. 어? 저 사람들 일본말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일본어 할 줄 아나 봐. Can they speak Japanese? 와, 저기 귀여운 아가들. 어? 저렇게 어린데 영어를 한다고? 영어 말할 줄 아나 봐. Can they speak English? 자, 그럼 오늘도 배운 내용 미션으로 점검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다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Can they speak Spanish? Can they speak Spanish? 그들은 스페인어를 할 줄 아니? 물어보는 문장이죠. 먼저 할 줄 아니 can 그들은 they 말하다 speak 스페인어 Spanish. Can they speak Spanish? 정답.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Can they speak Korean? Can they speak Korean? 그들은 한국말을 할 줄 아니? 라는 문장이에요. 어떤 어떤

말하다라고 하는 speak가 되겠죠. 자, speak 써봤나요? 체크해 볼게요. 요렇게요. 소리 나는 대로 SP 쓰고요. E 소리 날 수 있게 EA 붙여 쓰고 마지막으로 K 소리 마무리해주면 speak. Good job. 문장을 읽고 문장을 나타내는 그림을 고르세요. Can they speak English? Can they speak English? 친구들도 읽어봤죠? 그림 맞는 그림 찾아주세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A가 되겠네요. 그들은 영어를 할 줄 아니? 영어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림을 골라주면 되죠. 정답은 A.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우리 누가 뭐뭐를 할 줄 아니? 에서 이 누가 부분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그 누군가인데 두 명 이상 여러 명일 때 they 사용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표현 배워봤어요. 배운 내용은 항상 뭐 해봐야 돼요? 복습하고 내가 말할 수 있는 문장들도 만들어보면 더 좋겠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친구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올지 기대하면서 또 만나요. (웃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 사람의 능력에 대해 물어볼 때는 Can they? 대답은 Yes, they can. 또는 No, they can't.

0: 짜잔!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이!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세상은 넓고 가보고 싶은 곳은 정말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도 사실 지금 이렇게 샤이니와 영어를 즐겁게 열심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행일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 중에서 혹시 제가 많은 나라들 가봤는데 이탈리아라고 하면 바로 이탈리아를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탈리아 가본 적 있으세요? 뿅! 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이 되겠습니다. 아, 이 말 영어로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것만 영어로 할 줄 알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이름으로 바꿔서 야, 너 프랑스 가본 적 있어? 너 미국 가본 적 있어? 너 태국 가본 적 있어? 이렇게 다양하게 어디 가본 적 있니?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단어부터 확인할게요. Fan!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릴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단어 나와주세요. 오! culture 이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무슨 culture, 우리말로도 그냥 culture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culture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요. 많은 전등, 뚱뚱뚱뚱뚱 다양한 전등들이 이렇게 예쁘게 모여있죠. 잘은 몰라도 어느 나라에 이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뭐 명절 때가 되면 이렇게 전등을 밝혀놓는다? 등등 문화의 일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화라는 단어 culture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culture. Very good. And next. 아하, 나왔다. Italy. 자, 여러분 이거 이탈리아 이렇게 발음하지 마시고 또는 이탈리 이것도 아닙니다. Italy 이렇게 하는데 요, 딱 보니까 방향이 이쪽인가? 이쪽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니까 피사의 사탑이 보여요. 맞아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죠.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Italy. Very good. And next. 아하. Three times 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실 이거 우리 예전에 잠깐 나온 적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자 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을 뜻하는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혹시나 잊었으면 잘못해서 세 시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세 번, 몇 번을 얘기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세 번, three times, 크게 three times. Very good. And next. 오! Mars 나왔어요. 여러분, 어딘지 혹시 아세요? 와! 여러분 우주에 관심이 많군요. 맞아요. 화성입니다. 지구 다음에 그렇죠? 우리 태양계에서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있는 행성이 바로 요 화성이 되겠죠. 화성이 영어로 Mars예요. Mars. Very good. 자, 이렇게 오늘의 어휘들 쭉 살펴보았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하게 되실 거예요.
1: Have you ever been to Italy?
2: No, I haven't. How about you?
1: I've been there three times. I love Italian food and culture.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와, 이탈리아를 무려 3번을 가본 친구 있군요. 와, 부럽다, 부러워. 여러분, 어떤 대화 내용인지 자세히 확인합니다. 자, A가 이렇게 질문을 시작해요. Have you ever been to Italy? 라고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빨강색으로 드르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말은 핵심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have you? 그 다음에 ever는 사실 없어도 돼요. ever는 그냥 좀 강조해 주려고 나온 말이에요. been to 어디 하면 어디에 가본 적 있어요? 라는 말입니다. 정말 정말 잘 쓰이고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Have you ever been to 어디? 그 어디 가본 적 있어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Have you ever been to Italy? Have you ever been to Italy? Have you ever been to Italy? 아, 잘했어요. 여러분, 워낙 중요한 질문이니까 바로 더 많은 문장들 만나봅니다. 야, 너 제주도 가봤어? 얼마나 아름다운데. 자, 이렇게 말해볼까요?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Have you ever been to Jeju Island? 그쵸? 제주도 가본 적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야, 너 하와이 가본 적 있니? 하와이! 여러분, 미국의 가장 마지막 주가 된, 그쵸? 바로 그 하와이 되겠습니다. 한번 크게 말해볼까요? Have you ever been to Hawaii?

0: Have you ever been to Hawaii?
1: 아, 아름다운 곳이 많이 나온다. 그쵸? 자, 이 말도 해보겠습니다. 당신 혹시 저 멀리 화성 가본 적 있나요? 와, 진짜 요즘은 이 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말해볼게요. Have you ever

0: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야, 너 이탈리아 가본 적 있어? 라고 질문했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No, I haven't. 잠깐만, 여러분. 대답을 하는데, No. 아니, 여기까지는 알겠죠. 근데 왜 haven't? 이건 뭐야? 라고 하실 건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질문을 have you? have로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답변할 때도 have를 갖고 있어요. 근데 안 가본 거니까 have not을 축약해서 이렇게 haven't를 쓴 거예요. have not입니다.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No, I haven't. No, I haven't. No, I haven't.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때? 그러니까 나는 이탈리아 안 가봤는데 너는? 이라는 질문이죠. How about you?
1: How about you?
0: How about you? 오케이, 잘했어요. 우리 이거 다 따라서 말했습니다. 자, 너는 어때? 라고 했더니 A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단하다, 부럽다. I have been there 3 times. 자, 여러분 보세요. 와, Have you ever been to Italy? 이렇게 질문했죠? 보니까 have been이 가본 적 있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쵸? 나 가본 적 있지. 근데 몇 번? Three times. Oh, there are 3 times. 그곳에 3번 가본 적 있지? 정말 많이 갔다. 그쵸? I love Italian food and culture. 나 이탈리아 음식이랑 그리고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와, 그래서 많이 갔구나. 선생님도 실제로 이탈리아에서 한 20일 정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음식도 정말 정말 맛있고 날씨도 좋고 건축물도 고대 건축 뭐 정말 멋진 게 많더라고요. 와, 여러분 또 가고 싶어요. 자, 크게 우리 따라서 말해볼게요. I've been there 3 times. I love Italian food and culture.
1: I've been there 3 times. I love Italian food and culture.
0: culture.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너 이탈리아 가본 적 있니?
0: Speak. Have you ever been to Italy? 아니, 안 가봤어. 너는 어때? Speak.
1: 나는 거기 3번 가봤지. 나 이탈리아 음식이랑 그리고 문화가 정말 마음에 들어.
0: Speak. culture.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세 가지 문제 준비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도전! 띵! 너 이탈리아 가본 적 있니?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Have you ever to Italy? 3, 2, 1. 바로 정답은 빔! 잘했어요. Have you ever been to Italy?
1: Have you ever been to Italy?
0: Have you ever been to Italy? Okay, next. 너 화성에 가본 적 있니? 여러분, 화성이라는 단어 기억나십니까? 바로 Mars. 화성. 그쵸. 화성은 Mars. Okay, 크게 따라서 말해봐요. Have you ever been to Mars?
1: Have you ever been to Mars?
0: Have you ever been to Mars? 자, 마지막 땅!

0: 단어 연상 퀴즈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3, 2, 1, 3. 바로 어떤 문화, culture.
1: That's right, culture.
0: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요. 어디에 가본 적 있니? 라고 하는 질문 Have you ever been to? 그 다음에 어떤 장소 이름 나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소 사실 오늘 나온 뭐 Italy, Hawaii, Mars 이외에도 여러분이 가본 다양한 곳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너 중국 가본 적 있어? 그럼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해보세요. Have you ever been to China? 그렇죠. Have you ever been to China? 또는요, 이런 거 어때요? 너 일본 가본 적 있어? 우리나라 근처에 있는 나라부터? 어떻게 해요? Have you ever been to Japan? 그렇죠. 이렇게 친구들과 바로 영어로 말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연습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대명사를 배우고 있죠. 오늘은 대명사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친구가 나올 겁니다. 노래가사 같은 데는 많이 등장하는 뭐 식당에 가도 뭐 물은 셀프입니다. 뭐 이런 거 이제 가끔 보죠. 뭐뭐 셀프라고 나오는 친구들 오늘 배워볼 건데요. 어떤 단어들이 있을지 사진이랑 예문 3개 보도록 할게요. 어떤 분이 소원을 빌고 계십니다. 뭔가 태양이 떠오르고 소원을 비는데요. 아래 문장을 보니 I believe in myself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소원이 누굴 향해 어떤 것일지에 따라 뜻이 다를 것 같은데 다음 사진 볼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또 좌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할 만한 조언이 이겁니다. Trust yourself 인데 호라 얘도 self 앞에 뭐가 있네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약간 하이프 이렇게 우리 화이팅 하려는 그런 사진인데요. They did it themselv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긴 셀프가 없네요. 숨어 있어요. 자, 어디 숨어 있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봤던 세 문장 다 뭐뭔 self 혹은 뭐 selves 요런 게 붙어 있죠. 자, 이 친구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물은 셀프예요 라고 식당에 붙어 있는 거랑 의미가 좀 연관돼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얘 이름은요,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자 이름이라서 그런데요. 제귀대명사라는 말은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제귀대명사는 멋먼 셀프다. 그것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얘 정의를 그래도 한번 짚어보자면 말이 조금 희한하게 써있는데 동작의 주체와 대상이 같을 때 쓰는 대명사래요. 선생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주어잖아요. 뭐 어떤 뒤에 동사가 오죠? 그리고 목적어가 올 때 주어랑 목적어는 보통 달라요.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I love you. I와 you는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일 수 없잖아요. 근데 가끔가다 I love me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요럴 때 me를 사용하지 않고 myself 같은 걸 사용한다는 게 체기 대명사의 탄생 이유입니다. 바로 얘죠. 자, I love me라고 하면은 나나 미나가 I나 미나 같죠? 이러면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me 대신에 my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활용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영어 쓰는 사람들끼리. 자, 형태는요, 멍멍 self, 요렇게 생겼는데요. 바로 요렇게 다양한 형태들이 보이죠. 단수형, 복수형으로 쌤이 나눠놨는데, 그냥 우리 1, 2, 3인칭 생각했던 거 보면 돼요. myself가 나 스스로. yourself, 너 스스로. himself, 그 스스로. herself, 그녀 스스로, itself, 그것 스스로, oneself는 이제 itself랑 비슷한 느낌이고요. ourselves는 우리 스스로, yourselves는 여러분들 스스로, themselves는 그들 스스로입니다. 자, 이 단수형이랑 복수형 보면은 단수는 self고 복수형은 selves. 이렇게 끝났는데, 우리 이거 명사에 es 붙이는 거 규칙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얼마 전이에요. 자, 그때 우리 F로 끝나는 명사는 V로 바꾸고 ES를 붙인다라고 원칙을 배웠었습니다. 그겁니다. Self는 F로 끝나기 때문에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였다 생각하면 돼요. 자, 제기대명사는 이렇게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요. 하나는 목적어 자리에 아까 봤던 I love myself 이런 식으로도 쓰이고 다른 하나는 강조하려고 쓰입니다. They did it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이는데, 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themselves가 없어도 되죠. They did it. 그들이 해냈어, 그것을. 괜찮잖아요. 근데 themselves를 넣음으로써 그들 스스로 해냈어라는 의미가 강조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하면 나는 믿는다. 나 자신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나 스스로를 믿다 라는 뜻에서 me가 아니라 myself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기대명사가 목적어로 쓰였다 할수 있어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자, myself를 가려볼까요? 이렇게 쑥 가려봐. I believe in. 나는 믿는다. 뭘 믿는데? 뭘 믿는지 모르겠죠. 무엇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자리에 지금 대명사, 제기대명사가 와 있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아까 그 울고 있는 소년에게 할 말? 너 자신을 믿어라. 너 스스로를 믿어라.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 목적어로 쓰인 거고요. 명령문 같은 경우는 앞에 주어가 you로 생략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yourself를 붙이는 겁니다. 자, 얘가 아까 전에 우리 강조 관련해가지고 나온 문장이었죠? 그들은 했다, 그것을 그들 스스로. 그래서 여기 themselves가 착 없어도 they did it. 문장이 완벽하죠? 자, 근데 강조하기 위해서 themselves를 한번더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themselves는 없어도 된다는 거한번더 짚고 갈게요. 자, 제기대명사랑 일반 목적어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I ate it. 요거 해석하면 뭐죠? 나는 그것을 먹었다죠. 그것을 먹었다. 그것이 뭘까? 뭐 햄버거, 핫도그, 피자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I와 it이 같나요, 여러분? 그럴 리가요. 나와 내가 먹는 것은 같을 수 없어요. 그쵸? 뭐 햄버거와 내가 같을 수 없고, 뭐 피자와 내가 같을 수 없잖아요? 자, 근데 아래, I ate itself. 요렇게 가끔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 스스로를 먹는다? 굳이 뭐하러 왜 제기대명사를 쓰는가? 자, 제기대명사를 쓰려면 앞에 주어랑 목적어가 같아야 돼요. I면 me여야 되고, 뭐 그쵸? You면 your, 뭐 요런 게다 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 you면은 뭐야 이게? 저런 식으로 쓸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I ain't myself. 요거는 굉장히 무서운 문장이죠. 내가 내 스스로를 앙 하고 먹는 거니까 이런 문장도 정말 호러 영화 아니고서는 쓸 일이 없는 문장이겠다 싶어요.

0: 자, 그럼 마지막으로 퀴즈 타임입니다. 우리 제기대명사 형태 맞춰보고 리스닝 넘어갈 건데요. 선생님이 5초 드릴 테니까 5초 안에 대답 한번 해볼게요. 5, 4, 3, 2, 1. 정답은 myself, yourself, herself, ourselves, themselves.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형태 잘 외워두시고요. 우리는 듣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1: I believe in myself. I believe in my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hey did it themselves. They did it themselves.
0: 자, 오늘 리스닝에서는요, self, F로 끝날 때랑 selves, VS로 끝날 때그 듣기 발음 차이를 집중적으로 캐볼 겁니다. 자, 일단, myself, myself, 이런 소리 안 나고 그냥 하고 끝나죠? I believe in myself.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 두번 드릴게요.
1: I believe in myself. I believe in myself.
0: yourself. yourself. 하고 그냥 F. 살짝의 바람 소리만 납니다. Trust yourself. 너 스스로를 믿어라. 두번 드릴게요.
1: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0: 자, 여기가 포인트죠. themselves, vs, vs. 요게 두 개가 소리가 같이 나요. themselves, themselves. They did it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것을 했다. 두번 듣겠습니다.
1: They did it themselves. They did it themselves.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I believe in myself. I believe in myself. Trust yourself. Trust yourself. They did it themselves. They did it themselves.
0: 스피킹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제 한국어로 먼저 문장 보여드릴 테니까 이걸 어떻게 제기대명사에 넣어서 말할 수 있을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너 스스로 그것을 해라. 그녀는 그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요, 여러분. Love yourself.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세요. 뭐 요런 굉장히 유명한 가사도 있잖아요. 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I love myself.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듣기 때 self 열심히 들었으니까 말해보죠. myself. F로 끝납니다. myself. 한번 더. myself. myself 하지 말고 self. 약간 오리 입술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고 내뱉으면 됩니다. 자,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I love myself. 한번 더. I love myself. 좋아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너 스스로 그것을 해라 인데요. 요거 사실 여러분 우리 많은 친구들 CA 시간에 DIY 공구 같은 거 하지 않나요? 이 do it yourself의 앞글자를 따면 DIY예요. 여러분들이 수행평가 할때 쓰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일단은 yourself부터 연습하죠. yourself. yourself. 좋고요. full sentence.

스스로 그것을 해라. Do it yourself. 한 번 더. Do it yourself.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문장이죠. 앞에 주어가 she로 나왔기 때문에 뒤에 제기대명사는 herself 이렇게 나옵니다. himself 이런 거 나오면 어색합니다. 그녀 자신을 이라는 뜻에서 herself를 사용하는 거고 자, 읽어보지요. herself 이젠 F 발음 잘하네요. 자, full sentence 읽어봅니다. 그녀는 그녀 자신을 자랑스러워했다. She felt proud of herself. 조금 더 빠르게. She felt proud of herself. Proud of her, proud of her. 여기가 조금 어렵죠? Proud of her, proud of her. 약간 이렇게 한 번 더 해볼게요. She felt proud of herself. 네,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She felt proud of herself.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이제 복습해야지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Reading and writing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UN, 유니세프 연설 같은 데서 나올 것 같은 문장들이 쫙 이어지는데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자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할게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don't love, 사랑하지 않는다. 그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 정답은? 자, 그들 스스로라는 의미가 들어가려면 뒤에 self 들어가야겠죠. 자, 다음 문장. 그러나 we need to love. 우리는 사랑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를. 정답은요. 자, 이거는 복수 규칙이지요. F는 V로 바꾸고 ES 붙이는 거. 그 다음, let's try. 우리 한번 노력해 봅시다. To lift up.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높여보려고, 자존감을 높여보려고 노력합시다. 자,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쓰셔야겠고요. 자, 마지막은 영작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스스로를 믿고 사랑해야 한다. 자, 당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는 유일 텐데 정답은 유. 그쵸. You must trust and love yourself.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Trust and love나 오늘 반복적으로 나왔던 동사이기 때문에 영작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어려웠다면 외우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Reading and Writing이었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Some people don't love themselves. But we need to love ourselves. Let's try to lift ourselves up. You must trust and love yourself.
0: 오늘 원포인트 정리입니다. 제기대명사라는 거를 배웠고요. 이 친구는 주어랑 목적어가 같은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 스스로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I love me 라고 쓰지 않고 I love myself 라고 사용해야 해요. 왜냐면 원래 주어랑 목적은 다른 대상이거든. 자, 형태는요, 단수형, 복수형 이렇게 나뉘는데 공통적으로는 self를 넣는 공통점이 있고요. 복수형일 때는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기대명사는 두 가지 쓰임이 있었죠? 목적어 자리에 쓰일 때도 있고, 두 번째는 그냥 그 스스로.

스스로라는 뜻을 강조하는 데에도 쓰이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기대명사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중의일 때는 목적어로 쓰이는 그 myself, herself만 나올 텐데 강조도 잘 챙겨서 알아두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명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가 보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은정쌤이고요. 자, 오늘은 부가 의문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퀴즈의 정답부터 확인하죠. 자, Liz is often 그리고 often is 중에서 빈도부사의 위치는 비동사는 뒤에 왔어야 돼요. 정답은 is often busy at the end of the year. Liz는 연말에 종종 바쁘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살펴볼 거는 부가 의문문이라는 건데, 먼저 대화문 속에서 한번 보죠. 영화가 재미가 없었어. 그치? 그랬더니, 아니, 재밌었는데?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가면, 그렇지? 이렇게 뒤에 약간 꼬리처럼 붙는 거 있잖아. 이런 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해요. 자, 이 부분, 우리 한국말에 해당하는 그렇지? 이런 부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Listen up.
1: The movie wasn't interesting, was it?
2: Yes, it was interesting.
0: 들어보셨죠? The movie wasn't interesting, was it? 그랬습니다. 야, 영화가 재미가 없었어. Was it? 그렇지? 이렇게 was it 이렇게 말을 했네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yes, it was interesting. 이거 무슨 말일까? 남자는 재미가 없다 그랬는데 여자가 yes.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미없었어라고 해야 될것 같잖아. 근데 재밌었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이거 착각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영어에서는 앞에서 뭐라고 했든 내가 재밌었으면 yes인 겁니다. yes. 재밌었는데? 근데 한국말로 바꿔보면, 아니, 난 재밌었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치만, 재미있었으니까, yes. 만약에 재미없었으면, no, it wasn't. 맞아, 재미없었어. 라고 해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러면 부가 의문문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 일단 앞에 문장은 다 나오고요. 방금 본 것처럼, 뒤에 꼬리처럼 말 그대로 부가적으로 붙는 의문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의문문은 아니고요. 앞에는 평서문이 나와요. 그리고 부가 의문문은 콤마로 좀 반드시 구분을 지어주는데, 어쨌든 얘도 의문문 아니야. 그러니까 어순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 동사 주어처럼 따라올 거야. 그래서 아까 왜 was it, was 동사 먼저 나오고 it 그 다음에 나왔죠? 한국말에서 해석을 할 때는

야, 뭐뭐하다. 그치? 아니면, 그치 않아? 우리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요거에 해당되는 거고, 뭐, 이거를 해석을 굳이 되게 구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다시 상대에게 확인하는 느낌으로 쓰이는 게 부가 의문문이구나. 뭐, 그치? 그치 않아? 아, 요런 뉘앙스로 쓰이는 거? 아, 이거구나.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몇개 볼게요. You don't like going fishing, do you? 무슨 뜻이야? 아, 너는 낚시하러 가는 거안 좋아하잖아, 그치?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She's your best friend, isn't she? 자연스럽게 해석해보세요. 그녀는 너의 가장 친한 친구잖아. 그치? 그치 않니? 그 다음, Tom isn't good at swimming, is he? 자, 이때는 be good at, 오랜만에 나왔죠? 뭐뭐를 잘하다인데요. isn't니까, 그는, Tom은 수영을 잘하지 않잖아, 그치? 이런 말이 되겠고. 자, 또 하나. Liz went to school unfit, did she? 리즈가 학교에 걸어서 갔잖아, 그치? 이렇게 되네요. 아, 근데 한국말은 뭐가 나오든, 그치? 그치 않니? 아, 이두 개로 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잘 보니까 영어는 그게 아니야. 뭐, 두였다가, isn't였다가, is였다가, 또 did였다가, 복잡하네요. 이거 다 지켜서 써줘야 되거든요. 아, 어떠한 법칙으로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것일까요? 잠깐 쉬었다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오늘은 너무나 미국적인 이디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표현은 up in the air라는 표현인데, 말 그대로 공중에 있는 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겠지. 그래서 갖고 왔겠죠. 자, 우리 언제나처럼 먼저 예문 속에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예문에는 부가 의문문이 들어있으니 한번 잘 해석을 해보죠. You will go there with Tom, won't you? 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야? 너 거기에 탐하고 갈 거지, 그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치? 얘도 또 달라. and won't 이런 게 있네요. 자, 그랬더니 비가 Well, I don't know. 글쎄 잘 모르겠어. Things are up in the air. 래요. 뭔가가 공중에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추측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보죠. You know when the meeting will be held, don't you? 너는 회의가 언제 열릴지 알지.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No, I don't. 아니, 몰라. The exact schedule is still up in the air. 정확한 스케줄은 여전히 up in the air, 공중에 있다. 자, 이제 조금 추측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이 up in the air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도 아직 뭔가 결정된 게 없는, not yet decided, 아직 정해진 바가 없는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문맥 속에서 다시 한번 up in the air 요거 느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가지고서 예문 다시 보죠. 너 거기 탐이랑 갈 거잖아, 그치? 글쎄 모르겠어. Things are up in the air. 아직 정해진 게 없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말이었고요. 너 회의가 언제 개최될지 너는 알잖아, 그치 않아? No, I don't. 아니, 몰라, 나도. The exact schedule is still up in the air. 정확한 스케줄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거든. 요렇게 여러분들, 아직 공중에 머물러 있다는 거, 갈피를 못 잡고 떠다니는 느낌, 정해진 바가 없다. 여기 확실하게 딱 정해진 게 없다. 이런 느낌으로 충분히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다시 부가 의문문으로 들어가 보죠. 여기도 또다 달라요. Won't, don't. 언제 어떤 부가 의문문을 써야 되는지 지금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부가 의문문은 꼬리처럼 뒤에 달려있는 의문문이고요.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씁니다. 해석은 한국말로는 간단해요. 그렇지 또는 그렇지 않니? 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요. 자, 만드는 방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별표로 한번 쳐보죠. 자, 이게 세 가지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우리말에는 없는 법칙이야. 우린 그냥 그렇지나 그렇지 않니 두개 하나만 쓰면 되는데 영어는 동사에 따라서 엄청 까다롭게 정확하게 어법에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이 틀리면서 여러분들 부가 의문문을 익숙해져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법칙이에요. 문장이 긍정문이잖아? 그럼 부가 의문문은

주로 부정문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디에는 막 don't가 있었는데 어디에는 그냥 do였던 것 같고 막 이렇게 달랐던 이유가 이거야. 긍정이면 부가는 부죠. 그럼 바꿔서 문장이 부정문이면 부가의 문문 부분은 긍정문으로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동사의 종류를 봐야 돼요. 당연히 앞에 있는 그 일반 동사의 종류를 보는 거죠. 크게 일반 동, 우리 크게 영어의 동사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자, 일단 비동사면은 쉬워요. 비동사면 그냥 그대로 비동사를 써주면 돼요. 주어에 어울리게끔. 자, 근데 일반 동사일 때는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어렵진 않아.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 만들 때 또는 부정문 만들 때 항상 조동사 do나 does나 did를 주어에 따라서 시제에 따라서 빌려왔던 거 기억나시죠? 얘도 부가 의문문이기 때문에 똑같아. 앞에 일반 동사는 부가 의문문에서 do나 does나 did가 대신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순이 동사 주어였잖아. 영어 반복 싫어하는 거 알죠? 그래서 뒤에 딸려올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대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앞에가 뭐 Tom, Liz, my teacher 막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있잖아. 그치만 부가의문문의 주어는 반드시 그것에 어울리는 대명사로만 들어갈 수 있다. 요세 가지 법칙을 지켜서 우리가 부가의문문을 만들어 줘야 해요. 자, 한번 예문에서 먼저 만들어 볼게요. You don't like going fishing. 아까 봤던 거지. 아, 너는 낚시하러 가는 걸 좋아하지 않지?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할 거 부정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긍정으로 바뀔 거고요. 뭐, 친절하게 don't 있는데, do로만 바뀌면 되겠네요. 어차피 주어는 대명사니까, 빈칸은 do you라고 넣어주면 되겠네. 그쵸? 자, 그 다음에 she is your best friend. 자, 여기에서도 일단 동사가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바꿔줄 건데, 비동사는 비동사의 부정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줄여서 isn't를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또 마침 대명사입니다. 그럼 그냥 isn't sh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Tom isn't good at swimming. Tom은 수영을 못하지? 일 때. 자, 이번엔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갈 거예요. 마침 isn't니까 그냥 is로만 바뀌면 되고요. 자, 주어가 탐이야, 탐. 그럼 탐은 그대로 못 쓰고 대명사로 바꿔서 남자 이름 아니겠니? 그러면 is he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탐은 수영을 못하지, 그치? is he? 자, 또 하나. Liz went to school unfit 이었어, 그치? 네, 이때는 동사가 일단 긍정입니다. 그럼 부정이 될 건데 또 시제가 또 과거야. 그리고 일반 동사야. 자, 그럼 우리 조동사 뭐 필요하죠? went를 우리가 부정문으로 바꾼다고 생각해봐. did 필요하죠? 근데 긍정이니까 didn't가 돼야 되고요. 주어는 liz니까 대명사로 바꿔야 돼. 그러면 결국 정답은 didn't she가 되는 겁니다. 아, 조금 복잡하죠? 이거 아니야? 어떻게 바꾸라고 얘들아? 긍정이니까 부정으로. didn't. 알겠지? 여러분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할 텐데 아니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리즈가 학교에 걸어서 갔잖아, 그치?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대화문에서도 쌤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말 개념으로 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얘가 don't라고 물어봤든 아니면 do라고 물어봤든 isn't, is 긍정, 부정 생각하지 마시고 그랬으면 그냥 yes로 가면 되고요. 뒤에도 긍정문 따라와야겠죠? 아니면 그냥 무조건 no인 겁니다. 그쵸? 그래서 Mom doesn't like coffee, does she? 엄마는 커피를 좋아하시지 않잖아, 그치? 라고 했습니다. 대답해 보세요. 좋아하면 뭐라고 해야 돼? 좋아하면 yes, she does. 좋아하셔. 아니야, 좋아하셔. 안 좋아하면 no, she doesn't. 맞아, 안 좋아하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의 해석에 헷갈리지 말자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사가 조동사일 때는 그대로 그 앞에 써준 조동사 써주면 돼요. 간단하죠? 대신 부정이면 긍정, 긍정이면 부정. 요것만 지켜서 I can't go outside. Outside now. 난 지금 밖에 못 나가지, 그치? 라고 할때 can I? 이렇게 쓰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두 개만 더 하고 부가의무문은 개념 마무리할 텐데, 자, 명령문의 부가

문도 있습니다. 우리 명령문이 뭐죠? 뭐뭐 해라 혹은 하지 마라 동사 원형 또는 don't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게 명령문인데요. 명령문은 앞에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생각 안 해도 좋아요. 그냥 will 라고 주어도 정해져 있어. 무조건 you야. 왜냐면 명령문은 무조건 너한테 하는 말이거든. 고정입니다. will you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Bring me an umbrella. 우산 좀 갖다 줘. Will you? 그래 줄 거지?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청유문이라는 거, let's 동사 원형. 우리 뭐뭐 하자라는 제안의 은이죠. 이때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부가 의무문은 무조건 shall we예요. let's가 우리 같이 하자는 거거든. 그래서 주어 고정, 조동사도 shall로 고정입니다. 그래서 let's have dinner together. 같이 저녁 먹자. shall we? 그럴 거지? 라는 부가 의문문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모든 걸다 배운 겁니다. 그럼 연습을 해봐야겠죠? 자, 잘 생각해보고 넣어보세요. 선생님 답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해보세요. That flower looks so pretty. 야, 저꽃참 예쁘다. 동사를 봐야겠죠? 일반 동사. 자, 그런데 긍정입니다. 그럼 부정으로. 그러면 주어가 또 3인칭 단수니까 doesn't. 생각하셨죠? 자, 그리고 대명사로 바꿔야 되는데, 사람 아닌 거는 무조건 it 넣어주면 되고, 복수면 they인데요. 단수니까 it으로 갈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that flower looks so pretty. Doesn't it이 되겠습니다. 야, 그꽃참 예쁘다. 그치 않니? 오케이? 자, 그 다음. They don't know who I am.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몰라. 그치? 라고 할 때, 이번에는 뭐 친절하게 don't가 나와 있으니 얘만 d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뭐 they도 어차피 대명사니까 do they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그치? 한번 읽어볼까요? They don't know who I am. Do they? 시작. 자, 한번 더 해볼게. Liz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자, 이번엔 뭐 늘릴까요? 조동사가 보이니까 좀 쉬워졌죠? 아, 그러면 저것만 can't. 부정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자, 그리고 주어를 쓸 건데 대명사로 꼭 써줘야 됩니다. Liz, 여자 이름이야. 그래서 she로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Liz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Can she? 그쵸? 해석은? 야, 리즈 피아노 진짜 잘 치지, 그치 않니? 라는 해석이 되겠네요. 읽어볼게요. Liz can play the piano very well. Can she? 좋아요. 자, 그 다음엔 He isn't that smart. 그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자, 비동사의 부정이니까 얘만 긍정으로 풀어서 is. 주어는 어차피 대명사네요. Is he가 되겠네. 잘 따라하고 있죠? 그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 그치? 따라 읽어볼게요. He isn't that smart, is he? 시작.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drive the car carefully. 이번에는 뭐야? 명령문입니다. drive, 운전해라, 차를. carefully, 조심스럽게 운전하렴. 그럴 거지? 자, 우리 명령문일 때는 딱히 긍정부정 생각하지 않고 하나로 통일해서 쓸 수가 있었죠? 뭐였니? Will you? 그래 줄 거지? 그럴 거지? 라는 부가 의문문입니다. 맞죠? 한번 읽어보죠. Drive the car carefully, will you? 시작. An octopus has eight legs. 문어는 다리 8개를 가지고 있어. 일반 동사입니다. 긍정이네요. 주어는 3인칭 단수. 그럼 조동사 doesn't. 아, 그리고 주어가 사람 아니니까 it. 이렇게 붙겠습니다. An octopus has eight legs, doesn't it? 야, 문어는 다리가 8개잖아, 그치? 한번 읽어볼게요. An octopus has eight legs, doesn't it? 시작. 좋아요. 자, 우리 그럼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영화가 재미없었어, 그치? 자, 해석 시제 잘 생각하면서 바꿔보죠. The movie was not wasn't interesting. 자, 부가 의문문은 was it? 이제 왜 was it이 되는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대답할 거예요. 아니, 재밌었는데? 자,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고 아니지만 얜 재밌었어. 그러니까 대답은 yes, it was.
Yes, it was interesting. 아니, 난 재밌었는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퀴즈 풀고 마무리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부가 의문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Let's pass the test. 야, 리즈가 시험에 통과했어. 했잖아. 그치 않아? 라는 문장입니다. 자, 두 단어로 부가 의문문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 시제, 그리고, 긍정, 부정 다 생각해서 정답 골라 보세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부가 의문문은 좀 자잘한, 좀 헷갈리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 복습을 꼭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귀여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동굴 안에서 곰이 잠을 자고 있네. 자, 이렇게 동굴은 영어로 cave라고 해요. 스펠링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같이 해볼게요. cave, cave. 그리고 survive, survive라고 하면 살아남다, 생존하다라는 뜻이고요. mammal, Mammal은 포유류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새끼를 낳는 그러한 동물을 포유류라고 하죠. Experience. Experience는 경험하다, 그리고 overcome은 극복하다라는 동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 harsh. harsh라고 하면 혹독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뭔가 동굴 속에서 곰이 잠을 자고 있었고요. 방금 보았던 이런 단어들을 토대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Have you heard of animals falling into a deep state of sleep in winter to survive the cold? Our first example is frogs. If you see a frozen frog that isn't breathing during winter, the frog is sleeping. Bears also sleep in the winter. During this sleep, bears don't eat or drink at all for 3 to 6 months. Another example is bats, the only flying mammal. In the winter, bats will sleep in caves, either alone or in groups. Lastly, nearly all snakes experience some form of deep sleep state during winter. Isn't it amazing that animals overcome harsh winters through sleeping?
0: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독해 볼게요. 자, 먼저 Have you heard?라고 그리고 뒤에 물음표가 있는 것으로 모아서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네요. Have you heard?라고 하면 너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표현이죠. 다시 이 heard라는 것이 동사 hear에 대한 과거 분사이기 때문에 현재 완료 시제.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have PP 자체가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ave you heard?라고 하면 너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거죠. Of animals,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Falling into a deep state of sleep in winter. 아, 겨울에 깊은 상태의 잠으로 이렇게 잠에 빠지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어? 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falling이라는 I입니다. 원래 fall into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 빠지다란 그런 뜻인데요. fall에 ing 형태가 붙어

붙어서 이렇게 준동사 종류 중에 하나인 현재 분사로 쓴 경우가 되는 거죠. 앞에 나와 있는 명사 animals를 꾸며서요. 이러이러한 상태로 빠지는 그러한 동물들을 들어본 적이 있어?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겨울 동안인데요. To survive the cold. 그렇죠. 이러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겨울에 깊은 잠에 빠지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들어봤니? 라는 거죠. Our first example is frogs. 자, 첫 번째 예시가, 그러니까 겨울잠 자는 예시로 개구리가 나왔네요. If you see a frozen frog, 자, frozen이라고 하면 얼어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너가 뭐 한다면? 얼어있는 개구리를 본다면, 그런데 어떤 개구리야? That isn't breathing during winter. 겨울 동안에 breathe는 숨을 쉬다지요. 그런데 숨을 쉬고 있지 않은 그러한 얼어있는 개구리를 본다면, 그렇다면 the frog is sleeping. 그 개구리는 뭐 하고 있는 거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that이라는 아이가 앞에 나와 있는 if you see라는 동사 그리고 뒤에 isn't라는 두 개의 동사를 이어주면서 접속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이런 frog라는 명사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가 어떤 개구리를 본다는 거야? 숨을 쉬고 있지 않은 그런 개구리를 보고 있다면, 본다면 그 개구리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Bears also sleep in the winter. 자, 그러면서요,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Bear는 얘들아, 곰이죠. 곰, 우리 앞에서 그림에서 봤었던 그 곰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곰도요, 겨울 동안에 잠을 잡니다. During this sleep. 자, 이렇게 잠자는 동안에요, bears don't eat or drink at all. 잠자는 동안 얘들아, 이 곰들은요, 마시거나 먹지 않는데요. 얼마 동안? For 3 to 6 months.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먹거나 혹은 마시지도 않는데요. 그리고 잠만 자나 봐요. 자, 그리고 another example is bat. 이제 세 번째 예시로는요, 박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잠 자는 그런 동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자, 박쥐라는 거 뒤에 컴마가 보이죠? 자, 컴마의 기능은요, 말 그대로 뭔가 쉼표여서 쉬어가는 그런 기능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앞에 나와 있는 대상을 부연 설명을 해주는 이렇게 동격의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선 지금 어떤 박쥐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주죠. 박쥐 얘들아 뭐예요? The only flying mammal. 자, fly는 나는이죠. flying. 그리고 mammal은 포유류라는 거여서 앞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는 거다? 여기선 지금 뒤에 나와 있는 mammal를 꾸며주고 있는 현재 분사로 보시면 돼요. 근데 실은 선생님은 박쥐는 얘가 날아다니니까 나는 새 종류인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찾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유일하게 날아다니는 포유, 새끼를 낳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박쥐도 어쨌거나 겨울잠을 잔다는 거죠. In the winter, bats will sleep in caves either alone or in groups. 자, 겨울 동안에 이 박쥐는요, 동굴 안에서 alone, 혼자 자거나 아니면 groups, 어떤 집단으로 잠을 잔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either A or B라고 하면 A 또는 B라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lastly, 마지막으로 어떤 동물 나왔어요? 그렇죠. snakes라는 뱀이 나왔네요. 거의 모든 뱀들은요, experience, 경험합니다. Some form of deep sleep state during winter. 자, 겨울 동안에 어떤 깊은 그런 수면 상태를 겪는데요. 그 말은 뭐다? 거의 대부분의 뱀 종류들도 겨울에는 잠을 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글에서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로 예시로 나왔던 동면하는, 겨울잠 자는 동물 중첫 번째는 frogs. 그렇죠. 개구리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bears 나왔었고, 세 번째는 bats, 박쥐 나왔었고요. 마지막에 snakes라고 해서 총네 가지 종류의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Isn't it amazing that animals overcome harsh winters through sleeping? 자, 여기에서 보면요. Isn't it amazing이라고 하면, 놀랍지 않나요? 라는 거죠. 자,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무엇을
뭐가라는 그런 말이어서 여기에서는 바로 명사절의 역할을 하는 접속사 대시 이끌고 있다라고.

0: 보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어떤 사실을? 그렇죠. 동물들이 이러한 혹독한 겨울을 극복하는 것이 놀랍지 않나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뭘 통해서 추위를 좀 극복한다? 그렇죠. Through sleeping.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게 대단하지 않나요? 라고 하면서 글은 끝납니다. 자, 이제 우리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죠. 여기, 그치? 자, this도 역시 s 사운드로 끝나고, 뒤에 잠이라는 단어, sleep도 역시 s, 같은 s 사운드가 되는 거여서요. 이 부분을 during this sleep. 이 부분을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마치 이게 하나로이들 하나로 이렇게 뭔가 약간 뭉개지죠. 그래서 during this sleep, this sleep, during this sleep, during this sleep, bears don't eat or drink at all. 자, 이 부분도요. drink라는 크 사운드와 모음이 바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don't eat or drink at all, drink at all. Drink at all. 이렇게 지금 들릴 겁니다. 우리 같이 전체 문장 소리내서 쌤이랑 같이 해볼게요. During this sleep, bears don't eat or drink at all for 3 to 6 months.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한번 들어볼게요.
1: During this sleep, bears don't eat or drink at all for 3 to 6 months.
0: 네, 진짜 거의 한 단어처럼 this sleep처럼 들렸고요. 뒤에는 drink at. Drink at all 이라고 들렸었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요. 겨울잠 자는 동물들에서 한번 다뤄보았었죠. 자, 여기에서 겨울잠이라는 그런 단어를 영어에서는 hibernation이라고 해요. 자, 여기 볼게요. hibernation. 우리 한자로 하면 겨울 동자에 수면할 때그 면이죠. 동면이라는 명사입니다. 영어의 정의는요. A state of minimal activity. 신체 활동을 미니멀 가장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metabolic depression. 자, metabolic이라고 하면 신진대사의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이런 신진대사를 약간 depression 이렇게 낮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은 뭐다? 에너지 소비를 가장 줄인다 그런 말이 되는 거여서 이러한 상태를 동면의 상태 hibernation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그림은요. 약간 여기들 그 박쥐인 거 알겠어요? 지금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박쥐들의 사진을 지금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자, 두 번째로 등장했던 동물 바로 곰이었었죠. 이렇게 겨울잠을 자고 있는 곰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로 동면이라는 것은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Characterized by low body temperature. 낮은 체온 그리고 slow breathing and heart rate. 천천히 뭐 하는 거예요? 숨도 천천히 쉬고 심장박동수도 천천히 이렇게 뛰게 되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낮은 신진대사율 이런 것들로 특징이 지어져요. 뭐가요? 동면이란 상태가요. It most commonly occurs during winter month. 그리고 동물들의 경우를 보면은 대부분 언제 이루어진다? 그렇죠. 겨울 동안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글이나 혹은 듣기 평가에서 hibernation 이라는 단어가 들린다면 동면과 관련된 내용이구나라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시간 우리가 Grammar Clear에서 다룰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밑줄 친 A, B, C 중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위치 확인해 볼게요. A번에 falling 그리고 fallen이 묶여 있고요. B번에는 that과 is이 묶여 있습니다. C번에는 experiences 그리고 experience라는 단어가 이렇게 두 개가 묶였네요. 자, 이제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해 볼게요. 자, 먼저 A번에 얘들아 포인트는요. falling, right? 자, fall이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어요. 자, 참고로 fall이라고 하면 무언가 떨어지다, 어떤 상태로 빠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동사 변화는요, 불규칙 변화예요. 이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fall, 떨어졌다, fell, 그리고 과거 분사는 영어에서 이렇게 씁니다. fall, fell, fallen. 자, 세 번째 자리는 영어에서 무슨 자리? 그렇죠. 동사 변화에서 세 번째.

자리는 과거 분사 자리예요. 그래서 A번의 포인트는 falling을 쓸 건지 아니면 fallen을 쓸 건지. 그래서 이 문제는 과거 분사 fallen 혹은 현재 분사 falling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자, 이걸 고르는

into a deep state of sleep. 자, 이런 깊은 잠의 상태로 빠지는 동물들이죠. 자, 동물들이 아니라 잠을 잘 때, 누군가에 의해서 잠이 드나요? 아니죠. 졸리면 그냥 잠이 들잖아요. 잠에 빠지기 때문에 능동의 뉘앙스니까 능동의 뉘앙스를 뭘 쓴다? 현재 분사 falling을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내신 시험 문제에서도 충분히 적용을 하시면 돼요. 분사 문제는 뭐다? 앞에 있는 대상을 가지고 해석으로 푸시면 돼요. Right? 자, B번 볼게요. 자, B번에는 that과 is이 묶여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를 묶은 것의 출제 의도는 바로 이거예요. 관계대명사 that과 어떤 그냥 대명사로서의 it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봐봐, 얘들아. 이 단어들 중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공통된 단어가? 그렇죠. 이 대명사라는 단어죠. 대명사는요.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가리키는 명사가 되는 거고, 관계의 대명사도 역시 대명사 친구, 대명사 이도 앞에 가리키는 기능을 하는 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거냐면, 관계 대명사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어요. 동사의 두 개, 동사를 두 개를 이어주는 접속사의 기능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 접속사 카테고리 중에 관계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가 등장한다면 그 문장에 동사는 몇개 있어도 괜찮아? 그렇죠. 동사는 두 개가 나와도 괜찮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대명사는요 접속의 역할이 없어요. 그냥 명사처럼 앞에 있는 걸 가리키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명사가 하는 역할,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만 온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that과 it이 묶여 있다면 이 문장에 동사의 개수를 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사 뭐였죠? If you see, 너가 본다면 보다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 저기 뒤에 isn't, 자, 얘들아, is도 뭐야? 비동사 is는 당연한 동사죠. 비동사. 가장 원론적인 동사. 비동사. 자, 이 전체 문장에 지금 동사가 몇개 있게 된다? 몇개 있게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범위를 이렇게만 본다라고 했을 때, 동사가 see와 is 이렇게 두 개이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접속의 역할을 하는 that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frog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대명사의 역할. 그래서 접속의 역할과 어떠한 선행사를 꾸며주는 대명사의 역할과 그리고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주어는 누가요? 명사가 할수 있으니까 이렇게 관계대명사 that을 반드시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개구리다? 겨울 동안에 숨을 쉬고 있지 않은 그러한 개구리들, 얼어있는 개구리를 본다면 그 개구리는 잠을 자고 있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Right? Right?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동사의 개수로 우리 that을 맞췄습니다. 자, 한 가지 얘들아 조금 좀 덧붙이자면 앞에 이 if라는 것도 접속사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 문장의 접속사가 얘들아 몇개 있는 거야? if 하나 그리고 that이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접속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세 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접속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see 하나, is 하나, 그리고 is 하나. 동사 세 개. 그래서 이 문장은 맞는 문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C번은요, 바로 이거예요. 수의 일치 문제입니다. 앞에 주어와 동사를 맞춰주는 건데, all snakes라고 하면 거의 모든 뱀들. 자, 뱀들이 붙었으니까 복수형이죠? 복수형일 때는 일반 동사에는 이렇게 원형을 써주기 때문에 정답은 experience를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의 일치 문제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 배웠던 웨스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동명사는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 당연히 할수 있죠. 명사, 친구이니까, 명사는 뭐가? 무엇을? 주어를 할수 있으니까 주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오늘 배웠던 내용 확인해 볼게요. 관계사는 접속 역할을 할수 있다. 자,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하이버네이션, 뭔가 겨울잠과 관련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루어 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봇카 분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Welcome!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Kevin입니다. This is our fifth time. 다섯 번째 만남이에요! Wow! 오늘도 어김없이 funny cartoon, 재밌는 cartoon을 통해서 유익한 시간, 재밌는 시간 보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2: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1: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2: What? Oh, no! Oh,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1: Training? Training? What's that?
2: I'm wearing training. You don't know training?
1: Oh, you mean sweatpants? Oh, let me get it.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2: Oh, no, I can't patch it up.
1: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3: Oh, you're back. Well, it's originally 10,000 won, but you can have it for 5,000.
1: Oh, thank you so much. You're an angel. Kevin, for you.
2: Oh, wow. Thanks, Kristen. You're the real angel.
0: 네,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잘 보셨나요? 아우,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다고요? 괜찮습니다. It's totally fine. 이 케빈쌤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Let's go, go, go. 네, 장소는 아직 동대문인 것 같습니다. 무슨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Kevin, 이제 내가 뭐라고 하는 걸까요? It's my turn to buy. 내가 무언가를 살 차례야. To you, something. 너에게 무언가를 살 차례야.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빠밤.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정말 마음만 받을게. 고마워.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아, 바지에 구멍이 있다고 하네요. 저기였네요. 아이고, 케빈. 네, 구멍이 엄청 커요. Oh, what? Oh, no.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자기가 정말 아끼는 트레이닝인데, 아, 구멍이 났네요. 어쩌죠? 그러자 크리스니, 트레이닝? Training? What's that? 트레이닝 뜻을 모르네요. I'm wearing training. 난 트레이닝을 입고 있어. You don't know training? Training 모르니? 라고 하자 크리스틴이 알아차렸죠? You mean sweatpants. 그렇죠, 여러분. 트레이닝은 콩글리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트레이닝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0: 했습니다. 추리닝 대신 sweatpants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꼭 외워주세요. Let me get it.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이제 내가 살 차례야. 사줄게. 라고 크리스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Oh, no, no, no. I can't patch it up. 그냥 내가 실로 꾸미면 돼. 라고 케빈이 얘기를 하네요.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오, 새 거를 사주고 있네요. 자,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사장님께서 Oh, you're back. 다시 와서 기분이 좋나 봐요. Well, it's originally 10,000 won, but you can have it for 5,000 won. 원래 만 원인데 5천 원에 줄게요. 아, 정말 인심 좋은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You are an angel. Thank you very much. 사장님께 천사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이건 칭찬입니다. You are an angel. 자, 케빈, 이제 가져. 네 거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도 thank you, Kristen. Wow, thanks, Kristen. You are the real angel. 너가 정말 천사야. 와, 정말 훈훈하게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핵심 문장을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코너 가져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을 자세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절 도와줄 친구 불러볼게요. Come on in, Jamie.
1: Hello, my name is Jamie. Nice to meet you.
0: Oh, Jamie. 오늘 핵심 문장 배워볼까요?
1: Yes.
0: 오늘의 핵심 문장. 빠밤.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한번 따라해볼까요?
1: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0: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볼까요? Excellent. 아주 잘했어요. 말이 나온 김에 Jamie, 오늘 점심 뭐 먹을래?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내가 살 차례야.
1: I want some sandwich in your place.
0: 오, 우리 집에 가서 샌드위치를 먹자고?
1: Yes.
0: Okay then.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1: Oh, 알겠어.
0: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네가 설거지할 차례야. 자, 오늘의 핵심 표현을 응용해봤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It's your turn to wash the dishes. 한번 더.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참 쉽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튼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오늘의 핵심 표현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1: go, go!
2: Kevin,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3: Oh, I appreciate the thought, but it's okay.
2: Well, I hate to say this, but you have a hole in your pants.
3: What? Oh, no. Oh, this is my favorite training.
2: Training? Train? What's that?
3: I'm wearing training. You don't know training?
2: Oh, you mean sweatpants? Oh, let me get it.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3: Oh, no, no. I can't patch it up.
2: Don't be silly. Excuse me, sir. How much are these?
4: Oh, you're back. Well, it's originally 10,000 won, but you can have it for 5,000.
2: Oh, thank you so much. You're an angel. Kevin, for you.
3: Oh, wow. Thanks, Kristen. You're the real angel.
0: 네, 여러분. 오늘의 Kevin's Cartoon English. How was it? 오, 재밌었다고요? Oh, you have fun today. Thank you very much. 하지만 여러분, practice makes perfect. 복습 없인 절대 안 됩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꼭 외워두시길 바래요. It's my turn to buy you something. Alright, guys. See you next time.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쭉 처음에 look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라라라라라라라 열심히 동사의 뜻을 제대로 한번 원어민들이 생각하는 그 동사의 이미지 살펴봤었고요. 그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오면 어떻게 뜻 변하는지를 쭉 공부했었잖아요. 오늘부터 복습 갑니다.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계속 복습을 시키려고 한 번에 다 풀지 않았거든요. 자, 우리 맨 처음에 했던 게 뭐였죠? Look for, look at이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오늘 다시 look 시리즈로 돌아옵니다. 자, 또다시 look으로 어떤 의미 가지고 있는지 복습하고요. 어떤 또 표현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Wow, you look like a celebrity right now. 우와, 너 지금 완전 유명인 같아. Thank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고마워. 나 파티가 너무너무 기대된다. Me too. I wish I looked as good as you do. 나도 그래. 나도 너처럼 잘생기고 예뻐 보였으면 좋겠다. 아유, 난리 났다, 그죠? 서로 아주 그냥 막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러고 있는데, 물론 서로는 아니고 한 사람이 좀 일방적으로 그러긴 했지만 그 친구가 정말 연예인처럼 되게 예쁘게 꾸미고 나타났나 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제 그런 prom party 이런 일, 어떤 파티하는 문화가 막 학생들 사이에 정착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꽤나 자주 있어요, 그런 파티들이.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쫙 막 드레스 쫙 난리 나지 막 그렇게 딱 입고 나오면 이제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간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look 복습하는 날이죠. look은 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번엔 뒤에 like가 들어가고 forward to가 들어갑니다. 어떤 의미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사실 look like는 굉장히 쉽습니다. like라는 단어의 전치사 뜻을 알고 있으면 너무 쉽죠? like는 좋아하다 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의 의미도 있죠. 그래서 사실 요거는 그대로 해석만 하면 돼요.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뭔가 you look like 하면서 아까 전에 celebrity 라고 나왔잖아요. 너 유명인 같아 보여, 연예인 같아 보여, 이제 이런 뜻인데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라는 뜻으로 like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like라는 전치사의 의미를 알면 크게 어렵지 않게 외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거 한번 볼게요. It looks like 한 다음에 이번에는 It's going to rain 이라고 나왔는데요. 자, 요 like라는 친구가 선생님이 아까 전에 전치사라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a celebrity 라는 명사

0: 하나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like는요, 접속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like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의미는 똑같습니다. 뭐뭐처럼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 뭐뭐처럼 보인다. It'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like 뒤에 명사만 쓰셔도 OK고 주어, 동사 갖춰 쓰셔도 OK다. 여튼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자, 그 다음은 look forward to입니다. 요거는 아예 교과서에서 컨셉을 잡고 가르칩니다. 뭔가를 기대하는 표현 말하기 한 다음에 맨날 look forward to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자, 옛날에는 이걸 학수고대하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으로 외웠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교과서가 쓰고 있지 않고요. 매우 기대하다, 많이 많이 기대하다, 많이 엄청 많이 기대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forward 자체가 앞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기로 너무 막 가고 싶은 거야. 보이는 저기로 막 아 어떡해 너무 가고 싶어 기대돼. 그런 느낌으로 매우 기대되다, 기대하다 라는 뜻이다 기억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썼죠.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나는 파티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대된다 라고 사용을 한 거고요. Look forward to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 구간이죠. 자, 요 뒤에 지금 선생님이 새로운 예문 띄워드렸는데 to 뒤에 ing 형태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Look forward to 할 때 to는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명사, 아까처럼 to the party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뒤에 동사가 올 거면 ing 형태를 꼭 써야 합니다. 근데 to가 아무래도 투부정사도 있다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그냥 동사원형 I'm looking forward to watch 이렇게만 그냥 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안녕 서수령 내 점수 안녕 하고 이제 작별을 구해야 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look forward to 다음에는 반드시 ing 형태 꼭 지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예문 그대로 가지고 온 건데요. 나는 magic show 마술쇼를 보는 게 너무너무너무 기대된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죠. Look like, 뭐뭐처럼 보이다. Look forward to, 절로 너무 가고 싶어. 매우 기대하다. 이렇게 두 개 기억하면서요. Mix and match quiz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의 퀴즈 네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어? 자, 어떻게 생겼어라는 말이 조금 뭔가 선생님 저 이런 거 안 배웠는데? 할 수 있는데요. 뭐뭐처럼 보여?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쵸, like가 들어가겠죠. What does it look like? 요거는 정말 너희들이 듣기 평가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을 문장이에요. 보통 우리 뭔가 묘사하는 거, 답 고르는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거니까 꼭 기억하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너 곧 기절할 것 같아 보여. 자, 뭐뭐 할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아 보인다? Look like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aint가 기절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곧 기절할 것처럼 보인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내 여행이 너무 기대돼. 자, 빨리 저 여행을 향해서 뛰어나가고 싶은 여러분들의 마음? 그쵸, forward to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뒤에 my trip이라고 명사 쓴 것도 참고하시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나는 내 눈으로 에펠탑 보는 걸 정말 기대하고 있어. 자, see를 넣어서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그냥 look forward to 하면 안 되고 looking forward to 한 다음에 seeing 이것도 ing 꼭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 두 가지 포인트 다 잡았으면은 여러분 오늘 수업 매우 매우 잘 이해한 겁니다. 자, 고생이 많았고요. 이제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듣고 수업 마쳐볼게요.
1: Wow, you look like a celebrity right now.

0: thanks.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party. Me too. I wish I looked as good as you do.
1: 자, 오늘 여러분 간만에 복습한 돌아온 룩 어땠나요? 보다라는 그 의미 기억하면서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죠? 자, 앞으로도 이렇게 꾸준히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Look like 모모처럼 보이다. Look forward to 매우 기대하다.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A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Big. B-I-G. Big. Big. Small. S-M-A-L-L. Small. Small. Long. L-O-N-G. Long. Long.
0: So what's today's topic? Today, let's learn about size. 크기란 뜻이에요. 큰, 작은, 여러 단어들로 우리가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다 영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big, 큰이란 뜻이에요. Look, here we have a big dog. 아주 큰 개예요. Big. 그 다음은 small. 작은이란 뜻이에요. 이런 씨앗들을 보세요. 아주 작죠? They're very small. 그 다음, long, 긴 또는 오래란 뜻이에요. This giraffe has a long neck.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큰, big, 짧은 단어니까 빨리 발음해 보세요. Big, good job. 작은, small. small이 아니라 입을 밑으로 벌려서 small. 잘했어요. 긴, 오래, long. 이것도 long이 아니라 어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세요. long.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Big. Big. Small. Small. Long. Long.
0: 이제 단어를 apply, 적용시켜 볼게요. We sat under the big tree. 우리는 큰 나무 밑에 앉았다. 자, under 혹시 기억나나요? 밑에란 뜻이에요. 그리고 big tree는 큰 나무란 뜻이죠. Wow, that must feel very fresh. 아주 fresh 하겠네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We sat under the big tree. Good job. Next is there is a small room in the house. 집 안에 작은 방이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형용사가 앞에 나와요. Big tree 또는 small room.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mall이 아니에요. Small. 시작. There is a small room in the house. 오, 제가 잘 들어봤는데 발음이 너무 좋아요. Did you see the long snake? 너는 긴 뱀을 봤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A very long snake.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봐요. Did you see the long snake? Excellen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all. T-A-L-L. Tall. Tall. Short. S-H-O-R-T. Short, short. Wide, W-I-D-E. Wide, wide.
0: Our next word is tall. 키가 큰 또는 높은이란 뜻인데요. 사람이 키가 클 때 tall 쓰고요. 이렇게 tall tree를 말할 때도 tall 써요. 와우. 그 다음, short, 키가 작은 또는 짧은이란 뜻이에요. 두 의미가 있어요. 키가 작은 또는 짧은, short. 그 다음은 wide, 넓은이란 뜻이에요. 옆으로 넓을 때 우리는 wide라고 해요. Like this. This is a very wide river. Good job, everyone.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키가 큰, 높은, tall. 자, tall이 아니라 어 소리가 나요. Tall. Very good. 키가 작은, 짧은, short. 자, R 발음까지 잘 해보세요. Short. Good job. 넓은, wide. 좀 길게 말해볼까요? Wide. That's right.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Tall. Tall. Short. Short. Wide. Wide.
0: Let's learn some more sentences. The basketball player is very tall. 농구 선수는 키가 매우 크다. 여러분, have you seen basketball players before? They're very, very tall. 여러분도 tall해지고 싶으면 농구해보세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The basketball player is very tall. Good job. I am too short to go on the roller coaster. 나는 롤러코스터에 타기에 키가 너무 작아. 친구들, 우리가 amusement park 이렇게 놀이공원 갈 때 이런 경험 한 적 있나요? 그래야 키가 조금 커야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let's say it one more time. Practice 해보는 거예요. I am too short to go on the roller coaster. 와우, 발음이 아주 좋네요. Next, there were many cars on the wide road. 넓은 도로에는 차가 많았다. 슝슝. 와우, there were 뭐뭐가 많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On the wide road. 넓은 기억나죠? Wide. 친구들, let's practice together. There were many cars on the wide road. 와우, 점점 improve 해가는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Now, it's time to review all the words.
1: Big. Big. Small. Small. Long. Long. Tall. Tall. Short, short, wide, wide.

친구들, 오늘은 size, 크기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Good job today. Have a nice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플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위치전치사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치사를 적어주세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 There is a big tree blank the house. 집 앞에라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할 때는 어떤 전치사를 사용하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빈칸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n front of 그리고 behind 두 전치사부터 알아볼게요. 이 둘은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front of 하면 어디 어디 앞에라는 뜻이고요.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이에요. 예문 한번 볼게요. in front of the house. In front of the house, 집 앞에라는 뜻이겠죠. In front of the buil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건물 앞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behind는 뭐뭐 뒤에라는 뜻이니까 behind the door, 문 뒤에라는 뜻이에요. behind the desk, 책상 뒤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 반대말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이번엔 over, under 둘 구분해서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 둘도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over 하면 뭐뭐 위에,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에라는 뜻입니다. over the trees, 나무 위에, over the river, 강 위에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under 아래란 뜻이니까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이고요. under the bed 침대 아래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over과 on을 구분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on은 표면에 직접 접촉할 때 사용합니다. 하지만 over 같은 경우에는 딱 맞닿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공간을 두고 위에 있을 때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between과 among을 비교해 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것들 중에서 이 둘의 구분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시 뜻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쵸? between은 사이에, among은 중에라고 되어 있는데 둘다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둘의 쓰임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알아둬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between은 명확히 구분된 둘 이상의 사람, 사물 사이에라고 되어 있고요. among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셋 이상의 그룹 집단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둘 이상의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상이 두 개다. 그러면 어몽은 쓸수 없습니다. 어몽은 셋 이상의 대상 중에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대상이 두 개면 반드시 between을 쓴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대상이 셋 이상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핵심은 명확히 구분된입니다. 명확히 구분돼서 하나하나가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between을 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

많은 경우에는 어몽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이 친구들이 셋 이상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의 친구들 중에 여기서는 둘 친구가 아니에요. 왜냐? between이 아닌 among이 썼기 때문에 셋 이상의 친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Amy, Jack, 그리고 제니 중에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between을 쓰는 거예요. 왜요? Amy, Jack, Jenny가 명확히 하나하나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between Amy, Jack, Amy and Jenny 이렇게 사용해 주는 겁니다.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면 between, 그렇지 않으면 어몽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Between two boxes. 자, 여기서는 두 상자 사이에래요. 둘, 대상이 둘이니까 between밖에 쓸수 없어요. Between the bank and the mall. 은행과 쇼핑몰 사이에. 여기서도 대상이 둘이죠? 그래서 between을 적어줬습니다. Among his friends. 그의 친구들 중에 셋 이상의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룹 집단이 나왔네요. 그래서 among을 써줬습니다. Among the members, 회원들 중에 회원 한명한명 누구인지 나열되어 있지 않죠. 그냥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채 그룹 집단이 나와 있으니까 among과 함께 사용해 준 겁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으니까 꼭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4번. by와 next는 뭐뭐 옆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둘은 크게 쓰임을 구분할 필요 없이 둘다 뭐뭐 옆에라고 기억하시면 되니까 편해요. by the window, 창문 옆에. by the teacher, 선생님 옆에. next to my best friend, 내 가장 친한 친구 옆에. next to the park, 공원 옆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퀴즈 풀어볼게요.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전체사를 적어주세요. 1번. The students are standing blank, the teacher.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 서 있다라네요. 어디 어디 앞에라고 할때 우리 어떤 전체사를 썼죠? in front of를 썼습니다. 그래서 The students are standing in front of the teach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반대말 뒤에는 뭐였죠? 뒤에는 behind. 둘이 같이 기억해 주세요. 2번. He jumped blank the fence. 그는 울타리 위로 점프했다. 여기서는 울타리에 맞닿아 있는 게 아니죠? 울타리 위에 일정 공간을 두고 점프를 했으니까 over를 사용해 줍니다. He jumped over the fence. 뭐뭐 위에, over의 반대말은 또 뭐예요? under, 아래라는 뜻입니다. 3번. The pencil is blank. The eraser and the ruler.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대상이 두 개네요. 지우개, 자. 두 개의 대상 사이에라고 할 때는 between을 사용합니다. Between the eraser and the ruler. 그래서 연필이 지우개와 자 사이에 있다. between 적어주시면 되고, A와 B 사이에 있다라고 할때 between A and B 이렇게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between은 뒤에 and하고 자주 쓰인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4번. There is a lamp blank the sofa. 소파 옆에 전등이 있다. 소파 옆에라고 하네요. 우리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때 쓰는 전치사 두개 배웠습니다. by 또는 next to 둘다 가능해요. There is a lamp by the sofa. 혹은 There is a lamp next to the sofa. 둘다 괜찮습니다. 다음 5번. The car stopped blank the bus. 차가 버스 뒤에 멈췄다래요. 이번에는 뒤에라는 뜻의 전치사 behind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car stopped behind the bus. 앞에 1번에서 봤던 in front of의 반대말이었습니다. in front of는 앞에, behind는 뒤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집 앞에 큰 나무가 있다였습니다. 뭐뭐 앞에라고 할때 쓰는 전치사는 in front of였죠. There is a big tree in front of the house. 이렇게 전치사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위치 전치사까지 우리 전치사 학습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2강이고요. 삶과 성장 영단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단어들을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멋진 미래를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해보는 것 아닐까요? 꾸준히 노력하면 조금씩 성장하고 결국엔 우리가 꿈꾸던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은 성장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과학자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그냥 이렇게 짠 하고 멋진 과학자가 되는 건 아닐 거예요. 실패를 겪겠지만 다양한 시행착오도 겪고요. 또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성장을 해나갈 거예요.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과학자가 되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성장과 관련된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게요. 첫 번째 영단어입니다. 첫 번째 영단어는 바로 try. try. try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둘 다 자주 나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먼저 시도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도하다 뿐만 아니라 노력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같이 이 단어를 써볼까요? try. try. try. 네, try는 시도하고 노력하는 건데 뭔가 시도하지 않고 포기하다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포기하다는 give up. give up. 포기하다.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예문 보면서 빈칸 넣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Don't give up. Let's try one more time. Don't give up 이라고 했어요. 뭐 하지 마? 포기하지 마. Let's try one more time. 한 번 더 뭐 해보자. 시도하자가 되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두 번째 예문 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밑줄 쳐보세요. Try to read. Try 뒤에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자, 그러면 나는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I try to read more books. 나는 더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세미 퀴즈 내볼게요. I try to drink more water.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더 많은 물을 마시려고 노력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try to 부정사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표현으로 같이 기억해 두세요.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grow인데요. grow, 자라다 라는 표현도 되고요. 무언가를 자라게 하다 라는 의미로 기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우리 일단 이 단어를 정확하게 한번 써볼게요. grow, G-R-O-W. 어떻게 읽어요? grow, 자라다, 기르다인데요. 여기서 기르다는 보통 grow의 경우 식물을 기르다, 나무를 기르다 이럴 때 씁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거의 안 써요.

사람이나 동물을 기를 때는 이 rais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따로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grow 한번 살펴볼게요. My hair is growing very fast. 나의 머리카락이요. 매우 빠르게 뭐 하고 있어요? Growing. 자라고 있는 거예요. 더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 더.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자, 여러분, grow plants 한번 밑줄 쳐볼게요. Plants는 식물이잖아요. 너는 식물을 뭐 하니? 기르니가 되겠죠? 어디서? 정원에서. 그래서 Do you grow plants in your garden? 하면 너는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니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grow의 두 가지 의미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우리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be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죠? become, become. 자, 일단 우리 이 단어를 한번 정확하게 써볼게요. be 뒤에 come가 오는 거예요. become 바로 외워서 써봅시다. be c o m e. 자,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한번 끊어서 생각을 해볼까요? become, be라는 것은 어떤 존재를 의미해요. 존재. come은 뭐죠? come. 어디로? 오다죠. 오다. 어떤 존재 쪽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 존재가 되는 거다.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become은 이렇게 뭐뭐가 되다라는 표현인데 어떻게 자주 쓰이는지 우리 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이라고 하였습니다. What do you want to becom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become은 무엇이 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나는 뭐뭐가 되고 싶어. 나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라는 표현을 become을 활용해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I want to become a designer이 되겠고요. 나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 하려면 I want to become a nurs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I want to become이라는 표현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어라는 표현으로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먼저 실패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시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도하다, 노력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T로 시작하는데요. 네, 맞아요. Try. Try입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 깨달아가면서 자라고 성장해요. 자, 이 단어는 G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Grow. Grow입니다. 자, 하나 더. 이번에는 성장한 결과 내가 원하던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이 되다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become. become입니다. 오늘 배운 이 try, grow, 그리고 become이라는 단어를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복습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꼭 try, grow 해서 원하는 사람이 become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단어들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여러분과 만날 화요일만을 손꼽아 기다린 저는 바로 종이 나라의 종이 여정 리즈이라고요. And this is 토끼! 토끼! 우리의 영어 공부를 도와줄 토끼입니다.
1: 어? 이 소리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토끼야?
2: Fire! Fire!
1: 맞아, 맞아. 어디서 불이 났나 봐. 어떡해, 어떡해?
2: Call 911!
1: Call 911! 맞아, 119에 신고해야겠어. 그리고 우리가 소방차를 접어서 불 끄는 걸 도와주자. 여러분, 오늘은 소방차를 접으면서 화재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배워보자고요. 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소방차를

만들어야 해요. Prepare the red paper in A4 size. A4 사이즈의 빨간색 종이를 준비하셔서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반으로 접을 거예요. Fold in half. Rotate. 돌려주시고요. Take one layer, 한 겹을 들어 올려서 fold about 1cm. 1cm 정도 접을 건데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손가락에 한 마디 정도를 접으시면 돼요. Turn over, 뒤집어서 repeat on this side. 이쪽도 마찬가지로 할게요. Now fold the whole thing in half. 이 전체를 반으로 접을게요. 이렇게. And then unfold. 다시 펼쳐주시고요. You see the right part? 오른쪽 부분만 또 fold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Now unfold. 펼친 후에 turn over. 뒤집어주세요. Do you see two lines? 여기에는 두 개의 선이 보이시죠? Put them together. 그 두 개를 일치하도록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렇게 데려가서 일치하도록요. 이렇게. And then press hard. 꾹꾹 눌러주세요. 이대로 turn over again. 다시 뒤로 돌려주세요. Now you see this top edge. 위쪽 모서리가 보이시죠? 이 위쪽 모서리를 fold down. 얼만큼 내려잡을까요? 1cm. 똑같이 1cm 정도 아래로 내려잡습니다. You see this part? 이쪽 부분이 구겨지지 않게 make a triangle. And then you see the top right corner? 오른쪽 위 귀퉁이가 보이시죠? Fold it. Now this is the main part of the fire truck. 여기에 우리 소방차의 주요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건 바퀴 접기예요. Let's fold the wheels. 이제 바퀴를 접으러 가볼까요? I'm going to use black for the wheels. 저는 바퀴를 접을 때 까만색을 사용할 건데요. Cut the paper into 4 pieces. 4등분 하셔서 use 1 piece for 1 wheel. 바퀴를 한 개 접도록 하겠습니다. Put the black side down. 제가 쓸 까만색을 아래로 내리고요. Fold two.

0: four corners until they meet the square. Ta-da! The fire truck is complete! 소방차가 멋지게 완성되었네요. 오, 그럼 시간이 없어요. 어서 불을 끌어 출동할까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죠? Look at the smoke! 연기가 나고 있잖아요. 어, 사람들이 소리도 지르는데요? Fire! Fire! 어머, 불이 났나 봐요. 건물에 불이 났어요. The building caught fire. 건물에 불이 났어요. The building caught fire. 불이야, 불이야. 119에 신고해야 해. 사람들이 119에 신고했나 봐요. 그런데 큰일 났어. 저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야! We have to go!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와! 와, 이제 소방차가 오고 있어요. 이용, 이용, 이용, 이용. 이익. 소방차가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했는데요. 소방차가 빠르게 도착했어요.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어? Who is this? 이게 누구죠? He is a firefighter. 소방관 아저씨네요.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시려나 봐요. 무엇을 사용할까요? 바로바로 water. 호스에서 물줄기가 슝슝 나오네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꺼요.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후, 소방관 아저씨가 불을 끄셨어요. 휴, 불이 꺼져서 정말 다행이야. 아, 불이 정말 꺼졌네요. 불을 끄느라 소방관 아저씨들 정말 고생하셨죠? Firefighters, thank you. Firefighters, thank you. 여러분, 불이 나지 않도록 안전, 항상 조심하면서 오늘 배운 이야기 원어민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 The building caught fire. The building caught fire.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0: 언제나 위험한 가운데서도 불을 꺼주시는 소방관 아저씨들, thank you! Thank you!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건물에서 불이 나요. The building caught fire.
2: The building caught fire.
0: 사람들이 건물에서 대피해요.
3: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2: People evacuate the building.
0: 소방차가 신속하게 도착했어요.
3: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2: The fire engine arrived quickly.
0: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꺼요.
3: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2: Firefighters put out the fire.
0: 와,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네요. But one more thing. 여러분, 불이 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있는데요. 바로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119, 영어로는 911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겠죠? 여러분, 화재 조심하면서 다음 시간에 안전하게 만나요.

0: 우리 오빠는 대학생. 오늘 오빠가 내 친구들 밥도 사주고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오빠가 갑자기 의기소침해집니다. 오빠 왜 그래? 아니, 너희 노는데 내가 분위기 썰렁하게 했을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봐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What if I ruin the moo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Over here, Kevin!
2: So good to see you. I feel better now.
1: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2: It was awkward meeting so many new students.
1: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2: I'm not like that.
1: Thank goodness.
2: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1: A wet blanket? No, I'm sure you weren't.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2: I gave them a fun quiz.
1: Oh, Kevin, please, not that.
2: Why? Everyone liked them. Wanna give it a try?
1: No, Kevin. Let me order some coffee. Woo!
2: Christine, where are you going? Listen to my quiz questions.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모임 할 때요, 모임 그 자리에 농담도 잘하고 즐겁게 해주고 이런 사람 있으면 모임 막 신나고 재밌고 그렇죠. 반면에 막 흥을 깨거나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쪽이신가요? 우리의 케빈은 둘 중에 어떤 쪽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 담았습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해봐요. Over here, Kevin! Kevin, 여기야, 여기! 카페에 들어서는 케빈을 크리스틴이 부릅니다. 케빈은 어쩐 일인지 우리 크리스틴을 보면서 어휴, I feel better now. 안도하는 것 같죠? 어? Why?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club meeting? 왜? 동아리 모임이 별로였어?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라고 할 때는 have a good tim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그대로 have가 같다, a good time, 좋은 시간을 같다 라는 뜻입니다. 헤어질 때 재밌게 놀아, have a good time 이렇게 얘기하죠. 반대로요, have a bad time 이라는 표현도 쓸 수 있는데요. bad time은 뭐 곤욕을 치르다, 별로였다, 뭐 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 완전 반대의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Did you have a bad time at the party? 왜 파티 안 좋았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이렇게요. 아, 알고 봤더니 오늘이 신입생 만나는 날이었나 봐요. 거기 이렇게 너무 많은 신입생들을 만나니까 케빈이 기분이 좀 이상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봅니다. You didn't act like a know-it-all, did you? 너 막 다 아는 척하고 그런 거 아니지? 재미난 표현이 a know-it-all.

all입니다. 말 그대로 나 그거 다 알아 하는 사람이니까 아는 척하는 사람, 똑똑한 척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우리가 know it all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케빈이 발끈하면서 I'm not like that.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막 얘기를 하죠. 그럼 다행이고요. 그럼 케빈이 걱정하는 게 뭘까요?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가 걱정이네요.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 잘 봐주세요. I'm. 나는 뭐뭐 한다. Just. 그냥. Worried. 걱정돼. That은 뒤에 나오는 문장. 뭐뭐라는 게 걱정된다. 이런 뜻이겠죠? 내가 I was. 였다. A. 해석 안 하셔도 되고요. Wet. 젖은 blanket, 이불. 분위기가 활활 불처럼 타오르는데 젖은 이불을 탁 덮으면 불이 꺼지겠죠. 흥이 식는 겁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깨고 흥을 깨는 사람을 wet blanket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후, 길었죠? 노란 부분만 강조하시면 말하기 좀더 쉽습니다.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좋습니다. 내가 wet blanket이었을까 봐. 분위기 망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봐. 아니, 그런 걱정을 왜 해? 아유, 괜찮. Did you overdo it with your silly jokes? 너 맨날 하는 그거 개그 막 그런 거한거 아니지? 라고 피치님 뭔가 이렇게 지피는 게 있나 봐요. 그랬더니 I gave them a fun quiz. 그냥 뭐 넌세스 이렇게 재밌는 퀴즈 냈어. 제발 그것만은. 왜? Everyone like them? Wanna give it a try? 다른 사람 다 좋아했어. 너도 한번 맞춰볼래? 라고 권유를 하는 케빈입니다. 이렇게 뭔가 give it a try가 한번 해보는 거, 도전해보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비슷한 표현들 모아봤습니다.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또는 try it 이렇게도 말할 수 있네요. 한번 해볼래? Give it a try, give it a go, have a go, try it. 여러 번 말씀해보시고 내 입에 제일 착잘 붙는 표현 내 걸로 만들어보세요. 한번 너도 맞춰볼래? 이렇게 아재 개그?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크리스틴이 막 도망을 가죠. 아니야, 아니야, 나는 커피나 받아올게. 단호하게 도망가는 크리스틴 뒤에다가 야, 와서 너도 빨리 맞춰봐. 야, 우리 케빈이 재밌는 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아재 개그도 하고 좀 이렇게 그쵸? 얼렁뚱땅 분위기를 망치기도 하는 그런 면모도 있나 봅니다. 케빈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 알게 됐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케빈의 걱정이었죠? 내가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었을까 봐. I'm just worried that I was a wet blanket. Wet blanket이라는 표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자, 이 분위기 망치는 데는요, 썰렁한 농담들, 또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아재 개그,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좀 분위기가, 그쵸, 이상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아재 개그를요, dad jokes라고 합니다. 아재 개그 그만은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라고 하면 되겠죠?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농담 잘하는 우리 삼촌. 그런데 가끔 신이 나면 막 썰렁한 아재 개그 같은 것도 마구마구 해버려요. 삼촌, 아재 개그 그만! 어떡해요? No more dad jokes. No more dad jokes. 자, 그런가 하면 반대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런 걸 만들어주는 사람, crowd pleaser이라고 표현합니다.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사람들이 완전 좋아하더라.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내 생일 파티에 마술쇼를 준비한 아빠. 조금 서툴렀지만 친구들이 정말 즐거워했어요. 그거 완전 인기였어요. 어떡해요?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That was a real crowd pleaser. Great! 이번 시간에는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분위기를 살리는 사람, 컷! 이런 것이요. 우리 wet blanket, 그리고 crowd pleaser 이런 표현들 함께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적절히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Hi, today is gonna be all about sports. Can you guess which sport Elmo's going to play?
3: Sleeveless shirt. You are going to play ice hockey.
2: No, Grover. Elmo would be too cold in this shirt for hockey. Here's a hint.
3: Oh, it is a sport with a ball. You are going to play football.
2: No, Grover.
3: Good, because that is a funny looking football.
2: It's not a football. It's a basketball. Stick around to find out more about sports today on Sesame Street.
3: Where's your bat?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Hi, children.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톡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Are you hungry?
2: I'm starving. What's for dinner?
1: How about noodles?
2: I want curry and rice. I want some meat, too. And let's eat some cake for dessert, please.
1: No problem.
0: 대화 잘 들었죠? 대화 속에 숨어 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Starving, curry, meat, dessert, problem. 다섯 개의 단어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첫 번째, starving. Starving. Starving은요, 막 굶주린, 즉 배가 몹시 고픈. 친구들 그냥 배고프면 I'm hungry 그럴 거잖아요. 아, 배고파 죽겠어. 이런 거랑은 느낌이 좀 다르죠. 너무너무 배가 고플 때는 starving이라고 표현해요. Curry. Curry. 우리말로는 카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curry. Curry 이렇게 표현해요. Meat. Meat. E-A 만났어요. E 하고 소리 길게 내주세요. Meat. Meat는 고기, 뭐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생선 이렇게 고기류를 meat라고 표현해요. Dessert. Dessert. Dessert, 우리말은 디저트라고 하는데 영어는 dessert. Dessert 이렇게 발음하게 돼요. 뭐 식후에 먹는, 밥 먹고 나서 먹는 달콤한 거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저트라고 부를 수 있겠죠. Problem. Problem. Problem은 문제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뭐 수학 문제도 될 수 있고 문제, 고민거리 문제 이런 것도 problem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발음은 problem. Problem. 자, 이제 대화 볼게요. 여자가 물어봅니다.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너 배고프니?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 I'm starving. 배가 고프냐고요? 굶어 죽겠어요. I'm starving. 너무너무너무 고파요. What's for dinner? Dinner 기억하죠? 저녁 식사는 뭐예요? What's for dinner? How about noodles? 국수는 어때? 엄마가 말씀하시니까 I want curry and rice. 국수 싫어하나 봐요. I want, 저는 원해요. Curry and rice. 카레랑 밥을 원해요. I want some meat too. 거기다가 뭐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Some meat. 고기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And, 안 끝났어. Let's eat some cake for dessert, please. Let's eat. 먹어요, 우리. Some cake. 케이크 먹어요. For dessert. 디저트로는 케이크 먹어요. Please, 제발요. 그랬더니, no problem. 아까 problem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no problem은 뭐예요? 문제가 아니야. 즉, 문제 없지.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흔쾌히 대답할 때 쓰는 말. No problem. 그럼 이 친구 뭐 먹게 되겠어요? 카레, 밥, 그리고 고기, 디저트로 케이크까지. 배부른 저녁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속에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자, 우리 Topic World에 들어가서 Topic World 4599 눌러볼게요. 친구들도 준비됐죠?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완성.
3: I want some rice.
0: I want some rice. 저는 밥을 좀 원해요.
3: I want some meat.
0: 똑같은 문장인데 뒤에 원하는 것만 지금 바뀌었어요. I want some meat. 저는 고기를 좀 원해요.
3: I want curry and rice.
0: 오, 우리 대화에서 봤던 말. I

0: want curry and rice. 저는 카레와 밥을 원해요.
1: Do you want some milk?
0: 이번엔 물어보는 말 한 번 더 들어봐요.
1: Do you want some milk?
0: Do you want some milk? 너 우유 좀 원하니? 마시고 싶니? 이런 뜻이겠지.
1: Do you want some noodles?
0: 아하, do you want some noodles? 너 국수 좀 먹고 싶니?
1: Yes, please.
0: Yes, please. 네, 주세요. 우리 그냥 yes보다는 네, 주세요. Yes, please를 붙이면 훨씬 공손하고 상대방 듣기에 좋은 말이 된다. 오, 좋아요, 친구들. 이제는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네, 저는 배가 고파요. 저는 케이크 먹고 싶어요. 맛있어요. 친구들, Let's Talk 하고요. Step 2, 에피소드 17 찾아봐요. 우리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를 시작해 볼게요. Hi, hello, hi, hello.
2: Are you hungry?
0: 인사도 안 하고 바로 물어봤어. Are you hungry? 물어봤어요. 네, 저는 배가 고파요. Yes, I'm hungry. Yes, I'm hungry. 꼬르륵 꼬르륵.
2: I have some cake and chocolate.
0: Cake and chocolate?
2: Do you want some?
0: 케이크랑 초콜릿 나눠주나 봐요. Do you want some? 그랬는데 저는 케이크가 좀 먹고 싶네요. 그러면 I want some cake. I want some cake. Please 붙이면 더 좋고요.
2: Here you go. Try some.
0: 먹어보래요.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자, 먹어봤다고 하고 초코 케이크 맛있겠죠? 이것은 맛있어요. It is delicious. 이런 좋은 표현도 있고요. 조금 귀엽게 it's yummy 이럴 수도 있고. 선생님은 delicious 해볼게요. This is delicious.
2: Tell me if you want more.
0: Yes, please.
2: Talk to you later.
0: Bye.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펭수와의 대화까지 성공했어요.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이죠. 오늘은 배고프다는 표현 아까 재밌는 거 기억나죠? Starving. 이렇게 배고픔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배고픔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 알려줄래? I'm hungry. 나 배고파. I'm starving. I'm starved. 나 너무 배고파. I'm famished. 나 너무 배고파. 오, 좀 어려운 단어도 나오고 봤던 것들도 나오죠. 자, I'm hungry.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자주 쓰는 말, hungry. 나 배고파. 이건 그냥 뭐 배가 고프다는 뜻인데요. 여기에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라는 말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으면 아까 봤었던 starving 또는 starved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starve라는 말 뒤에 ing 또는 d 다 붙일 수 있어요. I'm starving. I'm starved 하면 나 완전 굶주렸어. 너무너무 배가 고파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하나의 표현 famished. Famished. I'm famished 하면 나 너무 배고파 이런 뜻 될 수 있겠네요. 다양한 표현 내 입맛에 맞는 표현 찾아서 우리 친구들 걸로 만들어 보세요. I'm starving. 오늘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요. 맛있는 얘기했더니 너무너무 배고프네요. 친구들도 내가 이렇게 매일 하는 말 영어로 먼저 바꿔보는 게 영어 잘할 수 있는 첫걸음이에요. 꼭 시도해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하나요? 네, 저와 함께 매일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 라는 표현을 오늘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17.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0: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Wow! That student is studying really hard. 저 친구는 진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봐요. 몸에서 막 불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저건 그림이니까 그렇죠? 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네요. 그쵸? Maybe he's studying. Maybe he's doing his homework.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숙제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우리 아빠는 바나나 먹으면서 즐겁게 계신 것 같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알면 좋잖아요. 영어 표현. 그죠? 자, 그럼 대화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2: What are you doing?
1: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2: Study hard.
1: I will do my best.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어? 라는 질문이에요. What are you doing? Do가 하다인데 ing가 붙잖아요. 그러면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야? 라는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뭐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겠죠. 친구야, 너 뭐 하고 있어?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자, doing이 하고 있다라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studying 이라고 했어요. 여기도 ing이 나왔네요. 그쵸? study가 공부하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I'm studying,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I'm studying.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studying. I'm studying.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study에 ing를 붙여서 공부하고 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I'm 다음에 어떤 단어에 ing 형태를 넣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이라는 표현이 있겠죠. 네, 이 표현은 참 재미있는 게 자고 있으면 대답을 하면 안 되는데 반쯤 자고 있는 상태에서 얘기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sleep에 ing를 붙여서 저 자고 있어요. I'm sleeping. 연습해 볼까요?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지금 저 먹고 있는 중인데요. I'm eating 이 되겠죠. 그래서 eat가 먹다 라는 표현이고요. ing를 붙여서 먹고 있는 중이다, 먹고 있다 이런 뜻이 돼요. I'm eating 연습해 볼까요? I'm eating. I'm eating. Good job. 저요? 저 책을 읽고 있어요 라고 할 때는 I'm reading 이라고 하면 돼요. read가 책을 읽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것도 같이 해볼까요? 저 책 읽고 있어요. I'm reading. I'm reading. Good job. 지금 뭐 하고 있어요? I'm playing the piano. 자, 여기서는 play the piano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피아노를 연주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연주하다, 연주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ing는 play에 해주는 거죠. I'm play the piano-ing 이렇게는 말하지 않습니다. play에다가 해줘야 돼요. I'm playing the piano.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I'm playing the piano. 그렇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말해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여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m sleeping, I'm eat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공부를 하고 있었죠. I'm studying. 근데 왜 공부를 하고 있었냐?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테스트가 시험이라는 뜻이에요.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라는 말이겠죠. 그렇죠? I have a test tomorrow.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exam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quiz가 있어요. 여러분 quiz는 뭔지 알겠죠? 퀴즈, 그죠? 그래서 뭐 깜짝 퀴즈라든지 아주 간단한 시험은 quiz라고 해요. 발음은 조금 다르죠? quiz가 아니고 quiz, quiz 이렇게 발음하고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테스트는 중간고사, 뭐 기말고사, 나중에 중학교 가면 보는 그런 시험들, 그거를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exam은 뭐냐? 조금 더 큰 의미의 테스트이기도 하지만, 시험이기도 하지만 좀 큰 시험 있죠. 국가고시 같은 거. 나중에 어른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대학 입시 시험. 이런 거는 정말 크게 국가에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그런 시험들을 주로 exam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같은 시험이지만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어찌됐건 저 내일 시험 있어요. I have a test tomorrow.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study hard 라고 상대방이 얘기를 했죠. hard가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study는 공부하다 라는 뜻이니까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 이렇게 말을 하는 거네요. I will do my best 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 표현은 제 최선을 다할게요 라는 의미거든요. one's best, 누구누구의 best는 누구누구의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best라고 했기 때문에 나의 최선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죠. I will do my best.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will do my best. 잘했어요. 뭐든지 간에 여러분 do your best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2: What are you doing?
1: I'm studying. I have a test tomorrow.
2: Study hard.
1: I will do my best.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 at this student. 이 학생을 보세요.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뭐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바나나 먹고 있는 아빠가 굉장히 궁금한가 봐요. 우리 아들 도대체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연습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do에 ing가 들어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자, what are you doing? 이라고 했더니 I'm studying. 저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이거 다시 한번 우리 연습해볼까요? 저 공부하고 있어요. I'm studying. I'm studying. 네, 발음은 studying. 요거를 빨리 해주시면 돼요. studying, studying. 자, I'm studying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숙제를 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한다면 I'm doing my homework 라고 하겠죠. do 누구누구의 homework가 누구누구가 그 자기의 숙제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하고 있다가 do기 때문에 거기에 ing를 붙여주는 거죠. 행동을 나타내주는 그 단어에 넣는 거예요. I'm doing my homework.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저 지금 숙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I'm doing my homework. I'm doing my homework. 잘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었죠? I have a test tomorrow. 저 내일 시험이 있어요.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죠. 이것도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 have a test tomorrow. I have a test tomorrow. 잘했어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우리 친구들 만약에 먹고 있다 그럴 때는 I'm eating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까 아빠가 또 바나나를 드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I'm eating 이렇게도 또 대답할 수 있겠죠. I'm eating.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eating. 잘했어요. 그래도 이 친구는 밥을 먹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렇게 배가 꼬르륵꼬르륵한데 먹을 게 없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What are you doing? 우리 여자분은 뭐하고 계세요? 배를 움켜잡고 있는데 저는 음식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I'm looking for foo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Look가 보다지만 look for 뭐뭐는 뭐뭐를 찾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Look for food니까 음식을 찾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이것도 큰 목소리를 해볼까요? I'm looking for food.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해 study hard도 배웠고요. I'm 다음에 ing가 와서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도 배워봤습니다. 많이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right. We're gonna chant to the beat. 자, 준비됐으면 시작할게요.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I'm studying. I'm studying. I'm eating. Yum, yum. I'm eating. Yummy. I'm reading. I'm reading. I'm playing the piano. I'm playing the piano. I'm sleeping. I'm sleeping.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Study hard. 이 표현만 잘 기억하면 돼요. 그쵸? 열심히 공부해 라는 표현이었고요. 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이에요는 어떻게 말했죠, 여러분? I'm ing 써서 I'm studying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I'm 다음에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 ing를 붙여주면 뭐뭘 하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은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랑 영어 수업할 생각에 벌써부터 너무 설렙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재밌게 할 준비 됐죠?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7. Where is it? Tuesday. Is it on the table?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무엇이 나올지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자. 자, here we go.
2: 짜잔! 오, 오늘의 그림입니다.
0: This is today's picture. 아, 일단은 지금 버스스톱에 있어요. 버스 정류장에 있네. 왠지 친구 사연 아닌 것 같고 아빠, a dad and a son. 아빠와 아들 사이 같아요. 그래서 I see a dad and his son. Right? 그리고 they're at the bus stop. 그들은 지금 버스 정류장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남자아이가 sweating, 땀을 흘리고 있네요. The boy is sweating. 왜일까? 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아빠처럼 보이는 분이 손에 무엇이 있니, 얘들아? 보여요? 어, bus card, 버스 카드가 있네. 우리 보통 그 교통 카드를요, 영어로 transit card라고 부릅니다. Transit card, 뭐 bus card라고 해도 괜찮지만 뭐 지하철, 버스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카드 있죠? 그런 교통카드는 transit card라고 주로 불려요. So, the dad is holding a transit card, a blue transit card, right? 근데 그 남자아이는 지금 손에 없는 걸 보니 왠지 버스 카드, the transit card를 찾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이따가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3: I can't find my pencil.
1: Is it on the table?
3: No, it's not.
1: Is it under the chair?
3: Oh, I found it.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자, 방금 들어본 dialogue를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key expressions, 오늘의 expressions를 보기 전에 review를 해볼 겁니다. Review, 복습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 어떤 표현을 배웠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만 일단 해볼게요. 자, 퀴즈. 내 모모는 어디에 있지? 영어로 어떻게 하지? 3, 2, 1 생각해냈어요? 맞아요. 어디에? Where 사용해서 Where is my? 였지요. 자, Where is my? 였는데 자, 우리 문장에서 활용을 해본다면 Where is my eraser? Eraser의 뜻은 지우개죠. 원래 지우개들은 얘들아 발이 달렸대. 그래서 맨날 없어지는 거야. 자, Where is my eraser? 하게 되면은 어, 내 지우개 어디에 갔지? 라는 문장입니다. 자, Where is my? 기억나죠? 저번 시간에 배운 거? 자, 따라해보기. Where is my? Where is my? Where is my eraser? Where is my eraser? 따라한 거 맞지? 쌤 혼자 한 거 아니지? 자, 그럼 오늘의 표현 또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도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조금 다르게 물건을 찾는 문장, 표현을 알려줄게요. I can't find my...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자, can't. can't는 할 수 없다란 뜻이지. can은 할 수 있다. can't는 할 수 없다야. 자, find는 찾다라는 뜻이거든. 물건을 찾다 할 때 find. 그래서 I can't find my 하게 되면 저는 제 뭐뭐를 찾을 수 없어요. 어, 나 내 걸 찾을 수 없어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굉장히 지금 쌤이 평온하게 말하지만 사실 이 문장을 말할 때는 굉장히 막 다급할 때 씁니다. Oh, I can't find my 자, 우리 친구들 해볼까요? I can't find my 시작! I can't find my 잘했습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빠밤. I can't find my pencil. Oh, pencil. 뭐예요? 연필이죠. 그래서,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많이 들어본 문장이에요. 쌤, 저 연필 없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많이 그랬었어요. 그치? 자, I can't find my pencil. 저는 제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볼까? I can't find my pencil. 이거를 영어로 한번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자, 또 보자. I can't find my notebook.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노트북은 우리가 아는 그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라 공책이란 뜻을 갖고 있다 그랬어. 자, 우리가 한국에서는 왜 한글로는 그 노트북이 컴퓨터인데 외국에서는 그 영어로 노트북은 사실 랩탑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notebook 바로 공책. 그래서 I can't find my notebook 하게 되면 저는 제 공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I can't find my notebook. 해보자. 시작. I can't find my notebook. 잘했어요. 노트북이 아니라 notebook. notebook. 해볼까? 시작. notebook. Okay, notebook. Alright, 좋아요. 자, 이거 나와야지. 선생님이랑 일주일 내내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손을 준비해서 시작. in and under, in and under, in front of, in front of, behind, behind, in between, in between. 아, 선생님 노래 좀 유치해요 하는 친구들 있지만 얘들아 사실 이거 배우기 최고의 방법은 진짜 이 노래입니다. In and under, in and under. 나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 맴돌 거야. 자, 오늘은요 여기에서 짜잔! on이랑 under 단어 배워볼게요. on은 여기에 보이듯이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Under는 지금 where's the apple? 그렇죠? It's under the box. 그 아래에 있지요? 그래서 on과 under를 사용해보자 오늘은. 짜잔! 첫 단어 on입니다. on. on이 아니야. 우리 친구들 중에 이걸 on 이런 친구가 있어요. on 아니에요. on. on. 자, n이니까 혓바닥을 위에 올려줍니다. on. 그 위에 치아 바로 뒤에다가 혓바닥을 위치해주세요. on. on. 좋아요. on의 뜻은 그쵸? 뭐뭐 위에. 자, 바로 뭔가 위에 올려져 있을 때 on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띄워져 있을 땐 above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바로 위에 딱 붙어서 위에 올려져 있을 때가 on이야. 오케이? 자, 예문 볼게요. Is it on the table? One more time. Is it on the table? 무슨 뜻일까? 그거 테이블 위에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on 나왔죠? Is it on the table? 해보자. 시작. Is it on the table? 그쵸?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our pen is on the table. One more time. Your pen is on the table. 너의 펜은 지금 어디에 있대요? 테이블 on 위에 있습니다. 자, 너 펜 테이블 위에 있어. 시작. Your pen is on the table. 잘했습니다. on은 무슨 뜻이라고? 무슨 바로 위에 있다. 바로 위에 있을 때. 뭐뭐 위에란 뜻이었어요. on, on, on. 자, 그 다음 보자. 이번에는 under입니다. under, under, under는 뭐뭐 아래란 뜻이에요. 뭐뭐 아래에. 자, 발음 연습 one more time. under, under, under 아니야? under, under. 좋아요. r이니까 혓바닥 뒤에. 자, 예문 봅시다. Is it under the chair? Is it under the chair? 그것은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해보자. 시작. Is it under the chair? 좋아요. 잘했어요. 또 해보자. 짜잔. My pen is under the chair. 자, 내 펜은 지금 의자 아래에 있습니다. 해볼게요. My pen is under the chair. 좋았어, 얘들아. on and under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살펴볼게요. I can't find my pencil. 나는 내 연필을 찾을 수가 없어. Is it on the table? 그거 혹시 테이블 위에 있니? No, it's not. 아니, 없어. Is it under the chair? 그거 혹시 chair, 의자 아래에 있어? Oh, I found it.

0: was under the chair. 자, 의자 아래에 펜이 있었네요. 자, 펜소가 있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cartoon talk time이에요. 아까 봤던 그림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졌는지 쌤이랑 확인해보자.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아빠, dad, 그리고 아들, a son이 보이죠? And I think the boy is looking for something. 뭔가를 찾고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쌤이랑 보자. 짜잔! 아하! 아들이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네. 교통카드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transit card. One more time. I can't find my transit card. 자, transit card. 교통카드란 뜻이죠. 자, 그래서 I can't find my 나왔어요. 나는 나의 뭐뭐를 못 찾겠어요. 안 보여요. 라는 뜻이 되겠죠? 오케이. 자, 교통카드를 못 찾았었구나. 자, 그랬더니 아빠께서,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위. 쌤이랑 배웠잖아. 뭐뭐 위에. 그쵸? on이죠. Is it on the bench? One more time. Is it on the bench? Is it on the bench? 그 벤치 위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럼 교통카드 잃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쵸? 버스를 타야 되는데. 자, 그랬더니 아들이, 아니요, 없어요. No, it's not. No, it's not. 없대. 어디 있을까? 아빠께서 또 하시네요. 벤치 아래에 있니? Is it under the bench? Is it under the bench? 자, 우리 under 뭐뭐 아래에 배웠어요. 혹시 그거 벤치 아래에 있니? 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짜잔! 아들이 찾았어요! 라고 하네요. 다행이다. Oh, I found it. Oh, I found it. 이러한 내용이었군요. 교통카드 찾아서 정말 다행이다. 그쵸?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우리 학습 목표 확인해볼게요. I can say where it is using on and under. 나는 단어 on, 뭐뭐 위에, under, 뭐뭐 아래를 사용해서 어디에 있는지, 그게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할수 있다. 그래서 check 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In and under, in and under. 잊지 말고요. 쌤이랑 또 내일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학교 생활하다 보면 다른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때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 저와 함께 배워볼래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5. Making suggestions. Tuesday. You should go to her now. I can tell my friend what to do.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Wow, what do we see here? We see three rabbits, 그쵸? 근데 맨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it's on the swing, right? 그네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깜짝 놀란 모습이네. 왜 깜짝 놀랐을까? 지금 그 옆에 있는 아빠 토끼? 어른 토끼가 하는 말을 듣고 놀랐어. 근데 you look at the rabbit pointing at the mom rabbit. 엄마 토끼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 토끼가 화났네요. 막 지금 뿜뿜 하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mad, mad, mad가 있어요. 우리 보통 화났어 하면 angry 먼저 그 생각할 수 있는데 angry와 비슷한 그런 단어는 또 mad라고 있습니다. 네, mad, I'm mad, 나 화났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upset라는 단어도 있어요. upset, upset 이거는 화난 거 플러스 속상해, 속상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 I'm upset, I'm upset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nnoyed, annoyed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건 누가 막 귀찮게 했을 때, 누가 짜증나게 했을 때 짜증난, 내 짜증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I'm annoyed, annoyed. 네. 마지막 단어는요, furious. F 발음 주의하면서 furious. 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mad, upset, angry 보다 훨씬 더 강한 느낌의 너무 화가 났어, 엄청 화난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furious, I'm furious. 그럼 진짜 화가 난 거예요. 엄마 토끼 좀 furious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진다. 우리 today's dialogue 함께 듣고 올게요.
2: Your mom looks really mad.
1: Really?
2: You should go to her now. You'd better hurry.
1: Oh no, thanks for telling me.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갑니다. 떠더! You should 땡땡 now. 너 지금 뭐뭐 해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친구한테 제안할 때 뭔가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너 지금 그녀에게 가봐. 아까 우리 대화에서는 엄마에게 가봐를 엄마를 her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에게 가봐.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빈칸에. 자, 3, 2, 1. 네, go to her. 그녀에게 가봐. Go to her.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뭘까요? You should go to her now. 네,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네, go to her 이렇게 발음해도 되고 go to her 이렇게 부드럽게 발음해도 됩니다. 네, 너무 간단하죠? 그러면 빈칸에 다른 단어들을 한번 넣어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너 지금 집에 가봐. 집에 가봐. 집에 가다.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건 좀 쉬운데. 집에 가! Go home! 하잖아요. 맞죠? You should go home now. You should go home now. You should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얼른 가봐.

아,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또 연습을 해볼까요? 자, 빈칸에 다른 단어를 넣어볼게요. 너희 엄마한테 전화해봐. 자, 전화해봐. 전화해봐. Call. 그쵸? Call. 그러면 너희 엄마니까 your mom. 그래서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You should call your mom now. 네, 잘했어요. 친구한테 제안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You'd better, 땡땡. 뭐뭐 하는 게 좋을걸? 아까 you should보다는 좀더 강한 표현이에요. 너 이거 하는 게 좋을걸? 지금 당장 해. 이렇게 좀더 강하게 제안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better는 뭐뭐보다 더 좋은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을걸?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you'd는 you would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항상 you'd better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빈칸에 한번 넣어볼게요. 서두르는 게 좋을걸. 서두르다. 뭐라고 얘기하죠? 서두르다. hurry, hurry up 하잖아요. 그래서 hurry를 넣어서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너 지금 서두르는 게 좋을걸. 빨리빨리 해.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쓸수 있어요. you'd better hurry. 네. 빨리 등교해, 빨리 학교 가. You better hurry.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또, 너 조용히 하는 게 좋을걸. 이라는 말 어떻게 할까요? 조용히 하는 게 어떨까요? 조용히 해. 뭐라고 하죠? Be quiet 하잖아요. 그러면 be quiet을 빈칸에 넣어서 You better be quiet. You better be quiet. 자, 우리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서, 너 지금 조용히 해. 빨리 조용히 하는 게 좋을걸. 이런 느낌이죠. You better be quiet. 또 다른 표현. 너 오늘 끝내는 게 좋을걸. 너 오늘 숙제 오늘 끝내는 게 좋을걸.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오늘 끝내다. Finish it today. Finish it today. You better finish it today. 오늘 끝내는 게 좋을 거야. The deadline is today. 데드라인이 오늘이거든. You'd better finish it today. You'd better finish it today. 잘했어요, 여러분. 자,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Thanks for 땡땡 me. 네. 뭐뭐 해서 땡땡 해서 고마워. 고마워. 뭐뭐 해줘서 고마워. 이런 표현이에요. 말해줘서 고마워는 말하다, tell, 그죠? 근데 여기는 항상 ing를 넣어서 telling me 이렇게 씁니다.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나한테 말해줘서 고마워. 도와줘서 고마워는 뭐죠? 도와줘. help죠. 근데 아까 ing 항상 넣는다 그랬죠? 그래서 helping. 그러면 thanks for helping me. Thanks for helping me. Thanks for helping me. 네. 전화해줘서 고마워. 나한테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까 전화 뭐였죠? call. 그쵸? 그러면 ing 붙여서 calling. Thanks for calling me. Thanks for calling me. Thanks for calling me.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해줬어요. Boom, boom, chant. Drop the beat. You'd better, you'd better, you'd better, you'd better.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better hurry. You better hurry. Thanks for telling me. Thanks for telling me. Good job. 오늘 배운 표현도 복습하고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 띠링. 우리 오늘 함께 본 그림. 같이 보면서 복습을 시작해 볼게요. Okay, we see those three rabbits here. 여기에서 아빠 토끼가 먼저 얘기했어요. Your mom looks really mad. 자, 따라해 보세요. Your mom looks really mad. Your mom looks really mad. 네, 여기에서 mad는 화난이었죠? angry 같은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정말 화가 나 보여. looks, 보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your mom looks really mad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우리 오늘 처음에 그 화난이라는
이라는 감정을 표현

나는 다양한 단어들을 배웠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mad보다 더 화가 났을 때, 진짜 화가 났을 때, 어떤 단어를 쓰는지 기억하나요? 3, 2, 1. 네. Furious.

라고 얘기했어요. 땡땡, go to her now 라고 얘기했는데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뭐뭐 해봐? 네. You should 가 들어가야 되죠? You should go to her now. 자,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 go to her now. You should go to her now. 지금 그녀에게 가보는 게 좋을 걸 가봐, 빨리.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게 좋아. 서두르는 게 좋아.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이 빈칸에 hurry는 이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든지 한번 기억해봐요. 3, 2, 1. 네. You'd better. 였어요. 뭐뭐 하는 게 좋을 걸 이렇게 또 제안하는 표현이었죠. You should보다는 좀더센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You'd better hurry라고 얘기하죠. 자, 따라해 보세요. You'd better hurry. You'd better hurry. 네. 그래서 딸토끼가 Oh no, 땡땡, telling me라고 얘기했어요. 아,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했는데, 자, 고마워. 그러면 Thanks for가 들어가야 되죠? 네, 따라해 보세요. Oh no, thanks for telling me. Oh no, thanks for telling me.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 수업 재밌었나요? 다른 친구들에게 뭔가 제안하고 싶을 때쓸수 있는 표현 배워봤어요. 만약에 친구 엄마가 화가 나 있어. 그럼, You should go to her now.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그럼 다음 수업에 또 만나요. Bye bye.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Julie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저번 시간에 새로운 주제 시작했죠. Do you remember our new topic? 맞아요. Being healthy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being healthy하고 관련된 또 무언가를 배우게 될지.

0: 궁금하지 않나요? Then let's check what we are going to learn today. 오늘의 학습 목표 보고 만나요.
1: Week 15. Being healthy. Tuesday. Do you exercise? I can say how often I exercise.
0: Did you see what we're learning today?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보고 왔나요? Then it's time to brain up. 우리 단어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check our picture. 우리 그림을 볼 건데요. 그림 속에 지금 호랑이 친구가 축구를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다. 운동은 exercise. Exercise이고요. 우리 벤치 위에 we have a turtle and a rabbit. 지금 거북이하고 토끼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요. 토끼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이에요. They have something with them. 지금 무엇을 들고 있는데 거북이는 1등을 한 트로피고요. 토끼는요, 2등을 한 메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I think they had a race. 달리기 경주에서 우리 거북이가 1등을 한 것 같습니다. 거북이가 어떻게 그렇게 빠를까요? 그게 바로 토끼의 궁금증인 것 같은데 빠른이란 단어는 fast. fast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뛰게 되었는지 거북이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북이 엄마가 굉장히 화났어요. 그죠? 뒤에는 방이 너무 어지러워요. 방을 좀 청소해라고 잔소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청소하다는 clean입니다. clean. 자, 과연 청소하는 거랑 달리기를 잘하는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우리 다이얼로그 한번 볼까요?
2: Do you exercise?
1: No. I rarely walk.
2: Really? Do you play any sports?
1: I hardly pla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2: Then how are you so fast?
1: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0: Now it's for us to focus on. 오늘 배웠던 대화문 속에 중요한 포인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Do you로 시작하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Do you 하고 뒤에 동사 원형이 들어가게 되면 해석은 너는 무엇무엇을 하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대화문 속에서는 우리 토끼가 거북이 친구에게 너는 운동하니? 라고 질문합니다.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Do you exercise?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 you exercise? Good. 자, 이번에는 너는 샤워할 때 노래 부르니? 라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in the shower가 샤워할 때이고요. 동사는 노래하다 라는 단어 sing을 넣으면 되겠죠? 읽어볼게요. Do you sing in the shower? Do you sing in the shower? Very good. 이번에는 I walk입니다. 자, 나는 걸어인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자, 힌트입니다. 나는 거의 걷지 않아 입니다. 한번 걸을까 말까 라는 뜻인데요.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맞아요. I rarely walk 라는 표현이었어요. 거북이의 답변이었죠. 자, 여러분 여기서 rarely 라는 단어를 잘 봐야 돼요. 우리 rarely는 빈도부사예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행동은 얼마나 자주 하는지입니다. 한 번 더 한 번씩 읽어볼까요? 우리 빈도부사 always, usually, often, sometimes. 오늘은 rarely 라는 단어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입니다. 다음 문장 볼 건데요. 이번에는 나는 아침에 거의 일찍 일어나지 않아 라는 표현입니다. I rarely 일어나다 라는 표현은 wake up 입니다.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I rarely wake up early in the morning. Good. 마지막 표현은요. I play sports.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자,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갔나요? 나는 운동은 거의 하지 않지만 스포츠 경기 보는 건 좋아해 라고 거북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rarely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쓸 수 있는데요. 바로 hardly입니다. 그리고 하지 않지만이기 때문에 but이 들어가겠죠? 읽어볼게요. I hardly pla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Great work, everyone!
3: Hello, world!
4: Ik, ek, ik, ek.
3: 한국의 전통 무술 택견 동작을

0: 알아 해봤는데요. 어때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다고요? 맞아요.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춤과 같은 동작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무예거든요. 와우, it's amazing. 아주 오래 전부터 조상들은 택견을 수여해 왔는데요. 고려시대 무인들의 무예였던 택견이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대중들의 오락 경기로 널리 행해졌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이처럼 오늘은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생활체육의 기원을 알아볼 거예요. 익, 액, 익, 액, 익, 액. 여러분은 생활체육 하면 어떤 운동이 가장 먼저 생각나나요? 저는 에어로빅이 떠올라요. 경쾌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에어로빅. 미국의 내과 의사인 케네스 쿠퍼가 처음 만들었는데요. 에어로빅은 초기에 미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쓰였다고 해요. How often do you do aerobics? Twice a week. 저는 지금 요가를 하고 있는데요. This is so hard for me.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고 정신을 통일시켜 심신을 달려하는 수행법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나라에서 시작됐어요. 오, it's India. 인도에서 요가는 수백 년에 걸쳐 전해 내려왔는데요. 요가 수행을 통해 자아를 깨닫고 해탈의 상태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달려할 수 있는 운동법이죠. How often do you do yoga? 4 times a week. 중국 영화에서 종종 등장하는 태극권. 여러분도 본 적이 있나요? 태극권은 중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무술인데요. 24개의 기본 동작과 기회 흐름을 조절하는 자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명 건강체조라고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른 아침에 공원에 나가면 태극권을 훈련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How often do you do Tai Chi? Once a week. 오늘은 세계 여러 나라의 생활체육의 기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중에서 어떤 생활체육을 배워보고 싶나요?
1: Welcome back, everyone. It's time for us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오늘 배웠던 다이얼로그, let's review them.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요? Here's our picture. 그림이 있고요. 우리 한번 첫 번째 대화문의 문장은 뭐였죠? 맞아요. 우리 토끼가 거북이에게 너 운동하니? 라는 질문이었죠.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습니다. 바로 exercise인데요. 읽어볼까요? Do you exercise? 한 번 더. Do you exercise? Good. 운동하냐? 라고 질문했더니 우리 거북이가 어떻게 대답하죠? No. 아니래요. I 나는 거의 걷지 않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Can you remember? 맞아요. I rarely walk.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rarely walk.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토끼가 놀랍니다. Really? 정말? 그리고 어떻게 또 질문을 하죠? Do you play any sports? 너 스포츠도 해? 라고 물어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Do you play any sports? 그랬더니 어떻게 대답하죠? I play any sports. 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아. hardl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hardly는 rarely처럼 같은 단어예요. 그렇지만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그렇지만 나는 운동 경기를 보는 걸 좋아해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I hardly play any sports, but I like watching sports games. 아, 스포츠는 안 하지만 경기 보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아까 선생님 얘기해줬죠? rarely랑 hardly랑 같은 단어라고요. 우리 hardly를 넣어서 다른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어울리다라는 동사 hang out을 넣어서 문장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거의 어울리지 않지만 매일 문자를 해라는 문장 완성해 볼까요? We hardly hang out together, but we text every day. 여러분, 우리 문자하다 텍스트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하죠? 다시 한번더 읽어볼게요. We hardly hang out together, but we text every day. 아, 다음 볼게요. 자, 우리 토끼가 더 궁금한 게 많아집니다. Then, how are you so fast? 그렇다면 너왜 이렇게 빠른 거야? 한번더 읽어볼까요? Then, how are you so fast? 선생님도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빠르죠? 아, 우리 거북의 답이 있습니다.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아, 우리 거북이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가 내 방을 청소하라고 부르실 때 run away. 우리 run away는 뭐죠? 맞아요. 나 도망가라는 표현이었어요.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I run away when my mom calls me to clean my room. 아, 여기서 1등을 한 비결이 있었네요.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1등을 했네요. Alright, 우리 대화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Now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 오늘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빈도부사인데요. Can you remember them? 다 기억할 수 있나요? 선생님이랑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항상이라는 단어는 뭐였죠? 맞아요. Always. Always. 그 다음은 보통은 usually. Usually. 자주 기억할 수 있나요? Often. Often. 그리고 가끔은 sometimes. Sometimes이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배웠던 단어 있죠?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이란 단어는 rarely. Rarely이고요.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지 볼게요. 우리 rarely 말고 같이 또쓸수 있는 단어는 hardly. Hardly였습니다. 자, 오늘 모든 게다 기억 안 나도 오늘 배웠던 부사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Welcome back to All in One. 조등연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오늘 기분은 어때? 좋아요? 쌤은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할 생각에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그럼 신나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어?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야,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That's right. 오늘은 바로 짜잔! Tuesday, 화요일입니다. Today is Tuesday. Woohoo! 자, Tuesday는 뭐 하는 날이었죠? 화요일은 선생님이랑 뭐 하는 날이에요? 읽기 하는 날이지요. 그래서 Tuesday is for reading. 오늘 재미있는 읽기가 나올 것 같은데 기대되지 않아요?

0: 나요? 자, 요번 주에 주제 한번 다시 확인해 보자. 빠밤. Week 17. What sauce do you want? One more time. What sauce do you want? 이거 무슨 뜻이었어? 소스는 뭐야? 소스가 바로 소스였지요. 그렇다고 소스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소스라고 한다 그랬지? 자, what sauce do you want? 하게 되면 너는 무슨 소스를 원하니?였지요. 우리 친구들이랑 뭐 먹을 때도 너 무슨 소스 먹어? 이렇게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쓸수 있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어제 배운 단어들 있는데 기억나야 되나?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t's review. 케첩이 영어로 뭐였어? 케첩. 케첩은 영어로 케첩이에요. 맞아요, 얘들아. 발음을 케첩. 뭐라고요? 케첩. One more time. 케첩. Alright. 그 다음에 겨자. 머스터드 소스는 뭐였어? 머스터드도 영어로 머스터드예요. 그렇지만 발음은 조금 달랐지? Mustard. One more time. Mustard. Mustard. Okay.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좀 이렇게 자세히 봐야겠어, 얘들아. 마요네즈는 영어로 마요네즈이긴 한데요. 발음을 어떻게 했지? 일단 준비는. 자, 눈은 가만히 있고, 아랫 입술을 길게 늘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랫 입술을 웃는 거야. 자, 이 상태에서 mayonnaise. One more time. Mayonnaise. 우리 마요네즈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Mayonnaise예요. Mayonnaise. 윗니가 다 보일 정도로 크게 길게 입을 벌려줘야 돼. Mayonnaise. Mayonnaise. 너무 길어서 이거 Mayonnaise를 Mayo라고 부를 때도 많아요. Mayo. 간단하긴 하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Mayonnaise.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매운소스. 핫소스가 영어로 뭐였지? 맞아요. 핫소스는 핫소스예요. 매운소스는 hot sauce, hot sauce. Alright. 그 다음, 간장은 영어로 뭐였어? 콩소스였어. 자, 콩이 영어로 soy였지요? 그래서 soy sauce, soy sauce. 좋습니다. 소스 아니야, 얘들아? sauce, sauce. Alright. 자, 그럼 우리 지문 읽기 전에 before you read.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서 상상력을 펼쳐볼게요. Where are we? We are in the kitchen. 지금 무슨 주방에 있는 것 같아. 근데 테이블 위에 저 뭐야?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저 음식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요거 요거 요거. 만두가 영어로 dumplings. 이게 dumplings였죠. 맛있겠다, 그쵸? 그다음 중간에 있는 거 뭐예요? 저거? burger. 햄버거, 버거가 있네요. 저것도 맛있겠다. 엄청 크네, 버거가. 그다음 이거 뭐였지, 얘들아? 핫도그였죠. 자, 그 옆에 맛있는 소스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케첩, 그 다음에 얘는 머스터드, 그 다음에 얘는 매운 거 핫소스, 그 다음에 얘는 간장 소이소스, 그 다음에 얘는 자, 입을 길게 하고 얘들아 준비됐어? 시작! 메이유니즈였지요. 아우, 맛있겠다, 그치 얘들아? 자, 그러면은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It makes it creamy.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0: 잘 들어보고 왔나요, 우리 친구들? 그럼 선생님이랑 한 줄씩, 한 문장씩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How do you eat a burger? 무슨 뜻일까? 너는 버거를 어떻게 먹니? 라는 뜻이에요. How do you eat a burger? One more time. How do you eat a burger?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 자, 천천히 해보자. 따라라라라라라. 이 음으로 시작. How do you eat a burger? 잘했습니다. 너 햄버거 어떻게 먹어? 라 그런 거겠죠? 무슨 소스를 이렇게 해서 먹느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다음 문장 볼까요? 빠밤.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무슨 뜻일까? 자, it's much better 하면은 뭐뭐가 훨씬 낫다란 뜻이야. 훨씬 좋다, 훨씬 좋게 만든다란 뜻이에요. 자, 햄버거는 어떻게 먹어? 케첩이랑 먹으면 훨씬 더 좋아라는 뜻입니다.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햄버거 안에 이렇게 케첩 들어가면 맛있지 않아? 선생님은 마요네즈 뿌리는 것도 좋아하는데 케첩 들어갈 때도 정말 맛있는 것 같아. 자, 다시 읽어볼게요. It's much better with.

catch up. 레츠잉글리 차례 시작.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잘했습니다. It's much better 하면은 뭐뭐를 훨씬 좋게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Okay? Alright, 그 다음은요.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이거 무슨 뜻일까? 핫도그는 go well. Go well 무슨 뜻이었어? 잘 어울리다라는 뜻이었잖아. 그래서 핫도그는 뭐랑 잘 어울려요? With mustard. 머스타드랑 잘 어울려요. 라는 뜻입니다. 핫도그는 머스타드랑 잘 어울려요.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친구들 차례 시작!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오케이, 잘했어 얘들아. 핫도그는 머스타드 뿌려야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저는 겨자 안 뿌려요. 머스타드 안 뿌려요. 케첩만 뿌려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쵸? 자, 그 다음 볼게요.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Oh, dumplings 뭐야? Dumplings, 만두지요? 만두들은요, tasty 하대. 자, tasty가 뭐야? 맛있는이죠? 그래서 만두들은 맛있어요. 뭐랑 할 때 맛있어요? Soy sauce, 간장. 이거 함께 먹으면 맛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공감하나요? 만두 이렇게 간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얘들아. 그쵸? 침 막 꿀깍꿀깍 삼켜지네요. 자, 다시 들어봐봐.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친구들 잘해.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Soy sauce. Soy sauce. No, soy sauce. Alright? 자, 그 다음 보자.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넣었어. How about, 몸은 어때? 라는 뜻입니다. 자, mayonnaise in your salad. 샐러드에 마요네즈 얻는 건 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샐러드에 마요네즈 선생님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잖아, 샐러드를.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우리 친구들 잘해.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샐러드는 샐러드죠? 그쵸? 자, mayonnaise 세번 한번 하고 가자. 시작! Mayonnaise, mayonnaise, mayonnaise. 잘했습니다. 자, 샐러드에 마요네즈는 좀 how about 어때? 라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 무슨 내용이 나올까? 빠밤! It makes it creamy. 나왔습니다. Creamy가 바로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자, 샐러드에 마요네즈 뿌리면 되게 부드러워지잖아. 그쵸? 자, 그것은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라는 문장이에요. It makes it creamy. 크림 알잖아, 크림. 그래서 creamy 하면 부드럽게, creamy하게 라는 뜻이 돼요. 자, 다시 해볼게요. It makes it creamy. 친구들 잘해. It makes it creamy. 잘했어. 맛있겠다, 그쵸? 자, 그 다음은요.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이건 무슨 뜻일까요? Hot sauce는 mix, 만들대요. 뭘 만들어요? My pizza, 내 피자를 taste. Taste는 무슨 맛이 나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even better. even은 강조해서 쓰였어요. 여기서 even better. 더 나아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핫소스는 내 피자를 더 맛있게 만들어줘요란 뜻입니다. 그래서 피자를 계속 먹다 보면은 살짝 느끼해질 때 핫소스를 한두 방울 넣으면은 진짜 맛있다 얘들아. 한번 해봐요. 자, 다시 들어봐봐.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even은 더란 뜻이야. 더, 심지어 더. 그러니까 강조의 표현으로 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해.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볼게요. 빠밤. Number one. What goes well with a burger? 버거와 잘 어울리는 것이 뭐였지? Ketchup, mustard, soy sauce. 자, 한번 볼까요? 빠밤. Oh,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네, 그러죠. 케첩이랑 잘 어울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정답은 빠밤. 케첩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number two 볼게요. What is tasty with dumplings? Tasty는 맛있는이란 뜻이었죠? 자, dumplings는 뭐였어? 만두였죠. Dumplings니까.

0: S 붙여줬으니까 만두들이죠? 자, 만두들. 자, what is tasty with dumplings? Dumplings와 잘 어울리는 건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뭐랑 먹었을 때 맛있나요? 만두는. 자, ketchup. Soy sauce, 간장, mustard, 겨자 소스, 뭘까요? 3, 2, 1, 짜잔! 자, 찾아보자, 찾아보자.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그렇지, 만두는 얘들아, 간장이잖아, 그쵸? 자, 그래서 정답은 soy sauce 되겠습니다. 맛있겠다, 그치? 자, 네, 3번은요. What makes a salad creamy? 자, 샐러드를 creamy, 부드럽게 해주는 건 무엇이었나요? Mayonnaise, hot sauce, ketchup. 뭘까요? 빠바바밤. 자,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It makes it creamy 라고 그랬죠. 자, how about some mayonnaise니까 정답은 빠밤. 메이오네즈가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It makes it creamy.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0: Okay, 들어봐봐. How do you eat a burger? It's much better with ketchup. Hot dogs go well with mustard. Dumplings are tasty with soy sauce. How about some mayonnaise in your salad? It makes it creamy. Hot sauce makes my pizza taste even better.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얘들아, 오늘도 음식 얘기해가지고 배고프지 않아요? 선생님은 배고픈데. 자,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고, 선생님이랑 내일 또 이 시간에 만나자. 오케이? Bye bye, butterfly.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너무
2: 네.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그레이스. 오늘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주려고 해. 놀라면 안 돼? 어떤 마을에 한 여자가 살았는데 3년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본 적이 없대. Nobody knows she! 정말 무섭지? 뭐라고? 내 영어 실력이 더 끔찍하다고?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잘못된 거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 Hello everyone!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1의 김은혜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유닛에서 어떤 걸 배웠죠? 그렇죠. 주격 인칭 대명사를 배웠는데요. 오늘 목적격 인칭 대명사란 건 과연 무엇일지 새로운 것을 배울 준비가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교재로 넘어가기 전에 선생님이요.

여러분이 알기 쉽도록 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인칭 대명사, 우리 이제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였는데요. 주격 인칭 대명사는 무엇 자리에? 그렇죠. 주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였다면,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요, 목적어 자리에 사람, 동물, 사물 등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가 무엇이냐고요? 목적어는 동작, 즉 우리가 동사를 통해서 동작을 나타냈었는데 그것의 대상이 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봤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는 것의 동작, 대상이 되는 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 목적어라고 했으니까 뭘 봤는데 그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목적어입니다. 뭐 영화를 봤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봤을 수도 있고요. 그 목적어 자리에 오는 대명사. 그러면 우리가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를, 을이라는 말이 붙는 것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한눈에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영어로도 한번 볼게요. 자,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나를, 목적어 자리에 오는 나를을 영어로 하면요. me입니다. 여태까지는 I가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형태가 다릅니다. me라고 해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 그러면 내가 포함된 복수, 우리를이라는 단어는요. us. 따라해 보세요. us입니다. 자, 너를, 너를. 영어로는요, you, you. 주격 인칭 대명사랑 똑같죠? 너희들을, 뭘까요? 네, 그대로 you입니다. 와, 선생님, you라는 단어는 단수 복수도 같고, 주격 인칭 대명사와 목적격 인칭 대명사도 모두 you로 똑같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다가 너무 외우기 머리 아플까봐 you라는 단어가 우리를 편리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아주 고마운 단어네요. 3인칭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를이라는 단어는요. him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him.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녀를 her. her. 좋습니다. 그것을, 그것을은요, it. 우리 it에 대해서 지난 유닛에서 배웠었는데, it은 그대로 그것을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고 있네요. 그들을 또는 그것들을 영어로 하면요, them, them입니다. 몇 가지는 우리가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아, 이것들이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재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58쪽 펴주세요. 목적격 인칭 대명사는요, 앞에서 우리가 표로 본 것들인데, 해석을 할 때는 을,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그를, 우리들을 이렇게 해석했었죠. 자,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He is an honest man.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Everyone trusts him. 자, him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까요?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 만약에 목적어가 없었으면 모든 사람이 신뢰해. 신뢰해? 누구를 신뢰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것이니까 그를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겠죠. 그런데 선생님, everyone 다음에 오는 동사에 trust가 아니라 trusts라고 s가 붙네요. 모든 사람이면 사람이 꽤 많을 텐데 복수 아닌가요? 그럼 복수 주어면 동사 원형을 쓴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단수 명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everyone의 밑줄 치시고 단수라고 교재에다가 꼭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people는 복수주어였죠. 그래서 people are 이렇게 비동사를 사용했었는데 people은 사람 한명한 명이 모여서 여러 개의 복수 느낌이었다면 everyone은요. 모든 사람 큰 하나의 덩어리 단체로 생각해서 아, 하나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trust에 s가 붙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everyone trusts 누구를 신뢰한다고요? Everyone trusts him. He가 아니라 앞에서 주어는 he였지만 목적격 인칭 대명사로 왔을 때는 him으로 형태가 바뀌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새로 배웠습니다. 그럼 self-check로 한번 봐야 되겠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세요. 1번. There are many books. There are. 우리가 배운 거 나왔네요. 뭐죠? 무엇무엇이 있다. 그런데 비동사 are 사용됐으니까 뒤에 오는 주어가 수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 개. 복수 주어가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many books라고 많은 책들이라는 여러 개의 복수 주어가 등장했네요. 두 번째 문장 보면 she reads 선택해야 해요. It 또는 them every day. 자, 그녀는 reads. 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S 붙었네요. She reads every day. 이것 없이, 고르는 것 없이 해석을 하면 그녀는 매일 읽는다. 무엇을 읽는데 그것이 바로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것이죠. 근데 앞에 문장에서 많은 책들을 그녀가 읽는 거겠죠. 그러면 it, them 중에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그렇죠. 많은 책들이니까 reads them이라고 골라줘야겠네요.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책들이 있다.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are. 그녀는 매일 그것들을 읽는다. 그것을 아니고 그것들을 이 됨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이해하시나요? 좋습니다. 2번 넘어갈게요. This is a painting by Van Gogh. 자, 이것은 painting 그림입니다. By 누가 그린? 반 고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Many people like 자, 앞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it이 맞을까요? them이 맞을까요? 페인팅에 s 안 붙었습니다. 한 점의 그림이겠죠. 그럴 때는 it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와야겠네요. 해석은요? 이것은 반 고흐의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앞에 1번에서는 그것들을 이어서 them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것을 이어서 it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왔다라는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적어의 자리입니다. 그럼 목적어는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와야 될까요? 문장에서 선생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귀여운 애벌레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선생님이 애벌레를 보니까 마치 하나의 영어 문장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문장에서는 순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오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There is, 또 나왔네요. 무엇무엇이 있대요. 뭐가 있을까요? A woman in the room. 그 방에 한 여자가 있다. 두 번째, nobody knows her. 자, 이 문장과 애벌레 같이 한번 봐주세요. 주어는 어디 있죠? 그렇죠. Nobody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knows, 알다라는 동사이죠. 그리고 목적어는 맨 마지막 주어 동사가 나온 뒤에 목적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Nobody knows she가 아니라 누구를 그녀를 을이 붙은 목적격 인칭 대명사니까 she가 아니라 her이라고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 nobody knows her 목적어의 위치가 문장에서는 주어 동사 다음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nobody 아무도라는
단어는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no 뒤에 s가 붙었구나. 아까 everyone처럼 nobody 아무도니까 복수가 당연히 아니겠죠. 이건 아까 거보다 조금 이해하기가 쉽죠. 아무도 nobody도 단수 취급을 하는구나까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의 자리 헷갈릴 때는 이 귀여운 애벌레를 꼭 떠올려 주세요. self-check. 이것도 역시 괄호 안에 잘 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1번.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We love, 자, The novel has, has도 우리 배웠었죠? fun characters. character에 s가 붙었네요. 해석은 한 번에 하겠습니다. 자, we love, 여기에 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가 이 앞에 있는 문장에서 어떤 거를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이 novel이 갖고 있는 fun characters를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we love you가 아니라 we love them.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한다 라고 해야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해석해 보면 그 소설은, 만약에 novel, 소설이란 단어를 몰랐다면, 한번 표시해주고, 위에다가 소설이라고 뜻을 한번더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재미있는 fun, 등장인물들, characters, 가지고 있다, has, 그쵸? 그 소설은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앞 문장에서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이 그들이겠구나.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 있으니까 대명사이지만 목적격 인칭 대명사라서 그들을이라는 말이 붙었구나.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어떡해. 잭이 아프대요. His mom, 그의 어머니가 takes care of. Take care of는요, 여러분. 무엇무엇을 돌보다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것도 여러분 처음 보는 표현이었다면 여기 이렇게 같이 필기해 주세요. Take care of. 그런데 his mom. 너와 내가 아닌 그 외의 단수 주어니까 takes. S가 붙었죠? His mom takes care of. 자, 근데 우리가 골라야 하는 것두 가지를 보니까 him 또는 her이에요. 성별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를 돌보는 것인지, 그녀를 돌보는 것인지를 골라야 해요. 그런데 잭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도 여자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단서가 있죠. 앞에서 his mom이라고 했잖아요. 그의 어머니가. 그래서 둘 중에서는 힘을 골라줘야겠네요. 됐죠? 해석은 잭은 아프다. 아프지 마. 그의 엄마가 그를 돌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귀대명사. 새로운 대명사가 나왔네요. 이 재귀대명사라는 것은 무엇무엇 자신을 무엇무엇 자신에게로 해석하는 대명사입니다. 재귀대명사는요, 자기 동작을 하고 있는 본인,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재귀대명사를 써요. 예문을 통해 알아보면 더 쉬울 것 같네요. He always tells himself to do better.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그는 항상 tells, S 붙어야겠죠. He니까 주어가. tells, 말합니다. 누구에게? 그 자신에게 이렇게 해석되고 있죠. To do better, 더 잘하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주어로 나오는 he와 himself의 그가 같은 사람인 걸까? 잘하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가 되는 주어가 자기 자신일 때 대명사로는 재귀대명사가 오는 것이에요. 방금 말했던 거 정리해 보면 목적어 자리에 주어와 동일한 대상이 올때 사용하는 것을 재귀대명사라고 한다. 자, 목적어 자리에 주어와 같은 것이 올 때, 같은 것이 올 때, 자, 영어로 표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나

나 자신을 영어로는요, myself, myself 같이 따라 하셔야 해요. 우리들 자신을 할 때는요, ourselves, self가 아니라 selves 발음 꼭 하셔야 돼요. ourselves. 그렇죠. 너 자신을 할 때는요, yourself. 너희들 자신을 yourselves. 자, 이건 다릅니다. yourself, yourselves. 자, 그 자신을 himself. 그녀 자신을 herself. 그것 자체를 itself. 그들 혹은 그것들 자신을 themselves. 그래서 단수는 self로 끝나지만 복수는 selves라고 끝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맞은 말을 고르고 문장 해석하기. 첫 번째. Can you introduce you 또는 yourself? 너 자신을 소개할 수 있겠니? 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you, can you introduce you 보다는 yourself. 왜? 앞에서 주어로 나왔던 you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등장하잖아요. 그럴 때는 can you introduce you가 아니라 yourself라는 제귀 대명사가 와야 한다. 해석은 너 자신을 소개해 줄수 있겠니? 소개해 줄수 있니? 해서 너 자신을 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the machine can fix itself 또는 themselves. 자, 수가 중요하겠는데요. itself 또는 themselves니까. 그런데 주어가 the machine 한 대죠. 그러니까 itself가 와야 되겠네요. 해석은 그 기계는 그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이제 D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귀대명사가 한번더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강조의 제귀대명사입니다. 강조.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제귀대명사이지만 해석하는 게 달라요. 너 자신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접이라고 해석한대요. 예문을 보니까 he solved the problem himself. himself라는 제귀 대명사이지만 해석을 직접이라고 하고 있죠.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해석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알죠? 자, 주어 바로 뒤나 문장 끝에서 이 제귀 대명사가 나타나면요. 강조하는 역할로 우리가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위치를 확인하면 돼요. 주어 바로 뒤나 문장 끝에서요. 자, 셀프 체크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강조의 제귀 대명사. 밑줄 친 제귀 대명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하세요. The artist draws herself often. The artist draws. 자, S 붙었죠? Herself often.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The artist 그 화가는 종종 그녀 자신을 그린다. 여기서는 그녀 자신을이라고 해석이 되네요. 2번 한번 보세요.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yourself. 자, 문장의 끝에 왔죠. You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Do your homework. 너의 숙제를 yourself. 마지막에 오는 이런 제기 대명사의 경우에는 너는 너 스스로 숙제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A에서부터 D까지 배웠던 오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s review! 네,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적어보자. 첫 번째, There are many books. She reads every day. 우리가 한번 봤던 예문인데 여러분 아직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책들이 있다. 그녀는 매일 그것들을 읽는다. 이 그것들을 이 앞에서 어떤 것이었죠? 저 많은 책들.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것들을이 붙으니까
아.

아, 목적어 자리에 오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구나.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것, 그것들을 영어로 뭐였죠? 그렇죠. them. She reads them every day. 2번.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자, Jack이 아파서 그의 엄마가 그를 돌본다. 그를 이라는 목적격 인칭 대명사. 뭐가 와야 될까요? him, her 어떤 거죠? 그를이니까 him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Jack is sick. His mom takes care of him. 이렇게요. 돌보긴 돌봐. 누구를 돌보는데 누구를에 해당하는 단어 him이었습니다. 세 번째 볼까요? Can you introduce 너 자신을 소개해 줄수 있니? 뭐였죠? 너 자신을. Yourself. 너희들 자신 아니라 너 자신을이니까 yourself이었습니다. 자, 4번. The machine can fix 그 기계는 그 스스로를 수리할 수 있다. 근데 그 기계가 한 대예요? 또는 두대 이상이에요? 한 대죠. The machine. 그러니까 그 스스로를 하면 itself. The machine can fix itself.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무리 없이 풀어냈다면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쏙쏙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일 거예요. 다음 우리 워크북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워크북 12쪽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좋아요. A부터 가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보기 3, 2, 1. 짠! 보기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야 해요.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 누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 우리는 스스로에게 Now we should ask 자, 주어가 되는 we가 다시 목적어 자리에 올때 어떤 게 들어가야 할까요? we가 나왔고, 그쵸. ourselves. ourself 아닙니다. 복수이기 때문에 ourselves. 자, 처음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Now we should ask ourselves. selves. 자, 발음 주의하면서 2번입니다. 우리는 왜 그것을 스니커즈라고 부르는가? 우리는 왜 그것들을 이 와야 할 자리죠. Why do we call sneakers? 그것들을에 해당하는 단어 뭐죠? 그쵸. them 이 와야겠습니다. Why do we call them sneakers라고 해야 맞겠죠. 3번 보기 짠 그대로입니다. 보기는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가 직접 그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주어인 he와 같은 어떤 대명사요? 제귀 대명사가 와야 되겠죠. He solved the problem itself, himself 어떤 거죠? himself. 'He solved the problem himself.' 문장 끝에 제기 대명사가 오면서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4번. 그 회사는 우리의 행성을 위해 그것 스스로를 기부할 것이다. 그것 스스로를 이라는 뜻 뭘까요? 그렇죠. itself. 그것 스스로를 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가 itself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The company will donate itself for our planet. 5번. 이것은 반 고흐의 그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한다. This is a painting by Van Gogh. Many people like 그것을. It. 그쵸? 하나니까 many people like it이라고 완성해주면 되겠습니다. B로 넘어갈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 화가는 종종 그녀 자신을 그린다.

0: do better. 그 소설은 재미있는 등장인물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한다. The novel has fun characters. We love. 그대로 써줘도 되겠죠. We가 주어니까 동사원형. 그들을. them. 정답입니다. We love them. 그는 정직한 남자이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신뢰한다. 자, everyone도 써야 하네요. He is an honest man. 모든 사람이. Everyone. 대문자로 써주고요. Everyone. Trust가 아니라 단수 취급이니까 S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를. him이라고 적어줘야겠네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오늘 workbook까지 마무리하면서 목적격 인칭 대명사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쳤는데요. 어때요? 주격 인칭 대명사랑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을 꼭 해서 이제는 표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마친 뒤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복습하는 의미에서 우리 그레이스의 고민도 함께 해결해 볼까요? Today's quiz 뭐였나요? Nobody knows she 하면서 뭔가 무서운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었는데 그레이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끔찍했었죠. Nobody knows she가 아니라 아무도 그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와야 하는지 여러분이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ye, everyone!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바로 신고하세요. 1999 잠시 번쩍 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를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쵸.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죠. 무조건 필요해요.
0: 이게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1: 그쵸.
0: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렇죠.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0: 편안하고.
1: 편안하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1: 맞아요.
0: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0: 필요하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2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아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Oh, oh, oh, okay,
2: she had a baby 2 weeks
1: 어머.
2: ago.
1: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want to
2: yep.
1: 그 기프트.
2: Yes.
1: Oh.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4.
1: 그렇지. You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know
2: no,
1: dead.
2: I'm 그렇지. not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기저귀.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응. 응.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2: 아, really?
1: How about? 응.
2: Really?
1: 응.
2: Diapers? You think that's a good idea?
1: It's good. It's good.
2: Really?
1: Diapers. Over there. Okay.
2: Okay.
0: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들었어요.
1: 이게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졌어요.
0: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1: 네.
0: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1: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0: Of course.
1: 네.
0: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돼 있습니다.
1: 네.
0: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1: 아기 정말 귀엽겠네요.
0: That's right.
1: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0: Yes.
1: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0: Uh-huh.
1: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0: Yeah.
1: 내 이모가
0: 주어가 빠졌잖아요.
1: 그렇죠. 이모가 아기를 had 했다.
0: 아.
1: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0: Okay.
1: 네.
0: A U N-T. 예전에 한번 스펠링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1: 예.
0: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1: Wow.
0: 고모, 이모. 그쵸?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쵸?
1: 예.
0: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근데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이 모양을 더 벌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1: 네.
0: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1: 삼촌은 ankle 아니에요.
0: 아,
1: 예.
0: 아, 발목 아니군요.
1: 예.
0: 아하.
1: 헷갈리는데?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0: 아, 이거...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1: 아니군요.
0: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1: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0: 아쉽습니다.
1: 예.
0: Okay, so uncle, U-N-C-L-E.
1: C군요.
0: 되겠고요.
1: 예.
0: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근데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1: 네.
0: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1: had.
0: 아하.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0: be,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Okay, so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라는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배달이잖아요.
0: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예.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1: Have a baby를
0: Have a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네. 하는 거.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1: Two weeks ago.
0: Mm-hmm.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1: 네.
0: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1: 지금이요.
0: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네.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1: 네.
0: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1: 그죠.
0: 6개월 전이잖아요.
1: 예.
0: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1: I graduated.
0: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이륙하다?
1: 이륙?
0: 팍 뜨는 건데요.
1: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0: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1: 그렇죠.
0: 랜드는?
1: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0: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1: 아, take off.
0: Yes. 아. 자, 그 비행기는 네. 30분 전에 이륙했어.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1: 네네네.
0: 같아요.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네. 알아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아하, 역시. Uh-huh.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Okay, 정답. 계십니다. 근데 bu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1: 네.
0: 거지 bu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u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 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처음이니까 B를 그렇죠.
1: Yes.
0: 그래서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 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소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1: 예.
0: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1: 귀엽게.
0: 식의. Yes. So 어쩌고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소문이지? 그렇지? 네,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네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네.
0: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Mm-hmm.
0: 확인하는 거죠.
1: 어,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

0: 하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팩트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쵸.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1: 오.
0: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렇죠. Yeah, I a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1: 그러니까요.
0: 저,
1: 예. 익숙해요.
0: 아니,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1: Yay.
0: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나는
0: no idea.
1: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1: 네,
0: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네. 안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가 나오는
1: 건데. We don't know 하려고 그랬어요.
0: 괜찮아요.
1: 예.
0: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1: okay.
0: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l 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나 진짜 전혀 몰랐어.
1: 그러니까
0: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래서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Have no.
0: 이거
1: 했었나요?
0: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마리?
1: 아, 아,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네,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아,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ah.
0: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0: 어머니인 것 같기도 한데.
1: 그쵸?
0: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1: 응?
0: 기적이 어때?
1: 어어.
0: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오.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0: 직역 버전
1: 오,
0: 맞아요.
1: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아,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이 단어도, 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0: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1: 예.
0: You want
1: I want.
0: It? Okay.
1: Yeah.
0: Starts with a D.
1: D? 어,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0: P로 뭐 어떤 단어가
1: 어,
0: 있죠?
1: P 있지 않아요?
0: 왜?
1: P로 한번 해볼게요.
0: 어어.
1: P pad.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보여드리면 you'll see what I'm saying.
1: 아 그래요?
0: 예. Yeah.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음?
0: 정답은요.
1: 아?
0: You know.
1: 정말 너무 네.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아이 수치스러울 만해요. 네. 이거 마흔이 나왔죠, 여러분들.
1: 예.
0: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1: 예.
0: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1: Diaper.
0: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오.
0: Diaper. 오케이.
1: Okay?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0: 오케이.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은 기저귀 요거 발음 있다는 거 중요하고요.
1: Diaper.
0: 이거 잘 보세요.
1: 네.
0: You can go wrong with those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Go wrong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1: Go wrong은 틀리게 가는 건데.
0: 맞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네. 잘못됐다란 뜻이죠.
1: 잘못됐네.
0: 잘못되다.
1: 예.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못되다, 뭐 실패하다, 망하다 이 정도인데
1: wrong.
0: 예를 들어 이것만 단독으로 썼을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1: 아.
0: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1: 음.
0: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 음흠.
0: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choose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I.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면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1: 오.
0: Makes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아...
0: 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신고 가지? 나 구두 신나? 아니면 뭐 아,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1: 예.
0: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1: 예.
0: 그렇죠?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야, 흰색 스니커즈를 사.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일이 없어.
1: 예. Yeah.
0: 쭉 가면 돼요.
1: 예, yeah,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오, 굉장히 긴장을
1: yeah.
0: 하시네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0: 네.
1: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이라고 네.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0: 아,
1: 한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 수 없다. 얘를 얘와 함께라.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you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마유 트래블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마이 트래블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0: You can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Yeah.
1: 그냥 뒤에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0: 좋네요.
1: 네. 오케이? Mm-hmm.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Uh-hu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어, 거기 진짜 여기 엄청 저렴하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금시 초문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0: 아.
1: 네. 대신 저렴합니다.
0: 그래서 자, 그랬군요.
1: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0: 네.
1: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0: 더우스?
1: 써주세요.
0: Diapers.
1: Uh-huh.
0: Yeah.
1: Let's see. Let's see.
0: Mm-hmm.
1: 정답 맞습니다.
0: Mm-hmm.
1: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0: 네.
1: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0: 네.
1: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0: 오케이. Okay.
1: 자, 읽어볼게요.
0: Mm-hmm.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0: 네.
1: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Ne, 직접 참여해보는 이병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예.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0: 네.
1: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0: Oh, she's your wife, right?
1: Yes. Very nice. 자,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0: You want to leave, right?
1: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lright, 자, 다음 패턴은요. 어,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0: 아, 외워야지. 꼭 외울 거예요.
1: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0: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0: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1: There you go.
0: Mm-hmm.
1: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0: Yeah.

0: What's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got it.
0: Mm-hmm.
1: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3: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3: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자,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Oh, congratulations.
4: Thank you.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4: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4: Oh, really? Mm-hmm. Diapers?
0: Over there.
4: Oh, thank you.
0: Yeah.
1: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m-hmm. I should have bought a car.
1: Bought the car, right?
0: The car.
1: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0: Yes.
1: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0: should have
1: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1: 못 샀어요.
0: 아유.
1: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0: 너무 제 얘기 같아서.
1: yes.
0: 네.
1: 자, 오늘 배운 유명적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mm-hmm.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0: 아,
1: 그래서
0: 아,
1: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Mm-hmm.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Bye. Bye.

전 세계를 여행하는 대충 레이디 영어. 얘들아, 그거 다 문법 맞춰서 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뭐 대충 하는 거야. 틀려도 어차피 다 알아들어. 뭐? 우리에겐 바디랭귀지가 있잖니. 이렇게 나처럼 좀 대충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키울 수 있는 플랜트, 식물이 하나 있대. 어떤 거게? 뭐 대충 키우려면 뭐 물만 쫙쫙 주면 그냥 뭐 바깥에 좀 내놓고 그리고 햇볕 좀 쐬주면 쭉쭉 자라는 게 있거든. 뭘까? 짜잔! 바로 이거야. 어? 아니 이얘 판다가 아니고 이 판다를 키우는 게 아니고 바로 판다가 먹고 있는 거 이거 뭐야? 아 그렇지. 대나무. 뱀부라고 하지. 이 식물이 물만 주면 그렇게 빨리 자란대. 자 그러면 뭐 조금의 물만 줘도 이 물이 대나무를 빨리 자라게 한다. 자, 그럼 영어로 a few waters can make bamboo grow fast. 잠깐, 조금의 물. 아, a few water. 내가 water에 S 붙였나? 이래서 틀린 건가? 아, 모르겠어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등 영문법 함께하고 있는 보미쌤이에요. 대충 레이디. 우리가 지난 시간에 a few와 few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건

실수와 관련 있는 거라서 셀수 있는 명사가 뒤에 와야 된다고 했는데 a few water가 뭐예요? water는 셀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잖아요. 자꾸 이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준비했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무엇을 써야 하는지. 따단! 자, 뭐예요? 수량 형용사. 또 우리가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번에는 양과 관련된 거. 자, 양. 자, 양과 관련된 거, 바로 셀수 없는 명사 앞에는 어떠한 수량 형용사 써야 되는지, a little, 그리고 little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배워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량 형용사 지금 계속해서 배웠죠? 약간의, 뭐, 조금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진 수량 형용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어떤 게 있었죠? 바로, 뭐,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모두 다 쓰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뭘쓸수 있을까요? 바로 some이나 any. some이나 any를 쓸수 있고요. a few,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건요. 바로 개수를 셀수 있는, 셀수 있는 복수 명사 앞에 쓰여야 한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수량 형용사 중에서 a little 그리고 little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a가 붙어 있으면 둘다 무슨 뜻이다? 약간의. 그리고 조금 있는 이런 뜻이다 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A가 없어요. A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바로 거의 없는 이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뜻이다 라는 거알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a few와 그 다음에 few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다음에는 개수를 셀수 있는, 셀수 있는 명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이번에는요, 짜잔! a little과 little, 이건요, 뒤에 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셀수 없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 엄청 크게 썼죠, 선생님. 셀수 없는 명사 나와라.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크게 썼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A few students가 와야 되지. A few water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죠. water 셀수 없을 때는요. 어떻게? A little. 조금 있다. 라고 할 때는 a little water 라고 써줘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도록 할게요. A little은 우리가 조금 있는, 그런데 양이 조금 있는, 그럼 보통 액체 관련된 거 많이 말하겠네요.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뒤에 나오는 게 주어다라고 했죠. A little water가 있습니다. 자, water 셀수 있어요, 없어요? 셀수 없어요. 셀수 없으니까 얘는요, S 붙어요, 못 붙어요? 못 붙어요. 그래서 단수 형태로 써 주셔야 합니다.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이 있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수 형태예요? 아니에요. 왜냐면 there is라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a little water. 약 조금 있지만 이 물이 내가 말하는 뭐셀수 있을 정도의 복수 명사 아니죠. 아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In the bottle. 병 안에, 그병 안에, 그 병에 약간의 물이 있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a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써요. 양이 약간 있다라는 거고요. 그 양이 조금 있다라는 거예요. 셀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아요. 복수형으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내가 뭘못 붙인다? S도 못 붙이고요. ES도 못 붙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와 ES 붙을 수 없다라는 거죠. A little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수량 형용사와 그것이 꾸며주는 명사에 유의하래요. 1번 볼게요. They gave him a little information about the test. 자, 주어 찾아볼게요. They, 그들은 gave는 뭐의 과거예요, 여러분? give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죠.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을까요? 자, 일단 그에게 목적어가 나오고요. 근데 목적어가 give라는 동사는 하나만 나오지 않아요. 목적어가 두 개나 나오는 동사랍니다. 이렇게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동사 기억해 줘야겠죠? 자, give 다음에는요. 목적어가 두개 나온대요. 첫 번째 목적어에는 보통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어가 하나 더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막 이렇게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 외우려면 좀 너무 어려워지니까 목적어가 두개 나오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해석은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give 목적어에게 이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give라는 거 알아두시고, give는 뒤에 목적어가 두개 나올 수 있구나. 자, 같이 알아두시고, they gave him. 그러면 그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A little information. information 여러분 셀수 있습니까? 정보 한 조각. 정보, 나에게 정보 세 조각 정도 줘봐. 자, 여러분, 나에게 정보 좀세 개, 아니면 뭐열 개의 정보를 줘봐. 우리가, 우리 말로는 뭔가 정보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수 있을 것 같지만, information은요, 그냥 이 자체 말로는 셀 수가 없어요. 사실 나중에, 셀수 없는 것들에 무엇을 붙여서 우리가 세게끔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나중 일이고, 우리 친구들 일단은, information 못 쓰에. S나 ES 붙을 수 없잖니? 자, 그래서 앞에 a little, 양과 관련돼요. 조금 있어요. 약간의 정보를 누구에게 줬다? 그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중요한 거다 해석했어. 이제 그 다음에 about 무엇무엇에 대해서 또는 무엇무엇에 관해서 이런 거죠. 자, 뭐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약간의 정보를 그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시험에 관한 약간의 정보 아주 좋죠. 자, 이런 거 시험 볼때 정보 조금 있으면 좋죠. 자, 두 번째. He had a little time to review his notes. 그는, 자, 여기서 주어 찾았습니다. 항상 여러분,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주어 찾았고요. 동사 찾을게요. had. had는요, 뭐의 과거죠? have의 과거예요. 그러면 그는 가졌다. 잠깐만. 뭘 가졌는데? 목적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목적어 필요해요. A little time. time 여러분, 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time 잡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 못 잡죠. 그 다음에 시간 눈에 보이지 않죠. 여러분, 셀수 없어요. A little time. 약간의 시간을 가졌어요. 뭐 하려고? to 아래에 나오는 거, to 다음에 지금 review라는 거는 뭐 복습하고요. 또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는 거죠. 검토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어요. 오, 뭐뭐 하기 위해 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죠. 뭐 하기 위해, 검토하기 위해 뭐를? his notes. 그의 공책을 검토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little time 앞에 a little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information 앞에 a little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였죠. 그래서 꾸며주는 명사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였는지, 어떤 명사에 쓰였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두 번째, 이번에는요, little입니다. little은요, 거의 없는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거의 없어요. 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부정의 뜻이다라고 우리 함께 few 할때 배웠었어요. There was 있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근데 뒤에 little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정 거의 없는 거야. 뭐가 거의 없느냐? 바로 fresh air. 신선한 공기. 공기 손에 잡혀요? 아니요. 우리가 이 공기 셀수 있어요? 아니요. 셀수 없는 명사 앞에 수량형용사 little 붙으면서 공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공기가 거의 없었냐면 in the basement. basement는 지하실이에요. 그 지하실에는 신선한 공기, fresh한 air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가 거의 없었다. 양이 거의 없는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little 셀수 없는 명사 앞 쓴다.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 딱 생각하면 아, a little 그리고 little 올수 있고요. 셀수 있는 거 그럼 a few 올수 있다. 기억하세요.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꾸며주는 명사도 같이 찾아볼게요. There was 그러면 뭐뭐가 있었다라는 건데 뒤에 little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뭐가 없었는데? 바로 시간이 없었대요. 그래서 little time.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궁금하단 말이에요. 뒤에 나오는 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문장은요, 보통 우리가 앞에 주어 동사 찾았어요. 주어 동사, 뭐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올 수도 있거든요. 거기까지 찾았어. 좋아. 자, 그런데 거기서 문장까지만 딱 해석하면, 아, 그래. 내가 문장 뭔가 해석하고 있는데 좀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자세한 정보들은 다 어디에 있다? 다 뒤에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주체, 그리고 그 주체가 하는 동사는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주어 동사에서 우리가 찾은 거에서 해석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좀더 자세한 설명들, 좀 정보가 더 필요해. 그럼 이렇게 to를 붙여서 표현하기도 하고, ing가 붙기도 하고, ed가 붙기도 하고, 어쩔 때는 대수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문장에서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아, to가 붙었고, that이 붙었고, ing가 붙었고 이런 것들이 아,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동사야? 동사가 또 나오는 거야? 막 이렇게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까 봐 우리가 지금부터 계속 무엇을 연습하느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먼저 찾아놓고 그 다음에 뭐가 구체적인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냐? 이런 걸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시간이 없었대요. 거의 없었어요. 어떤 시간? To solve the puzzle. 퍼즐을 뭐 하는 거예요? Solve는요, 해결하다라는 거죠. 또는 뭐예요? 문제를 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 그 퍼즐을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하고 또는 풀기 위한 무슨 시간? 시간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퍼즐을 풀기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다. 부정의 뜻을 가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little 때문에. little은 셀수 없는 명사 뒤에 time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2번. She showed little interest in the movie. 자, 그러면 주어 찾아요. 주어. 그녀. 그녀는요, showed. 보여줬어요. 자, ed 붙어서 과거죠. 보여주었다. 무엇을 보여주었는데? Little interest, little 없다라고 생각할게요. Interest라는 건 뭐예요? 관심이에요. 응? 어디에? 어떤 관심? In the movie, 그 영화에, 어? 그 영화에 대한 여러분 관심을 little이 없으면 보여준 건데요. Little interest,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 거의 없어요. 관심 거의 없고 관심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영화에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았다라고 부정의 뜻으로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함께 봤고요. little과 little 잠깐 우리 표로 정리해 볼게요. 둘다 양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little은 a 붙었네. 그러니까 조금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little은 거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둘다셀수 없는 명사 와야 되는 거고요. 예시 한번 볼게요. They gave a little information. A little information. 바로 셀수 없는 명사 지금 꾸며주고 있죠. 그들은 약간의 정보를 주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there was little time. 어? little time. 이거 잘못 해석하면, 시간이 조금 있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이거는 거의 없는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서, not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부정의 뜻으로 꼭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there was little time은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거의 라고 해석하시는 겁니다. 과거니까요. 자, 여기 자취 정리해 두었고요. 우리 또 앞에서 배운 문법 독해에서 함께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요, 무엇에 대한 글이냐? 바로 판다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어떤 식물이냐면 키다란 거 뭐예요? 바로 대나무죠. 그래서 대나무와 관련된 우리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ost plants grow 여기 띄고 그 다음에 centimeters in a week라고 했어요. Most라는 거는 대부분의 식물들은 자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Grow 뭐 한다? 잘한다. 그쵸. 그 다음에 a few냐 a little이냐 그런데 뒤에 있는 명사 살펴봐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centimeters. centimeter. 우리 알죠? 자 보면요. 1cm, 2cm 이렇게 자의 길이를 재는 단위가 나오잖아요. 네, centimeters 어때요, 여러분? 셀수 있는 명사죠. 자, 그래서 a few가 나와요? a little이 나와요? 바로 개수와 관련된 거 a few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자라는데
약간의 센티미터스. 자, 약간의 센티미터만큼 자라요. 언제?

문제. 바로 in a week. A week라는 거는 일주일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만큼 자란대요. 약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약간 요렇게 자란다. 그거를 우리가 길이 자라니까 centimeters로 표현하는 거죠. Because they show, because 나오면 뭐다? Because 다음에 뭐 나온다? 이유 나온다. 자, 그럼 어떤 이유? They show, 그들은 보여줘요. 동사 찾아요. 주어와 동사. 그들은 보여주는데, a few나 a little이냐, growth, 뒤에 나오는 성장, 자람이라는 명사예요. 그런데 growth에 S나 ES 안 붙었네요. 셀수 없는 건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자람을 이만큼 양으로 측정하죠. 자, 그래서 growth 앞에는 뭐가 나와야 되는데? A little이 나와야겠죠. 자, 그들은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 약간의 성장을 each day.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 매일. 이만큼씩 자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It is hard to notice. 자, 여기 볼게요. It is hard. 뭐하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it은요, 우리 이거 해석 안 해줄 거예요. Hard. It is hard.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To notice. 여기 나오는 게 진짜예요. To notice. Notice라는 건 알아채는 거예요.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Because,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그들이 성장을 얼마만큼씩 하는 거야? 요만큼씩, 매일 요만큼씩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잘하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채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 문장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우리 친구들. 어떤 문장이냐면, 일단, 자, 여기 있는 문장, 선생님, 여기 있는 이왜 해석 안 해줘요? 이거 왜 해석 안 해줘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문장에서 주어가 먼저 와야 되는데, 주어와 동사가 먼저 와야 되는데요. 주어가 길 때가 있어요. 자, 주어 뭐, 이렇게 우리가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라고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앞에 나오는 이 주어 선생님을 한번 우리가 꾸며볼까요? 예쁘고, 키가 크고, 날씬하고, 그리고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학교에 간다. 그럼 앞에가 지금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이렇게 기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어야 너 너무 길다. 그러니까 뒤로 가라라고 위치를 바꾸어 주면서 원래 있던 이 주어 자리에는 뭔가가 있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래? 가짜 주어, 내가 너 잠깐 여기 있어. 가짜 주어를 우리 넣어주자. 가짜 주어, 짧은 걸로 넣어줄게. 자, 짧은 거 뭐예요? it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동사 나오고, 진짜 주어야. 너는 뒤로 가라. 그래서 진짜 주어는 뒤로 가라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영어에서 약속한 거예요. 영어에서는요, 주어가 앞에 기다란 게 싫대요. 그래서 기다려지려 그러면 앞에 주어가 너무 커지려 그러면 뒤로 보낸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내느냐? 약속을 하고 보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주어 자리에 뭐라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가장 짧은 거, 이 가짜 주어 넣어주는데 너는 해석을 안할 거야. 왜냐면 가짜니까 진짜 주어를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보통은 이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그리고 it is라고 만약에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it was도 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짜 주어를 나올 때 여기 앞에 이렇게 to를 붙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문을 지금부터 다 외워서,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해석하는 건가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 요런 게 있구나. 지금 잠깐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짜 주어 나왔고요. 비동사 나왔고, hard, 어려워요. 어려워. 뭐가 어려워? 알아채는 게 어렵다. 그러니까, 알아채는 것이 어렵다. 여기서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진짜 주어가 어디에 있다? 여기. To notice. 이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식물들은요, 하루에 얼마만큼 자라? 이렇게 약간 자라니까요. 그래서 they show a little growth. 이렇게 약간의 성장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눈치 되게 너무 어려워요. 자라는 거. 그러나, 자, 여기. 그럼 이제부터 상황을 전환합니다.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뱀부, 뭐예요? 대나무죠.
Bamboo is amazing.

하지만 뭐다? 대나무는요, 놀라워요. It can grow up to 90 cm in just one day. 자, 대나무는요, 주어 찾았어요? Can 할수 있어요? Grow 뭐할수 있어요? 자랄 수 있어요. 어디까지 자랄 수 있어요? 어디 어디까지를 나타내는 up to 나옵니다. 어디까지 자란대요? 90 cm, 90cm까지 자란대요. In 전치사 앞에서 끊어볼게요. In just one day. Just 단지 one day 뭐예요? 하루 만에. 하루 만에 90cm나 자란대요. 오, 엄청나죠? 대나무 정말 많이 자라네요. That is almost 1 meter a day. 90cm니까 거의 뭐 1m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1m가 지금 얼마예요? 1m는 100cm잖아요. 그래서, 아, 1m 정도라고 볼수 있으니까, 그건요, that is almost, 거의 1m예요. 하루에 거의 1m씩 자란다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자, 그 다음, pandas. 판다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귀여운, 뭐, 푸바오 있죠? 자, 판다가요. eat, 먹어요, 먹어요. 자, 뭘 먹냐면, a lot of, 우와, a lot of, 오랜만에 보네. a lot of 무슨 뜻이에요? 많은이라는 수량 형용사인데요. a lot of는요, 어디에 쓰인다라고 했죠? 뭐, 뒤에 셀수 있는 명사 오거나, 셀수 없는 명사 와도 돼요. 다 와도 된다라고 했죠? bamboo 뒤에 명사 아무거나 와도 돼요. 많은, 여기 꾸며주고 있습니다. 많은 대나무를 먹어요. 그러나, don't worry, 뭐 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세요. There is,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데, 어머, 뒤에 뭐가 왔다? little, 거의 없다라는 부정을 나타내는 little이 왔어요. little 다음에는요,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돼요. chance. 자, chance라는 건 기회나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뒤에 어떤 기회나 가능성을 말하는지 of로 붙여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어떤 가능성이냐? 바로 running out of bamboo라고 합니다. run? 달리는 건가? out. 바깥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of는 뭐뭐의니까 그 다음에 뱀부 어떻게 해석할까? 대나무 밖으로 막 달리는 건가? 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전혀 run, out 그렇게 해석하면 전혀 안 돼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어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암기하고 가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run out of는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다 써버리다, 그리고 바닥나다라는 거예요. 자, 다 흘러서 바깥으로, run이 선생님이 다 강이 흐른다라고 할 때, 우리가 run이라는 것도 쓸수 있죠. 흐르다 할 때, flow도 흐르다고요. run도 우리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콧물 막 흐를 때, runny nose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run이라는 게 뭔가 다 흘러서 out,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다 써버리는 거고, 내가 가진 게다 없는 거예요. 왜냐면 다 바깥으로 흘러서 나가버리니까. 그래서 run out of의 뜻 알아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bamboo, 대나무를 다 써버리게 되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하루에 대나무가 지금 거의 1m씩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다가 막 많이 먹어도 이 대나무가 없어질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 little chance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Don't worry 했어요. It grows really fast. 뭐 한다? 그건요. 자라요. 주어와 동사. really 정말로 fast. 여기 있는 fast는요. 빨리라는 부사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fast 이거 형용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fast car라고 하면 뭐냐면 이거는 바로 빠른 차라는 형용사로 이렇게 카 여기를 이렇게 꾸며주는 거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요, 이 fast 여기 있는 이 부사라는 건요, 이 문장이나 또는 동사나 명사나 이러한 것들을 좀더 도와주는 거예요. 문장을 좀더 다채롭고 풍요롭고 좀더 자세한 정보를 주려고 도와주는 부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라는데 어떻게 자라? 빨리 자란대요. 그래서 이 부사로서의 fast 형태가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형태가 같은 거 여러분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거예요. 물론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형태는 같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밴부에 관해서 함께 보았고요. 문제 볼게요. 자, 그래서 A와 B에서 각각 알맞은 말을 골라 쓰세요라고 했는데.

A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A 한번 보도록 할게요. A, a few centimeters. 그리고 B는요, 뭐예요? 바로 a little, 그 다음에 gross였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A few 써주시고요. 그리고 a little 해서 A와 B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번, 대부분의 식물은 성장을 알아채기 어렵다. 그렇죠. It's hard to notice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애기 요만큼 자라니까. 자, 두 번째, 대나무는 다른 식물보다 빨리 자란다. 그렇죠. 하루에 얼마만큼 자란대요? 거의 1m씩 자란대요. 대나무 키우고 싶다. 그렇죠. 3번, 대나무는 사라질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내용 그래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했어요? 판닭 아무리 이거 많이 먹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면 많이 자라니까, 하루에 막 1m씩 자라니까, 이거 running out of 뱀부 할 일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글이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화면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a little과 그리고 little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둘다셀수 없는 명사 앞에 쓰인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어떻게 해석하는지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친구들 오늘까지요. 우리 수량형 명사 a few, few 그리고 a little, little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친구들 차이점 뭔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여러분과 기초 영문법 공부를 함께할 유진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시제의 마지막 파트, 바로 미래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열공도장 챌린지 예시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선생님이 직접 적어봤습니다. I saw a rainbow. 나는 보았다. 무엇을? 무지개를 써는요. see의 과거형 동사이고요. I visited the museum last weekend. 나는 지난 주말에 어디를 방문했다? 바로 박물관을 방문했다. visit의 과거형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을 활용해서 한번 문장을 적어주시면 되는 챌린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네, 우리 will과 be going to라는 표현 배울 거예요. 바로 미래를 표현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들을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시제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고 한번 챌린지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 미래 시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미래 시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일단 미래 일을 예측하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가 나타낼 때 써주죠. 곧 비가 올 거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It is going to rain soon. 우리가 be going to 라는 표현, 그리고 뒤에 rain, 비가 오다 라는 동사 원형을 붙여서 비가 올 거야 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I will go to Busan this weekend. 나는 이번 주말에 부산을 갈 거야. 이때는 우리가 조동사라고 하는데요. 조동사 will을 씁니다. 그리고 뒤에는 go,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써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be going to 그리고 will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오늘 미래 시제 문장 쓰는 연습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will을 한번 보겠습니다. will. 이 조동사 will은요,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미래나 주어에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쵸? 나 뭐뭐 할 거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나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will은요, 주어의 인칭과 수에 상관없이 항상 형태가 어떻다?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좀 안심이 되죠. 그동안 우리가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춰서 조동사나 동사 형태를 변형시키는 게 은근히 어려웠잖아요. will은요, 형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어에 상관없이 다 써준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쓸수 있는데요. 어떻게 줄여 쓰냐? 주어 will. 어떤 식으로 줄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I will, he will.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will의 부정은요. will 뒤에 뭘 붙인다? not을 붙여서 어떻게 줄이냐? won't의 형태로 우리가 줄여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긍정문과 부정문의 형태 볼게요. 조동사 will은 뒤에 동사를 쓰는데, 동사를 어떤 형태로 쓴다? 원형으로 씁니다.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부정문은요 not을 붙이죠. not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바로 will 바로 뒤에다가 not을 붙여요. 그래서 will not 동사 원형의 형태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축약해서 어떻게 쓸수 있다? won't라고도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문문을 한번 볼게요. 의문문은 주어 다음에 아까 will을 썼죠. will을 문장 앞으로 보내요. 그래서 will 주어, 동사, 원형의 형태로 우리가 의문문을 쓸수 있습니다. 자, 대답은요. 먼저 긍정의 대답, will까지만 써서 우리가 대답을 해주는데요. Yes, 대명사 주어, will. 그리고 부정의 대답은요. No, 주어, will not. 줄여서 won't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will로 긍정문, 부정문, 의문문 만드는 형태. 어때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예문을 한번 적어볼게요. 너를 만나다. 만나다라는 동사 한번 생각해볼까요? meet라는 동사가 있죠. meet. 자, 일단 동사 원형을 써요. 자, 근데 보니까 그냥 만나다가 아니고 만날 것이다. 미래 나는 만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뭘 붙여줘요, 앞에? will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will meet you again 이라는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도 한번 볼게요. 그녀는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요, 우리 will을 부정문의 형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쓰죠? She will 다음에요. 이렇게 끊겼네요. 네. 자, she will 다음에 not을 써줍니다. 그리고 angry, 화가 나는 이걸 우리 어떤 동사로 주어와 형용사를 이어줄까? 주어가 어떤 상태이다임을 설명할 때 우리 비동사를 써줍니다. 비동사를 원형으로 쓰면 she will not be angry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 한번 써보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와주겠니? 자, 우리 도와주다 help죠. 그래서 will you help me?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죠. 응, 그럴게. Yes, I will. 그리고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부정의 대답은 No, I won't. Will not을 줄여서 won't로 대답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표현 한번 볼게요. Will 말고도 우리 미래를 표현할 때 be going to를 쓸수 있는데요. 똑같이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계획이다라는 뜻으로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요. 둘다 같이 쓰이지만 가까운 미래나 예정된 일을 말할 때 우리가 be going to를 좀더 많이 쓰고는 합니다. 자, 그래서 긍정문의 형태는요. 일단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줍니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 자, 그 다음에 going to 이 형태는 변하지 않고요. going to 뒤에 뭘 써준다?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자, 부정문은요. 비동사의 현재형. 그 다음에 not을 써줘요. 자, 부정을 할 때는 반드시 어디다 not을 쓴다? 비동사 뒤에. 비동사 not 그리고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의문문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의문문은요. 주어 뒤에 있던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서 비동사 주어 going to 동사 원형의 형태가 돼요. 대답을 볼까요? Yes, 대명사 주어 그리고 어디까지 답을 하느냐? 비동사까지 답을 합니다. 그래서 비동사로 대답을 해주고요. 부정의 대답은요.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be going to를 활용한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자, 나는 그녀는 나를 방문할 것이다. 그럼 그녀는 방문할 것이다를 한번 적어볼까요?
be going to를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일단 비동사 현재형 is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to 그 다음에 방문하다라는 동사 적어볼게요. visit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She is going to visit me. 자, 그 다음에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이번엔 부정문입니다. not을 붙여주는데 우리 not의 위치가 어디죠? 비동사 바로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he is not going to. 그 다음에 중국어를 배우다. 우리 learn이라는 동사를 써주면 돼요. He is not going to learn Chinese. 그는 중국어를 배우지 않을 것이다. 자, 의문문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문문을 be going to로 써볼 건데, 비동사를 문장 앞으로 보내죠. 그래서 are, they라는 주어에 맞춰서 are they, 그 다음에 going to. 이렇게 써줍니다. 뒤에 동사 나와 있죠? Are they going to take a walk? 그들은 산책을 할 예정이니? 라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대답을 볼게요. 응, 그럴 거야. 비동사까지 대답을 해주죠. Yes, they are. 아니, 그러지 않을 거야. 뒤에 not을 붙이면 No, they aren't.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1으로 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앞으로의 인생 계획을 나타낸 것인데, 보기와 같이 뭘 사용한다? will을 사용해서 문장으로 쓰고 말하면서 이 미로를 통과해 보는 겁니다. 보기를 보니까 I will study hard.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쭉 넘어와서 나는 learn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I, 그 다음에 will. 그리고요, 동사 원형 그대로 써줍니다. I will learn. 나는 배울 것이다. 무엇을? How to cook. 요리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Get a pet dog. 그 다음은요. 나는 반려견을 키울 거야.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러면 I will. 나는 할 것이다. 무엇을요? Get a pet dog. 반려견을 키울 것이다. 네. 자, 반려견을 키운 다음에는요. 다음 travel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여행하다를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I will 나는 할 것이다. 무엇을요? Travel 여행을 할 것이에요. 어디를? 전 세계를 around the world. 자, 지금 우리 will을 활용해서 문장을 적어봤는데요. will 다음에 다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동사 원형 쓰는 연습 지금 해본 거예요. 자, 이어서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까지 봤어요. 그 다음은 help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다 라고 써볼게요. 자, 나는 I will 할 것이다. 무엇을요? help many people. 나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아주 멋진 계획이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 live near the beach. 해변가 근처에 살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5번 문장. I will live. 나는 살 거예요. near the beach. 해변 근처에 살 거예요.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will 다음엔 뭘 써준다?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러면 우리 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크의 다음 주 일정표인데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마이크는 on Sunday. 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뭘할 것이냐 하고 보니까 visit his grandparents.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거래요. 자, 그럼 마이크는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써볼 텐데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쓸수 있죠? will 또는요, be going to 두 가지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골라서 쓰면 되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is 비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going to를 마저 써야겠다. 그쵸? 자, Mike is going to. 자, 마이크는 무엇을 할 계획이냐? visit his grandparents. 그의 조부모님을 방문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언제요? On Sunday, 일요일이에요. 자, 2번은요, play baseball on Tuesday. 화요일에 야구를 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화요일을 보니까요,
야구를 한다란 얘기가 없죠. 그러면은 부정문으로 써줘야겠죠.

모르겠다. 마이크는 화요일에 야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자, 비동사 나와 있네요. 그대로 뒤에 not을 적어볼게요. Mike is not go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그대로 뒤에 있으니까 not going to까지만 써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이크는 on Wednesday, 수요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 하고 봤더니 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will을 써볼까요? Will? 자, Mike will go. 마이크는 갈 것입니다. 어디로요? To the library. 도서관에 갈 것입니다. On Wednesday, 수요일에요. 자, 4번은요. On Saturday, 토요일에 마이크는 go on a picnic. 자, 피크닉을 갈 겁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쓰여져 있는 걸 보니까, watch a movie. 영화를 본다 라고 해요. 영화를 보지 않죠. 그러면 부정문으로 우리 will을 활용해서 부정문으로 써볼게요. Mike will not. 그 다음에 watch a movie on Saturday. 이렇게 쓰면 되겠죠. Be going to로도 부정문 한번 써볼까요? Mike is not going to. 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연습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다음 basic concept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미래 시제 배웠습니다. 미래 시제는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었어요. 어떤 형태? 바로 will. 그리고 be going to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이 이 페이지에서 볼수 있는 동사들은 반드시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하지 않고도 미래를 표현해 줄수 있어요. 자,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가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들과 쓰이면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도 충분히 미래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go는요, 가다란 뜻이고요. come은 오다. leave, 떠나다. depart, 출발하다. arrive, reach 둘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이고요.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입니다. 이런 동사들 어디로 떠나다, 오다, 출발하다, 도착하다 이런 의미의 동사들만 좀 예외적으로 우리가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방금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동사들은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쓰이면요. 어떤 시제? 현재 시제 또는 현재 진행 시제로도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야, 예문 한번 볼게요. She leaves for America tomorrow. 자, 지금 보면은 will이나 be going to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냥 she leaves. 그녀는 떠난다. 현재 시제로 쓰였죠? 근데 뒤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tomorrow. 그녀는 내일 미국으로 떠난다. tomorrow라는 표현이 있죠? 이런 식으로 떠나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더. 현재 진행 시제로도 가능하죠. 자, 지금 보니까 she is leaving for America. 마찬가지로 그녀는 미국으로 떠날 것이다. 언제요? Tomorrow, 내일. 이렇게 현재 시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tomorrow는 내일이란 뜻이고요. next는 다음. 이는요. 뭐뭐 후에라는 의미로 여기서 해석이 되거든요. 자, tomorrow 내일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붙냐?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이죠. 그리고 tomorrow afternoon 내일 오후이고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 tomorrow night 내일 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xt는요, 말 그대로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next year이라고 하면 내년입니다. 내년. next month 다음 달이고요. next week 다음 주가 되는 거죠. 자, in이라는 표현도 볼까요? in은요, 여기서는 뭐뭐 후에라는 의미로 쓰인 전치사 되겠는데요. in 2 minutes라고 하면 2분 후에라는 뜻이고요. in 3 hours 3시간 후에 그리고 in 5 days 5일 후에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미래를 나타내는 시간의 부사, 부사구들. 자, 그러면요, 우리 미래를 나타내는 관용 표현 하나 볼게요. 자, 어떤 표현이 있냐?
be about you. 그리고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동사는 원형으로 써줍니다. be about you, 동사 원형.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막 무엇을 하려고 하다. 막 임박한 일을 하려고 할때 우리가 쓸수 있는 관용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나는 곧 떠나려고 한다. 자, 여기 soon, 곧이란 뜻이요. 곧. 그러면은 나는 곧 떠나. 이제 막 떠나려고 해. 이럴 때 I am, 저 비동사를 쓰는 거니까 I am about to, 그 다음에 leave, 떠나다라는 동사까지 쓰면 나는 곧 떠나려고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 will leave. 나는 떠날 것이다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be about to라는 표현을 쓰면요. 좀더 바로 지금 막 떠나려는 그런 느낌 전달되시죠? 자, 그러면요. 우리 practice 2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퍼즐 조각들을 이용하여 우리말 해석에 맞게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자, 미리 선생님이 예고를 해드리자면 지금 go, come, depart, leave 이런 동사들, 아까 우리가 봤던 어떤 동사들이죠? 좀 예외적인 동사들. 한마디로 will이나 be going to 말고도 우리가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제랑 진행 시제로 미래를 한번 표현해 볼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버스는 5분 뒤에 떠날 것이다. 우리 떠나다 동사 leave를 써주면 되겠는데요. leave 뒤에 뭘 붙일 수 있죠? 여기 퍼즐 조각에 S가 있잖아요. leaves라고 쓰면 되겠죠. 현재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한다. 5분 뒤에 떠난대요. in 5 minutes. 5분 뒤에라는 표현 나와 있죠. 자, 2번은요. 나는 나중에 갈게. later. 나중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가다. go인데요. 앞에 비동사가 있네. 아, 현재 진행으로 쓰는 거구나. go랑 ing를 붙여서 I am going later.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한번 가볼까요? 지하철은 3분 뒤에 온다. The subway 하고 우리 3분 뒤에 오다. come이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The subway comes. S 같이 붙여서 in 3 minutes. 3분 뒤에라는 표현과 함께 쓰여서 우리가 현재 시제로 미래를 나타내 줄수 있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기차는 곧 출발할 것이다. 그러면 the train is 하고 우리 떠나다, 출발하다, depart라는 표현을 써줄 수 있겠는데요. 앞에 비동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ing를 붙여서 현재 진행 시제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The train is departing. 이런 식으로요. The train is departing soon. 기차가 곧 출발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본 go, come, depart, leave. 현재 시제나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는 좀 예외적인 동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급 친구들이 내일 저녁에 할 일인데요. 그림에 맞게 우리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민수란 친구가 나옵니다. 자, 민수는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무엇을 할 계획이다? 컴퓨터 게임을 할 계획이다. 자, 그러면 우리 will이나 be going to 둘다쓸수 있는데 will로 한번 써볼까요? 자, 민수 will. 그리고 게임을 하다. play라는 동사를 쓰면 되겠죠. 민수 will play computer games. 자, 민수는요. 컴퓨터 게임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be going to를 쓰면요. 민수 is going to play.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우리 소영이가 나옵니다. 소영이는요. 무엇을 할 계획인지 봤더니 설거지를 하네요. 그쵸? 설거지를 한다. 우리 wash the dishes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비동사가 이미 나와 있어. going to를 마저 써주면 되겠다. 그쵸? 소영 is going to. 자,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wash. wash the dishes. 이렇게 쓰면 설거지를 할 것이다. 언제요? tomorrow evening. 내일 저녁에. 자, 다른 친구들의 계획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준우를 보니까요. 준우는 책을 읽을 계획이네요. 자, will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준우 will read. 준우는 읽을 것입니다. 무엇을? books. 책을요. tomorrow evening. 자, 마지막 4번을 보니까 미라 앤 재원. 미라와 재원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보드게임을 할것 같네요. 그쵸? 자, 지금 보니까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are 나와 있네요. 그러면 마저 going to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라 앤 재원 are going to 보드 게임을 하다. Play board games.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이번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자, 다음에 Grammar in Real Life를 통해서 실생활 대화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자, 지금 두 친구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Hey, what are you looking at? 너 무엇을 보는 중이니? 그러니까 it's a card. 이것은 카드야. Tomorrow is Minsu's birthday. 내일은 민수의 생일이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아, 너는 거기에 갈 거니라고 소녀가 질문을 하죠. 여기서 거기에 갈 거니라는 거는 아마도 민수의 생일 파티를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랬더니 Sure, it's going to be fun. 당연하지, 재밌을 거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에 너는 거기에 갈 거니 미래의 일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Will이나 be going to를 활용해서 우리 질문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will로 써 보면요. Will, 그 다음에 주어, 너, you로 쓰는 거죠. Will you, 그 다음에 가다라는 동사 원형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Will you go there? 너는 그곳에 갈 거니라는 질문. 만약에 우리가 be going to를 쓰면요. Are you going to go there? 이렇게 질문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다 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2번을 보면, 위 대화의 밑줄 친 2번의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고쳐 쓰세요라고 하네요. 일단, 이 대화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buy? 너는 무엇을 살 계획이니? I'm going to buy a cap. He will like it. 나는 무엇을 살 계획이다? 모자를 살 계획이다.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Sounds great. Have a good time. 좋다. 좋은 시간 보내. Thank you. 나는. To the department store. Department store는 백화점입니다. 나는 after school, 방과 후에 백화점에 갈 거야. 그럼 우리 동사 원형 go 앞에 뭘 붙여주면 될까요? 갈 것이다. 조동사 will을 붙여주면 되겠죠. I will go. 자, 또는요, be going to를 활용을 하면 I am going to go. 이렇게 써도 됩니다. Will go, be going to go. 비동사를 am으로 바꿔서 am going to go. 이렇게 둘다 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요, 우리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What will the boy buy for his friend? 자, 소녀는요, 그의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살 계획인가요? 지금 여기 보니까 I'm going to buy a cap. 나는 무엇을 살 것이다? 모자를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는 모자를 살 것이다 라고 작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소년, he라고 쓰겠습니다. He will buy a cap. 그는요, 모자를 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his friend. 그의 친구를 위해서요. 자, 우리 계속 will이랑 be going to 쓰는 연습해 봤는데요. He will 말고도 he is going to buy a cap for his friend.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Grammar in real life 다 살펴봤고요. 오늘 배웠던 이 미래 시제 마무리 포인트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미래 시제로 우리가 미래 일을 표현할 수 있었는데요.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동사 will을 활용해서 will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 원형.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었고요. 또 다른 표현, 바로 be going to가 있었죠.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줍니다. 비동사에 현재형을 써주고, 그 다음에 뭘 쓴다? going to를 쓰죠. 그리고 뒤에는요, 동사가 어떤 형태로 나온다? 마찬가지로 동사를 원형으로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동사들이 나오는 경우, come, 오다, go, 가다, arrive, reach, 도착하다, leave, depart, 떠나다,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 이런 동사들은요, 우리가 미래 표현과 함께 쓰이면 어떤 시제로도 미래를 표현 가능하다? 현재나 현재 진행 시제. 자, 그래서 이러한 동사들은요, 자,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함께 있으면요.
우리가 꼭 앞에서 봤던 will이나 be going to 말고도 현재 시제, 그리고요, 현재 진행 시제로 미래를 표현하는 연습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약간 심화 단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이 부분이 좀 어려우면 앞에 내용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나 이제 will이나 be going to 잘쓸수 있을 것 같아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도 참고해서 미래의 시제를 표현하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의 열공도장 챌린지는요. 바로 오늘 배운 will과 be going to라는 표현을 활용해서 나는 내일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계획을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요. 26강 열공 인증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열공도장 쾅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사실 우리 지금 시제는 다 배웠거든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개념 강의 딱 하나만 남았습니다. 바로 시제 일치하는 부분만 배우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 문제풀이 강의밖에 없거든요. 우리 마지막까지 힘내서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반갑습니다. 자, 212강 올인원 중학영어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이고요. 자, 어제 여러분들 그 수요동사의 수동태와 관련된 내용들 저랑 같이 학습하셨죠? 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자, 수요동사는 능동일 때 4-3, 수동일 때 3-1. 따라서 3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만 자, 목적어를 하나씩 능동, 수동이 둘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는 여러분들 해석 접근을 통해서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데 자, 오늘은 자, 글을 읽고 여러분들 저랑 공부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 수요동사와 관련된 수동태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의 순서는 1번. 자, 구문 분석하고 해석 연습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자, 어제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정리하시고 확정하시면 되겠어요. 자, 좋은 증명의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오우, 세 줄이네요. 자, 근데 아무리 길어도 이제 어때요? 기둥부터 먼저 잘 세우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기둥이 누구예요? Woman, 주어. 동사 어디 있어요? Was awarded. 자, 별표 awarded 딱 보자마자 무슨 동사? 수요동사 생각이 나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됐죠? 자, 수여를 당한 거니까 그냥 받았다예요. 수여 받았다. 됐죠? 예. 네. 뭐를요? 뒤쪽에 하나의 목적어가 있네요. 수동태는 목적어 뒤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건 지난주 얘기고요. 이번 주에 말이 바뀌었잖아요. 수요동사가 오게 되면 하나의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만약에 능동수동의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장의 내용에 따라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결정하셔야 되고, 문장의 내용이 능동수동이 둘다다 성립 가능한 시험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요 절은 무슨 절이에요? 이거 후로 시작했고 100% 관계대명사 절이죠. 그러면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에요? Suffer. 자, suffer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나요? 자타동사로 둘다 쓰는데요. 어떤 피해 따위를 입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겪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고통받, 자동사로는 고통받다. 타동사로는 피해 따위를 입다, 겪답니다. 자, damage는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고요. brain damage가 되겠어요. 그러면 뇌 손상이잖아요. 뇌 손상을 입었던 여자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언제 입었대요, 뇌손상을? 요거 이제 부사구가 되는 거죠. 자, operation, 처음 듣는 단어 아니죠? 자, operation은 운영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의학적 관점에서 운영에는 무슨 뜻이 있다? 자, 내과 수술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과 어휘학습 시간에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럴 때 다시 한번 요런 단어들이 확인되면서 적용이 되면 그때 이제 우리가 희열을 느끼는 거잖아요. 희열이 있다. 유희열. 맞죠? 그래서 희열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술하는 동안에 뇌손상을 겪었던 여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보상을 받았겠어요? 줬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정답을 쓸수 있는 문제만 나온다고요. 요거는 능동수동 문제가 제기가 되더라도 수동에다 답을 쓰셔야 돼요. 자, 연습 한번 해보시니까 조금 더 클리어해지죠? 자, compensation 별표. 요 단어는 중등용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나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바로 외워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 가급적 암기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상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n compensation이라고 하면 보상으로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compensation 좀 어려운 단어지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까지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 성분이 어때요? 마지막에 이 아이는 이제 부사구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자,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눈여겨보세요. 나머지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뼈대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된 자, 그런 삼형식 구조의 문장이었어요.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A woman who suffered the brain damage during an operation was awarded $300,000 in compensation. 이렇게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무리 짓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은 이렇습니다. Reporters.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문장의 기둥은, 아유, 이렇게 두 개가 딱 나왔네요. 중간에 수식어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tell도 어땠어요? 자, 아주 오래된 노래지만, tell me, tell me, 테테테테테, tell me. 뭐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자, 바로 이것이 바로 수여동사가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해주다. 물론 이제 tell은 오형식 동사로도 많이 쓰이긴 하죠. 근데 제가 왜 수여동사라고 했을까요? 뒤쪽에 대절이 또 왔으니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대절은 앞에 선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관계대명사절도 아니고, 관계대명사절이 아니면 대절이 뭐예요? 명사절이면 목적어절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바로 be told. 자, 수동태로 쓰여도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수여동사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끝난 거예요. 자, reporters는 보고하는 사람들인데 보통 세련되게 우리가 번역할 때는 기자라고도 많이 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혹은 독자들에게 뭔가를 리포트해 주는 사람이죠.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자의 뜻으로도 번역이 많이 되고요. 자, 기자가 말하는 행위를 당했으니까. 자, be told는 우리가 세련되게 번역하면 뭐예요? 듣다지 뭐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능동태로 써도 같은 뜻이에요. The reporters heard that. 이렇게 써도 됩니다. 자, 데디아는 어떤 내용이죠? 그럼 데디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좀 기니까. 그런데 거기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 수동태가 쓰였는데요. 두 사람이 사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lled. 자, 그렇게.

있고요. 이번에는 수요동사가 아니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당연히 부사구가 왔겠죠. In the car accidents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자, 이 문장은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e reporters were told that two people were killed in the car accident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번도 마무리 지을까요?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Some pictures가 주어예요. 중간에 수식어구가 꼈어요. 자, MA가 되겠죠? 자, 동사 어디 있어요? 아이고, 여기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때요? 수요동사잖아요. Send가 보내주다니까. 그런데 뒤쪽에 뭐가 왔어요? 부사구가 왔어요. 자, 수요동사는 삼형식을 수동태로 만들면 뭐가 될 수도 있다? 일형식이 될 수도 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 꺼낸 거예요. 자, 보내지긴 하는데 누구에게? 자, 늦어도 언제까지? By tomorrow. 자, by 다음에 시간이 오면 늦어도 언제 언제까지는 이라고 하는 번역 여러분께 이미 전달해 드렸고요. 자, 따라서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어휘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요. Talent show 이렇게 되어 있는데 talent show가 뭐예요? 재능을 보여주는 그런 쇼잖아요. 탤런트가 재능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장기자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학예회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장기자랑의 사진들 혹은 학예회 사진들로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럼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어려운 어휘는 없었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Some pictures of our talent show will be sent to you by tomorrow. 요렇게 되어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어요. 자, 요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네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또 어떻습니까? 자, people were taught.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사형식 동사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암기해야 할 사형식 동사들 여러분께 드렸을 거예요. 그때 제가 teach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teach도 수요동사일 수 있어요. 혹시라도 제가 그때 안 드렸다면 자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가르쳐 주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제는 뭐죠? 뒤쪽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가 나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되는 거죠. 대절이 딱 나왔어요. 주어 동사 또 이렇게 끝. 그럼 뭡니까? 이거는 목적어절이죠. 자 수요 동사는 수동태가 됐을 때 하나의 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자 그리고 be told는 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어요? Hear 그죠? 말하는 행위를 당했으니까 듣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행위를 당했으니까 뭐예요? 이건 배우는 거죠. 그래서 learn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과거 시제니까 learned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사람들이 배웠어요. 자 사람들이 가르침 당했어요. 가르침 되었습니다. 무엇을? 바로 forest fires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orest fires는 뭐예요? 산불이죠. 자, 산불이 always bad. 항상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that 이하의 사실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다만 배웠다를 이번에는 능동태로 쓰지 않고 were taught. 이렇게 썼다는 것만 여러분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산불이 한번 이게 나게 되면 자, 피해가 이제 굉장히 커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산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북미에서는 이제 산불이 한번 나게 되면 이제 크게 문제가 이제 됩니다. 우리나라 거의 경기도만한 면적이 전부 다 산불로 이제 소진되고 하는 이런 사태가 좀 나죠. 그래서 캐나다에서도 동부에서도 그렇게 불이 크게 나가지고요. 그 연기가 뉴욕까지 뒤덮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뉴욕은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뉴욕까지 가려면 여러분들 한 7-8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도 연기가 날아올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자, 불조심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마무리하고 암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뭡니까? People

0: were taught. 사람들이 배웠어요. 뭘 배웠습니까? That forest fires were always bad.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문장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장은 딱 보니까 주어 동사부터 먼저 찾으려고 했더니 어머? when으로 시작했네? 그러면 뒤쪽에 동사가 있으니까 이게 주어절인가 보다. 왜? 우리 배웠잖아요. when절은요, 문장 맨 앞에 나와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사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사 뒤쪽에 가 있으면 관계부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의문대명사로 쓰이면 언제라고 하는 의미로 써서 명사절이 될 수도 있다고 배웠잖아요. 자, 그래서 얘를 주어, 얘를 동사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 걸려요. 뭐가 걸렸죠? 컴마가 걸렸어요. 오, 그러면 얘는 뭐란 얘기예요? 주어가 아니라 아 부사절이구나. 자, 부사절로 when이 쓰였을 때 무슨 뜻이죠? 누구누구가 뭐뭐 할 때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 주어 어디 갔어요? 자, 바로 명령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를 주어절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파티장에서 언제 이야기를 하는가는 이렇게 주어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럼 뒤쪽 동사에 뭐가 붙어야 돼요? 아직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배우진 않았으나 주어가 하나의 절일 때는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3인칭 단수가 주어가 되게 되면 이렇게 S를 붙이잖아요. 네, 그 정도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 S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아, 요거는 지금 부사절이야 라고 우리가 확정할 수 있고요. 그럼 해석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당신이 파티장에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말이죠. 이야기할 때. 그리고 이것은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ive는요. 왜 지금 능동으로 쓰였잖아요, 여기. 그러면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할 때 그 누군가, 그 사람에게 무엇을 attention을 제공해 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따라서 두 개의 목적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 능동태를 답으로 쓸까 수동태를 답으로 쓸까가 이 자리에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면 두 개의 목적어를 확인하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바로 능동태에다가 정답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럼 어휘 하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undivided. 자, divide가 뭐예요? divide가 뭔가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on이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나누지 않는 거잖아요. d가 붙었으니까 분사일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ttention이 주의 집중인데 주의 집중이 여기저기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자, 바로 온전한, 완전한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직역하면 여기저기로 분산되거나 나누어져 있지 않은 그런 attention, 주의 집중을 그 사람에게 제공해 달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라. 온전히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납득이 되셨습니까? 네. 자, 요런 의미가 되겠어요. 파티장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완전한 집중을 제공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자, 이 문장 설명 충분히 드렸으니까 마무리 짓고 암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When you speak to someone at a party.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이었으니까 뭐였어요? Give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주세요. 뭐를요? Your undivided attention.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다섯 개 문장 저랑 같이 다 마무리를 잘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뭐죠? 아깝잖아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셨던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자, 포인트들 확인하시고 자, 집중하셔서 정리하시고 자, 돌아오시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 뵐게요.
1: A woman who suffered brain damage during an operation was awarded $300,000 in compensation.

0: The reporters were told that two people were killed in the car accident. Some pictures of our talent show will be sent to you by tomorrow. People were taught that forest fires were always bad. When you speak to someone at a party, give that person your undivided attention.
1: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수요동사의 수동태에 대해서 저랑 이제 학습을 같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요거를 읽기로 반복하다 보니까 좀 더 또렷해지십니까? 적용이 좀 더 좀 잘 될까요? 자, 오늘로 만약에 부족했다면 내일도 읽겠습니다. 자, 그랬으면 내일 쓰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어요.
2: 빨리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올려줄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펼쳐서 오늘도 영어 속에 푹 빠져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해집니다. 책에서 내용을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조동사 넌 누구냐를 주제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예문을 통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She came upon a low curtain she had not noticed before.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about 15 inches high.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To her great delight, it fit.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Alice's Adventure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 네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금

재밌는 책을 읽고 있으니까 이게 책이 긴 줄도 모르겠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But either the locks were too large or the key was too small이라고 되어 있네요. But either 혹은 either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지역에 따라서요. 혹은 나라에 따라서요. Either 혹은 either이라고 하면 둘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뭐둘중 하나? The locks. Lock이라는 것은 잠그다라는 동사도 되죠. 뭔가 문을 잠그다, 창문을 잠그다, 무언가를 잠그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자물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열쇠가 너무 작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기억나시죠? 지난 이야기예요. 앨리스가 토끼를 따라서 들어갔는데 그 따라 들어가던 그 구멍이 뭔가 이 벽면으로 변하고 찬장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났죠. 그러면서 쿵 떨어졌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서 긴 방을 발견했고 그방 안에는 여러 개의 이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열쇠를 하나 주었는데 이제 이 열쇠로 그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열려고 하는데 자물쇠가 너무 크거나 혹은 이 열쇠가 너무 작았다가 되겠죠. The key would not open any of them. 그런데 그 열쇠로 전부 다 열어봐도 방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 이 전부 다 열어봐도 아, 왜안 열리지? 아, 왜 자물쇠가 안 맞는 거야? The key would not open. 그래서 그 열쇠는 열지 못했습니다. Any of them. 그 문들 중 어떠한 것들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안 열렸다는 것이죠. Alice went around a second time. 그래서 일단은 방 안에 있었던 그 자물쇠를 전부 다 이렇게 열려고 해보았고요. 근데 안 되니까 혹시나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Alice는 went around. 다시 한번 도는 것이죠. A second time. 두 번째로. 그렇죠. 두번 돌아보았습니다. 근데도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다시 한번더 돌아보았는데 전부 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았는데 이 열쇠에 맞는 뭔가 이 풀리는 문이나 자물쇠가 없었다는 것이죠. She came upon a low curtain. 자, 여기 있는 came upon. 원형은 come upon이죠. came upon이나 come upon은 발견하다 혹은 만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발견하거나 혹은 만났습니다. 발견했겠죠. 무엇을 발견했냐면 a low curtain. 이렇게 낮은 커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커튼은 어떤 커튼이었냐면 She had not noticed before. 그녀가 뭐한? Had not, 안 한. Noticed before. 이전에, 아까 전에 막 돌아다니면서 문 열고 다닐 때이 열쇠를 전부 다, 이 자물쇠에 전부 다 넣어본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아까 전에는 몰랐어요. 아까 전에 분명히 내가 열쇠로 문 열려고 할 때는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커튼이, 낮게 있는 이런 커튼이 하나 있네? 라고 이제 알아챈 것이죠. 그래서 그녀가 이전에는 알아채지 못한 그 낮은 커튼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없었는데? 이런 느낌인 것이죠. 그 다음은요. Behind the curtain was a little door. 그런데 여기 보니까, behind the curtain, 커튼 뒤에 보니까, was a little door. 작은 문이 하나 있었고요. 근데 이 작은 문은 어떤 문이었냐면, about 15 inches high. 15인치 정도 되는, 맞죠? 15인치 정도 높이가 되는 약. about이라는 것은 대략, 약을 의미합니다. 대략 한 15인치 높이 정도 되는 작은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5인치면은 어느 정도 되냐 하면요. 자, 여기에 보면 인치 단위죠.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에 제가 적어둔 센티미터를 사용하는데 영권 국가에서 일부 국가에서는 인치를 사용하죠. 인치라는 것은 대략 한 2.54cm입니다. 그러면 15인치 정도면 대략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맞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은 10을 곱하면은 25.4cm가 될 것이고요. 5인치라고 하면은 대략 한 12cm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대략 한30 후반대 센티미터. 그러면 우리 사람 크기가 맞죠? 제가 대략 한180 정도 되거든요. 자, 그런데 한 43, 30 후반, 35에서 40cm 정도 되는 한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되는 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요게 작은 문이 있는 것이죠.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그리고 앨리스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혹시 이 열쇠가 여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 문에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죠. The little golden key, 이 작은 금색 열쇠를 in the lock, lock이라고 하면 자물쇠입니다. 자물쇠에 착 넣어 보았습니다. To her great delight, it fit. To her great delight, delight이라는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아주 큰 기쁨에도, 기쁨에 맞게 그것은 잘 맞았습니다. 즉, 기쁘게도라고 하면 되겠죠. To her great delight은 기쁘게도, 기쁘게도 그 열쇠가 그분에 잘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앨리스는 knelt down. knelt down은 원래는 kneel down입니다. 이게 kneel, knelt 아닙니다. n 앞에 있는 k는 무음이죠. silent sound. 즉 우리가 스펠링 철자는 적지만 실제 발음은 하지 않는다. 이게 silent sound. 우리말로는 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neel down. 과거형은 knelt down이 되겠습니다. 앨리스는 이제 무릎을 꿇어서 무릎을 땅에 대고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하면 문이 아주 낮고 작으니까 이 40cm가 되지 않으니까 일단 이렇게 막 숙이고 무릎을 땅에 대고 이런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꿇어 앉았고 and looked along. 그리고 따라서 봤다라는 것이죠. Along the passage. Passage는 그 통로를 봤습니다. Through the door. 그 문을 통해서. 이 문 넘어서 그 통로가 뭔가 쭉 펼쳐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보는 것이죠.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그녀는, Alice는 saw a lovely garden. 사랑스러운 정원. 와, 저 멀리 보니까 이 문 속으로 이 통로를 보니까 어때요? 와, 저거 뭐야? 저 아주 예쁜 정원이 있네. 저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On the other side. 반대편에.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반대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그러니까 Alice는 wanted to wander. Wander이라는 것은 거닐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거닐고 돌아다니고 싶었습니다. Among이라고 하면 뭐뭐 사이에 the bright flowers. 그 밝고 예쁜 꽃들 사이를 막 거닐고 다니고 싶었습니다.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그러나 그녀는 could not even 뭔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없었냐 하면은 get her head. 그녀의 머리를 get through. 통과해서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The doorway. 그 문을요. 그러니까 이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조차 잘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렇게 막 속에서 넣어야 되는데 몸이 너무 크고 문이 작다 보니까 머리도 제대로 집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작 소설, 지금 이것도 원작이지만요. 한번 생각해보면 앨리스가 무언가를 하게 되죠. 한번 상상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조금 더 읽기 전에요. 여기 있는 could라는 거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조동사, 넌 누구냐? 를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라는 것은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입니다. 그렇죠? 조자가 도울 조라고 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적죠? 맞죠? 잘 적었죠? 우리 친구들도 적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도울 조, 무언가를 돕는데 무엇을 돕냐 하면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예요. 그래서 조동사는 일종의 동사인데 뭔가 도와주는, 누구를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주는 동사가 바로 조동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1번 특징입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만 옵니다. 즉, 여기 한번 볼까요? She can play the piano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이 문장에서 주된 동사는 그녀는 연주하다. 그녀는 플레이하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가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사를 도와주는 친구가 바로 여기 있는 can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can이 바로 조동사가 되고요. 조동사가 바로 이 문장에서 시제라든가 수라든가 모든 것들을 이 조동사가 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동사,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 어떠한 옷도 입지 않고 그냥 가만히 원래의 형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죠. 과거라고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있는 can이 변하는 것이지 이 동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다음엔 항상 동사 원형, 원래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not은 만약에 부정 not을 붙여야 되면은 동사에 붙이는 게 아니고요. 어디에 붙인다고요? 조동사에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돕는 조수가 여기에 한 명 있다고 칠까요? 그러면 이 조수가 짐도 들어주고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not이라는 짐이 있다면, not을 짐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짐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힘드니까 조수에게 맡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가 안 들어도 되고 이 조수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not도 조동사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동사에는 부정어 not을 붙이지 않습니다. 뭐 있을 때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요. 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조수에게 맡길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You should not swim here. 너는 여기에서 수영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you should not인데 이게 조동사가 들고 다닌다는 게 바로 should가 not을 데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you shouldn't 이렇게 결합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은요, 시제 표현은 조동사로 합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0: 들었죠. I can swim, I could swim.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시제 표현이나 어떨 때는 공손함의 표현이나 마음의 거리나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can 말고 could를 적어야 된다. 과거를 적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 swim을 swam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swim, 원래 있었던 동사는 그대로 두고 바로 앞에 있었던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은요. 마지막 의문문을 만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습니다. 동사는 가만히 있지만 누가 대신 움직여준다? 조동사가 동사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she can sing,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만약에 그녀는 노래를 할수 있니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가 앞으로 가지 않고 조동사가 앞으로 갑니다. 왜? 조동사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옆에 있는 조수가 아이 싱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앞으로 갈게.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can she sing이라는 것이 완성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요.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자, 그런데 이 문이 자꾸 앨리스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아주 예쁜 꽃들이 있는 정원을 거닐고 싶으니까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희망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she could fold up. 그녀가 접히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ike a telescope. 뭐처럼요? Telescope는 바로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중에 이렇게 고정돼서 딱 설치하는 거 말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축소할 수 있는 거 탁탁 접히고 볼 때는 이렇게 쫙쫙쫙쫙 늘려서 보는 그런 망원경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착착착착 접히면은 몸이 이렇게 쭉쭉쭉 접혀서 안을 들어갈 수가 있겠죠? It was an odd idea. 그것은 아주 이상한. Odd라는 것은 이상한, 특이한이 되겠죠? 이상한 생각이었습니다.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녀는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걸 시작했냐면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이라고 되어 있죠. few라는 것은 거의 없는. 그래서 거의 없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불가능한, impossible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불가능한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이거 잘하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She saw a lovely garden on the other side.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but she could not even get her head through the doorway. Alice wished she could fold up like a telescope. It was an odd idea.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ock, lock. Alice tried the little golden key in the lock. Delight, delight. To her great delight, it fit. Kneel down. Kneel down. Alice knelt down and looked along the passage through the door. Wander. Wander. Alice wanted to wander among the bright flowers. Impossible. Impossible. But she had begun to think very few things were really impossible.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key입니다. 본문에 나왔었죠. 예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 lost my house key.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열쇠입니다. 차크닥 열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본적인 key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열쇠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물론 요즘 이렇게 키패드도 있지만 이 키패드에 누르는 비밀번호나 이 열쇠나 똑같잖아요.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치명적이죠. 이 열쇠를 잃어버리면은 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열쇠라는 의미가 있으나 그 다음 볼까요? Press the enter key라는 것이죠. Press 눌러라. 그 enter이라는 그 이름이죠. enter key, key라는 것은 바로 컴퓨터 등에서 뭔가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쇠를 탁 열면 문이 탁 열리듯이 컴퓨터에도 똑같습니다. enter이라는 이 버튼이나 키를 누르면 무언가가 실행이 되죠. 무언가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버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무언가를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마지막 버튼 하나, 그게 바로 enter 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Practice is the key to success라고 되어 있죠. 연습은 is the key, 열쇠다. 뭐의 열쇠냐면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즉, 연습을 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열쇠다. 핵심이다. 그만큼 중요하다. 연습이 성공하려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열쇠지만 그게 바로 핵심, 비결 이런 의미가 있겠죠.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에 대해서 뭔가 자신들의 권한 그리고 권력을 강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홍콩의 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좋은 게 너무 많아졌죠. 그런데 문제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여러 가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쓸 수 있는 기술이 우리의 사생활을 너무 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안을 살펴볼까 합니다. 자,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뽑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아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Today's Topics. 첫 번째 토픽은 바로 홍콩으로 가겠습니다.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홍콩이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이번에는 유권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이다라고 하니까 문제가 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전체 들어보시죠.
1: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2: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0: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1: 잘 들어보셨습니까? 홍콩, 중국, 그리고 법제화에 관한 이야기니까 몇 가지 우리가 표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News keywords 들어보시죠.
2: Legislature.
3: Legislature.
2: To amend.
3: To amend.
2: Criticism.
3: Criticism.
2: Encroachment.
3: Encroachment.
2: Autonomous.
3: Autonomous.
1: 첫 번째 표현은 legislature라고 해서 입법부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고를 때 입법부가 바로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Legislature. To amend. 법을 개정하다 라고 할 때 revise란 단어와 함께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To amend. Criticism. 비난 혹은 비판. Encroachment. 뭔가를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권리를 침해하다 라고 할 때도 쓰는 표현입니다. Encroach. 기어가서 뭔가를 잠식하는 느낌이죠. 잠식, 침해. Autonomous. 자치의 혹은 자율적인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홍콩을 묘사하는 데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세부적으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끊어도 되지만 이거 하나로 쭉 가는 게 좋으니까요. 자, 홍콩의 legislature, 입법부죠. 정확히는 이제 입법회라는 이름인데요. 홍콩의 입법회가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a bill, 선거법을 개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인데요.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단수로 나왔다는 걸 보니까 bill이라는 것과 함께 연결되는 건데요. 이 선거법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권자들의 권한을, 권리를 축소하는 동시에 프로베이징이죠. 친중국이에요. 친중 성향의 의원들의 수를 늘리는 법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가 여기죠. 유권자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lawmaker, 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위에서 먼저 가려내겠다라고 하는 취지,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이러한 맥락의 법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이렇게 되어 있군요. 조금 전에도 이제 베이징이 나왔습니다만 이때 베이징, 보통 한 나라의 수도를 영어로 쓰는 경우에는 그 나라, 즉 China를 받거나 그 나라 정부, the Chinese government 둘 중에 하나를 받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국가 혹은 정부, 경우에 따라서는 둘 중에 어느 걸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맥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는 말입니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는데요.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여기까지 볼까요? 더를 썼다는 얘기는 글을 쓴 사람도 알고요. 읽는 사람도 아는 거예요. 이 기사를 읽는 앵커도 알고요. 듣는 시청자들도 알기 때문에 정해진 정관사 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the semi-autonomous territory라고 하는 것은 반자치 행정구역 어딜까요? 홍콩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홍콩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 홍콩의 권리는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그렇습니다. 하나의 나라, 두 개의 체제라고 하는 틀 하에서 지금까지 보호되어 왔던 권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면서 중국 정부가 약속했죠. 반자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00% 자치를 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군사라든가 외교권까지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법이라든가 행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50년 동안은 자치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시죠.
2: Hong Kong passes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3: Hong Kong passes

0: law reducing power of voters. Hong Kong's legislature has passed a bill amending electoral laws that reduces voters' rights and increases the number of pro-Beijing lawmakers. Beijing's move drew international criticism as an encroachment of the semi-autonomous territory's rights protected under the One Country, Two Systems framework.
1: 두 번째 토픽입니다.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ClearView라고 되어 있군요. Privacy는 사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생활 보호 단체들이 지금 안면 스캔 회사인 ClearView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뭐 도전장을 내밀다라는 개념은 조금 이상하고요. 이의를 제기했다 정도가 좋겠는데요.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2: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0: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1: 잘 들어보셨습니까? 상당히 내용이 좀 재밌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도 뉴스 키워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2: To allege.
0: To allege.
2: Law enforcement.
0: Law enforcement.
2: To breach.
0: To breach.
2: Stringent.
0: Stringent.
1: 첫 번째 단어는 분쟁이라든가 법적인 상황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To allege. 혐의를 제기하다, 주장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명사가 allegations, 혐의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Allegedly라고 하면 혐의에 따르면, 주장에 따르면. 즉 범인이 용의자가 범인이라고 인정하거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allegedly 많이 씁니다. 그래서 to allege 혐의를 제기하다, law enforcement 법 집행을 얘기하는 거죠. enforce라고 하는 단어가 법을 집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enforce laws라고 하면 법을 집행하다, law enforcement이라고 하면 법 집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법 당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o breach 뭔가를 위반하다라고 할 때 쓰고요. 명사로도 씁니다. A data breach라고 하면 정보 유출이라고 할 때 쓰고요. A security breach라고 하면 보안 침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Stringent. 어려운 단어입니다만 역시 많이 씁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 기사로 갖고 오는 내용 중에 안 쓰는 단어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로만 구성이 된 문장을 갖고 오는데요. Stringent라는 얘기는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규율이라든가 어떤 방법이 엄중하고 쉽지 않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Privacy campaign groups, 사생활 캠페인 단체들이 여러 있겠죠. 뭐 인권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 뭐 여러 종류의 단체가 있는데요. File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여기서 중요한 게 file complaints with 기관이 나오고요. agains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legal이라는 얘기는 써도 되고요. 안 써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complain이라는 단어는 불평, 불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친구나 가족끼리 complain하는 것은 이제 마음속에 있는 안 좋은 걸 토로하는 거기 때문에 불평이나 불만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구청에다가 complain하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요. 경찰에 complain하는 것은 고소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소하다 혹은 제소하다라고 하죠. 쓰는 표현입니다. 파일은 제출하던데 이때 중요한 게 with라는 단어, 전치사죠. 이때 with는 어디에 제소하다. 즉 내가 제소를 하는 기관을 명시할 때 with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이 법적인 고소 혹은 제소를 유럽 규제 당국에게 제출한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이 된 것이 누구를 상대로 제소한 거냐면 ClearView A라는 AI라는 기업이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여기까지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때 it 이라는 것이 바로

0: Clearview AI인데요. 문제의 이 기업이 Law Enforcement Agencies, 법을 집행하는 기관, 즉 사법당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법당국과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이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그렇습니다. 엄중한 EU, 유럽연합의 사생활 보호 규정을 Breaches, Violates, Breaks, 다 똑같은 말이죠. 침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문제의 이 기업이 뭐가 문제냐면 SNS에 여러분들이 사진 올리시잖아요. 뭐 가족 사진도 올리고 나의 이제 소위 셀피, 셀카 사진도 올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SNS를 다 긁어서 30억 명에 대한 얼굴이라든가 외모에 대한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프라이버시 그룹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2: Privacy groups challenge facial scan firm Clearview. Privacy campaign groups filed legal complaints with European regulators against Clearview AI, alleging the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t provid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businesses breaches stringent European Union privacy rules.
0: Today's patterns, 오늘 패턴은 좀 이례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 아니라 오늘과 같은 본문이 나오면, 지문이 나오면 항상 나오기 쉬운 그런 표현을 중심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To draw a line, 문자 그대로 literally 선을 긋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인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생활 보호 그리고 기술을 통한

0: 문자 그대로 literally 선을 긋다라고 할때쓴 표현인데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자, 사생활 보호 그리고 기술을 통한 범죄 예방 어디까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어디부터는 안 되는 걸까요? 어디까지가 합법이고 어디부터는 불법인가요? 그때 선을 긋다라는 표현을 쓸때 draw a line 정말 많이 씁니다. 자, 우리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사이에 분명한 기준점을 잡아야 합니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국민의 알 권리, 뭐 항상 많이 쓰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선을 긋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raw a clear line between A and B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뭐에 대한 권리라고 할때 right 다음에 to를 씁니다. 꼭 기억하실 게 The public's right to know 할때 이때 know는 동사죠. 그러니까 이때 to는 to 부정사예요. 반면에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할때 이때 명사니까 이때 to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the right to something 그게 동사가 됐든 명사가 됐든 to는 품사는 바뀔지언정 to를 쓴다는 거꼭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2: We should draw a clear line between the public's right to know and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돼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건데요.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Surveillance가 감시예요. 감시 카메라라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보안 카메라 이렇게 얘기할 때이 표현을 문맥에 따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이죠. 많은 나라가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어 보이지만 영어로 보면 되게 짧아요. 자, 범죄 예방을 위해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현황이 뭐예요? 방법이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해요. 그냥 use 하시면 되겠고요. cameras. 근데 그 카메라가 실시간 안면 인식. 조금 전에 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할수 있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다라고 할때 to prevent crime. crime prevention이라고 얘기하죠. 범죄를 억제하다라고 할때 to deter crime이란 말도 알아주십시오. deter. 보안 카메라는 security cameras, 그리고 감시 카메라는 surveillance cameras. 많은 경우에 구분 없이 씁니다.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어려울 거 없잖아요. 그죠? 실시간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to prevent crime.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심각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길지만 아주 심플합니다. 사생활 침해는 an invasion of privacy예요. 사생활을 침입하는 거죠. An infringement on privacy. upon 도 쓰고 on을 쓰는데 이때는 an infringement은 on을 쓴다는 거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죠?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Call A as B가 아니라 call A B라고 했죠. 비판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critics 혹은 opponents라고도 합니다만 call it 이때 it은 앞에 나온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a big invasion of privacy, a big infringement on privacy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요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to prevent crime,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2: Surveillance cameras and privacy. Many countries are using live facial recognition cameras to prevent crime, but critics call it a big invasion of privacy.
0: 오늘 다양한 표현 단어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액기스를 뽑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합니다.
1: To amend.
2: To amend.
1: Encroachment.
2: Encroachment.
1: Law enforcement.

0: enforcement.
1: To breach.
2: To breach.
1: Stringent.
2: Stringent.
1: To draw a line.
2: To draw a line.
3: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그 밖에도 MP3 그리고 스크립트도 다운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는 시간, 제이쌤입니다. My Grammar Coach 기초편, 오늘은 41강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준동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준동사가 뭐라고 했더라? 준동사는 동사가 형태를 살짝 바꿔서 동사가 아닌 다른 품사로 쓰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to 부정사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 배웠는데요. 오늘은요, to 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사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명사 이외에 거의 모든 것들을 다 꾸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용사도 꾸밀 수 있고요. 동사도 꾸밀 수 있고, 문장 전체도 꾸밀 수 있고. 그렇죠. to 부정사는요, 그래서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는 목적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때 해석은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와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한번 볼까요? He works hard to support his family. 그는 열심히 일한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원래 support라고 하면 부양하다, 지지하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동사 앞에 to가 붙었네요.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와 같은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The children went out. 아이들은 나갔다. To ride their bikes. 그들의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 이번에는 ride, 타다라고 하는 동사가 변신했는데요. ride 앞에 to가 붙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자전거를 타기 위해, 자전거를 타려고와 같이 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원래 부사라고 하는 거는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친구죠. 하지만 있으면 문장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He works hard. 그는 열심히 일한다. 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죠. 그런데 to support his family와 같은 표현을 넣어줌으로써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지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도 The children went out. 그 아이들은 나갔다. 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돼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갔는지 To ride their bikes가 더욱 풍부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o 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할 때는요. to 부정사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장은 완성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to 부정사의 역할 두 가지 배워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와 같은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to 부정사가 명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명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가 있죠?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to 부정사로 시작하는 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고, 그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He needs to support his family. 자,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그는 필요로 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아,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로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다. 부양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뭐뭐 하기 위해, 뭐뭐 하려고 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to 부정사가 부사의 역할을 하죠. 자, 부사는 문장에서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He works hard to support his family. 자, 이 문장은요, He works hard까지만 해도 문장은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뒤에 더욱더 문장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부사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가 온 겁니다. To support his family. 똑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문장 안에서의 역할과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하나 더 볼까요? The child wanted to ride a bike. 자, 여기서는요, 주어가 the child, 그 아이, 동사는 wanted, 원했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엇을 원했는지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왔죠. 이때는 1번 의미로 해석해야 되니까요. 그 아이는 자전거 타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문은요. The children went out to ride their bike. Bikes. 우리 앞에서도 봤던 그 예문이에요. 그 아이들은 나갔다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더욱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나왔습니다. 그들의 자전거를 타기 위해 아이들은 나갔다. 이렇게 2번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1번 뜻, 2번 뜻. 1번 뜻, 2번 뜻.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가 명사의 역할도 할수 있고 부사의 역할도 할수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번 시간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to 부정사의 부사적 쓰임에 대해서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투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를 찾아 밑줄로 표시하고 그 의미를 쓰세요. 1번, you use a knife to cut things. 자, 여기서는 투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to cut things. 맞게 잘 표시하셨나요? 해석은 당신은 칼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요? 물건을 자르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you use a knife. 당신은 칼을 사용한다. 라고만 해도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사용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2번부터는 직접 한번 찾아볼까요? Andy started a diet to lose weight.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는 바로 to lose weight 이 부분이겠죠. to lose weight 의미는요,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Andy는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동사 lose 앞에 to가 붙어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로 변신했네요. 3번 Mom stopped at a store to buy some fruit.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 찾으셨나요? 바로 to buy some fruit 이 부분이겠죠. 엄마는 가게에 들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약간의 과일을 사기 위해서. 자, 그래서 buy 앞에 to가 붙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닌 사기 위해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이 된 겁니다. 4번. I wrote Mark a letter to apologize for my mistakes. 자,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 어디예요? To apologize for my mistake. 이 부분이겠죠. 나는 마크에게 편지를 썼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마크에게 편지를 썼다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는데요. 편지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를 통해 나타내주고 있네요. Apologize는 사과하다이고요. 그 앞에 to가 붙어서 사과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만들어주었습니다. 5번. She went to the washroom to wash her hands. to 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는 바로 to wash your hands 이 부분이겠죠. 그녀는 욕실에 갔습니다. 자, 그런데 뭐 하러 갔어요? 그녀의 손을 씻으러 간 거죠. 손을 씻기 위해 손을 씻으러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wash라고 하는 동사 앞에 to가 붙어서
더 이상 씻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가 아닌

씻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변신한 거예요. 다음 6번입니다. People join clubs to make new friends. 자투부 정사가 이끄는 어구는 to make new friends. 이 부분이 되겠죠. Clubs라고 하면 동아리들을 가리키는 거니까 사람들은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뭐 하려고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Make, 만들다 혹은 뒤에 new friends와 같은 표현이 붙으면 친구를 사귀다란 뜻이 될 수도 있죠. 이때 앞에 to가 붙어서 사귀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뀌었네요. 7번. Babies often cry to attract their mother's attention. To 부정사가 이끄는 어구는 바로 to attract their mother's attention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attract라고 하면 끌다라는 뜻의 동사인데요. 앞에 to가 붙어서 끌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아기들은 흔히 혹은 자주 웁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엄마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들의 어머니의 주의를 끌기 위해. 다음 8번. We went outside to enjoy the sunshine.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이끄는 어구는 바로 to enjoy the sunshine 이 부분이죠. 우리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햇빛을 즐기기 위해서. enjoy, 즐기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to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바뀐 거예요. 9번. The company designed a new ad to sell more products. 자, 여기서 to 부정사가 이끄는 어구는 바로 to sell more products 이 부분이죠. 그 회사는 designed라고 하면은 고안했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새로운 광고를 고안했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ell more products니까 더 많은 제품을 팔기 위해서. 셀은 팔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데 그 앞에 to가 붙어서 팔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네요. 10번. I'm working at a store to earn some pocket money. 자, 여기서는 to 부정사가 이끄는 어구 바로 to earn some pocket money 이 부분이죠. pocket money라고 하면 용돈을 말하는 거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 약간의 용돈을 벌기 위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어. To earn some pocket money, 약간의 용돈을 벌기 위해서. 원래 earn이라고 하면 벌다라는 뜻의 동사예요. 그런데 그 앞에 to가 붙어서 벌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B로 가서 직접 to 부정사를 활용한 영어 표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표현과 to 부정사를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자, 1번을 보시면 I raise my hand. 나는 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나는 손을 들었다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되죠. 그런데 이 뒤에 to 부정사를 붙이라고 했으니까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을 든 목적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볼까요? 왜 손을 들었을까요? Ask a question. 질문을 하기 위해서라고 연결해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 같네요. 그런데 ask라고 하는 동사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이 문장의 동사는 raised. raised가 동사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동사를 형태를 살짝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바꿔주면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겠죠. I raise my hand to ask a question. 나는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해볼까요? We went to the party. 우리는 파티에 갔다. 동사는 went. 우리는 파티에 갔다만으로도 문장은 완성이 됐죠.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갔는지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파티에 왜 갈까요? To have fun. 즐기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그래서 have fun을 채워줄 건데, 역시 목적을 나타내는 거니까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적어줘야겠습니다. To have fun. 우리는 즐기기 위해 파티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3번. Joy is saving money. Joy는 돈을 저축하고 있다라네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왜 저축을 하고 있는지 돈을 저축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돈을 저축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새 휴대전화를 구매

해하기 위해서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buy a new cell phone 이 표현을 넣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그대로 넣으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to buy라고 해야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Joy is saving money to buy a new cell phone. Joy는 새 휴대전화를 구매하기 위해서 저축하고 있다. 4번. I came home early. 나는 집에 일찍 왔다. 자, 이것까지만 해도,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 완성이 돼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집에 일찍 왔어요? Have dinner with my family. 우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동사를 그대로 적어주면 안 되겠고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게 바꿔줘야겠습니다. I came home early to have dinner with my family. 나는 우리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집에 일찍 왔다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5번. The bird worked hard. 그 새는 열심히 일했다랍니다. 자, 그러면 뭐 하려고 새가 열심히 일했을까요? 새가 열심히 둥지를 짓기 위해 일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uild its nest 이 표현을 활용해 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build 동사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To build its nest. 그 새는 둥지를 짓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이런 뜻이 돼요. 6번. I pushed a button. 나는 버튼을 눌렀다. 뭐 하기 위해서? 자, 버튼을 누른 목적이 뭐였을지 우리 가능한 표현 찾아볼까요? 보통 문열때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 열리는 문이 있죠. 그래서 open the door 이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open 동사를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To open the door. 나는 문을 열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I don't buy food in packaging. 패키징이 포장이니까요. 나는 포장식품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일까요? 포장식품을 사면 그 포장된 용기가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쓸 수가 있겠죠? Reduce waste. Reduce waste. 이 표현을 활용해 줄게요. Reduce, 줄이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인데요. 여기 동사는 올 수가 없죠? 이미 이 문장의 동사 자리는 don't buy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으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I don't buy food in packaging to reduce waste. 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포장식품을 구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8번. I sent Krishna some flowers. 나는 크리스티나에게 몇몇 꽃을 보냈다. 약간의 꽃을 보냈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꽃을 왜 보냈을지 그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Congratulate her on her graduation. 그녀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Congratulate. 자, 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축하하기 위해서라는 뜻을 나타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I sent Christina some flowers to congratulate her on her graduation.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나는 크리스티나에게 약간의 꽃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자, 이제 C로 가볼게요. to 부정사를 사용하여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영문을 완성하세요. 라고 합니다. 우리 먼저 1번 볼 건데요. 나는 너를 보기 위해 여기에 왔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왔다라고 하는 게 동사 자리에 와야 되겠죠.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니까요. 그러면 일단 동사는 came이라고 적어야 돼요. 그래서 동사는 이미 잘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고요? 너를 보기 위해서. 그쵸? 너를 보기 위해. 그런데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또 있잖아요. see. see. 이 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see 이 형태 그대로 적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이 문장의 동사는 came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쵸? 동사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기 위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To see. 그런데 너를 보기 위해라고 했으니까 to see you. 이 표현을 활용해 줄수 있겠습니다. 그럼 빈칸 채워볼까요?

came here to see you. 나는 너를 보기 위해 여기 왔다. 라고 하는 문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2번도 보겠습니다. 메가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자, 여기서의 동사는 뭐예요? 왔다. 다로 끝나는 왔다, came이 마찬가지로 동사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왔대요?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 왔대요. 원래 배우다 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쓰더라? learn, learn. 자, lear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배우다 라는 뜻이 아니고 배우기 위해 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 learn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동사 자리 이미 채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learn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learn 이라고 해줄 거고요. 무엇을?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to learn Korean. 이렇게 완성해 줄 수 있겠습니다. Megan came to Korea to learn Korean. 메건은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왔다. 3번, 그녀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와 물을 섞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동사는요, 섞었다 라고 하는 mixed. 동사는 mixed입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밀가루와 물을 섞었다고요? 빵을 만들기 위해, 빵을 만들기 위해. 자, 이 부분을 채워줘야 되겠죠. 만들다는 영어로 make, make, make라는 동사를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만들다 라는 동사의 의미가 아니죠. 이미 동사 자리는 mixed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만들기 위해 라는 의미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make. to make 라고 하면 만들기 위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요? 빵을 만들기 위해래요. 그러면 to make bread. to make bread.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표현 활용해서 빈칸 채워보면 she mixed flour and water to make bread.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4번도 볼까요? 시간은 10시가 넘었다. It was after 10 o'clock. 나는 마지막 버스를 잡아타기 위해 뛰었다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두 번째 문장을 적어줄 건데요. 먼저 동사는 뛰었다. 다로 끝나는 뛰었다가 동사죠. 그래서 ran. run의 과거형인 ran을 동사 자리에 잘 써줬네요.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뛰었다고요? 마지막 버스를 잡아타기 위해서 뛰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어진 동사 표현 catch가 나왔는데요. 이미 동사 자리는 ran 이라는 동사로 채워져 있죠. 그러면 catch의 모양을 살짝 바꿔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잡기 위해서, 잡아타기 위해서 라고 표현하려면 어떻게 써줘야 돼요? catch 앞에다가 to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to catch. 자, 이렇게 적어줄 거고요. 무엇을? 마지막 버스를 이라고 했으니까 뒤에 to catch the last bus. to catch the last bus 라고 빈칸 채워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after 10 o'clock. I ran to catch the last bus. 이렇게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볼게요. 우리는 눈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 눈을 모았다. 자, 여기서는 동사는 모았다겠죠. 다로 끝나는 모았다. 그래서 동사 자리에는 gathered, gathered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눈을 모았다고요? 눈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만들다는 영어로 make, make를 쓸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만들다가 아니라 만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to make. 무엇을? 눈사람을요. 눈사람은 영어로 snowman인데 눈사람 하나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a snowma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e gather snow to make a snowman. 이렇게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라고 할 때는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6번. 그는 등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약을 먹는다 래요. 자, 그럼 동사는요, 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약을 먹는다라고 할 때는 보통 eat 이 동사를 쓰지 않고 take란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takes.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take에 s를 붙여서 동사 자리 채워줬네요.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 약을 먹는다고요? 등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줄이다라고 할 때는 어떤 동사를

쓸수 있어요. 줄이다. 줄이다는 reduce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줄이다가 아니라 줄이기 위해라고 했으니 앞에 to를 붙여서 to reduce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무엇을? 등의 통증을요. 그러니까 to reduce his back pa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back이 등이고 pain이 통증이니까 그의 등의 통증이라고 할 때는 his back pain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7번입니다. 회사들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인터넷에 광고를 한다. 자, 여기서의 동사는 뭘까요? 동사는요, 광고를 한다인데요. 자, 이걸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보세요. put ads라고 했어요. 동사 자리에는 put 이 동사를 써줬습니다. 회사들은 광고를 놓는다라는 뜻인데 직역하면 결국에는 광고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on the internet, 인터넷에다가 뭐 하기 위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래요. 그러면 끌어들이다라고 하는 동사 표현 알아야 되겠죠. 뭐예요, 여러분? attract, attract. 자, 이게 바로 끌어들이다라고 하는 뜻의 동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끌어들이다가 아니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고 했으니까요. 앞에 to를 붙여줘야 되겠죠. to attract 이렇게 적어주고요. 고객들을 이라고 했으니까 to attract customer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휘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끌어들이다, attract라고 한다는 거, 고객은 customer이라고 한다는 거, 요 표현 꼭 챙겨두세요. 다음은 8번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일단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뭐뭐 다로 끝나는 게 동사니까 왔다 이 부분이 동사겠죠. 영어로는 came. come의 과거형 came으로 동사 자리 잘 채워줬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왔다고요?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고요. 그래서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이 부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하다라고 할때 어떤 동사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congratulate, congratulate. 자, 이 동사가 바로 축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축하하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축하하기 위해라고 썼네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의미 나타내줄 수 있죠. 그래서 to congratulate 이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누구를 축하해준대요? 그를 축하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to congratulate him 이렇게 적어준 후에 뭐에 대해서 축하하는지 마지막에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의 결혼에 대해 우리 주어진 표현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결혼에 대해는 on his marriage라고 할수 있으니까요. To congratulate him on his marriage 라고 하면 그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를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many

0: 라는 의미로 쓰이는 투부정사 알아봤는데요. 오늘의 퀴즈는 투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를 찾아 밑줄로 표시하고 그 의미를 적어보세요 입니다. I study hard to pass the exam. 자, 여러분, 이 문장에서요. 투부정사가 이끄는 억구는 어디인지 밑줄을 표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을 때는 그냥 그 억구를 적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준동사 첫 번째 투부정사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준동사예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차게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해요. 안녕.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1: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2: 지우개 있었어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1: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2: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형입니다.
1: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첫 꿈이었죠.
1: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1: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2: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2: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0: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버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로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토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영어 자신감을 갖기 위한 저는 이상미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진짜 잘 왔어. 네, 정말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몇 강째야? 그렇지, 53번째 시간 53강이 되겠습니다. 야, 50강, 5강도 사실은 선생님은 그렇게 짧은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임한다면 5강도 사실은 쉬운 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그마치 53번째, 예, 지금 53번째 강의에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트는 어떤 파트예요? 지금 정말 어려운 파트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요 파트만 조금 지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파트로 들어가는데요. 자, 우리 문장 삽입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문장 삽입 파트는 3개의 시간, 오늘을 포함해서 3시간에 걸쳐서만 하면 다 끝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은 여유 있게, 오늘은 물론 5개의 문제지만 나머지 2시간에 걸쳐서 4개의 문제씩 한번 어떻게 문제를 정말 접근해서 우리가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한번 다져서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가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걸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분명히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보면 사실 남한테 보여주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친구들이 야 너 대단해, 선생님들도 너 잘하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 같고 보여주기식의 공부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입시는 그야말로 나와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구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미래의 나한테 부끄럽지 않을, 다시 시간이 돌아와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선생님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인사말 준비해봤습니다. Your future self,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아, 여러분들의 미래의 여러분들이 is watching you, 여러분들을 지켜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뭐하는 거? Try, 열심히 하고 시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실제로 지금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래의 나한테 거봐 나 분명히 열심히 했잖아,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지, 그러면 진짜 후회도 안 남고 그 결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결과 잘 가지고 가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5개의 문제 한번 쭉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지금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박스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단서란 단서는 다 뽑아내야 된다 얘기했어. 그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바랬던 연결어는 안 나왔어. 특히 역접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우리한테는 진짜 고마운 녀석인데 걔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면 얘는 누구를 단서로 잡을 수 있을까? 그치. 일단 딱 봤을 때 표면적인 단서는 this active involvement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active는 능동적인, 적극적인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involvement 라고 하면 맞아요, 관여, 참여라는 뜻입니다. 그럼 앞부분에서 뭔가 진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참여하는

이게 나왔나?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실제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정말 적극적인 참여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난도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얘를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겠죠? 표면적인 단서 하나 찾았어요.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 KB, provides, 제공합니다. A basis for depth of aesthetic processing. Aesthetic이라고 하면 미학의. 미학적인이란 뜻이에요. 미학적인 처리. 미학적인 처리가 뭘까? 미적으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처리를 할지, 요런 의미가 되는 거고. A reflection on the meaning of the work. 작품에 대한 그 의미에 reflection. 다시 반사하는 거니까 성찰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성찰과 그리고 미적 처리에 대한 깊이를 위한 근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주 정확한 의미는 딱 와닿지는 않아도 뭔가 적극적으로 내가 개입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술 작품, the work, 그 작품에 대한 미적인 처리나 혹은 그것을 성찰해보고 한번 반추해 볼수 있는 그 과정의 기본을 제공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어떤 적극적인 개입은 미적인 그 처리, 즉, 미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기본이고 근간이 된다 얘기했으니까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서 일단 적극적인 관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 관여. 근데 너무 크게 기대를 하고 보면 답이 되는 스팟이 잘안 보일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적극적인 관여, 참여가 가져오는 결과가 바로 뭐야? 우리가 미적인 처리, 작품에 대한 미적인 처리. 근본을 만들 수 있는 그 근간을 제공해 줄수 있는 과정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작품에 대한 성찰,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반추해 보고 성찰해 줄수 있게끔 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얘는 일단 the work, 작품, artwork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찾아보죠. 자, there is interesting trade-off. 자, trade-offs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균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상쇄를 해주는 거야. 뭔가 높아졌을 때 그걸 다시 낮춰서 균형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subject matter. 자, 주제. 자, 주제가 되는 문제니까 그냥 주제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요 I는 that is라고 영어로는 읽습니다. 라틴어에서 파생이 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주제, 즉, figure, 형상이라는 것과 and style, 스타일, 유형. 다시 말하면 이건 작품에서는 뭔데? background, 배경이 되는. 이 바로 유형과 그리고 주제에 대한 그 중요성, 상대적인 중요성에 흥미로운 균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주제, 그리고 그거를 뭐 표현해 줄수 있는 혹은 설명해 줄수 있는 그런 배경, 그런 방식, 그 유형 사이에서의 어떤 균형, 아주 흥미로운 균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문장을 잘 눈여겨서 보셨다면, 마지막 문장과 상당히 연결이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둘 사이에 균형을 맞춰야 된다.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지면 안 돼. 이런 이야기예요. 한번 뒤에 내용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 뭔지 잘 생각하면서 봐야 돼. 적극적인 관여가 나오는 부분까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or stories. highly, 고도로, 매우 representational 이라고 하면 얘가 뭐 표현상의 아니면 구성의 라는 뜻이에요.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그림, 그리고 place, 연극, 혹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작품이나 아니면 연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예술성이 있는 무대 예술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술에 관련된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작품에서는 the focus is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On subject matter, 주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제는 무엇을 담고 무엇과 유사한 그런 주제예요? Everyday life, 일상생활과 유사하고 일상생활과 닮아있는 그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이해하기가 쉽겠어? 어렵겠어? 일상적인 주제에 맞춰져 있으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네. 그죠? And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그리고 그때 이런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의 배경의 그 양식의 역할은, 배경적인 그 양식이 하는 역할은 is to facilitate, 촉진하고 용이하게 하는 거죠. The construction of metal models. metal이라고 하면 mental이라고 하면 얘는 정신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즉 심상의 모델의 구성을 용이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장면이다라고 우리가 이 배경을 생각하게끔 더 쉽게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구성적인 작품인지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진 않으셔도 되고, 자, 이런 특징을 일단 갖고 있어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구성주의적인 작품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in highly expressive words가 나와요.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또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비교하는 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작품의 특징은 바로 뭐다? 우리가 일상생활과 굉장히 닮아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이해를 잘, 구성을 잘 촉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 구성주의적인 방식이다. 요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feelings of pleasure and uncertainty. 즐거움과 그리고 불확실성에 대한 감각은요. 작품을 읽으면서 즐거울 수도 있고, 그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애매하다는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것들은 carry, 나릅니다. 데리고 가요. 누구를요? The viewer. 그걸 작품을 감상하는 그 관객들? 이거 관객을 데리고 가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요? Along to the conclusion of the piece. piece라는 건 바로 art piece, artistic piece가 되겠죠. artwork예요. 예술 작품입니다. 그 작품에 대한 결론까지 끌고 갑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관객들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친숙한 주제로 잘 이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서 끝까지 주제까지 데리고 가는 게 바로 고도로 구성주의적인 작품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읽을 때는 이 정도까지 이해도가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요. In highly expressive words, 고도로 표현주의적인 작품. 자, 그러면 표현주의적인 작품이라는 게 뭘까? 한번 뒤에 내용을 볼게요. 아마도 얘는 일상생활과는 좀 거리가 먼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novel stylistic. novel이라고 하면 소설이라고 하면 안 돼. 그렇지. 새로운, 진기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새로운 유형의 devices, 이런 장치들은요. 그러면 이런 표현주의, 고도의 표현주의적인 작품에서는 새로운 장치를 이용하나 봐요. 근데 그 새로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해요? In harmonious matter. 자, in a manner, in a way, in a fashion. 어떻단 방식으로라고 해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자, harmonious라는 단어가, 얘가 조화로운이라는 뜻이란 말이지? 근데 in이 붙었으니까 낯의 의미가 되겠지? 조화롭지 못한 방식으로 새로운 장치들이 작동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이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이 돼야 우리가 그 작품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좀 감상할 수 있는데,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돼. 자, 그래서 뭐에 반해서? Against the subject matter.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반해서, 아주, 주제에 대해서, 주제에 반해서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관객들이, 그걸 감상하는 관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어? 이해하기 너무 어렵겠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그렇게 함으로써 creating a disquieting atmosphere. disquiet라고 하면 얘는 불안하게 하는 이란 뜻입니다.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 모르면 일단은 뒤에 걸 그냥 날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이 단어는 알거 아니야. inharmonious manner의 inharmonious. 조화롭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이 관객들, 이걸 바라보고 감상을 하는 관객들이 어려움을 줄수 있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뒤에는 조금 어렵게 접근하는 그런 작품들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Thus, 따라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을 때는 어떤 틈을 잘 찾지는 못했어. 그리고 적극적인 관여, 적극적인 방식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야. 오히려 여기 부분은 바로 관객들을 데리고 끝까지, 결론까지 데리고 간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객들이, 그걸 감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그것과 다른 방식에서는 적극성을 보여야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한번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따라서요. 자, 그럼 인과관계가 되겠죠? When the work is less readable. 자, 그 어떤 작품이요? 그 작품이 덜 읽을 수 있을 때. 자, 그러면 독자인 경우에 어떤 문학 작품 글을 읽는데 덜 읽힌대. 너무 어려운 표현이 많고 추상적이고 뭐 이런 표현들이, 비유적인 표현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얘기는 바로 뭔데? Or easily interpreted. 쉽게 해석되기가 덜할 때. 쉽게 해석이 잘안될 때. 그 작품이 그럴 때 as departure from conventional forms.
자, 전통적인 form, 형식, 방식으로부터의 떠남, 벗어남이란 뜻이 되겠죠. 어딘가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떠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럼 그곳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전통적인 방식에서의 그것의 벗어남, 왜? 새로운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벗어난 것은 remind the viewer, 누구에게 뭐에 대해서 상기시키지? 자, viewer or

reader. 관객이나 혹은 독자한테, 그걸 감상하는 사람한테 때디아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상기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떠한 관점을 취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An aesthetic attitude. 드디어 뭔가가 나온 것 같은데, 미적인 태도가 is needed. 요구되어진다 라고 상기시킨다는 얘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To appreciate the whole episode. 전체 에피소드, 전체 이야기, 전체 작품을 감상하기 위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Aesthetic attitude. 미적인 태도, 미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럼 그냥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미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몇 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4번까지도 일단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인과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5번밖에 없어요. 자, 5번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는 무엇을 제공해요? 그치, 미적인 처리, 그리고 작품에 대한 의미의 성찰의 깊이 있는 것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ability to switch. 이렇게 바꾸는 능력은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덜 읽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어려운 그런 작품에서는 바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미적인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극적인 관여가 있어야만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무엇에서 무엇으로의 전환하는 능력.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구성주의의 실용적인 측면.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태도,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실용적인 태도와 그리고 뭐 미적인 태도 사이에서의 전환을 할수 있는 능력. 좀 쉬운 이렇게 구상주의적인 그런 작품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pragmatic attitude를 취하게 되겠고, 그리고 조금 더더 어려운 표현주의적인 방식에서는 우리가 미적인 태도를 유지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그렇게 스위치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is fundamental to a balanced life. 균형 잡힌 삶에 있어서는 정말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둘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는 이쪽으로 갔다가, 어떤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바로 이 문장이 첫 번째 있었던 문장과 연관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정답은 몇 번? 그렇지. 정답은 5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입니다.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고, 더군다나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는 명확하게 봤을 때는 그냥 보여지는 것 같지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읽었을 때 미적인 관계, 미적인 어떤 태도가 이제는 필요할 때예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상기시킨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 내용을 끌어다가 5번에 넣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실용주의적인 태도와 미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 5번 다음 문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자, 그다음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은 일단 yes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뭔가 물어보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yes or no라고 하면 우리가 뭐뭐 했니? 할수 있니? yes.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쭉 한번 본문의 내용을 밑으로 내려가서 봐도 의문문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긍정의 메시지. 다시 한번, 물론이라는 의미, 혹은 그래요라는 의미로 한번 동의를 해주는 파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큰 의미는 없을 건데, 얘는 무엇을 시사할 수 있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 혹은 일치한다. 요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물론, 일부 대회들은요, contest, 대회, 경연 대회가 되겠죠? 일부 대회들은요, are seen as, 뭐로 여겨져요? World class, 세계 수준. 세계 수준의 그런 대회로 여겨집니다. 이를테면 그런 게 뭐가 있는데? 힉스의 입자의 확인, 혹은 아니면 고온, 그죠? 아주 높은 온도의 super conductors, 초전도체, 그것의 개발과 같은 세계 수준의 것으로 일부 대회는 보여질 수 있어요. 이런 얘기야. 뭐 힉스의 입자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고온 초전도체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우리한테 볼수 있는 이거는 바로 세계 수준의, 세계 수준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진 않고 수준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앞에 어떤 게 나왔을까요? 그렇지. 앞에는 어떤 컨테스트가 수준이 굉장히 월 클래스, 수준이 높거나 아니면 또뭐 월 클래스니까
많지는 않은, 그죠? 그래서

많지 않은, 여기서는 이제 소수? 그런 컨테스트에 대해서 아마도 이야기를 할것 같다. 물론 이런 세계 수준에 몇안 되는 컨테스트가 있기는 하죠. 이런 것처럼 이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컨테스트의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월클래스 수준, 그리고 많지 않은 그런 수준, 많지 않은 그런 대회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과학은요, 때때로는 묘사가 됩니다. 뭘로요? A winner take all. 직역을 하면 승자가 가져간대, 모든 걸다 가져간다, 라는 이야기죠. 승자 독식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과학이라는 건 때때로 묘사가 됩니다. 승자 독식의 contest, 대회로 묘사가 됩니다. 뭔가 우리가 뭐 노벨상이나 이런 거 받으면 사실은 무수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한 해에 엄청나게 발전에, 과학적인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 중에 딱몇 명한테만 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승자 독식으로 이렇게 묘사가 된다. 과학 분야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뭔데? There are no rewards.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되는 것에? For being second or third. 2위나 3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죠. 딱 1등만. 승자만 다 가져간다. 이런 의미가 돼요. This is an extreme view. 근데요,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의견, 관점입니다. 뭐에 대한? Of the nature of scientific contest. 과학적인 대회의 본질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한쪽으로만, 일부만 보고 너무 일반화시킨 극단적인 관점이에요. 그 얘기는 맞지는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물론,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물론, 일부는 세계적인 수준의 컨테스트가 있기는 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요 바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1번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지. 세계적인 수준의 소수의 이런 대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1번에 들어간다면. 자, even though 어떤 사람들조차도요. Describe scientific contest in such a way. 그러한 방식으로 과학적인 대회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사람들조차도 know that, that 이하라고 말한대요. It is a somewhat inaccurate description. 이것은 그렇게 말하는 건 다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다. 기술이다, 묘사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에 있는 내용, 그렇게 주장하는 바, 승자 독식,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떻게 봤을 땐좀 다소 부정확한, 정확하지 않은 묘사구나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given that, 무엇을 감안했을 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that 이하를 고려했을 때, that 이하를 감안했을 때, 이런 의미예요. 자, that 이하를 이렇게 묶어줄까? 네. Replication, 반복, and verification, 입증이라는 것이 have a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를 갖고 있고, 그리고 과학에서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다, 라는 걸 감안할 때, 이거 너무 앞에 있는 사실, 너무 극단적인 관점이다, 라고 이걸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맞아. 근데 이게 너무 극단적인 관점인 거 맞아. 이 일부의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는 해,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1번에는 틈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It is also inaccurate. 그건 또한 부정확합니다. 자, 여기 앞에 부정확해요. 그리고 또한 부정확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왠지 이번에도 틈이 없이 그냥 쭉 앞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뭐가 또 부정확해요? To the extent. 어느 정도에서는, 어떤 경우에서는 That is just that. That 이하를 시사하고 암시한다라는 그런 경우에서는 그건 또한 부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극단적인 관점이다 라는 걸 데디아가 설명해 줘야 되겠지? 자, 오직 소수의 contest exists. 오직 소수의 몇개안 되는 그런 대회만이 존재한다 라고 시사하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부정확합니다. 뭐가 나왔어요? 오직 몇개안 되는 대회만 존재한다. 노벨 평화상, 아니, 노벨 뭐 물리학상, 화학상, 몇개안 되는 그렇게 과학과 관련된 컨테스트만 있다 라고 말하는 거. 물론 세계적인 수준의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그치, 3번 이후에 들어가는 게 적절할 것 같다. 그럼 3번 이후에도 뭐가 나와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거나, 하지만 이렇게 소수의 것 말고도 다른 것들도 있어요. 라고 설명해주면 적절하겠죠. 그래서 뭐가 지금 보여? But이 보입니다. 자, 소수의 이런 대회만 존재한다고요. 물론 일부 대회들은 정말 세계 수준의 대회 이런 것들이 있죠. 하지만 많은 다른 대회들도 have multiple parts,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회에 다양한 부문들이 있고, 그리고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 그러한 대회의 숫자가요, may be increasing. 점점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너무 소수에만 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점점 그 수도 부문에 있어서 넓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몇 번에 들어가는 게 적절해? 그렇지. 3번에 들어가줘야 앞에 있는 소수가 있는 거 맞는데, 근데 그렇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 실제로 현재에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럼 이후에 있을 4번과 5번은 여러 부분에서 과학적인 컨테스트가 존재한다. 그래서 승자 독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나와주면 뒤에 내용은 그냥 쭉 연결이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by way of example, 예를 들어서요.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it was thought that 이하라고 여겨졌습니다. There would be one cure for cancer. 암에 대한 하나의 치료법만 있다. 라고 그렇게 여겨졌죠. 하지만, it is now realized that 이하라고 인식되어집니다. It too 가져진 줘. 그죠? 자, 뭐라고 인식되어져요, 이제는? 암이 takes multiple forms,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 뭐, multiple approaches are needed to provide a cure. 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방법이 필요되어진다. 그러니까 암도 사실은 하나의 형태를 띠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러니까 암에 대한 치료 접근법도 다양하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야. 즉, 뭐야? 하나의 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들, 이에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4번 앞에 있는 문장과 연관이 있다는 거, 잘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걸 예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there won't be one winner. 승자는 단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There will be many.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다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승자 독식 이렇게 말하는 거 오해가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좋은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해? 그치? 3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는 결론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앞에 부분은 전부 다이 승자 독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에서 부정확해요.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2번 다음까지 쭉쭉쭉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벗이 나왔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벗으로 연결하기가 조금 어색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이 문장을 끌고 와서 한번 보시면, 아, 여기에는 only a handful of contests exist 라는 표현이 바로 world class 수준의 그런 대회들이 물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4번에서는 여러분들, however가 아주 반갑게 나오셨어요. 하지만,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거 말고 내용적인 단서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자, 여기 analogy라는 단어가 주어졌습니다. 네, 여러분, 이 analogy는 알고 계셔야 되는 단어예요. 밑에 주석으로 안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알겠죠? 여기서는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되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at the next step in the argument. 논증의 다음 단계에서는요. 논증을 하는데 그 논증의 다음 단계에서는 하지만 the analogy, 그 유사성이요. breaks down. 어떻게 된대요?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어떤 유사점이 나왔는데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면 그 유사점이 깨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유사점 깨진다라는 얘기는 그 유사점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야?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줬어야 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할까? 우리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뭔가 대상이 있을 텐데 A와 B의 대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A와 B의 대상에 뭐가 나와주면 될까요? 유사성이 나와주면 되겠죠. 근데 그 유사성이 다음 단계에서는 하지만 깨지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문장 다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줘야 돼? 그치. 유사성이 아닌 차이점이 나와줘야 되겠죠. 이 부분을 찾아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가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Misprints. 잘못 프린트 인쇄가 되는 거래. 이게 뭘까? 특히 책 아니면 서면의 메시지에서 잘못 인쇄가 되는 거. 이게 뭘까? 오타야, 오타. 그러면 책이나 혹은 어떠한 서면 메시지에서의 오타가요. Usually have a negative impact on.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죠?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On the content, 그 내용이요. 책의 내용이나 아니면 다른 그 서면의 메시지에
뭔가 이렇게 공문서를 써서 보냈는데 거기에 타이포가 있는 거야. 미스프린트가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신뢰도 일단 탁 꺾이고, 신뢰도를 이제 신뢰도 면에서 확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 믿을 수가 없게 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때로는요, literally,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fatally,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이게 정말 만약에 국가 간의 외교 문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죠? 국가의 뭐가, 그치, 존폐의 위기가 걸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the displacement of a comma, for instance, 예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미스프린트의 하나의 예시가 뭐냐? 콤마, 우리 쉼표 있잖아요? 쉼표를 잘못 쓰는 거, 쉼표를 잘못 찍는 거, 잘못된 곳에 놓는 거니까 잘못 찍는 것이 medium matter of 뭐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of life and death,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really, fatally, 때때로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것에 따른 하나의 예시가 커마의 잘못된 위치가 생과 사의 문제가 갈림길이 될수 있는 문제가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두 개의 문장은 어때?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뭐가 안 나왔어? A라는 대상과 B라는 대상이 안 나왔고, 그 둘의 유사성은 더더욱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Similarly. 무슨 뜻이야? 이와 마찬가지로야.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그럼 이것도 뭐야? 미스프린트가 가져올 수 있는, 그치, 부정적인 영향. 아니면, 미스프린트가 하나의 대상이라면, A라는 대상이라면, B라는 대상. 이또 갖고 있는 유사성을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most mutations. 아하, 이제는 미스프린트와 비슷한 대상이 하나 나와졌어요. 어떤 생명체에서의 뮤테이션이 있다라는 건 이거 뭘까요? 예, 이 단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돌연변이에요. 물론 밑에 주석에 나와 있지만 이 단어도 analogy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Mutations, 변이, 돌연변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요, have harmful consequences, 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돌연변이도 원래는 잊지 말아야 되는, 그냥 정말 잊지 말아야 된다기보다는 좀 다른 형태죠. 원래 우리가 써야 되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을 쓴게 바로 미스프린트란 말이야. 그죠? 예, 그러니까 그것에 또 다른 이제 비슷한 사례를 가져온 거야. 비슷한 사례? 그게 바로 뭔데? 유사성이 되겠지. 대부분의 돌연변이들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와요. 누구한테? For the organism, 유기체, 생명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오죠. 자, 이 유기체는 바로 뭔데? Which, in which they occur. 그러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 그 유기체에 부정적인 영향,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직이 되게 다르게 변한 거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그런 그 조직이 아니라 정말 돌연변이의 조직으로 변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발생하는 유기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뭔데? They reduce its reproductive fitness. Reproductive, 번식하는, 생식해라는 뜻이죠. 생식 적합성을 줄인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뭐 생존이라든가 아니면 번식이라든가 생명체 그 유기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미스프린트와 그다음 뮤테이션의 유사점이 나와 줬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유사점이 나와 줬으니까 이 다음부터 몇 번부터? 3번부터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자, 그러면 이 다음 내용에 뭐가 나온다면 차이점이 나와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볼게요. 자, however, 하지만요. 뭐야? 차이점이 나와주나? 자, 하지만 이따금씩 a mutation, 돌연변이가 may occur,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They may increase the fitness of the organism. 그 유기체의 적합성을 증가시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조금 특이한데, 네 대절이 관계대명사절이지? 주어가 없어요. 주격관계대명사거든? 근데 이 주격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이 앞에 있는 주어입니다. 이렇게 주어 다음에 동사 서술어구가 굉장히 짧을 경우에 이 뒤에 주어를 수식했던 관계대명사절을 뒤로 빼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뭐가 나와? 해로운 점이 있고, 하지만 이따금씩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 그 긍정적인 측면이 바로 뭔데? Increases the fitness of the organism. 그 유기체의 적합성. 생식의 적합성이든 생존의 적합성이든 그 적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야. 자, 그럼 얘도 유사점이라고 한다면 미스프린트가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여기 지금 뒤에 보니까,

아, 유사점 이야기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수 있습니다. 뭘 보니까 justice라는 표현이요. 뒤에 것과 꼭 마찬가지로라는 뜻이요. 이게 아주 뒤두 개의 대상을 아주 비슷하게 놓고 설명을 할때 justice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as 자체로도 뭐뭐와 마찬가지로라는 뜻이 있지만 justice라고 하면 꼭 뭐뭐와 마찬가지로 그 유사점이 굉장히 깊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 뒤에 보시면 뭐와 마찬가지로 An accidental failure to reproduce the text of the first edition. 첫 번째 초판이에요. First edition이. 초판에 대한 그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을 우연히 실패하는 것. 첫 번째 초판을 그대로 복사하는 걸안 하는 것. 그것에 실패한 것. 하지 않은 것이 아마도 무엇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한, 그리고 더 최신의 그런 정보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스프린트와 그리고 뮤테이션이 긍정적인 것들을 유발할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아주 가끔씩 있다, 가끔씩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유사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에 있어서의 유사점이 나와줬어요. 자, 그럼 지금까지 다 유사점이야. 그럼 이제 몇 번을? 4번부터가 차이점이 나온지를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A favorable mutation is going to be more heavily represented in the next generation. Favorable 이란 단어가 유리한이란 뜻이죠. 우호적인. 자, 유리한 돌연 변이가요. 일어날 수 있을 거래요. 더 more heavily 더 많이 일어날 거래요. 다음 세대에서 더 많이 represented 표현이 될 겁니다. 유리한 돌연 변이. 생존이나 생식에 더 유리한 애들이 뒤에 남아있게 될 거란 얘기야. 더 많이 뒤에 세대에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야. 왜? Since. 뭐뭐하기 때문에. The organism in which it occurred. 그러한 유리한 변이가 발생하는 그 유기체가 will have more offspring. 더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돌연 변이가 자손을 갖게 되어서 그것이 더 전달이 될 거란 얘기야. 그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남아있는 그 자손들에게 더 많이 전달이 되면 걔네들이 또 살아남아가지고 더 많은 자손들을 갖게 되고 그러니까 그 우호적인 그 생명체에 유리한 그 돌연변이는 더 오랫동안 많이 후대에 남게 될 것이다. 보여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럼 이것도 유사점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5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죠? 유사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나와라. By contrast, 대조적으로요. 자, 그러면 뭐가 대조적이라는 얘기야? 앞에 있는 4번 다음의 내용과 5번 다음의 내용이 대조적이라는 거죠. 앞에는 뮤테이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뒤에는 뭐의 내용이 대조적으로 나와줘야 될까? 미스프린트의 좋지 않은 측면. 얘는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이 많을 텐데, 우호적인 애들이 남아있어서 그 후대에 많이 남을 텐데. 근데 반면에 there is no mechanism. 어떤 메커니즘이 없어요. By watch the book, a book. 어떤 책? By that accidentally corrects the mistakes of the first edition. 초판의 실수를 우연히 수정을 한, 우연히 고친 그 책이 will tend to sell better. 더잘 팔리는 그런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우호적인 그 뮤테이션이 나중에 후대에 남아서 훨씬 많이 만들어질 확률이 높은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미스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이걸 수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많이 팔릴 수 있다? 라는 그런 보장, 그런 메커니즘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 다음의 내용과 5번 다음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그렇지.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찾기로 했죠? 차이점이 시작되는 그 스팟을 찾기로 했죠? 그 부분이 어디예요? 그렇지. 4번이 되겠지. 그러니까 몇 번에 요 빈칸 문장, 박스에 있는 문장이 들어오는 게 적절해요? 그렇지. 4번에 들어오는 게 박스의 문장의 자리는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유사점은 깨지게 됩니다. 깨지는 부분, 예, 뮤테이션인 경우에는 이렇고, 하지만 미스프린트의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라고 해서 앞에 있는 요 5번의 내용과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그 차이점이 시작되는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네, 좋습니다. 역시 하우에버가 들어와줘서 우리한테 많은 도움이 됐지. 그리고 또 뭐가 또 한몫했어? The analogy. Analogy가 무슨 뜻이라고? 유사성. 알겠죠? 자,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물론 그냥 봤을 때는 얘가 단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내용적인 단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보면 소리로 바뀌어진 변형된 소리?
여기 지금 디지털로 변형이 된, 변환된 소리.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디지털화된,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의 조작은, 자, 우리가 소리를 디지털화 시켜가지고 소리의 변형을 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조작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Perform with millisecond precision.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millisecond precision이 되겠습니다. precision이 뭐야? 정밀도, 정확도거든요. 근데 millisecond이야. milli라는 표현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second니까 second는 뭐야? 초잖아, 초. 그죠? 천분의 1초야. 천분의 1초의 정밀도로 수행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천분의 1의 정밀도면 여러분들 엄청 정확한 거야? 대충 정확한 거야? 엄청나게 정확한 거지. 그치? 그걸 막 세분화시켜가지고 천분의 1로 나눈 거란 얘기야. 그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 정도까지의 정밀도를 보이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이야기야? 그치? 소리를 변환하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변환이 어느 분야야? 우리가 첫 문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음악에 있어서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박스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거? 정밀도에 관련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밀도, 근데 무엇을 뭐로 바꾸는 거야?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음악에서 소리를 디지털로 바꾸게 되면, 디지털화 시키게 되면 그 정밀도가 어떻게 된다? 굉장히 올라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뭐이기 때문에 manipulation of digitally converted sounds, 디지털로 변환이 된 소리의 조작이 meant, 의미를 했대요. 뭐를? The reprogramming of binary information, binary 이진법에. 컴퓨터가 이제 우리가 이진법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로 변환된 게 바로 이진법이랑 관련이 있는 거구나.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진법의 정보로 reprogram 한다는 거, 다시 프로그램 한다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 editing, 편집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편집 작업이 could be performed,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굉장히 정밀한, 천분의 1의 정밀도로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는 뭐에 관련된 거야? 편집의 정밀도를 이야기하는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편집의 정밀도가 나오는 부분까지 쭉 읽겠습니다. 가볼게요. The shift, 전환이죠. 자, 뭐에서 뭐로의 전환이 되지 않겠어? 그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정보로의 전환은 상당히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음악이 어떻게 제작이 되는지, 제작이 되었는지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음악을 제작할 때보다 디지털로 만들어서 디지털화 되었을 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갔을 때 음악이 제작되는 그런 방식이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했으니까. First and foremost, 무엇보다요? The digitalization of sounds, 소리의 디지털화는요, enabled, 가능하게 했습니다. Music makers, 음악을 만드는 제작자가 to undo what was done. 이미 되어진 것, 즉 기존의 것을 undo, 했던 걸 다시 되돌린다는 얘기죠. 되돌리다라는 뜻이요. 기존에 했던 작업을 되돌리는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리를 이렇게 변환을 주었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다시 원상복구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는 게 바로 뭐냐? That is, 다시 말하면 their conversion, 그것들의 변환을 뭘로 만드는 거야? 뭘로 변환을 시키는 거야? 숫자로 변환시키는 거야. 그래서 1, 2, 이진법의 수로 변환을 시키는 거. 그래서 음악의 소리를 디지털화 시킨다. 이것이 무엇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Undo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Undo하는 그런 강점이 조금 더 설명이 됩니다. 1번 다음에 봤더니 one could,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예, 어떤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음악을 뭐 만드는 사람, 음악 제작자가 되겠죠. 자, 그 사람은요, 뭐 할 수 있어요? 그 twist and bend sounds, 소리를 비틀기도 하고 소리를 구부리기도 한대요. Towards something new, 새로운 것의 방향으로, 즉 이렇게 구부리고 비틀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out, 뭐 하지 않고도요? Sacrificing the original version. original, 원래의라는 뜻이죠. 원래 버전을 뭐하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 희생시키지 않고가 뭐야? 원래 버전의 그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상내지 않고 손상을 주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undo, 이미 되어졌던 걸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 보시면 this undoability,
이렇게 이러한 되돌리기 능력은, 되돌리기 기능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야. 자, 그럼 여러분들 봐봐. 여기까지만 읽었어도 일단 틈이 있어, 없어? 없어. 더군다나 정밀도, 정확도는 나오지 않았다고. 그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용 봤을 때 일단 처음에 나온 그 기능, 중요한 기능이 바로 뭐야? 디지털화로 이 소리를 만들었을 때, 음악을 제작할 때 정말 유리한 하나의 강점이 바로 뭐야? Undo ability예요. A가 ability,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여기까지 내용은 쭉 이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1번과 2번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런 되돌리기 능력은요. Make mistakes. 뭘로 만들었어? 실수를요. 상당히 덜 momentous 한 걸로 만들었대요. 근데 momentous라는 단어, moment라는 단어가 보여지지.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외웠냐면 여러분만 할 때 moment가 순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순간순간은 중요해요, 하찮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momentous라는 단어는 중대한이라는 뜻입니다. 중대한, 중요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뭐야? 실수를 상당히 덜 중요하게 했대요. 왜? 실수해도 괜찮아. 왜? 다시 되돌리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undo ability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되돌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악을 배우는 사람이거나 실행하는 사람이라면 과감해지겠어? 소심해지겠어? 엄청 과감해지겠지. 이런 시도 저런 시도 다 해보고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 다시 되돌리기 기능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Sparkling, sparking, 촉발시키면서, 그리고 또 뭐하면서? Encouraging, 또 권장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자, 뭘 촉발시키고요? Creative process, 창의적인 과정은 촉발시켜요. 그러니까 더 창의적이고 과감하게 하게끔 만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뭘 권장해요? Generally more experimental mindset. 보다 실험적인 그런 마음가짐, 일반적인 더 실험적인 그런 마음가짐을 권장하면서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이제는 덜 중요해지고, 덜 중대해지고, 그러니까 더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이렇게 하게끔 만든 기능이 바로 뭐다? Undo ability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잘 연결되고 있지? 아직까지 프리시전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 자, in addition, 좋아요. 뭐가 좋아요? 새로운 내용이 나올 테니까. in addition이 무슨 뜻이니까? 덧붙여서 또한이란 뜻입니다. 자, 또한요.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죠? 디지털로 변환된 소리는요. could be manipulated. 조작이 될 수 있어요. simply by programming digital messages. 단순히 뭐함으로써? 디지털 메시지를 프로그램함으로써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컴퓨터 상으로 조작만 하면 바로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Rather than 뭐가 아니라요? Using physical tools,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물리적인 도구가 웬 말이야? 컴퓨터로 그냥 우리가 입력만 하면 얘네들이 그냥 움직이는데, 수정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simplifying the editing process significantly. 자, 이제 뭘로 넘어왔어요? Editing process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편집으로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편집인데 정밀도가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뭐야? 편집의 과정을 상당히 어떻게 했어? 그렇지, 단순화시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간단하게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이제 물리적인 도구 안 썼대. 그럼 우리가 상상해볼 수 있는 건 뭐야? 아, 기존에는 물리적인 도구를 써서 이 음악을 편집했나 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면 될 것 같아요. For example, 예를 들면요. While editing once involved razor blades, 맙소사. Razor blades를 썼구나. Razor blades는 여러분들 면도칼입니다. 자, 그럼 면도칼날을 포함시켰대요. 한때는 편집하는 게. 자, 뭐뭐이긴 했지만 이라고 나오죠. 한때는 편집하는 것이 면도칼날을 포함했다는 얘기입니다. 관여시켰다는 이야기예요. 뭐? 물리적으로 자르고, 그리고 어떻게? 합쳐 있기 위해서. 뭐를? 오디오 테이프요. 음성 녹음 테이프. 그거를 잘랐다는 얘기야. 실제로 잘라가지고 그걸 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옛날에는. 그죠? 자, 그랬던 반면에, and now, 이제는요. involve the cursor and mouse click of the computer-based sequencer program.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순서기 프로그램? 그래, 프로그램을 이제 돌린다는 얘기죠. 그 프로그램에 단순히 어떻게 커서만 갖다 대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마우스 클릭. 커서를 갖다 대고 마우스 클릭을 하는 것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less time consuming. 훨씬 시간이 덜 들죠.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야? simplifying. 단순하게, 간단 명료하게 좀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편집 과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뭐가 안 났어? 정밀도의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몇 번까지도 안녕이야? 4번까지도 안녕이야? 몇 번밖에 안 남았어? 5번밖에 안 남았어?

나왔어요. 그럼 5번 다음에 뭐가 나와줘야 돼? 그렇지, 정밀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This micro level이 나왔어요. 그런데 micro가 들어가면 아주 작은 단위입니다. 10의 마이너스 뭐 11승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엄청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microscope, 작은 것까지 볼 수 있는

정확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뭐 하는 건데, 거기에 아무 소리도 없었던 그, 소리가 없었던 그 지점을 트랙을 집어넣는 거야. 그걸 합해가지고 원래 소리가 없었던 곳에 소리를 집어넣어서 그 트랙을 합쳐서 만드는 것과 같이 그 조작의 흔적들, 그 어떤 흔적이라도 감출 수 있는 걸 더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and introduce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도 도입했죠. 뭐 할 수 있는? For manipulating sounds in audible and experimental ways. 들릴 수 있고, 그리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실험적인 그런 방식을 방식에서 소리를 조작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바로 뭐야? 아주 작은 단위의 작은 정밀성으로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내용의 millisecond precision 이라는 표현이 micro level access 라는 표현의 micro level 이 단어와 같이 의미상 연결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정하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밀도에 관한 내용은 5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몇 번에 그치, 5번에 들어가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네, 적절한 스팟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괜찮지? 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 지금 주어진 내용 봤더니 뭐가 나와요? 스페셜리스트가 나오네. 스페셜리스트가 뭐야? 전문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전문가의 경우에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앞에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 대조관계는 없지만. 자, 예술 비평가처럼요. 전문가의 경우에 a deeper familiarity with materials and techniques.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의 deeper, 더 깊이 있는 친숙함이 is often useful. 때로는 유용합니다. 흔히 유용합니다. 뭐 하는데? In reaching an informed judgment about a work. 어떤 작품에 대한 informed. 정보에 입각한,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판단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예술작품에 쓰인 재료 혹은 기술, 기법 이런 것을 더 잘 아는 거, 깊이 있게 아는 것이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라고 판단하는 걸 더 쉽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전문가에 대한 이야기야. 전문가는 어떻다? Deeper familiarity. 더 깊은 친숙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부분에 이 표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앞에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냥 정말 basic familiarity, 기본적인 친숙함과 대조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대조의 내용은 없지만, 연결은 없지만 내용상으로는 충분히 대조를 이루고 있거든. 가볼게요. 자, acknowledging the making of artworks. 얘가 바로 이제 소재가 되겠습니다. 예술작품을 제작하는, 그 제작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예술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아는 거죠. 인정하는 건 does not require. 뭐 하지 않아요?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Detail and technological knowledge. 세부적이며 기술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세부적인 기술까지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of say. 이를테면요. 뭐에 대한 거? How painters mix different kinds of paint. 어떻게 화가가 다른 종류의 물감을 섞는지 혹은 아니면 어떻게 이미지 편집의 도구가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의 기법이나 그런 방식 이런 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all that is 필요한 모든 것 is required. 필요되어지는 모든 건 즉 필요한 건 단지 a general sense of a significant difference. 상당한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감각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두 가지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둘의 차이가 바로 뭔데요? Working with paints. 방금 전에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에 대한 작동하는 것과 물감으로 작업을 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지 앱을 이용해서 작업하는 것. 이게 바로 뒤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이미지 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 정도에 대한 그냥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어감을 지금 general sense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This sense는 뭘 가리킬까요? 연결이 된다고 했을 때 the general sense를 가리키겠죠. 자, 이러한 감각은요, might involve, 아마도 포함할 겁니다. 뭐를요? Basic familiarity, as well as basic familiarity. 뒤에 것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뿐만 아니라 또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할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이야? 물감, 그리고 붓. 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원래 뒤부터 해석을 했어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친숙함. 뿐만 아니라
물감, 붓의 레안 기본적인 친숙함을 포함할 거예요.

아마도 또뭘 포함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소비자 이미지 앱을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내용을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건 바로 뭐야? 그렇지. Basic familiarity가 필요하다. 근데 우리가 찾고 있었던 건 뭐야? Deeper familiarity. 그죠? 누구의 경우에? 그치. 여기 있는 specialist,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어디? 이 법까지는 답이 되지 않아. 라는 거예요. 뭘 찾아야 돼? 그렇지. 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하다.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는 계속 가는 겁니다. This, 이것은요. 자, 이것이 가리키는 게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것은 바로 뭐 때문이에요? Every kind of artistic material or tool.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 혹은 도구가요. comes with. 뒤에 것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뒤에 것과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모든 도구 하나하나, 모든 예술적인 그런 재료 하나하나가 뭘 동반해? Its own challenges and affordances for artistic creation. 예술적인 창작, 예술적인 창조에 있어서 그 자체의 도전, 그리고 그 자체의 행위 유발성과 동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동반하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재료나, 아니면 모든 이런 뭐 기법원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나 도구가 각각의 행위 유발을 한다라는 얘기는 각각 모든 도구나 그런 재료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뭐야? 모든 걸다 자세히 깊이 알고 있으면 알고 있을수록 더 많은 행위 유발 가능성이나 그런 도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렵죠? 그죠? 몇 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3번에 들어오는 게 맞아요.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그냥 이해만 있으면 돼요. 일반적인 감각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의 경우에는요, 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해요. 왜더 깊은 친숙함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모든 종류의 예술적인 재료 그리고 도구가요, 각각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각각 어떤 도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예술 행위에 있어서의 그런 행위 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깊이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이런 이야기 듭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야? 그렇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번과 5번 계속 가볼게요. 벌써 게임이 끝났다는 거알수 있죠? Critics가 바로 뭐야? 비평가입니다. 전문가가 바로 비평가가 되겠죠? 비평가들은요, are often interested in, 어디에 흔히 관심이 있어요? The ways artists exploit different kinds of materials and tools for a particular artistic effect. 특정한 예술적인 효과를 위해서 재료, 다양한 종류의 재료와 도구들을 예술가들이 사용한 그 방식에 흥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구나 재료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의 행위 유발을 할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유발해서 어떤 작가가 이걸 잘 썼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인 크리틱스들은. 됐죠? 마지막 마무리 보겠습니다. They are also interested in. 그들은 또한 관심이 있어요. In the success of artists attempt. 예술가들의 한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뭔가 새로운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구현이 되는 걸 보여주겠죠? 자, 이 시도는 바로 뭔데? 그 예술 작품 자체에 구현이 된 시도예요. 근데 이 시도는 바로 어떤 시도인데? To push the limits of what can be achieved with a certain materials and tools. 특정 재료나 도구가 달성할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어떻게 push 밀어놓는데요. 지금 뭐야? 뛰어넘는 거지. 뛰어넘는 그런 예술가의 시도의 성공에 또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했던 그런 어떤 재료나 도구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보였는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특히 critics, 비평가들의 관심을 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적절해요. 오늘의 마지막 선물, 똑똑 복각합니다. Analogy. 이 단어 꼭 챙겨두라고 얘기했었죠? 유사점, 비유. Metaphor라는 단어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챙겨드립니다. 이거 어디에? 그렇지. 수학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Analogy, Metaphor, 이두 개의 단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석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알겠죠? 내 머릿속에 내 걸로 남겨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문장 삽입 문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단서 찾아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이벤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Mm-hmm. 자, 오늘 일상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제목이 이모를 위한 센스 넘치는 출산 선물.
1: 어머.
0: 네, 그래서 학생이 이제 이모를 위해서 근데 잘 모르잖아요, 그런 거.
1: 그쵸. 아니, 그리고 조카 자체가 네. 돈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어떤 걸 사줘야 될지 뭐가 필요할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 이런 마음을 갖고 뭔가 준비하겠다라는 게 너무
0: right.
1: 기특한데요.
0: 학생 여러분들 시청하고 있다면 네. 뭔가 둘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혹은 네. 뭐 영어도 배우고요.
1: 그렇죠.
0: Okay. Very nice.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를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네, 뭔가 상대방이 마음을 읽고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렇죠? 자,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그쵸. 무조건
0: 이게
1: 필요해요.
0: 아무래도 또 어차피 써야 되는 것이고 하다
1: 그쵸.
0: 보니까, 아,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다. 무조건.
1: 그쵸. 예. 꼭 집에 쟁여놔야 되는 쟁여템.
0: 쟁여템.
1: 그리고 기저귀는 많으면 많이 집에 있을수록 마음이 좀 편안하고
0: 편안하고.
1: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0: 오케이.
1: 기저귀한테 월세를 받아야 될 정도로 정말 애기 한창 키울 때는
0: 혹시 방을 하나 주나요? 아니면,
1: 맞아요.
0: 아, 그
1: 거의
0: 정도로.
1: 기저귀를 꽉 채워져 있어야 돼요. 예,
0: 필요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Two weeks ago, your baby?
2: My aunt had a baby.
1: 오! 애기를 낳으셨다고?
2: My Annie, you know.
1: Your Annie? Your Annie?
2: My aunt.
1: Aunt!
2: Yes.
1: 오,
2: She had a
1: 오케이.
2: baby 2 weeks ago.
1: 어머! 아,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다는 거지? You have to, 아, you want to, 그, gift.
2: Yes.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No idea.
2: I'm only
1: 그렇지. You
2: 14.
1: are not dead. I know. 그러니까,
2: Dead?
1: no dead. You no
2: No,
1: dead.
2: I'm not
1: 그렇지.
2: dead.
1: 그러면은, 기저귀 어때? 기저귀.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기저귀.
2: What's that?
1: 기저귀, you don't know 기저귀?
2: 기저귀?
1: 우와,
2: Oh, for babies?
1: 그렇지.
2: Diapers?
1: 오,
2: 아, really?
1: How about?
2: Really? Diaper? You think that's a good idea?

0: is good.
1: Really?
0: Over there. Okay.
1: Okay.
2: 아이고. 결국에는 뭘 사야 될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0: 아, 그러니까요.
2: 그래서 엉뚱한 거 사주다고 들었어요.
0: 이게 좋은 마음에서 출발했는데 마음이 많이 아파졌어요.
2: 아, 오늘이요. 단순하게 무슨 출산 선물에 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0: 네.
2: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0: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말들을 주로 알려주시니까.
2: Of course.
0: 네.
2: 자,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2: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되어 있습니다.
0: 네.
2: 저희 이모가 2주 전에 출산하셨어요.
0: 아기 정말 귀엽겠네요.
2: That's right.
0: My 응응 had a baby 2 weeks ago.
2: Yes.
0: 여기서 끊어줘도 되겠네요.
2: Uh-huh.
0: 그러면은 이모가 나와야 되니까.
2: Yeah.
0: 내 이모가
2: 주어가 빠졌잖아요.
0: 그렇죠. 이모가 아기를 had 했다.
2: 아.
0: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aunt 이모.
2: Okay.
0: 네.
2: A U N T. 예전에 한번 스펠링이 잘못해서 개미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A-N-T, right?
0: 예.
2: 자, 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Perfect.
0: Wow.
2: 고모, 이모, 그렇죠? 영어에서는 오히려 더 이게 심플하죠, 그렇죠?
0: 예.
2: 하나로 통일이 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발음할 때 이건 지역 차이입니다. 아, aunt라고 하기도 하고요. aunt. 이렇게 이 모양을 더 벌리기도 하는데 이거는 personal choi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또 같이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삼촌이죠?
0: 네.
2: 삼촌은 뭐라고 할까요?
0: 삼촌은 ankle 아니에요.
2: 아,
0: 예.
2: 아, 발목 아니군요.
0: 예.
2: 아하.
0: 헷갈리는데?
2: Uncle.
0: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아닌 것 같은데?
2: 아, 이거. Very, very close. 자, 정답은요?
0: 아니군요.
2: 지금. 앵클 아니라고 본인이 얘기해놓고 앵클에 K가 들어가거든요.
0: 까불다가. 아, 죄송합니다.
2: 아쉽습니다.
0: 예.
2: Okay, so uncle, U-N-C-L-E.
0: C군요.
2: 되겠고요.
0: 예.
2: 자, 뭐 출산을 한다, 뭐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2: 근데 사실 이거는 표현들이 출산하는 그 동작을 강조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기는 해요.
0: 네.
2: 근데 좀 무난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서 나온
0: had.
2: 아하. So have a baby라고 얘기를 하면 출산하다. 그리고 이 맥락에 따라서 아이가 있어요. We have a baby. Right? 이런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저 여기서 과거형이니까 출산하셨어요.
0: 네.
2: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조금 더 이거보다 격식이긴 한데 deliver a baby 라는 표현. 이것도 출산을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0: 배달이잖아요.
2: 아이가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와서 뭐 something like that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deliver a baby도 되는데
0: 예.
2: 일반적으로 회화체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아요.
0: Have a baby를
2: have a baby가 조금 더 캐주얼하고 자연스럽다라고
0: 네.
2: 하는 거. So my aunt가 had a baby인데 언제요?
0: Two weeks ago.
2: 얼마 전에 그러니까 2주 전에라고 했습니다.
0: 네.
2: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시간이나 기간을 쓰고 ago 하면 얼마 전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에요?
0: 지금이요.
2: 그게 중요합니다. ago라고 하는 거는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에라는
0: 네.
2: 뜻이지 과거 한 시점 전에 얼마 이거는 나중에 before라는 것으로 다르게 쓸 거예요.
0: 네.
2: 오케이? 자, 예를 들어서 나 6개월 전에 졸업했어. 그럼 현재 기준으로 졸업한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6개월
0: 그죠.
2: 전이잖아요.
0: 예.
2: 그래서 나는 졸업했다.
0: I graduated.
2: 6개월 전에?
0: 6 months ago.
2: Okay, there you go. I graduated 6 months ago.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여러분들. 비행기 이륙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0: 이륙하다?
2: 이륙? 팍 뜨는 건데요.
0: 이륙이요? 저 알거든요. 랜드는 아래 내려오는 거예요.
2: 아하, 그거는 착륙하는 거죠?
0: 그렇죠.
2: 랜드는?
0: 이륙. 아, 디파처. 아, 그 출발인데요?
2: 안다고 하셨는데 무슨 off인데요?
0: 아, take off.
2: Yes.
0: 아.
2: 자, 그 비행기는
0: 네.
2: 30분 전에 이륙했어.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2: 그렇죠.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현재 기준으로입니다. 이번 기회에 take off, 이륙하다.

0: 라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네네.
0: Alright.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과거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1: 그쵸.
0: 자, 읽어볼게요. I graduated 6 months ago.
1: I graduated 6 months ago.
0: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1: The plane took off 30 minutes ago.
0: 본문도 읽어볼게요.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0: 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이 좀 성인이니까 네. 알아듣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치를 탁 챘어요.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아하, 역시. Uh-huh. And you want to her something, right? 너 그녀를 위한 무언가를 사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to buy로 하겠습니다.
0: Okay.
1: Yeah.
0: And you want to buy her something, right? Okay. 정답.
1: 어?
0: 계십니다. 근데 by 틀릴까요?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 원어민들은 get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일 뿐인 네. 거지 by가 틀린 게 절대 아니고요. So by someone something 이렇게도 쓰고요.
1: 네.
0: Get someone something 둘 다 사주다의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Okay? 그래서 get her something은 여기 하나 써주세요.
1: Buy her something.
0: 네. 어? 처음이니까 B를 그렇죠.
1: Yes.
0: 그래서 아, 걔한테 뭐 사줘. 이렇게 친구한테 얘기하면은 hey, get her something. 이러기도 하고 hey, buy her something. 둘 다 가능한 거예요.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세요. 지금 right 빼고
1: yeah.
0: 슝 갔잖아요, 문장. 이거 질문이에요, 평서문이에요?
1: 질문이요.
0: 질문인가요?
1: 아니요, 평서문이네요.
0: 그렇죠.
1: 예.
0: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이면 yeah. 너는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어. 얘는 평서문입니다.
1: 그쵸?
0: 그리고 뒤에 right 하면서 올라가서 물음표가 붙은 것뿐인데요.
1: 네, 네.
0: 자, 이런 식으로 평서문을 쓰고 나서 right, okay, bye 쓰면
1: 네.
0: 약간 확인하는 느낌, 맞지? 이런 느낌으로 맞아, 맞지? 이런
1: 귀엽게.
0: 식의 yes. So 어쩌고 저쩌고 right 확인한다는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평서문이지, 어? 그렇지?
1: 아하.
0: 네, 이 정도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네, 네.
0: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어.
0: 떠나다를 한번 써보세요. 떠나다로.
1: 예.
0: 너 떠나고 싶지. 의역을 하면 너 가고 싶지, 그렇지.
1: 네.
0: 평소문으로.
1: You want to leave, right?
0: 그겁니다.
1: 어.
0: You want to leave, right? 이렇게. 그녀가 너의 아내지, 그렇지.
1: She's your wif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Mm-hmm.
0: 확인하는 거죠.
1: 그러네요.
0: 궁금 이렇게 물어본다기보다는요. 이미 얘기를 하고 평소문을 쓰고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fact인 거를 쓰고 나서 확인.
1: 그렇죠.
0: Yes. 뒤에 올려줘야겠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ou want to leave, right?
1: You want to leave, right?
0: She's your wife, right?
1: She's your wife, right?
0: 본문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Alright,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네. 14살밖에 안 돼서 감이 전혀 안 와요.
1: 오.
0: 네.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이제 나이인 건데요.
1: 그쵸. Yeah, I'm 14, so I have no idea.
0: That's right.
1: 오. 자, I am 14살? 14살? 아! 오직 14살 바뿐이라.
0: 오직?
1: 네.
0: Yeah.
1: Only 14,
0: yeah.
1: so I have no idea.
0: So I have no idea. 뒤에는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덩어리예요. 솔직히.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1: 네. 익숙해요.
0: 아니, yes. 자, 보겠습니다. 정답.
1: Yay.
0: Perfect. Only, 뭐 겨우, 오직, 뭐뭐일 뿐. 그렇죠? 이렇게 해석이 좀 될 수가 있겠죠. So 나는 겨우 14살이에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have no idea예요. 자, have no idea가 무슨 뜻이었죠? I have no idea.
1: 나는... I have no idea. 나는 아이디어가 없어.
0: 모르겠다는 거죠.
1: 아니, 그 뉘앙스는 아는데요.
0: 네.
1: 한글로 내가 해석이 안 되네. 이제는 내가 영어를 보면은.
0: 아, 그러나요? So, I have no idea. 그러면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1: 네?

0: I don't know보다 더
1: 격식, 캐주얼.
0: 아닙니다. 강하다 이겁니다. 전혀 모르겠다는
1: 네, 다
0: 느낌.
1: 틀리네요.
0: 네.
1: 네.
0: So I don't know라고 하는 거 I have no idea. 기본적으로는 모른다는 것 같은데
1: 네.
0: 전혀 감조차 안 온다.
1: 감이 하나도 네, 안 오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아. 그렇게 강조할 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Do you know where we are? 여기 어딘 줄 알아? 이렇게 해서 I have no idea. 이러면 I don't know 보다 훨씬 더 강해요.
1: 완전 모르겠는데?
0: 자, 예를 들어서 주어를 우리로 잡을게요.
1: 네.
0: 우린 전혀 모르겠어요. 우린 감이 안 와요.
1: We have no idea.
0: 그죠, we have no idea. 지금 약간 습관적으로 we don't know.
1: We don't know 하려고 그랬어요.
0: Yeah. 괜찮아요. Okay, so we have no idea. 내 친구들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1: Yes.
0: 내 친구들은 감이 없어. 전혀 몰라.
1: My friends have no idea.
0: 그렇죠. My friends have no idea.
1: Yeah.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했지만 idea 이러지 말고
1: 네.
0: idea 이렇게
1: okay.
0: R 사운드 내시면 안 돼요. 오케이.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We have no idea.
1: We have no idea.
0: All right. My friends have no idea.
1: My friends have no idea.
0: 여기서 응용 조금만 해보면
1: 네.
0: 이런 거 있잖아요. 와, 나 진짜 전혀 몰랐어.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언제 서프라이즈 준비했어? 그러면서 나 전혀 몰랐어. 과거형으로 그냥.
1: I had no idea.
0: 그래서 I had no idea. 이거가 I didn't know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1: 그렇죠.
0: 오케이? 자, 그리고요. 그래서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I had no idea. Have no idea랑
1: 네.
0: 거의 비슷한 게 하나 있어요.
1: 오. Have no.
0: 이거.
1: 했었나요?
0: 는 아마 한 번 정도 maybe.
1: 아, 그래요?
0: 힌트 드릴까요?
1: 예.
0: 왜냐면 그 사전에서 단어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알 수도 있습니다,
1: 오.
0: 여러분들. 실마리?
1: 아, 아, 이거 했었다.
0: I told you.
1: 네, I have no clue.
0: Clue.
1: Yes.
0: Perfect. So, I have no clue. 얘도 clue가 어려운 단어여서가 아니고요. 아, 얘는 거의 비슷해요. 얘가 확실히 많이 쓰기는 하는데요.
1: 네.
0: 얘도 모르면 안 됩니다.
1: 그쵸.
0: She has no clue. I had no clue.
1: Yep.
0: Right? 실마리 감 없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네, 전혀 14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좀 감정을 넣어서 해볼게요.
0: 제가 조금 느낌 왔잖아요.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0: 귀엽긴 하네요. 인정, 인정. 근데 14 치고 또 너무 어린 것 같기도 한데.
1: 그쵸?
0: 이상하네요. 오케이, 자, 마무리입니다. 기적이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그거랑 함께라면 틀리지 않을 수 있어.
0: 직역 버전 맞아요.
1: 그쵸, 그쵸. 그럼 여기 기저귀가 나와야 되는데, 아, 기저귀를 제가 한창 애기 기저귀 쓸 때 본 적이 있거든요.
0: 네. 이 단어도, 이 단어는 사실 왕초보 영어에서는 한 5천 번밖에 안 나왔어요.
1: 그래요?
0: 네.
1: 근데.
0: 힌트 드릴 수는 있습니다. If you want.
1: 예.
0: Yeah.
1: I want.
0: Okay.
1: Yeah.
0: Starts with D.
1: D? 좀 P 생각했는데요. D예요?
0: P로 뭐 어떤 단어가 있죠?
1: P 있지 않아요?
0: 왜?
1: P로 한번 해볼게요. P-pad. 이것도 맞죠?
0: 아니요.
1: 왜요?
0: 자, 뭐가 있을까요?
1: P가 쉬잖아요.
0: 다. 보여드리면 you'll see what I'm saying.
1: 아, 그래요?
0: 예. 자, 기적이 어때? 그러면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정답은요? You know.
1: 정말 너무 네. 수치스러워요.
0: 오늘 수치스러울만 해요. 이거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
1: 예.
0: D-I-A-P-E-R 근데 이제 복수로 쓴 겁니다. 이것들은 어때? 라고
1: 예.
0: 하면서 자 원래는 발음이 발음 표기를 보면 diaper예요.
1: Diapers.
0: 근데 이걸 빠르게 하다 보면요 거의 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거의 diaper.
1: Oh.
0: Diaper. 오케이.
1: Okay.
0: 그래서 너무 억지로 다이어퍼 이렇게 하지 마세요.
1: 네.
0: 오케이. Okay? So maybe diapers 이러면서 you can go wrong with those. Something went wrong. 어떤 영화 같은 데서
1: 뭔가 잘못됐다.
0: 계획이 뭔가 잘못돼서 지금 큰일 난 거예요.
1: Yeah.
0: Hey, something went wrong.
1: Something went wrong.

0: 어. 아니면 something's going wrong. What did go wrong? 막 이러면서, okay? Go wrong은 잘못되다, 망하다, 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그런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만든 표현이 you can't go wrong. 얘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1: 네.
0: 이거는 주어도 심지어 그냥 you라고 해버려요. 이거는 당신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1: 음흠.
0: So you can't go wrong. 이거는 직역을 하면 잘못될 일이 없다잖아요.
1: 네.
0: 잘못되지 않는다. 얘와 함께라면. 무슨 말이냐면 이 명사라는 걸 취유사하면
1: 예.
0: 이거는 무조건 상대방이 좋아하거나 적어도 중간은 간다는 얘기예요. Do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Right.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저귀를 사며 아 잘못될 일이 없다. 후회는 안 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실패할 일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뭐 망하지 않는다.
1: 오.
0: Make sense, right?
1: Yeah.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응.
0: 아, 나 이번에 파티 있는데 뭐 응. 신고 가지? 나 응. 구두 신나? 아니면 뭐 아, 뭘 신어야 되나? 근데 응.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하는데
1: 네.
0: 흰색 그 뭐죠? 운동화는
1: 예.
0: 솔직히 정장에도 어울리고
1: 다 무난하게 묻어나죠.
0: 무난하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오히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야, 흰색 스니커즈를 사. 그래서
1: 예.
0: 흰색 스니커즈는 뭔가 망할 일이 없잖아. 실패할
1: 오,
0: 일이 없어.
1: Yeah.
0: 쭉 가면 돼요.
1: 예, You can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오, 굉장히 긴장을 예. 하시네요. 얘만 바꾸면 됩니다.
1: 저는 근데 네. 흰색 운동화는 흰색 스니커즈는 이라고 네. 하니까 화이트 스니커즈를 앞에다 놔야 되나 이 생각을
0: 아,
1: 한 거예요.
0: 아닙니다. 당신이 go wrong 할 수 없다. 얘와 함께라.
1: 그러니까요.
0: 그렇죠. So you hey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처음 가나 봐요. 해외 여행. 그래서 여행사를 찾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다양한 여행사가 있겠죠.
1: 자,
0: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Mayu Travel 그 회사 알지? 그러면서 Mayu Travel 거기서 뭐 티켓 사고 해. 그러면서 그 거기 선택하면은 후회할 일은 없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 You can go wrong with Mayu Travel.
0: There you go.
1: Yeah.
0: 그냥 뒤에 뭐 브랜드 네임을 쓰던 뭘 쓰던 물건을 쓰던 다 써도 되는 겁니다.
1: 좋네요.
0: 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1: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Uh-huh.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1: You can't go wrong with Mayu Travel.
0: 거기 진짜 이거 엄청 저렴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금시 초문이에요.
0: 아, 그렇죠. 네. 근데 대신에 해외 갈 때 배 타고 가야 돼요.
1: 아.
0: 네. 대신 저렴합니다.
1: 그래서 그랬군요.
0: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서 You can't go wrong with tho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여기서 those는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1: Those
0: 써주세요.
1: Diapers.
0: 아하.
1: Yeah.
0: Let's see. Let's
1: yeah.
0: see. 정답 맞습니다.
1: Mm-hmm.
0: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직역을 하면 그것들이에요.
1: 네.
0: 근데 그것들인데 이미 앞에 나왔기 때문에 또 쓰는 것을 영어에서는 좋아하지 않죠.
1: 네.
0: 그래서 받아주는 대명사로 처리를 한 겁니다.
1: 오케이. Okay.
0: 자, 읽어볼게요.
1: Mm-hmm.
0: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1: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Right, get 대신에 buy도 가능했죠?
1: 네.
0: 기저귀 어때? 실패할 일은 없으니까.
1: Maybe diapers? You can go wrong with those.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0: No idea.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1: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Ne, 직접 참여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예. 평소문을 하고 나서 right? 뭔가 확인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2: 네.
0: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당신 아내죠? 뭔가 맞죠? 이런 느낌.
2: Oh, she's your wife, right?
0: Yes. Very nice. So how about this? 너 떠나고 싶지? 맞지 맞지? 막 이러면서.
2: You want to leave, right?
0: Right? Okay.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넌 뭔가 사드리고 싶은 거지? 자, 그리고 넌 그녀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지, right?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0: 오, 너무 좋아요.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is your wife, right? You want to leave, right?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아이, 자, 다음 패턴은요. 이건 진짜 알아야 돼요.
2: 아우, 외워야지. 꼭 외울
0: you
2: 거예요.
0: You can't go wrong with, 이렇게 연기해 주세요.
2: 네.
0: 그것들은 실패할 일이 없으니까, 자, 직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0: 넌 그것들과 함께라면 잘못될 수가 없어.
2: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Yes. 자, how about this? My travel은 실패할 수가 없지. 넌 my travel과 함께라면 틀릴 리가 없어. 잘못될 리 없어.
2: Oh,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흰 운동화는 실패할 일이 없지. 너 흰색 운동화들과 함께라면 망할 수가 없다.
2: Yeah,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0: You got it.
2: Mm-hmm.
0: 읽어보겠습니다.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You can't go wrong with my travel. You can't go wrong with white sneakers. Alright, 아주 좋습니다.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4: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3: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4: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0: 자,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My aunt had a baby 2 weeks ago.
2: Oh, congratulations.
1: Thank you.
2: And you want to get her something, right?
1: Yeah, I'm only 14, so I have no idea.
2: Oh, maybe diapers? You can't go wrong with those.
1: Oh, really? Diapers?
2: Over there.
1: Oh, thank you.
2: Yeah.
0: Great job, you guys. All 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난 그 차를 샀어 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should have bought a car.
0: Bought the car, right?
2: Bought the car.
0: Because you know which car that is.
2: Yes.
0: All right, so I should have, 붙여서 I should have bought the car. 그러면 나 그 차를 샀어야 했어. 하지만 샀어요, 못 샀어요?
2: 못 샀어요.
0: 못 샀어요.
2: 아유.
0: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2: 너무 제 얘기 같아서.
0: yes.
2: 네.
0: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You can't go wrong with something.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친구한테 아, 검정 셔츠를 사라 그러면서 색을 고민하고 있나 봐요.
2: 아,
0: 그래서
2: 아,
0: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지. 아유, 검정 셔츠는 실패할 일이 없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2: Se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다녀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생활영어를 통해서 만나보고 있는 주제는요, 바로
1: birthdays.
0: 생일입니다. 생일, birthdays. So we're talking about birthdays, and today we have a story related to
1: birthdays.
0: That person's birthday.
1: Oh, that's true.
0: Yeah. So today the speaker is
1: Richard, who's from the USA. But first,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s topic.
0: 네, 리차드 씨의 요약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1: Yes. I have a unique birthday.
0: 저는 생일이 독특해요. 생일이 특이해요라는 문장이죠. 생일이 며칠이길래 독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요약 문장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걸 만나볼까요?
1: 리차드 씨, 나와주세요.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0: 뭘 갖고 있다고 했죠? A unique date, 특이한 날짜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Richard said,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my birthday.
0: Unique,
1: for a birthday.
0: Yeah, for a birthday.
1: Unique, my birthday works too, though.
0: Yeah, of course. Unique date라는 것은 특이한 날짜를 말하고요. Mm-hmm. Rather unique date니까 꽤 특이한, 꽤 독특한 날짜예요. 그래서 mm-hmm. 전체 문장을 보면, I have, 갖고 있는데, mm-hmm.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so and so. 어떤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날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데 뭘로 갖고 있냐면
1: for a birthday,
0: for my birthday, as my birthday.
1: Yes.
0: 다 됩니다. 그래서 mm-hmm. 제 생일로 이런 날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독특하다고 생각할 거예요가 이 요약 문장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걸 다시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2: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I have what some people might consider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이름
1: 네.
0: 정도가 떠오르지만 다른 것도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Yeah. He says,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0: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끼워 넣다, 밀어 넣다.
1: Wedge, wedge.
0: Wedge, wedge를 말하고요. Mm-hmm. 그냥 명사로 wedge라고 하면 어떤 모양이냐면 보통 이제 도어 스타퍼라고 하는데 이제 문이 닫히지 않도록 mm-hmm. 문에 스프링이 있는 경우나 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닫힐 거 아니에요. Mm-hmm. 아니면 바람 등에 밀려서 닫히지 않도록 끼워 넣는 거 있죠. 그게 이렇게 보면은 좀 긴 삼각형 형태예요.
1: Yeah. Basically, it's a long triangle.
0: 예, 긴 삼각형 형태를 끼워 넣으면은 안 움직이잖아요.
1: Yeah.
0: 그 모양을 wedge라고 부르는데.
1: That's why we call them potato wedges 네. because they're in the shape of wedges and they're so good.
0: 그렇죠. 그래서 그 감자를 그런 모양으로 잘라놓은 것이 yeah.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웨지 감자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wedge를 뒤에 써요.
1: Yes, potato wedges.
0: 그리고 감자와 관련된 문맥 말고 그냥 wedges라고 하면 뭘 가리키죠?
1: We will think of shoes.
0: Shoes,
1: especially the sandals that ladies have where the heel and the toe is connected. It's 네. a wedge,
0: 네.
1: right?
0: 네. Heel and the toes are connected.
1: It's that same triangle shape.
0: 네.
1: So it has to be a high heel, right?
0: 슬리퍼인데 좀 뒷부분이 굽이 높은 거 있잖아요. 그런 모양의 여성용 슬리퍼 같은 거 아니면 구두 같은 거를 또 wedges라고 부르기도
1: They're
0: 합니다.
1: They're wedges. So if you just say, 네. bring me my wedges, we will not think about potatoes. No. It will be shoes.
0: 네. 그 모양도 기억해 주시고 potato wedges도 생각해 주시면은 지금 끼워 넣는다라는 동사도 같이 기억할 수 있을 텐데요. Mm-hmm.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1: Yes.
0: New Year's Day는 1월 1일 새해 첫날이에요. Mm-hmm. New Year's Eve는
1: The day before.
0: 12월 31일이죠. 그래서 yeah.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날 사이에 딱 중간에 끼워져 있대요.
1: Mm-hmm.
0: Okay.
1: Nic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1: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0: 그래서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mm-hmm.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라는 것은 그냥 여기서는 그 가족 말고 아는 사람들 말고 남들에게 mm-hmm. people that don't know. Who, him
1: yeah.
0: 남들에게는 그게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that it looks like 뭐처럼 보이냐면 근데 아직 문장은 끝내지 않고 mm-hmm. at least in Western culture mm-hmm. or in American culture 적어도 서양 문화나 미국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mm-hmm. 다음 문장 볼까요?
1: He says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0: 그러니까 to an outsider, mm-hmm. 그 남들에게는 mm-hmm. it looks like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1: I get less presents.
0: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mm-hmm. 그 where Christmas부터 children까지는 Western culture하고 American culture를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서양 문화 아니면 미국 문화는 또 어떤 그런 특성이 있냐면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1: yes.
0: 크게 성대하게 기념이 되죠. Mm-hmm. And especially for children, 특히 mm-hmm.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또 크리스마스가 큰 그 문화 속에서는
1: yes.
0: 제가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대요.
1: Mm-hmm. That's true.
0: Mm-hmm.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1: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0: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물을 덜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1: yeah.
0: 거죠. 왜 그렇게 보이냐면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Mm-hmm.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용 선물,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받고 mm-hmm. 생일 때 선물도 받으니까 and 그래서
1: mm-hmm. He says,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Christmas and my birthday.
0: 단어 볼게요. 결합하다, 합치다.
1: Combine.
0: Combine의 예문부터 보겠습니다.
1: Mm-hmm. For example, you could say, how about we combine the two offices?
0: 네, 사무실 두 곳을 하나로 합치면 어때요?

0: 라고 제안하는 문장을 예문으로 준비해 봤고요. Combine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사 형태로 바꿨을 때 combination이 되고요. 이 combination이 너무 길었을 때 줄임말이 있죠.
1: Combo.
0: Combo.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콤비라는 말은 없어요. It's not English.
1: No, it's not. It's combo or combination.
0: Combination은 줄이면 combo가 됩니다.
1: Combo.
0: 네, combo.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I think, 제 생각에 some people thought,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라는 문장이에요. That I had presents that were combined. Two holidays into one. Holiday가 일반적으로는 birthday를 holiday라고는 말하지는 않지만
1: no.
0: 여기서는 그냥 그 편의상 말하고 있어요.
1: Yeah.
0: Christmas하고 생일 이 두 가지의 이 holiday, yeah. 휴일, 명절을 하나로 합쳐서 선물 받았으니까 less presents, 선물을 덜 받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한 것 같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을까요?
1: No, he says. But that wasn't really the case.
0: 네, 다행이네요.
1: I always thought that too, which is why I was glad my birthday was far from Christmas.
0: I see. Actually, Richard's birthday is on the 30th of December. Uh-huh. My birthday is the day before.
1: Yes.
0: 29th. And 29th. It wasn't the case for me either.
1: Oh.
0: 어렸을 때 그게 이제 둘 다 챙겨 주변 사람들이 챙겨 준 것 같아요.
1: Oh,
0: 그래서,
1: nice.
0: 그래서 that wasn't really the case. 사람들은 아 생일 선물도 받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한꺼번에 받았으니까 덜 받았겠구나 생각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대요. It wasn't really the case, or it wasn't true.
1: It wasn't true. It wasn't the case. Perfect.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2: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And actually,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0: 그리고 사실 I like having a birthday that is 뭐뭐뭐. 그래서 이러한 생일이 있어서 좋대요. 마음에 든대요. 어떤 생일이 언제냐면 in the middle of a lot of activity. 보통 activity 하면 활동이어서 또 셀 수도 있습니다. activities라고 셀 수 있는데 one activity, two activities.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활동은 일단 활동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그냥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1: like
0: 거예요.
1: It's like during a busy time, 네, basically.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activity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there was Christmas just recently.
1: Christmas?
0: 이제 막 크리스마스 지났죠.
1: Yeah, and a lot of family members came and we're preparing for New Year's.
0: 네, 그렇죠. 새해 준비도 막 하고 있고 좀 어떻게 말하면 정신없는 시기잖아요.
1: Of course.
0: 그거를 이제 a lot of activity, a lot of things are going on,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그런 와중에, in the middle of that, 그런 와중에 생일이 있어서 좋대요.
1: Mm-hmm.
0: 왜죠?
1: He says, because it helps me realize who my actual friends are.
0: 이건 좀 시험 같아요, 테스트 같아요.
1: Right? It's like, are you going to call me 네, during this busy time?
0: My actual friends are, like, who my actual friends are. Mm-hmm. 진짜 친구는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게 알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1: And who are these real friends? He says, next, the ones that reach out to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0: On my actual birthday.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 말고, 그 다음에 1월 1일에
1: happy new year
0: 하는 거 말고, 실제 12월 30일에 연락해서 reach out to call me. 여기서는 이제 연락하고 전화하는 걸 말하죠. Reach out. 해서 해피 버스데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누군지 한번 보겠다 이런 의지가 약간 농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 Yeah.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is clip once again?
2: I know some people might disagree, but I have what I think is a rather unique date for a birthday, December 30th. My birthday is wedged right in between Christmas and New Year's Day. So what that means to an outsider is that it looks like, and at least in Western culture or in American culture where Christmas is heavily celebrated, and especially for children, I get less presents because you get presents for Christmas and you get presents for your birthday. And I think some people thought

0: call me and say happy birthday on my actual birthday.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be a rather unique 명사 하면은 꽤 독특한 뭐뭐다라는 뜻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reach out to 하면은 누구에게 연락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여드릴게요.

0: 라고 했거든요. 사실 뭐 꼭 그런 건 아니었어요 라는 의미로 쓰였죠. 그래서 그렇다라는 의미를 영어로 표현할 때 be the case 이거 기억해 주시면 아주 유용할 것 같습니다.
1: Yes, it's not always the case.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독특한 생일 날짜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볼게요.
1: Let's take a look. I have a unique birthday. It's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5959. My birthday is unique. February 14th, Valentine's Day. I'm full of love.
0: 네, 첫 번째는요.
1: Carol says,
0: I have a unique birthday. 저는 생일이 독특합니다. 특이합니다. It is, 지금 보시면은 5월 9일 1959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써 있더라도 May 9th. 9이 아니고 9th라고 해야 됩니다.
1: 9th. 네. May 9th.
0: 네,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에도 똑같은데요. May 9th, 1959. Or, as my kids say, 아니면 우리 애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5959.
1: 5959.
0: 이런 경우가 좀 이제 예외죠. 좀 재미로 말할 때.
1: Yeah, it was fun. 5959.
0: 네, 5959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t's a very easy birthday or birth date to remember.
1: 아,
0: 이게
1: sure.
0: 이게 차이네요. Birthday는 생일이에요.
1: Yeah, but a birth date is just the date you were born.
0: 네. 그래서 birthday라고 birthday를 물어보면 그 태어난 해까지 말할 필요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1: Right.
0: What's your birth date라고 물어보면 태어난 날짜, 출생 일자를 가리키는 거니까
1: yes.
0: 그 연도까지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And typically you can't say what's your birthday, you have to say when's your birthday, but you can say what's your birth date.
0: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생일이 언제입니까라고 말할 때는 when, 언제, when is your birthday이고요. Uh-huh. 날짜는 what is your birth date예요. 근데 이건 데이트 때문이죠. 오늘의 날짜는 무엇입니까? What is today's date?
1: Right.
0: 그 정보가 뭔지를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Mm-hmm.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1: Muhammad says,
0: My birthday is unique. 제 생일은 독특합니다. Mm-hmm. February 14이 아니고 14th. 2월 14일.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래요. I'm full of love. 생일이 발렌타인 데이니까 저는 사랑으로 가득해요.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1: Okay, Muhammad.
0: All right.
1: All right.
0: That's a good attitude.
1: That is a good attitude, right? Cool.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 오늘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이 과연 몇 형식일지 다음에 문장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문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the dog barked, his face turned pale. 자, 요요 when 절 말고요. 밑에 있는 거 his face turned pale. 보시면서 과연 오늘 몇 형식을 다루게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자, 정답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형식입니다. 어? 선생님, turn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돌리다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럼 저는 그거 목적어랑 해가지고 이렇게 삼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로 알고 있는데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영문법에 대한 기초가 있다란 뜻이지만 살짝 부족해요. 살짝 그 부족한 부분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 시작을 해보겠고요. 그래요. 오늘 우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 먼저 기본기를 좀 다지고 넘어가도록 하자면 서술어가 이제 있고 물론 이제 주어 제일 앞에 있고 주어 다음에 서술어 그리고 그 다음에 보어가 이렇게 있는 것이 이형식 문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어가 그래서 뭔데요? 라는 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보어라는 거 아주 간단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를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말이다. 그래서 보어다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해해 주시면 되겠는데 어떤 맥락에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냐.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주어가 만약에 사람인 경우 뭐 그 친구의 직업 같은 걸 말해 주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그 물건이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주려고 한다. 성격은 어떤지, 생김새는 어떤지, 특징은 무엇인지 이런 식의 것들을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보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 그리고 형용사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거 아주 중요하겠어요. 보어 자리에 뭐 동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고, 그렇죠? 부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 이거 확실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자, 보어를 취하는 동사, 즉 이형식 문장 구조를 만드는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른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막 엄청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문법 책들에서 이런 어휘가, 용어가 쓰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게 뭐구나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불완전하다는 거, 그렇죠? 보어가 필요하다는 뜻이고요. 자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어만 있으면 되는 동사를 우리가 불완전 자동사라고 부르는구나. 요거 참고해 보시면서 자, 다음 예문들 통해서 이 형식의 문장 구조 그리고 보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만 더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아주 간단한 문장들을 통해서요, 이형식 문장의 생김새 그리고 해석 방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을 만드는 동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동사예요. 뭐 그것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is로 시작을 해볼게요. 비동사의 뜻 중에 하나 바로 뭐뭐 이다인데 별표 쳐주세요. 뭐뭐 이다가 이형식 문장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비동사가 보어 취하면 뭐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 중에 하나 바로 become이 있어요. become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동사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get 같은 거 있고요. grow 같은 것도 이형식 문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뭐뭐 되다 라고 또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비동사나 become, 류의 동사들이 이형식 문장을 보통 만들게 되고 그런 경우 뭐뭐

아니다 또는 뭐뭐 되다 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죠. 참고해보시면서 자 예문 아주 쉬운 거 준비했습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Jane is a soldier. Jane은 is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요요요 뭐인 건지를 말해줘야 문장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요. 보어가 필요한 거죠. A soldier 해서 Jane은 인 거예요. 뭐인 거예요? 군인인 거예요. 그래서 A soldier가 보어로서 이 문장 만들어져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비동사 들어가고 보어가 들어갔으니까 이 문장 이 형식이겠죠. 참고로 자자 지금은 비동사 is가 쓰였기 때문에 군인이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 동사를 바꿔볼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become 을 넣어서 근데 이제 시제를 살짝 바꿔서 Jane became a soldier 라는 문장을 우리가 읽어본다면 해석해본다면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Jane이 된 거죠. 뭐가 된 거예요? 역시나 보호가 필요해. 뭐가 된 거예요? A soldier 군인이 된 거죠. 이것도 보호가 들어가 있는 이 형식 문장이에요. 아 그래 이 형식 문장이 뭐뭐이다 뭐 시제가 바뀌면 이었다 요런 식의 해석도 가능하고 아니면 무엇무엇이 되다 또는 되었다 요런 식의 해석도 가능한 거구나 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되게 쉬운 문장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나 왕초보분들이 어디서 어려운 시제니까 they were 가 줘요. 그래 놓고 친절한이라는 형용사 붙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주 친절했어요. 아주 친절한이라는 의미의 very 넣어줘서 very friendly 라고 말해주면 자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보호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요 뭐뭐 하다라고 또 해석이 돼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뭐뭐이다 뭐뭐 되다도 있지만 이 형식이 뭐뭐 하다라고도 해석되는구나. 특히나 형용사 보호가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문장 완성해 볼게요. 누구에게 근데 친절했어요? 우리에게 친절했던 거니까 to us까지 붙여주면 문장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y were very friendly to us. 이 형식 문장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절했어요. 아 하다, 뭔가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네라는 사실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볼게요. 냉장고에 있는 계란들이 상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하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요? 자, 제가 해볼게요. 먼저 계란들이 주인공이죠. 주어인 거예요. The eggs. 근데 그 계란들이 어디 있는 겁니까? In the refrigerator. 자, 냉장고 안에 있는 계란들이 자,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요. Went 갔어요? 갔어. 아, 그래. 우리 상한 거 뭐가 갔다고 하긴 하지. 아, 그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서 went는요.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한 거죠? 먹지 못한 거죠? 나빠진 거예요. Went bad. 뭔가 상황이 그 음식이 상하는 걸 이제 우리가 go ba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Go bad. bad가 형용사가 보호에 쓰인 것으로서 요렇게도 이 형식 문장이 또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거. 아, go 플러스 형용사가 그 이 형식 문장으로도 활용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시작! The eggs in the refrigerator went bad. Go bad가 아, 이 형식 문장으로 보호와 함께 상하다라는 뜻이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 한 문장, 오늘의 문장 남았죠? 여기서도 자, 보세요 여러분. When the dog barked. 강아지가 짖었을 때 his face turned pale. pale, 형용사거든요. 여기서 turn은요, 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의 얼굴이 pale해졌다, 창백해졌다라는 뜻인 겁니다. 와, 그럼 이것도 이 형식인 거예요? 맞아요. pale이 보로서 이 형식으로 사용된 케이스였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이 형식 문장 평소에도 많이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으니까 복습 꼭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I hope everything is great. Today is our second day of working on our leg muscles. So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하는 두 번째 날입니다. 빨리 영어 공부하시고 하러 갈게요.
1: Shoot, I have to go feed the meter.
2: I'll do it. I have so many quarters.
1: You sure? It's parked kind of far away. I'd be more than happy to. I have to work ou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조금 쉬울 수 있어요.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런 표현입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꺼이,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또는 이제 뭐 기꺼이 이런 뜻인데요. 일단 대화 먼저 볼게요. Shoot! 아, 이처럼 I have to go feed the meter 이럽니다. 미터기에 뭐 맞맞아야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미터기에 돈을 넣어야 된다는 뜻이죠. 어딘가에 주차를 했을 때 그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조그만 이렇게 기계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 가면 많은데 거기다가 돈을 넣어야 된대요. 그랬더니 I'll do it 이러죠. 아, 내가 할게.
1: I have so many quarters 이럽니다.
0: Quarters 25센트짜리를 쿼터라고 합니다. 1달러의 쿼터이기 때문에 quarters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나 쿼터 너무 많아. 동전이 굉장히 많아서 내가 하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you sure? 진짜? 확실해? It's parked kind of far away. 이럽니다. 차가 좀 멀리 주차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의 영어 표현이 나옵니다. I'd be more than happy to. 이럽니다. 아니, 아니야. 기꺼이 내가 할게. 아니면은 아니야. 내가 좋아서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have to work out. 이럽니다. 나 운동 어차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멀리 갔다 오는 대신 운동이 좀 되겠죠? 그렇게 해서 I'd be more than happy to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화문 역시 똑같은 표현 보러 가겠습니다.
1: Can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for me, please?
2: Of course, I'd be more than happy to.
1: You're going to stop by the donut place, aren't you?
2: Ugh, you got me.
0: 네, 두 번째 표현도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Can you pick up the dry cleaning for me, please? 이럽니다. 혹시 드라이 클리닝 한 거, 드라이 한 거 좀 이렇게 갖고 올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Of course! 이럽니다. 당연하지. I'd be more than happy to. 기꺼이 내가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흔쾌히 얘기한 게 조금 이상했나 봐요. 친구가
1: You're going to stop by the donut place, aren't you?
0: 이럽니다. 야, 너 그 도넛 가게 들으려고 너 그러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Ugh, you got me 이럽니다. 아유, 들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탁물도 찾는 김에 도넛도 먹을 건가 봐요. 일단 그러면 I'd be more than happy to 사용해서 요가하러 가실게요.
2: Okay, let's do our second workout for our legs and our butts, actually. Okay, let's start lying down on our sid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let's start lying down on our side. Good. Now lift up your upper body and support yourself with your elbow. See th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lift up your upper body and support yourself with your elbow. Good. You want to make your ears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your shoulders. I'll show it to you one more time. You want to make your ears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your shoulders. Great. Now put the othe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button to help with balanc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put the othe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button to help with balance. Great. Make sure your top leg is facing the front, then not the ceiling. I'll say it to you one more time. So make sure your top leg is facing the front, not the ceiling. Good. Now, I'd be more than happy to show you a version where the leg is facing the ceiling, but that's for tomorrow. I'll say it for one more time. So I'd be more than happy to show you a version where the leg is facing the ceiling, but that's for tomorrow. Great. Now, pick up the leg. You won't be able to lift it up too high. That's normal. I'll say it one more time. Now,

Yes, those were some side leg raises, version number one. Version number two is coming to you tomorrow. That was really good. 네, 우리 오늘 다리 근력 운동, 누워서 다리 옆으로 들기 버전 1 해봤고요. 또 다른 버전은 내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우리 I'd be more than happy to 같이 배워봤죠. 기꺼이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뭐 이런 뜻이었죠. I'd be more than happy to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Bye guys. I will miss you.

0: welcome to 왜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 속에서는 진행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곳을 한번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 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and dawn.
2: Whoa! Woo-hoo.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그리고 정답도 캐치하셨겠죠?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그런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Okay,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Bingo! 바로 여기 나오네요. 난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다. 제가 field를 뭐 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 평지라고 이렇게 해석해 봤어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 with snow in dawn. 새벽에 눈이 덮인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는 또 과연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3: 2.
4: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네, 잘 캐치 하셨겠죠? Well done. 자, 그럼 이제 음이 팍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자, 나는요, 알티플라노 남쪽 지역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증명하는, 입증하는 끝없는 소금 평지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었군요. Alright,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나는요, 새벽에 눈이 덮인 땅을 걷고 있는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이야기 중에 거의 80% 정도 내용을 여기서 다 이해하셨으니까 이번에는요, 자막 역시 함께 보면서 놓친 발음, 제대로 잘 듣지 못한 발음 있죠,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alar de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2: Whoa!
0: Al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자, 기능어는 어디 있을까요? I'm, on the, 그리고 of. 나머지 단어들이, 네, 각각의 음절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즉, information, 내용을 전달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줘서 발음하시면 돼요. standing이라기보다는 standing, 된소리 현상, t 소리 강하게 나고요. endless라기보다는 endless, less로 발음하시면 더 좋고 filled of salt에서도 filled의 d 사운드가 아주 약하게 들리게 되죠. filled of salt, 이런 식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endless의 애가 모음인지라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는 거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Good. Google listening. Three,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느껴지시죠? 억양이. 네. Well done. 문장에서도 해볼게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한 번 더.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ed with snow in dawn. 자, 여기서 with와 in이 전치사죠. 그래서 기능어에 속합니다. covered의 the 사운드가 뒤에 나오는 with를 살짝 빠르게 연결해서 발음을 하게 되면 covered with, covered with. with는 with가 아니라 강세 자체가 네, 뭐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 강세가 아예 없잖아요. with 음절이 하나니까 with 그럴 때 th 사운드를 발음하실 때 with 하지 마시고 with 입 모양만 잡아주시고 snow in dawn c자 거꾸로의 발음인지라 o 한 상태에서 입을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daw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cover with snow in dawn. 네,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2. Cover with snow in dawn. 좋아요. Google listening 3. Covered with snow in dawn. 입을 위아래로 벌려서.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한 번 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 with snow in dawn. Excellent. 자,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4: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id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3: 2.
4: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0: 자, 내용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비행카부터 시작하네요.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자, field of salt 했으니까 소금 평지인데 이 소금 평지가 하늘에 맞닿는, 즉 하늘에 닿는 소금 평지 이런 의미죠. It's the solar day uni. Okay. I'm standing on the blank field of salt 했어요. 나는 서 있습니다. 어디에요? On the blank 했는데 자, 뒤에 나오는 소리가 모음이면 on the가 아니라 the가 되겠죠? 뭐가 나올까요? 맞아요. Endless라고 해서 무한한, 끝없는 이란 뜻으로 발음 한번 더 눈여겨보시고요. The endless field of salt 했습니다. 끝없는, 무한한 소금 평지 위에 서 있는데 그 소금 평지는요 which proves 입증을 합니다. 뭘 입증하느냐 빈칸 이어집니다.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dry desert climate 이라고 했으니까 이 건조한 사막 기후죠. 어디의?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Altiplano의 남쪽의 건조한 사막 기후를 입증하는 소금 사막 위에 그런데 끝이 없는 무한한 엄청 넓잖아요. 거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땅에를 걷고 있는 느낌이에요. 기분이에요. 근데 그런 땅은 어떤 땅? Covered with snow. 눈으로 덮여 있는 땅. 그런데 언제? In dawn이었죠. 새벽에 라는 의미로 새벽에 그 눈으로 덮인 땅 위에 서 있는 듯한 걸어가고 있는 듯한 기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5: The field of salt touching the sky. It's the Solar Day Uyuni. I'm standing on the endless field of salt, which proves the dry desert climate of south region of Altiplano. I feel like I'm walking on the ground covered with snow in dawn.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아시죠? 반복학습이 여러분들의 영어 청취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즐거운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We are continuing our job interview series. 자, 이번에는 어떤 질문이냐면요. Basically, they're going to ask you to talk about your strength. 자, strength는 힘이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장점이죠. 장점. 장점 대해서 말해봐라. 그러면은 그럴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what we have for today. 저는 압박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continue.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것이 제가 마감일을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All right, so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n its full form. Alrighty, so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answer. Now, of course, here, 처음부터 저는 압박감을 받을 때 일을 잘 해냅니다. So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Let's find out. I work well under pressure. 그래서 우리 I work well under pressure.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래서 자랑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서도 저는 일을 잘합니다. 네, 그런 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To be under pressure. 뭔가 꽉 위에서 누르는 거예요. Pressure. 그렇지만 저는 해낼 수 있어요. 팍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자, 당장 마감일이 다가오면 저는 집중력이 높아지고 성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under pressure이라는 건 deadline이 막 많아요. 막 이때 마감해야 되고 뭐 이것도 마감해야 되고 but you can do it, right?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그런 상황일수록 더 집중력이 되고 집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Perform better.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really great. Okay,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자, 그것이 제가 마감일이 거의 놓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under pressure 하면은 놓칠 수 있죠. But I never miss a deadline. So that's why 할 때는 이유를 주는 거죠. It's because, right?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deadline을 그 마감일을 놓치지 거의 않죠. To miss a deadline. So to be under pressure and to miss a deadline, those are our key phrases for today.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work well under pressure. If there is an immediate deadline, I get more focused and perform better. That's why I almost never miss a deadline. That's a really nice... Okay, you're hired. 네,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요. Okay, let's look at our key phrase. Under pressure. 압력을 받다. Yes, that's right. 뭐 마감일이든 일이 많던, you know, you are feeling under pressure. 막 꽉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So here is the example sentence.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these days. I'm under a lot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Infant versus baby. Infant versus baby.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infant 그리고 baby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infant입니다. 발음은요, infant, fint. 네, 스펠링은 F-A-N-T이지만 F-E-N-T에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Infant, infant, infant. 오케이, 좋아요. Infant는 주로 돌 미만의 아기를 infa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유아 혹은 영아라고 하잖아요. 네, infant하고 동일합니다. 네,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Her baby's just an infant.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 유아, infant,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네, 분유는 formula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아용 분유라고 하면 infant formula. 요즘 가장 좋은 유아용 분유는 어떤 거니?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o,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몇 살이야? 이제 몇 개월 됐어? Oh, her baby's just an infant. 그녀의 아기는 아직 돌도 안 됐어. 네, infant라는 말은 돌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돌도 안 됐다라는 뉘앙스네요. Her baby's just an infant. Her baby's just an infant.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네, 맞아요. 유아들은 보통 낮에 낮잠을 정말 많이 자잖아요. 네, 여기는 infants usually nap. 유아들은 보통 낮잠을 잔다. 많이. A lot. 언제요? 낮에.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같이 한번 해볼게요.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Infants usually nap a lot during the day. 다음은 baby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첫 음절은 bay. 그래서 bay처럼 그냥 bay.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 baby. 오케이? 그래서 baby가 아니고요. baby. baby. 네, 강세는 앞부분에 주세요. 오케이. baby는 태어나서 만 3세까지의 아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nfant도 다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의미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infant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 미만이지만 baby 같은 경우는 어린 아기를 그냥 다 baby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문장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0: just a baby. How old is your baby?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Baby,
1: 아기, baby.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0: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그녀는 아기에 불과해. She's just a baby. 오, 아직도 아기잖아. 그냥 아기잖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she's just a baby. 근데 주로 baby는 만 3세까지 baby라고 하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아기를 보면서 오, how old is your baby? 라고 물을 수 있겠죠? 네, 아기는 몇 살이야? How old is your baby? 네, 항상 그냥 baby라고 표현한 것보다는 소유격이 정말 정말 영어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기라고 말하셔야 돼요. How old is your baby? How old is your baby? Oh, 2 years old. Oh, she's 3 months old. 이것도 다 포함됩니다. 돌 미만 아이도. Okay. 그리고 마지막으로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우리 아기의 첫 단어는 엄마였어.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Our baby's first word was mama. 네, let's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정리해드릴게요. 네, infant는 돌 미만인 아기를 infant라고 하죠. 그리고 baby는 훨씬 일반적인 단어로 아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infant는 baby 안에 포함이 돼 있고요. baby는 주로 만 3세까지 baby라고 부르겠죠. 네, infant 그리고 bab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2: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What's the best infant formula these days?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She's just a baby.
0: Excellent work today. 수고하셨어요. Don't forget,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매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 탈출용 도구나 목 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0: 우리 일상의 루틴을 영어로 설명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루틴 관련된 단어들만 잘 챙겨주셔도 하루 일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당히 더 편하게 영어로 이야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까지 하는 그 아침 루틴을 얘기했다면 이번 시간에는 점심 루틴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점심 먹는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뭐 시켜 먹을 수도 있고, 뭐 구내식당에 가서 먹을 수도 있고, 나가서 먹을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한 30분 정도 남는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는지. 이게 다 점심 루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먼저 좀 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점심 시간을 정확하게 우리가 영어로 알아야 될것 같고요. 나가서 먹는다, 뭐 시켜 먹는다, 구내식당에 가서 먹는다, 혹은 집에서 싸운다. 요네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죠? 점심을 아예 안 드시지 않는 한은. lunch time, lunch break부터 가겠습니다. 자, 요두 단어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들이죠. 요 합성된 단어들은 항상 힘을 앞에 줍니다. lunch time이 아니라 lunch time, lunch time, break라고 돼요. 런치 브레이크가 아니라 런치 브레이크, 런치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앞에 힘을 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보세요.
1: Lunch time, lunch break, lunch time, lunch break.
0: When is your lunch time? When is your lunch break? 이런 식으로, 그죠? 점심 시간이 언제예요? 자, 점심 먹으러 이제 나가다. 자, 나가다와 이제 붙여봐야 되는데 나가니까 out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겠죠? 어디 들어갈까요? 여기 들어갑니다. Go out. 나가야죠, 일단. Go out. 점심을 먹기 위해서의 뜻이기 때문에 for lunch. 요거 의미를 알고 여러분이 일단은 콜로케이션을 합시다. 조어를 그렇게 하자는 얘기죠. 조합을.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강세 양쪽에 go out for lunch. 들어볼게요.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Bingo. 오케이. 마지막으로 음식을 시켜 먹다는 뭐 order delivery 이런 표현도 있긴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in을 붙여가지고 요 구동산 제가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구동사입니다. order in. 이 자체가 음식을 시켜 먹다는 뜻이에요. order in. order in. 그런데 뒤에다가 some food 붙이면 확실해집니다. 네. 예를 들어, 이제 음식 배달 앱을 이용해가지고 시켜 먹는다. 이런 건 order in some food. 힘을 구동사니까 여기다 줘야 돼요.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자, 잘 들어보세요, 강세.
1: order in some food. Order in some food.
0: 자, 그러면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점심을 나가서 먹어요? 아니면 시켜 먹어요? 이런 질문, 이게 이거예요? 이거예요? A or B냐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go out for lunch 있었고, order in some food 뭐 이런 것도 있었죠? Do you go out for lunch? Do you go out for lunch? 이건 쉽네요, 그죠? Do you go out for lunch? 여기다가 or order in some food. 붙여도 될것 같은데요. 그쵸? 점심 나가 먹어요? 음식 시켜요? 이거니까. 그쵸?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자, 강세 네 군데 주시고 들어볼게요.
1: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Do you go out for lunch or order in some food?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도시락을 싸오시는 분도 분명 있을 겁니다. 집에서 직접 싸오시는 분도 있고, 회사 내 구내식당이 있을 거예요. 사내 식당 가서 먹는 경우도 있고, 가서 이제 메뉴를 골라야겠죠. 몇 가지 메뉴가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온다는 얘기는, 자, 동사 하나 잘 기억할 게 있습니다. pack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pack이 짐을 쌀때 쓰는 동사 맞아요. pack my bags. 그 다음에 짐을 푸는 걸 unpack my bags 해서 짐을 풀다, 짐을 싸다 동사에 쓰이는 단어인데, 도시락을 여러분이 이렇게 챙겨가지고 어디에 넣어서 가져오는 거니까 약간 챙기다의 느낌으로 pack을 씁니다. 그래서 pack my own lunch. own은 약간 소유격을 강조해주는 친구예요. 그래서 pack my own lunch. 나의 점심을 직접 싸오답니다.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I pack my own lunch. I pack my own lunch. 끝이에요. 그렇게 쓰시면 그냥 나저 점심 도시락을 내가 직접 싸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이나 사내식당은 company 앞에 붙여주고요. cafeteria라는 단어는 다 아실 단어입니다. 이거는 뭐 어디 급식이나 배식을 하는 장소를 부르는 말이죠. cafeteria. 자, 요게 이제 태로 읽는 분들이 많은데, T예요. T. 테리아가 아니라 T리아.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자, 이것도 합성 두 개의 단어니까 앞에 힘 주고, company cafeteria. Company cafeteria. 가는 거는 그냥 go to the 붙이면 되겠죠. 자, go to the company cafeteria. 들어볼게요.
1: Go to the company cafeteria. Go to the company cafeteria.
0: 여기 가서 이제 점심 먹는다. I go to the cafeteria to have lunch.

0: 이런 식으로 하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메뉴를 고른 단위기는 select a menu item. 원래 메뉴는 메뉴판이란 뜻이에요. 메뉴 그러면 메뉴판이란 뜻이라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래서 음식물 하나를 메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쓰기도 하죠. 근데 메뉴 아이템은 그러면 메뉴판에 있는 아이템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쓸 때는 이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elect the menu item. 자, 이제 일단 가가지고 오늘 뭐 A, B, C 코스가 있네. 그럼 B, 저 군의 식당에서도 오늘 B를 먹겠다 그러면 You select the menu item. 자, select, 강사 뒤에 select the menu item. 들어볼게요.
1: Select a menu item. Select a menu item.
0: 오케이, 뭐 밖에 나가서 먹을 때도 You have to select the menu item. 오케이. 자, 나는 점심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밖에 나가 먹거나 시켜 먹거나 어디 가서 먹지 않고 내가 직접 싸가지고 와서 먹어요. 그러면 pack my own lunch를 해야 되는데 시작했다. start에 과거형 붙여볼까요?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다시 한번.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내 점심을 직접 싸오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I started to pack my own lunch.
0: 담소를 나눈다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단어 chat이라고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와 하니까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coworkers의 요 hyphen은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이렇게 넣어서 쓰기도 하고 없이 그냥 한 단어로 붙여서 coworker로 쓰기도 해요. 두 가지 표기를 다 용인합니다. 그래서 앞에 힘만 잘 주세요. coworkers. 동료들 복수 붙이고 chat with my coworkers 들어볼게요.
1: chat with my coworkers. chat with my coworkers.
0: 오케이. 산책을 하는 건 뭐 take a walk 이런 많이 아시죠? 그렇게 간단하게 take a walk 하는 방법도 있고요. go for a light walk 이렇게 조금만 더 세련되게 만들어 볼게요. light walk 하면 가볍게 의미가 들어가는 거고요. go for 라고 하셔도 돼요. go for a light walk. go for a light walk. 그러면 가볍게 산책하러 가다 take 해도 돼요. take a light walk 해도 되고 stroll이라는 단어가 있긴 있어요. 자, 이 단어도 많이 은근히 좀 쓰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거를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stroll 자체도 산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기들 유모차를요. stroller라고 불러요. stroller. 아기를 태워가지고 산책시킨다는 느낌인가? 그래서 stroller. 오케이. 그래서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하면 나 점심 먹고 가볍게 산책합니다. 이런 뜻으로 둘 다 쓰입니다. 자, 이 두 표현 들어볼게요.
1: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Go for a light walk. Take a light stroll.
0: 자, 그 다음에 잠시 눈 붙이는 건 sleep이라는 건 너무 대놓고 자는 느낌이잖아요. 낮에 잠깐 잔다든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nap이라고 하죠. 그 앞에 cat 같이 붙여볼까요? 고양이를 왜 넣냐면요. 정말 우리가 살짝 눈 붙이는 거, 고양이들이 살짝 이렇게 졸면서 눈 붙이는 경우 있죠. 그런 느낌으로 get a cat nap 하면 자다 느낌보다 잠시 눈을 붙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cat nap. Get a cat nap.
0: 오케이. 그러면 나는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잠시 눈을 붙인다. 이 두 가지 붙이면 돼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점심 때 점심 먹고 뭐해요? 가볍게 산책하거나 잠시 눈 붙여요.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이렇게 붙여보면 되겠죠? 들어볼게요.
1: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I take a light stroll or get a cat nap.
0: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점심때 루틴입니다. 나가다, 나가서 먹다. Go out for lunch. 들어봅니다.
1: Go out for lunch. Go out for lunch.
0: 두 번째 액션 표현. 점심 도시락을 싸우다. Pack my own lunch. 들어볼게요.
1: Pack my own lunch. Pack my own lunch.
0: 가볍게 산책하다. Go for a light walk. 해도 되고 take a light stroll 해도 되고 이 표현이 좀 생성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ke a light stroll. Take a light stroll.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점심 루틴 관련된 표현들 이번 시간에 잘 배워보셨길 바라고 이거 일상적으로 잘 쓸 수 있는 표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요. 언제든지 다시 보기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거나 의견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계속 뭘 하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계속 습관적으로 뭘 까먹거나 혹은 습관적으로 뭘 갖고 이렇게 할 때, 요즘 들어서 자꾸 뭘 하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 뭔가를 하게 될 때는요, 자꾸 뭘 하게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합니다. keep ing, keep ing. 여러분이 입시 때 열심히 공부하셨던 부분, 바로 keep ing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자꾸 뭘 까먹네 요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I keep ing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계속 뭔가를 한다라고 그 습관적으로 뭔가 주기적으로 뭔가 계속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는요, keep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떠한 행동을 주기적으로 하거나 혹은 어떠한 상태로 계속 뭔가 유지될 때, 그래서 keep 형용사도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은요, 계속 주기적으로 혹은 쭉 그 상태로 있다라는 느낌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어떠한 상태로 있는 것보다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keep ing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어떠한 행동을 자꾸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keep ing로 자꾸 습관적으로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여러분이 쭉 요즘 들어서 어떠한 행동을 합니다 라는 것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꾸 뭘 까먹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까먹다라는 거는 그쵸, 잊어버리는 거 forget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keep forgetting thing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꾸 뭘 좀 까먹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forgetting things 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요즘 뭘 까먹네 라는 문장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표현으로는 자꾸 딸꾹질을 좀 하네 요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입니다. 딸꾹질하다 hiccup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keep hiccup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딸꾹질을 해요 라는 문장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keep hiccuping.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hiccuping 해가지고 자꾸 딸꾹 하면서 자꾸 딸꾹질을 하게 되네. I keep hiccuping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자꾸 살이 찌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저의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요즘 자꾸 살이 찌네, 자꾸 단추간장기네 이런 식의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살이 찌다라는 거는요, gain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리고 살이 빠지는 거는 lose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I keep gaining weigh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살이 자꾸 찌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I keep gain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해서 살이 점점 찌네 라는 의미. 그러면은 losing weight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행복한 얘기 혹은 뭐 다른 사람들한테는 또 그럴 수 있는데 저한테는 행복한 얘기일 텐데 자꾸 살이 빠지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런 것들 자꾸 살이 찌다, 살이 빠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번째 표현으로는요,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꿈을 꾸는 거는요, have라는 동사를 은근히 많이 씁니다.

0: 그래서 I keep having nightmar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악몽을 꿔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꿈을 여러분이 꾸는 거는 dream이라는 동사를 쓰지만 여러분 악몽을 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have라는 동사랑 연결이 되니까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I keep having nightmares. Nightmares라고 발음하지 않고 nightmares라고 발음하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 한번만 더. 시작. I keep having nightmares라고 얘기를 해서 아, 자꾸 악몽을 자꾸 꾸네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맨날 여러분 입시 공부하실 때 keep ing, keep 형용사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하셨던 거. 하지만 이거를 직접 여러분이 쓰지는 못했던 것들. 요즘 들어서 자꾸 습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거나 혹은 그냥 습관적이라기보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한 행동하는 것들. 자꾸 뭔가를 하게 된다라는 거 I keep ing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들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forgetting things. I keep hiccuping. I keep hiccuping.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gaining weight. I keep having nightmares. I keep having nightmares.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자꾸 살이 찌네. 라는 거를 I keep 하고 나서 gaining weight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은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I keep ing 좋습니다. 그러니까 do you keep ing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꾸 그 행동을 하게 되시나요?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자꾸 살이 찌세요? 라는 질문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do you keep gaining weight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자꾸 그 행동을 하시나요? do you keep ing로 얘기를 하는 것도 올려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keep gaining weight? 라고 해서 Do you keep ing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아, 저 자꾸 악몽을 꿔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I keep having nightmares 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수 있잖아요. 혼잣말로. 아니, 왜 자꾸 나 악몽을 꾸지? 라고 해서 왜 자꾸 그 행동을 하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why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why do I keep ing로 얘기를 하면은 아, 왜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아, 왜 자꾸 나 악몽을 꾸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로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한 번만 더. 시작. Why do I keep having nightmares?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자꾸 악몽을 꾸게 되는 거지? 핵심은 뭐다? 왜 자꾸 그 행동을 하는 거지? Why do I keep ing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배운 문장들에서 제가 자꾸 요즘이라는 걸 자꾸 습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뒤에 요즘이라는 거는요. 그쵸? These days를 여러분이 붙여서 얘기를 하면은 요즘 들어서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들어서 혹은 여러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어떠한 행동을 하는 거를 자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요즘 들어서 혹은 최근 들어서 혹은 그냥 계속 그 행동을 합니다라는 거를 I keep ing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동안 딱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께, 그렇죠, 함께 영어 자신감도 드리고 또 함께 행복감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영어 할 때 내가 오늘 이 나온 표현 잘 외우고 앞으로 이게 쭉 해가지고 나중에 영어 잘할 거야. 근데 마지막 순간만을 위해서 계속 참고 지내셔야 된다면 그거는 고통이겠죠? 고역일 테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10분 동안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실제 결과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we're gonna start and practice your happiness with this part. 뭔데요? 도전도 역시 바로 행복의 일부분이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여러분 직접 다들 해보셨죠? 아, 빨리 저 궁금하니까 그냥 영어나 가르쳐줘. 뭔지. 이렇게 하시면 실력 향상이 없습니다. 이건 마치 뭐랑 똑같은 거냐 하면 여러분 설렘을 좀 더 가져보세요. 안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미 웃겼던 그렇죠? 어떤 개그나 아니면 코미디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의 영어 말고요. 궁금증을 계속해서 올려보세요. Maximize your curiosity. 자, like this. 뭔가요? 은퇴 후고요. 그렇죠? 얼마나 내가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아두어야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뭐 해? 이거잖아요. 영어는 뭘까요? How much do you? 간단합니다. How much do you? 동작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요거 가지고 먼저 간단한 것부터 연습해 볼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기억나시죠? 얼마나 많이 뭐뭐해 네 가지를 일부러 준비해드렸어요. 이것도요.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동사들을 중심으로 또 자주 쓰이는 것들은 몇 가지씩 집어넣고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필요해? 얼마나 무언가를 부과하다라고 할 때 부과해. 얼마나 알아? 아니면 얼마나 독서해? 책은 많이 읽어?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그러면 how much는 그냥 쓰시라고 그랬고요. Do you? 그렇죠. 그러면 필요하다 뭐예요? Need죠. N-E-E-D. So, how much do you need? 자, 리듬도 타보세요. How much do you need? 됐고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나요? 벌금을 부과하나요? 세금을 부과하나요? 이런 식으로 부과하다라고 하는 건 charge라고 하죠. C-H-A-R-G-E. 그래서 How much do you charge?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그 대상한테. 그죠? 자, 세 번째. 얼마나 알아, 네가? 이렇게 할 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그래서 How much do you know? 그죠? How much do you know? 자, 네 번째. 책 좀 많이 읽어? 얼마나 독서를 하는데? How many books?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지만 양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뭉뚱그려서 how much, 얼마나 읽는데, 많이 읽어, 적게 읽어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이때는 how much do you read? 그렇죠. 얼마나 운동해, how much do you exercise? How much do you run? How much do you swim? How much do you walk?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만 많이 붙이시면 how much do you cook? 그렇죠. 요리는 얼마나 하는데 다 가능합니다. 자, 네 가지만 잡아서 해드린 거고요. 이것은 바로 여기를 보고 읽지 마시고 저를 보고 하세요. 첫 번째, 자, 얼마나 필요한데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need? 자, 두 번째는요. 얼마나 요금을 부과하는데요. 자, 갑니다. Your turn. 그렇죠. How much do you charge?

charge. 자, 세 번째는요. 얼마나 하는데? 자, 그래서 한번 가볼까요? How much?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맨 마지막으로는요. 얼마나 많이 읽는데, 독서를 하는데, How much? 맞습니다. How much do you read? 까지요. 이걸 기다란 문장으로 직접 연습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나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필요하다? 아까 뭐였어요? How much do you need? 그렇죠? 예. 근데 뒤에 뭐뭐를 저축하다. 예, 모아두어야 한다. 저축하는 save죠. 그래서 바로 save하고 need를 연결시키려면 to가 필요합니다. 왜? 저축하는 것이 필요하냐. 것의 느낌이 to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은퇴 후를 위해서, 이거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너의 은퇴를 위해서 해서 for retirement. 뭐 you'r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반적인 느낌이면 you're를 빼셔도 돼요. 그래서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웹사이트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하지? 자, 이렇게 물어볼 때 how much do you charge죠? 바로 얼마나 부과합니까? 그 다음에 뭘 위해서요? For a website. 어렵지 않죠? 이때 느낌은 물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 웹사이트 제작 업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So how much do you charge for a website? 아시겠죠? 상대편이 그것을 부과할 입장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세 번째는요.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게 살짝은 추상적인 내용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지? 당신은 당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내가 제일 잘 알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습관들을 가만히 따져보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자, 그거 어떻게 얘기해요? How much do you know? 그렇죠. How much do you know about 그다음에 yourself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요 yourself 자리에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실에 대해서, 과학에 대해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How much do you know about democracy? How much do you know about science? 보세요. 다 가능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 정리가 됐으니까요. 여러분 단어 바꿔서 한번 해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are you ready to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보겠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서 얼마 정도를 모아두어야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언제 은퇴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지. 자, 갑니다. How much do you need to save for retirement? 됐더니요. 반응이 뭐예요? 뭐뭐에 달려있다? It depends. It depends on 해서요. When you retire. 네가 언제 은퇴하는가에 따라 달려있지. 일찍이냐 아니면 나중이냐. 어쨌든요. 이게 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느낌은 뭐냐면 여러분의 취미나 나중에 70대, 80대, 90대 뭐 이렇게 오래 사실 수도 있으니까 더. 그렇죠? 다 함께. 자, 그런 점에서는 취미 활동도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Okay, if you want to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ebse.co.kr 와서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Stay healthy and happy all the tim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0: 我可不可以说点我现在看 ,Google, let's see,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Gina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진행자가요, 이 드넓은 그 소금 평지 위에서 뭔가를 발견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한번 듣고 찾아보시겠어요? Take a listen.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0: What's mysterious about the Salar de Uyuni is that there exists another island on this vast field of salt.
1: Well, how was it? Did you catch the answer? I hope so. 자, 바로 우연히 운 좋게도 촉촉한 소금을 발견했다는 거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re's the answer.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운 좋게 촉촉한 소금을 발견했습니다. 운 좋게도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Second listening point 주세요. I can't take my eyes off. 눈을 뗄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집중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2. I can't take my eyes off. I can't take my eyes off.
1: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건기이지만, 건조한 계절이지만요. 운 좋게 나는 촉촉한 소금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I can't take my eyes off. 나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반짝거리니까. Okay. 간단한 두 번째 문장이었네요.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우리 귀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자, 이번엔 You Know What To Do Now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 이번엔 자막을 보면서 틀린 부분, 안 들린 부분, 잘못 들리는 부분 계속해서 안 들리는 부분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봅니다. Let's take a listen.
0: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0: What's mysterious about the Salar de Uyuni is that there exists another island on this vast field of salt.
1: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Luckily, 그 발음이 뒷소리가 나죠. Luckily, 이렇게요. I came across. Came. 철자는 E라는 모음의 철자로 끝났지만 소리는 came. 자음의 소리로 끝나고 across. 어라는 모음을 만났어요. 그러면 연음 현상이 일어나죠. There's a liaison. 그래서 came a 이렇게 하시면 돼요. Came across. Came across. 모이 세트 salt로 들리지 않죠, 여러분. 뭔가 소리가 부족합니다. 왜냐? Moist

0: 솔티에스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번이 주르륵 나왔어요. 이럴 경우에 두 번째 자음의 소리가 탈락이 됩니다. 그리고 보니 스 겹치음이죠. 이런 경우에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지라 결과적으로 발음하실 부분은 moist salt, moi까지 하시고 salt로 넘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발음할 때 그렇게 따라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moist 안 들려요. moist salt 이렇게 들리고 발음하시면 됩니다. Go for listening 1.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네, 두 번째 Google Listening 2.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One more time.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Excellent. All right, now give it a shot with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I can't take my eyes off. 자, 내용은 어딨어요, 여러분? can't가 내용입니다. 동사 앞에 쓰인 조동사의 부정형은 동사를 할수 없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할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니까. 내용어, 그리고 take도 내용어, eyes도 내용어, off라는 부사도 내용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can이라는 긍정의 조동사는 잘안 들리고 발음이 짧고 약하지만 부정의 조동사 cannot 얘는 축약했을 때 can't. t 발음은 또잘안 들려요. n 사운드, t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t 발음을 잘안 합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이 된다라고 하면 거의 들리시거든요. can't. t 겹자음이니까 어차피 은, t 붙었을 때안 들리니까 I can't take my eyes off. off라기보다는 o 자체에 강세가 가는 부사인지라 i에 가깝게 발음하셔서 off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Go go listening 1. I can't take my eyes off. 그렇죠. Try to be a copycat. Go go listening 2. I can't take my eyes off.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3. I can't take my eyes off. 드시나요? Good job.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I can't take my eyes off. 한번 더. I can't take my eyes off. Excellent. 영국식 발음 들어볼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2. I can't take my eyes off. I can't take my eyes off.
0: 내용 뭐죠? It's blank,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빈칸에 들어갈 말은 a dry season. 건조한 계절, 즉 건기를 뜻하고요. 비 오는 날, 젖어 있는 우기를 가리킬 때는 a rainy season, 참고로 a wet season이라고도 합니다. 자, 건기이지만, 건조한 계절이지만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뭘요? 운 좋게도 촉촉한 소금을요. It's blank. 두 번째 빈칸에 glistening. 요게 이제 반짝거리는, 이것이 반짝거립니다. I can't blank. 앞에서 연습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캐치하셨을 텐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뭐뭐에서 눈을 떼다. Take one's eyes off. 요 표현 알아두시고요. What's mysterious about the salad you uni is that? 했어요. 자, 신비로운 거, 뭐에 관한? Salad의 유은이의 신비스러운 것은 뭐뭐이다. Is that there something? Another island 했습니다. 여기 빈칸에 들어갈 동사가 exist라고 해서 존재하던데, 존재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섬이요. 어디에? 빈칸. On this vast field of salt 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소금 평지의 말이에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한번더 들어봅니다.
2: It's a dry season, but luckily I came across moist salt. It's glistening. I can't take my eyes off.

Hello,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oday. 네, 안녕하세요. We are going to answer the question, what is your strength in an English interview, job interview? 자, 장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참 우리가 자랑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어색할 수가 있고 좀 창피할 수 있지만 이럴 때는 인터뷰에서는 아주 자신감 있게 you've got to show them that you are good at a very particular thing. So we're going to do that today. Let's see what kind of answer I've prepared for you. 저는 문제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Alrighty, so let's find out that middle sentence. How do we say that in English? Alrighty, so you are good at solving problems. 네, 문제들이 항상 있죠.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그걸 잘합니다. That's what we're saying today. Alright,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중요한 거는 quickly and efficiently. 자, 저는 문제를 빠르고, 네, quickly, 효율적으로. Efficiently, 네, 해결하는데 능숙합니다. So, I'm good at. 네, I'm sure you've heard of this phrase. I'm good at 뭐뭐를 잘하는 거죠. Right. So, I'm good at solving problems. 자,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잘하는데 중요한 건 빨리 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We have no time. Okay. I'm good at solving problems quickly and efficiently. 자, next one.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있을 때 막, 어머,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안 되죠? Right? How do we say that?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When there is a problem, I'm able to keep my cool. 자, when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을 때, I'm able to, 뭐뭐 할 수 있어요? To keep my cool. That is our key phrase for today. Keep your cool. 자, 뭐 cool as a cucumber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 cool 할 때는 그냥 나 멋져 이게 아니고요. 이게 화가 났을 때 열이 나죠. 반대말로는 이게 시원한 게 it means to be under control and to be calm, not angry and not excited and emotional. So to keep my cool is 침착하고 under control. 네, 아주 네, 조금 쿨할 수도 있겠죠? Alright.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I quickly look at possible solutions and act right away. 저는 가능한 해결책을 재빨리, quickly 살펴보고 바로 행동합니다. So, 빨리. Okay. Solution. 자, 해결책을 빨리 이렇게 보고, 이거 할 수 있고, 저거 할 수 있고, and act right away.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Cook versus chef. Cook versus chef.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ook 그리고 chef입니다. cook는 요리하다가 아니고요. 요리사를 뜻하는 cook입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단어 cook부터 할게요.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cook이라고 발음하시죠. 아닙니다. 이거는 으 발음과 더 가깝고요. 그래서 cook, cook. 좋아요. 이거는 look, book. Cook 다 똑같은 발음이에요. 오케이, cook는 요리를 하는 모든 사람의 총칭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요리하는 사람은 cook. 오케이, 예문들 통해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Cook, 일반적인 요리사. C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네, lousy라는 거는 서투른 하고 그냥 뭔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못하다. 그래서 my husband is a lousy cook.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반대로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My husband is an amazing cook. My husband is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냥 음식하는 사람, 네, 남편이 요리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툴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다시 한번요.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그녀는 요리사로 일하고 싶었어. 네, 여기서 요리사, cook. She wanted to work. 그녀는 일하고 싶었어. 무엇으로? 요리사로. As a cook. She wanted to cook. She wanted to work as a cook. 네, 마지막입니다.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이거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속담인데요. 이거는 요리사가 너무 많으면 스프를 망치기 마련이지. 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리사가 뭐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예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프, broth나 스프 혹은 육수도 됩니다. 가 망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chef. 네,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셰프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발음

제대로 하실 거면 셰프가 아니고요. 이름절로 셰프.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F 발음 명확히 해주세요. 자, 한번 해볼게요. 셰프. 셰프. 네, 이거는 전문적인 요리사입니다. 네, 이거는 호텔이나 식당의 주방자를 셰프라고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식당에서 일하는 그런 요리사들은 그냥 쿡이라고 하고 뭔가 진짜 그냥 음식이 좀 되게 고급진 그런 호텔이나 아니면 그런 식당 정말 음식 맛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데는 보통 주방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셰프라고 합니다. Okay, 예문들 통해서 볼게요.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My compliments to the chef.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Chef, 전문적인 요리사. Chef.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She dreamed of. 그녀는 꿈을 꿨어. 무엇에 대해서? Of becoming a chef. 그래서 주방장이 되는 것을 꿈꿨어.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o someone who wants to become a chef usually goes to culinary school, right? Oka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My compliments to the chef. Okay? 뭔가 되게 고급 식당에서 먹다가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우아하게 좀 세련되게 그 웨이터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My compliments to the chef. 이렇게 말하면 주방장님께 찬사를 보내요. 이런 말입니다. Okay? Compliment는 칭찬도 되지만 찬사도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네, 보통 주방장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장은 그녀의 직원들을 잘 훈련시켰어.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같이 해볼게요.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The chef trained her staff well. Let's review what we learned. 네, cook은 그냥 일반적인 요리사입니다. 보통 이런 뭐 그냥 식당에서는 cook들이 일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음식을 잘 만든다 그럴 때 I'm a great cook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셰프는 이거는 진짜 전문적인 요리사를 뜻합니다. 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My husband is a lousy cook.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She dreamed of becoming a chef.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주제가 참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루틴에 관련된 얘기죠. 아침 루틴, 점심 루틴. 자, 오늘은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 퇴근 후의 상황을 좀 말하는 거겠죠?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여러분이 뭐 휴식도 취하고 저녁도 먹고 책을 읽으시는 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 챙겨야 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녁 되어서 영어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러면 퇴근해야겠죠? 집으로 곧장 귀가하는 경우가 뭐 대부분이죠. 요즘 같은 경우는. 네, 특히 코로나 때문에도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또 많이 먹습니다. 집밥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퇴근하다부터 가겠습니다. 요거 간단합니다. Get off work. 자, 물론 표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저는 요거 추천합니다. Get off work. 자, 이게 구동사는 아니어서 강세를 요 앞에다 줘야 돼요. Get off work. Get off work. 잘안 합니다. Get off work.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요거를 들어볼게요.
1: Get off work. Get off work.
0: 그래서 이거 어떻게 물어보냐면,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가장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퇴근 몇시 하세요? When do you get off work? When do you get off work? 요거 기억해두면 딱 좋아요. 출근은 지지난 시간 했으니까 퇴근을 알아야겠죠? 자, get off work, 오케이? 집으로 곧장 가다죠. 그러면 go home, 집에 가다죠? 그러면 곧장을 어떻게 낼까요? Straight을 넣으면 될것 같은데요.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나저 퇴근하고 곧장 집에 가요. I go straight home when I get off work. Go straight home. 부사의 강세를 살짝 주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자, 그 다음에 집에서 저녁을 요즘에 거의 많이 먹기 때문에 가족들과 저녁을 집에서 먹다. 그러면 have dinner with my family. 이건 간단합니다. 자, dinner 앞에 eat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어요. eat breakfast, eat lunch, eat dinner.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eat은 약간 먹는 행위를 좀 이렇게 강조하는 거고 우리도 점심 먹다도 있고 식사하다도 있듯이 약간 저녁 식사하다의 느낌이면 have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have로 추천을 좀 드립니다. eat보다는 Have dinner. Eat dinner 보다는 뭐라고요? Have dinner. Eat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택지가 있다면 저는 100번 have로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have dinner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Have dinner with my family. I normal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도 먹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식사하다 의미. Have dinner with my family. 들어볼게요.
1: Have dinner with my family. Have dinner with my family.
0: 자, 문장에 넣을게요. 나는 퇴근하면 주로 곧장 귀가한다. 요즘 뭐 거의 다 그렇죠, 여러분. 뭐 어디 가게도 그러니까. 퇴근하면 곧장 귀가한다. 아까 붙이면 될것 같아요. Get off work 넣어주고, go straight home 넣어주고. 자, 그러면 집에 먼저 간다는 걸 앞에 써볼까요? 주로를 넣어야겠네요. I normally, I usually, I typically. 뭐몇 가지 있죠? 부사 넣을 수 있는 거. 자, 이거에 집중합시다. I normally go straight home. 퇴근하고, after I get off work. 이런 게 원어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런 콜로케이션이 잘안돼 있잖아요. 입에 안 붙어 있잖아요. 이런 말들이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듯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간단합니다. 들어볼게요.
1: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I normally go straight home after I get off work.
0: Very nice. Okay, very good. 자, 그다음에 운동하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퇴근하고 꼭 운동합니다. 인터넷 영상 같은 거 집에서 보는 경우도 있죠. TV 보는 경우도 있고 책을 읽는 경우도 있고. 자, 그러면 운동하는 건 workout, exercise, 뭐 do yoga, go to Pilates,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운동하는 장소에 가시는 경우에 hit the gym. 요거 아주 깔끔한 표현입니다. 아주 뭐 인싸되는 표현이에요. 요즘 용어로 hit the gym. I hit the gym after work. I hit the gym after I get off work. 나저 퇴근하고 운동하러 갑니다.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어디에? 체육관에. gym이라고 하죠. 헬스클럽이라고 잘안 하죠. hit the gym. hit the gym. 자,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그래서 이제 운동한

0: 한 권을 읽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read book이 아니라 read books. I like to read books. I like to watch movies. 그 복수형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런데 do some reading. 이것도 괜찮아요. Do some reading. I do some reading after work. I do some reading before I go to sleep. 우리도 독서하다가 있고 책 읽다가 있듯이 영어에도 표현이 하나일 리가 없어요. 둘 다 들어볼게요.
1: Read books. Do some reading. Read books. Do some reading.
0: 자, 내 친구들 중에 일부는 퇴근하자마자 바로 운동하러 가. 운동 열심히 하는 친구들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Hit the gym 한번 써볼까요? Hit the gym.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Right after work. 퇴근하자마자예요. 간단하죠? Right after work. 일 끝나자마자 운동하러 가. 내 친구들 중 일부니까. 단은 아니고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강세 여섯 군데 들어볼게요.
1: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Some of my friends hit the gym right after work.
0: 자, 혼자만의 시간은 alone time이라고 합니다.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강세가 뒤에요. Alone. 재밌는 게 뭐냐면 me를 넣기도 해요. Me. Me. 저? 목적격. I의 목적격. Have some me time. 이라고도 해요. 그렇게도 하는데 요런 걸로 갈게요. 일단은 Have some alone time. 들어보세요.
1: Have some alone time. Have some alone time.
0: 저녁도 정말 나만의 어떤 시간, 뭐 밤늦게라도, 그렇죠? 밤늦게라도 나만의 어떤 시간, 한 시간 정도를 갖는다. 자, 영어 실력을 쌓다, 영어 공부하는 거, study English, 그건 너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어 공부하다 말고 약간 실력을 쌓다, 연마하다 이런 표현이 하나 있어요. Brush up on my English. 선생님, 브러쉬가 왜 나옵니까? 저거 뭐 솔 같은 거 브러쉬랑 안 합니까? 맞아요, 맞는데 brush up 하면 이건 좀 달라져요. 그게 뭐 메이크업 할 때 브러쉬 이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게 실력을 쌓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을 연마하다. 이걸 브러쉬업이라고 그래요. 브러쉬업, 브러쉬업. 또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업은 이 앞에 붙은 거고 on은 뒤에 붙은 겁니다. 브러쉬업, 강세 주고 on my English. 이건 그대로 외우세요. 브러쉬업 on my English. Well, after I get off work, I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그럼 뭐 우리 매일 10분 영어 방송을 본다든가 뭐 책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영어 실력 쌓는다. 자, 들어볼게요.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집안이라고 가사 노동은 housework이란 건 다 아시는 단어일 테니까 do some housework. 이건 아시죠? 우리도 가사 노동이란 말이 있듯이 household chores. 저렇게 하면 약간 가사 노동 느낌이에요. 똑같은 뜻입니다. 근데 우리도 집안일이 있고 가사 노동이 있듯이 do some housework or do some household chores. 이렇게 해서 work에 s 안 붙이고요. 여기 s를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이건 관용적이에요. 들어볼게요.
1: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Do some housework. Do some household chores.
0: 문장에 넣을게요. 나는 영어 실력을 쌓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정도를 투자한다. 오케이. Brush up on my English. 그죠? 저녁때 루틴이 1시간 영어 공부한다. I spend an hour each day. 자, 보낸다는 spend. 투자하다? spend죠. 그냥 spend. 뭐 invest. 굳이 그렇게 안 해도 투자한다는 말이. 보낸다는 얘기니까. I spend an hour. 1시간. 매일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너무 좋은 문장입니다. 들어볼까요?
1: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I spend an hour each day to brush up on my English.
0: 자, 오늘 나온 문장 세 개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정리할게요. 곧장 귀가하다. 자, 저녁 루틴 go straight home. 들어보겠습니다.
1: Go straight home. Go straight home.
0: 운동하러 가다. 아주 세련된 표현 있었죠? Hit the gym. 어디 운동하러 갈 때 체육관에 hit the gym. 들어볼게요.
1: Hit the gym. Hit the gym.
0: 영어 실력 쌓다. Brush up on my English.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Brush up on my English. 마지막으로.
1: Brush up on my English. Brush up on my English.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저녁 루틴에 관련된 얘기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자, 방송 놓치셨거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무료로 이용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EBS1004 참여 코드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던 것들을 이제 다 끝났는지 그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는 제가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공부를 하고 있을 때는? 공부 다 하셨어요? 시험을 보고 있을 때는? 시험 다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상대방이 하고 있던 행동을 마쳤는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상대방에게 뭘 다 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어떠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많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그 식사를 다 끝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렇죠,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거를 바로 Did you finish 무엇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뭘 다 했는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렇죠, Did you 동사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을 다 끝내셨나요? 라고 물어봐야 되니까 동사에 finish를 많이 넣어서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대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보고 있었던 것들, 그것을 상대방이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Did you finish 어떠한 일? 무엇? 하면은 그걸 다 끝내셨나요? 라는 질문 오늘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식사를 하고 있었을 때 식사 다 하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식사라는 거는 meal이라는 명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면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식사 다 하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meal? 해가지고 식사 다 끝내신 건가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 Did you finish your meal?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피자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피자 다 드셨어요? 피자 다 먹은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바로 피자를 넣어서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죠.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pizza?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구체적인 음식을 넣어서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아까 앞에처럼 그냥 식사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구분지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럴 때 빨래 다 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빨래는 뭘까요? 바로 laund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the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빨래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이제 그 코인으로, 이제 동전으로 하는 이제 빨래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들이 되겠죠. 그래서 빨래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들, Did you finish the laundry? 혹은 your laundry?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는 질문도 연습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네 번째 문장은요, 일 다 끝내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은 work를 많이 넣으니까 Did you finish your work?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일 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your work? 혹시 일 다 끝내신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봤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혹시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는 질문 어떻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죠.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일, 되게 궁금한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었죠.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your meal?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pizza? Did you finish the laundry? Did you finish the laundry? Did you finish your work? Did you finish your wor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빨래 다 했어요? 라는 질문. 그쵸?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끝내는 거는 그 시점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쵸? 그래서 언제 그걸 다 끝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언제, when을 넣어서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언제 빨래 다 하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고 When did you finish 무엇? 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그거 언제 끝내신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빨래 언제 다 하신 거예요?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When did you finish the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언제 그거를 끝냈는지에 대한 질문 When did you finish?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일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When did you finish your work?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다 끝냈다 라고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할 수 있지 않나요?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피자를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왜요? 피자가 8조각이죠. 그럴 때 피자 그거 전부 다 먹었어? 라고 그렇게 물어보거나 일을 그럼 전부 다 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전부,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는 뭐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바로 all이라는 걸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id you finish? 하고 나서 all your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을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라는 질문이 되고요. 이 뒤에 all 뒤에 여러분이 어떠한 것을 넣어주시면은 그쵸? 그거를 전부 다 끝내신 거예요? 그걸 전부 다 드신 거예요? 이런 질문이 되겠죠. 일을 전부 다 하신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한 번만 더. 시작! Did you finish all your work?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거는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대명사로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끝내셨어요? 라고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거, 그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는 그쵸? This, that, it, them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러분 Did you finish yet? Did you finish them?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짝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all이라는 거를 그 앞에 쓰시는 것이 아니고 대명사 뒤에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끝내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id you finish it all? Did you finish them all?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살짝 여러분에게 좀 트리키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명사의 어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보고 있거나 알고 있었던 것들을 그 상대방이 끝냈는지 그거를 이제 끝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Did you finish? 무엇? 한번 살펴봤어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딱 10분이죠. 하루 한 문장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복함을 찾는 트라이어긴의 이근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흔히 말하는 호불호죠. 그래서 호불호가 갈리게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1번은 맨 처음 경험이 안 좋아서, 두 번째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자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무엇이든 맨 처음에 무엇을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하실 때에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첫 경험을 무조건 공부하거나 힘들거나 다 외우는 걸로만 하시면 그게 재밌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요, 오늘도요, 예, let's make it more fun. 좀 더 재밌는 그런 시간 준비해놨으니까 함께 출발하시죠. 자, 뭐가 나온다고요? Coming u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Right.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그런데 무작정 영어로 옮긴 거를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게 왜 쓰이는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he hates it. 싫어하는 거죠. 그럼 제일 강력한 거고요. Does not like it. He doesn't like it. 좋아하지 않는다. 그거보다 약간 약한 거죠. 얘보다 더 약하게 말씀하시려면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리 뭐뭐하지는 않아. 그는 뭐뭐하지는 않아.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영어로는요. 당연히 he's not. He's not. 하고 어떤 상황이 나오겠죠. 뭐 피곤하다, 관심 있다, 행복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어떤 내용이 나올지 let's go and check out more examples. Try them out. Step 1. 기억나세요? 그는 뭐뭐하지 않아 라고 할 때 he's not.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보신 듯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응용되죠.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바쁘진 않아. 까탈스럽지 않다니까. 까다롭지 않아. 고집이 있지 않아. 자, 시작은 다 뭐로 하시면 돼요? He's not. He's not. 자, 그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는은 뭐예요? Interested이죠. 빨리 하면 interested. 아니면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그는 관심이 없대. 이런 뜻이죠. He's not interested. 자, 그 다음에 바쁘지 않아. 그러면 바쁜이 뭐예요? 바쁜 거. Busy. 그래서 he's not busy. 어렵지 않습니다. 그는 까다롭지 않아. 까다롭다가 어려운 거죠. 좀 사람이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He's not difficult. 이렇게 많이 씁니다. 문제가 어려운 것도 difficult questions, difficult problems라고 하지만 똑같이 someone is not difficult 하면 문제가 까다롭지 않다. 사람이 그렇죠. 이렇게 까다롭지 않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difficult. 맨 마지막에 그는 고집이 있진 않아. 자, 이런 단어도 한번 같이 정리해봅니다. stubborn이라는 단어예요. S-T-U-B-B-O-R-N에서 stubborn, stubborn. 자, 네 가지 읽지 마시고요. 바로 동작과 함께 정리하셔야 오래오래 갑니다. 그렇죠? That'll stay in your brain forever. 자, 여기 보지 마세요. 저를 보시고요. 그는 관심이 있진 않아. Your turn! 네, 맞습니다. He's not interested. He's not interested.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그는 그리 바쁘지 않아. Your turn. 네, he's not busy. 네, he's not swimming. 이거 아니에요. he's not busy. 됐죠? 자, 세 번째는요. 그리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고.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difficult. He's not difficult. 됐죠? 맨 마지막으로 그는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라고 고집이 세다니까. 자, your turn.

맞습니다. He's not stubborn. 아시겠죠? He's not stubborn. Stubbor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step 2. 늘려볼게요.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그럼 앞에 나왔던 he's not interested. 간단하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라고 할 때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푹 퐁당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in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던 표현입니다. 말할 때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he's not that 여기에 그리라는 단어 하나 that 하나 집어넣은 것뿐이에요. that이 무슨 어려운 단어가 아니고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요가를 하는 데 관심 있잖아. in doing yoga. 뭐 이런 식으로 in 다음에 ing가 쓰이는 이유는 요가를 배우다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요가를 배우는 것에 그러니까 것의 느낌을 살린 것이 ing다. He's not that interested in. He'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자 그 다음에는요. 그는 주말에는 그리 바쁘지 않아. 아까 나왔죠? He's not that busy. He's not busy인데 거기다 that 집어넣어서 He's not that busy. 그리 바쁘진 않다니까. 그래서 바로 언제요? 주말에. 주말이 딱 한 번만 있나요? 1년 내내? 아니죠. 52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weekend에 S를 붙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He's not that busy on the weekends.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는 그리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야. 그럼 아까 나왔죠? He's not difficult에 그리가 붙었으니까 He's not that difficult. 이게 that 강조죠? 이거 하나만 쓰셔도 되게 응용이 많이 됩니다. 그 친구는 그리 잘생기진 않았어. He's not that handsome. 누가 잘생겼다고 계속하면. 그 친구는 그리 나쁘진 않아. He's not that bad. He's not that sad. 슬프진 않다고 그리. 그리의 느낌이 바로 that이에요. It's not that difficult. 뭐 하기에? 만족시키기에 해서 이 표현 많이 쓰이죠. Difficult to please 아니면 hard to please 해서 만족시키다예요. 그러니까 제발이 아니고요. 물론 이제 만족시킬 땐 제발 이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사로 만족시키다. 만족시키기에 that difficult 그리 어려운 사람은 아니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왔던 내용 그러면 직접 해보시는 시간이죠. 여러분 지금 하셔야 오래 남습니다. It's now or never. Try it again.

Let's try it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Here we go. 그는 요가를 배우는데 그리 관심이 있진 않아.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합니까? 야, 일단 시작하면 좋아할 텐데. 자, 그렇다면 관심이 없다. 그리 is not that interested in learning yoga. 그죠? 했더니 아니 일단 시작하면 once he starts it, once가 일단 뭐뭐 하면의 뜻이에요. 이것도 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He will love it. 그래서 줄이면 he'll love it처럼 들립니다. 자, are you interested in reviewing what we have learned today many times? Then come over and visit our website, ebse.co.kr. 여러분, 오늘 정말 열심히들 잘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 보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문장의 형식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문장의 형식을 다루게 될지 자 다음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 문장 읽어 보도록 할게요. She rejected the offer without hesitation. 보이시나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문장의 형식은요. 그렇죠. 바로 삼형식이 되겠습니다. rejected가 서술어가 되겠고요. 동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 그 뒤에 나와 있는 the offer가 삼형식 문장에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목적어가 되겠는데 목적어가 뭐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셔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제가 다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삼형식 문장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가 어떻게 생긴 친구냐면요. 주어, 그리고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가 바로 삼형식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수식어, 꾸며주는 말들이 막 붙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수식어, 꾸며주는 말은 문장의 형식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주어,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겠고요. 이 목적어라는 게 그래서 뭐냐? 간단히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서술어에 동사가 보통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사는 동작을 또 보통 표현하게 되는데 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어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또 예문을 보게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 동작의 대상, 그쵸? 동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목적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는 거. 요거 머릿속에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냥 부록으로 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 즉 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우리가 완전 타동사라고 부른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건 이제 보어가 필요 없다는 뜻이고 타동사라는 건 이제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완전 타동사라고 부르면 아! 목적어만을 취하는 동사, 즉 삼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동사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완전 타동사가 쓰인 그래서 삼형식 문장으로 쓰인 문장은 어떻게 보통 해석이 되냐 그리고 이게 그 목적어를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특징이 되겠는데 문장 안에 을, 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석되는지가 실제로 이 문장의 몇 형식인지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이 문장이 몇 형식인지는 실제 그 영어적인 관점에서 서술어 뒤에 보어, 목적어 이런 게 뭐가 들어가 있느냐지 이게 어떻게 해석되느냐는 실제 문장의 구조와 우리말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참고를 해보자면 보통 목적어가 우리나라 말로 뭐뭐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우리말 속에 을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거 삼형식으로 뭔가 낸가 뭔가 이렇게 영작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힌트 정도는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기 다져봤죠? 그럼 이제 우리 예문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형식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형식 문장도 만들 수 있고 삼형식 문장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동사 재밌는 녀석을 준비해봤어요. 바로 turn인데요. 우리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동사 turn이 나왔었어요. 이게 혼자 그냥 돌다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무엇이 되다? 이거 이형식으로서의 쓰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사 turn인데 얘가 목적어를 취하기도 해요. 그 경우에는 이제 무엇을 돌리다라는 의미로서 활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주실 수 있는 것은 하나의 동사가 하나의 형식으로만 쓰이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나의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과 함께 자, 그럼 이게 언제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를 어떻게 구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그건 문맥 속에서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 한번 읽어보세요. His face turned pale.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Pale이란 단어가 이거 형용사거든요. 창백한이라는 뜻이에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turn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다는 건 이 형용사가 보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형식인 거예요. 그러면 되다의 뜻으로 이 문장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라는 뜻이라는 거. 요런 로직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문장은 어때요?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He turned the chair. The chair.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 딱 들어가 있다는 거. 이거 뭔가 느낌으로 이제 딱 이해되지 않으시는가요? 자,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Turn이라는 게 의미적으로도 되게 어울려요. 자, 돌리다라고 한번 turn을 해석해 보세요. 그럼 의자를 돌렸다. 의자를 돌렸다. 을를 딱 해석 붙여가지고 삼형식으로서 이 문장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는 의자를 돌렸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동사가 여러 형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 동사가 어떤 형식으로 쓰이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뒤에 들어가는 품사와 함께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식 문장 영장 몇 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읽어볼게요. 팀장님이 그 회의를 취소했어요. 자, 그 회의를. 를 붙어있죠. 그럼 먼저 우리는 이거 혹시 삼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을를 들어갔다고 언제나 삼형식인 건 아니지만 먼저 의심은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해서 문장 만들어 보면요. 주어 이렇게 시작됩니다. The manager. 우리나라 말로 팀장님 그냥 영어로는 보통 manager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해서 the manager 주어로 넣고 자, 매니저가 취소했죠. Cancelled. 취소를 했는데 요 cancel이란 동사는요, 그렇죠? 맞아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입니다. 뭘 취소했는지가 뒤에 명사로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뭘 넣어주면 됩니까? The meeting. 목적어 넣어주면 문장 완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단했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manager canceled the meeting. Canceled. 취소했다라는 그 동작의 대상이 the meeting. 목적어로 여기 이렇게 쓰였다는 거 봐주시면서 다음 문장도 같이 살펴볼게요. 그는 일주일에 세 권의 책을 읽어요. 자, 그는, he, 읽습니다. reads. 읽는데, 자, 뭘 읽는 거예요? 읽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명사입니다. 언제나 목적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가요. 해서 뭐라고 적어주면? three books. 세 권의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읽다라는 동작의 대상. Three books. 목적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일주일에 라는 말. 그냥 a week 정도로 덧붙여주면 문장 깔끔하게 완성됐다는 거 볼 수가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reads three books a week. 자, 이렇게 해서 두 문장 함께 영작해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rejected the offer without hesitation. Rejected. 거절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뭘 거절했는지 그 거절하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바로 뒤에 목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거절했어요. 뭘 거절했어요? The offer.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오는 without hesitation은 수식어 꾸며주는 말입니다.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해보면 삼형식으로 그녀는 망설임 없이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소에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문장의 형식이거든요. 삼형식 문장에 대해서 공부해봤어요. 오늘 내용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순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guys, I hope you're ready to work out your legs. Okay,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역시나 다리 근력 운동 오늘 세 번째 날입니다. 가기 전에 우리 영어 대화 한번 먼저 보고 계실게요. Let's get started.
1: So here you go,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That is so not fair. I'm bigger than the other kids. Then do you want to get more homework because you're bigger? Fine, I'll take one popsicle.
0: 네, 오늘의 대화 살펴봤습니다. That is so not fair 또는 so unfair 같은 말이죠. Not fair, unfair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영어 표현인데 너무 불공평해 이런 뜻입니다. 특히나 좀 아이들이 많이 쓰는 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화가 이렇게 시작해요. So here you go. 자, 여기 있어요.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이러죠. 아이스크림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막대기에 달린 그런 아이스크림은 보통 이렇게 콘이나 컵에 달린 거와 담긴 것 달리 popsicle 이렇게 얘기합니다. popsicle. 그래서 one popsicle for each of you. 자, 너희 하나당 한 명당 popsicle 하나씩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 is so not fair 이러죠. 아, 너무 불공평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I'm bigger than the other kids 이럽니다. 나는 다른 애들보다 덩치가 더 큰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개만 받는 게 불공평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oh, then do you want to get more homework because you're bigger 이러죠. 그러면 너가 더 크기 때문에 숙제도 더 많이 받길 원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fine 이러죠. 아, 알았어요. I'll take one popsicle. 그래서 아이스크림 하나만 가져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that is so not fair. 살펴봤습니다. 너무 불공평해요. 이런 뜻이었죠. 똑같은 의미 가진 unfair 보러 두 번째 대화도 보겠습니다.
1: I'm so tired. You made me walk too much. Hey, that is so unfair. You're the one who wanted to come here. I didn't think we'd be walking. I thought we were taking the subway. What do you mean the subway? We walked for 8 minutes.
0: 네, 대화가 조금씩 길어지죠.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거예요.
1: I'm so tired 이렇게 시작합니다.
0: 아, 나 너무 지금 피곤해. 너무 힘들어.
1: You made me walk too much 이럽니다.
0: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잖아. 너무 많이 걷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y, that is so unfair 입니다. 야, 잠깐만. 너무 불공평하잖아. 너무 불공평하잖아 라는 말도 되지만 또 어떤 의미냐면 억울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억울하단 말 영어로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that is so unfair. That is so not fair. 이렇게 하시면 딱 됩니다. 야, 나서 억울해. You're the one who wanted to come here 입니다. 야, 너가 여기 오자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didn't think we'd be walking. We would be walking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걸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thought we were taking the subway. 이러죠. 나는 우리가 지하철 탈 줄 알았지 얘기를 하니까 What do you mean the subway? 이럽니다. 아, 지하철이 무슨 말이야. We walked for 8 minutes. 우리가 8분 걸어서 고작 8분 걸을 거린데 지하철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런 의미였죠. 그렇게 해서 That is so not fair. That is so unfair. 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일단 또 요가 공부하러 가실게요.
1: Okay. So, side leg raise version number 2. We're going to start by lying down on our side again.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e're going to start by lying down on our side again. Good. Now this time we will stay down and rest our head on our arm.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his time we will stay down and rest our head on our arm. Good. Now, help yourself balance with you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I'll say it one more time. Help yourself balance with your hand in front of your belly. Good. Now, keep facing forward and lift the top leg up high. I'll say it one more time. So keep facing forward and lift the top leg up high. High. Good. Now, unlike last time, your leg is facing
0: the ceiling. Yes, instead of the fron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unlike last time, your leg is facing the ceiling instead of the front. Good. Now, that way, you can probably lift your leg up higher than last time.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hat way, you can probably lift your leg up higher than last time. Yeah? Good. Now, swing your leg up high but slow 10 to 20 times. Your legs are straight like sticks. I'll say it one more time. So swing your leg up high but slow 10 to 20 times. Your legs are straight like sticks. Good. When you're done with the workout, hold on to your foot and stretch your leg.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hen you're done with the workout, hold on to your foot and stretch your leg. Good. Now go to the other side and repeat the workout. If not, that would be so unfair, righ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go to the other side and repeat the workout. Because if not, that would be so unfair, right? Good. Now remember, the leg faces the ceiling and it moves high but and slow. I'll say it one more time. So remember, the leg faces the ceiling and it moves high and slow. Yay! Good. That was side leg raise version number 2. Good job, everybody.

Oh, wow. You guys did so great. Next time, we will also be working on our legs, so stay in tune. 네, 오늘 우리 근력 운동, 다리 근력 운동하는 세 번째 날이었는데요.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편 우리 That is so not fair, so unfair. 둘이 같이 살펴봤는데 똑같은 의미예요.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역시나 조그만 아이들이 혹시 하는 거 보면은 아, 저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제 또 알아차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 will miss you guys. Have an amazing day, okay? Bye.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왜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게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그 감정을 담아서 예를 들어 fond memories라고 하면은
1: Oh, yeah.
0: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1: Yeah, I have many fond memories of childhood,
0: 네,
1: for example.
0: 딱 이런 형태로 많이 쓰이죠.
1: Yeah.
0: Fond memories of childhood 아니면 from my childhood.
1: Yes.
0: 자, 그래서 저는 생일을 항상 정말 좋아했어요라는 문장이었고요.
1: Mm-hmm.
0: 그 이유는
1: It is not necessarily because of all the attention that you get or because of any parties.
0: 네, 주의나 관심.
1: Attention, attention.
0: 주의를 집중해 주세요. 여기를 봐 주세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봐 주세요라고 하는 목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attention
1: Attention.
0: please. 자, 이야기하겠습니다.
1: Okay.
0: 집중해 주세요. Attention
1: Okay.
0: please. 네. 그리고 물론 어떤 yeah, you don't have to pay that much
1: Oh,
0: attention
1: okay.
0: to my face
1: All right,
0: or what
1: sorry.
0: I say.
1: I was
0: 그래서
1: trying to be attentive.
0: 또 네. attention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을 또 attentive라고 형용사로도 쓰기도 하는데요. 잘 언급해 주셨고 차렷 자세를 가리킬 때도
1: Attention!
0: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1: Okay.
0: 그런데 생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not necessarily 꼭 이것만은 아니에요. Because of all the attention that you get 생일날 모두가 막 관심을 주니까 그것 때문만도 아니고 because of any parties 어떤 파티 때문만도 아닙니다.
1: Okay.
0: 그런데
1: So why? She says but just because it's a day where you hear from loads of people in your life how they feel about you.
0: How they feel about you. 그러니까 당신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mm-hmm.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Mm. 아낀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from loads of people in your life 내 삶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라는 말은 주변 사람들
1: The people around me, the
0: 네.
1: people I spend time with
0: 네.
1: yeah.
0: 영어에서는 이런 in your life, in my
1: yeah.
0: life 이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 우리말로는 내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조금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yeah.
0: people in my life, 주변 사람들, 내가 알고 지내는 사람들, 나를 아는 사람들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부터 많이 연락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래요.
1: All right.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1: It's a day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0: 네, 행복감을 주는
1: uplifting. Uplifting.
0: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거예요.
1: Yeah.
0: 노래도 uplifting song이 있을 수 있고요.
1: I was going to say that. 네. Uplifting songs.
0: 네.
1: There could be uplifting poems,
0: 네.
1: uplifting movies,
0: 네.
1: anything.
0: 여기서 행복감을 주는이라는 것은 사전에 있는 정의를 가져오긴 했는데 아무튼 기분 좋게 해주는 건 다
1: yeah.
0: 그러니까 mood lifting 해주는
1: yeah,
0: 거죠.
1: It kind of lifts your mood up,
0: 네.
1: right? Makes you feel better.
0: 그래서 it's a day 어떤 날인가 하면 where people send you all these lovely uplifting messages. 사랑스럽고 행복감을 주는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보내는 날이죠.
1: Mm-hmm.
0: 무엇에 대해서?
1: Mm-hmm. About how they appreciate you and what you mean to them.
0: About how, 여기서 how라는 거는 the fact that,
1: yeah.
0: 네, 뭐뭐라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1: Right.
0: 그래서 they appreciate you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감사히 여기고
1: mm-hmm.
0: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1: mm-hmm.
0: what you mean to them,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메시지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you라고 하는 말이 당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 봤을 때 상대방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1: yeah,
0: 가리키는 거니까
1: yeah.
0: 거의 I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or sure.
0: 네.
1: Let's see what else she has to say.
2: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and how much I value them and what they mean to me.
1: And although I wish this wasn't just a birthday thing.
0: Just a birthday thing.
1: Mm-hmm.
0: 이따가 더 연습해 볼 건데요.
1: Mm-hmm.
0: 그냥 생일 것이라고 번역하면 말이 안 맞고 그냥 생일에만 하는 일.
1: Yeah, something that you do on your birthday only.
0: 네,
1: right?
0: 아니면 생일과 관련된
1: right.
0: 일인 mm-hmm.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1: mm-hmm.
0: 이제 그게 이제 this isn't just 이런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I wish까지 나와서 this
1: mm-hmm.
0: wasn't로 과거로 바뀌고 저는 이게 생일에만 하는 일, 즉 연락해서 나는 네가 있어서 고마워 이런 메시지를 주고
1: mm-hmm.
0: 받는 것이 생일에만 하는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And I try to make it a daily life.

0: thing where I would make sure that the people in my life know how much I appreciate them.
1: 그리고 저는 노력합니다. I try to make it a 지금
0: daily
1: 이것을
0: life. 예,
1: daily life thing. Mm-hmm. 일상 속에서 하는 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대요. Where I would make sure 꼭 노력합니다. 반드시 뭐뭐 하기 위해서.

0: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1: Alright.
0: 어떤 물건에 대해서 아 그거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라고 설명하고 싶다면
1: That is,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0: 네.
1: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0: 생일 선물로 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for my birthday. 제 생일을 위해서 받은 물건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So I received it for my birthday. 연습해서 꼭 써보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Alright, it's time for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생일을 좋아한다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0: 네, 자, 처음 메시지는 이거였죠.
1: Harry says, I'm fond of birthdays when it's mine.
0: 네, 생일을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내 생일일 때.
1: When it's mine.
0: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일은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Reem 씨가 이렇게 말했네요.
1: I love festivities and exchanging gifts. I'm fond of any reason to celebrate with people.
0: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festivity, 여기서는 복수형으로 festivities라고 쓰였는데요. 이거는 축제 행사나 축제 기분, 분위기를 가리켜요.
1: Yeah, like when you're celebrating something in a certain way, right? Yeah. Whatever you do to celebrate.
0: 네, 그래서 기념하는 어떤 분위기나 행사 일을 festivities라고 부르고 그런 자리, 축하하는 자리, 기념하는 자리, and exchanging gifts, mm-hmm. 선물 교환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Mm-hmm. I am fond of any reason,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이유가 있다면 좋아한대요. To mm-hmm. celebrate with people, mm-hmm. 사람들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다 좋아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1: All right, perfect. Well, me too, Reem. How about you guys? Anyway,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and also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everyone,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너무 반갑습니다.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네, 저번에 우리 슈노이 and Toby, they are in the staff room. 교무실에 갔죠? 막 기어가고 있어요. 보이면 안 되니까. Alright, 자, 이 책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We are going to maybe find out or maybe not. Alright, we'll see. Alright. First of all, we have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So let's take a look. So the first word is to startle.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Right? Like, oh, startle. Okay? And the second word is to hand. 친구들, 명사로 hand는 손이잖아요. 근데 동사예요. 건네주다. To hand. With your hand. Okay. And the third word is to boost. 강화하다. To boost. Okay. So these are th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see how it's used. All right. So they are crawling. What's going to happen? Let's start reading. Suddenly, Shinoy's mom burst in. The look on her face told Shinoy she'd seen the mess in the library. Shinoy stood up quickly, startling the teachers.
1: We're doing a library project. Can we check your books?
0: Yes, added his mom, clearly aware that something was up. Sorry to bother you.
1: What book would Snare hide something in? Wondered Shinoy.
0: He'd put it somewhere hard to find, or in the last place they'd want to look. Okay, 자, 우리 슈노이, 토비 들켰습니다. 엄마한테, 엄마가 등장을 하는데 뭔가 엄마 뭔가 눈치를 챘어요. Okay, so she came in. 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애들이 밑에 있었잖아요. 기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갑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니까 it startled the teachers. So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startle, to startle. 깜짝 놀라게 하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이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애들이 팍 튀어나오니까. She was clearly aware that something was up. 네, something was up. 뭔가 문제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sorry to bother you. 자, 아우 죄송해요. 민폐를 끼쳐서 네 이렇게 말을 하죠. 아, 자, 그래서 이 책 어디에서 신호이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책이 어디 있을까? 이 snare이 어디에다 숨겨놨을까?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1: Is there a book that no one has read or ever looks at? Shinoy asked desperately. The staff glanced at each other.
2: Well, said Miss Sharp, there's a book written by Mr. Amitri. It's called My Amazing Life as an Educational Expert.
0: Miss Sharp handed Shinoy the most boring-looking book he'd ever seen. He blew the dust off and looked for page 67. A postcard-sized image of Ember was wedged between the pages. Only it wasn't an image. It was actually her, trapped in the temporal prison.
3: 하, 네, 자, Miss Sharp 선생님이 한 책을 추천을 해줬는데 이 책에 Ember이 갇혀 있네요. Alright. 네, 슈노이가 선생님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물어보는데 아무도 안 읽어봤을 것 같은 책 혹시 아시나요? 뭐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Miss Sharp가 there is a book. 네, 어떤 책이 있는데
0: there is a book written by Mr. Amitri. 자, 교장 선생님이 쓴 책이 있어요. 아무도 몰랐지만 My Amazing Life as an Educational Expert. 네, 이런 책이 있는데 Miss Sharp handed Shinoy the most boring looking book he'd ever seen. 자, hand. To hand, 친구들. 여기에서는 our second vocabulary, 건네주다. 이 손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건네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the most boring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지루하게 보이는 책인 거예요. 우리 시노이가 그래서 page 67 딱 보니까 Embry 여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Alright, in this temporal prison, let's continue reading.
2: Thank you, shouted Shinoy, and he ran into the corridor. Now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said Toby, banging a fist on the photocopier. How are we going to do that?
1: Light is radiation, isn't it? said Shinoy.
4: Correct,
1: said Bug, jumping up from behind the photocopier, waving a spanner.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2: Shinoy slid the wafer-thin ember onto the top of the copier and pressed scan. The display read, warming up. It seemed to take forever until a bright beam of light whooshed across the temporal prison.
0: Alrighty. 자, 엠버를 꺼내기 위해 복사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2: It says here, 자, 토비가 그래요. We need a blast of radiation.
0: 좀 폭발적인 방사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light is radiation. 우리 시노이가 그러죠. 이 빛이 방사선이잖아. 그래서 바로 여기 it says here photocopier를 쓰는 거예요. 복사기를 쓰는 거예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그가 왜 이 photocopier에 갔냐면요.
2: I've given it a little extra boost.
0: 네, here comes our third vocabulary word. Boost, 강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냐면요. 친구들, 이 빛을 좀 더 강화시킨 거예요. 더 밝게.
2: 네, that's why. To get Ember out. Alright?
0: 자, so here it's warming up. 이제 이게 스캔을 빨리 복사를 해야 되는데 It's taking forever.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친구들, forever는 영원히.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It is like taking so long. 이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stop and think. The copier took a long time to start working. 자, 복사기가 작동을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2: Yes, that is true. It took forever.
0: 네, 이렇게 말이 나왔죠. All right. So, 아, 과연 이 photocopier 복사기가 도와줄까요? Okay, so we need that strong light, right? So, join me next time to finish our book The Day of the Baffling Books. All right, let's see what happens. How are we going to save Ember?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everyone.
5: Fast, fast,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6: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7: 저기도 같이 회전해 주세요.
6: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5: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You see? That's much better. Right, Bear?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딩 스텝업의 요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스텝업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앨리스가 무언가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 사용법을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이미 봤을 수도 있고 혹은 신선한데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0: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1: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나 재밌어지고 있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Chapter 3, 제3장입니다. Drink me and eat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마셔, 나를 먹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자, 지금 이 직전 강의까지 어떤 내용이었냐면 앨리스가 방에서 이 금색, 황금빛이 나는 열쇠를 하나 습득하게 되었는데 전부 다 문을 열어보니까 그 방에 문이 가득했었죠.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보지 못했던 이 커튼 뒤에 있었던 어떤 작은 문이 있었어요. 한 40cm가 살짝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넣어보니까 되는 거예요. 문이 탁 열려서 그 문 이 통로 사이로 쫙 보니까 저기 아주 예쁜 정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문이 작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그래서 Alice는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탁자,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There, 거기에서 she saw a little bottle. 그녀는 하나를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작은 병을 보았습니다.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이라고 되어 있네요. A label. Label 이라고 하면 바로 라벨 이라고 하죠. 혹은 꼬리표 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병에 뭔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 뭐 상표라든가 어떤 제품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담겨 있는 그걸 우리가 label 혹은 라벨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게 거기에 어떤 병에다가 붙어 있지 않으면은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꼬리표를 발견했습니다. 라벨을 발견했어요. Was tied. 묶여 있었어요. 아, 거기에 병이 붙어 있었던 게 아니라 묶여 있었나 봅니다.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여기서 neck이 어딜까요? neck 하면은 이거잖아요. 목.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제 몸이 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병에 가장 아랫부분 혹은 중간부분 혹은 윗부분 그 윗부분 입구 이렇게 좁아져서 뭔가 액체가 나갈 수 있는 그 윗부분 바로 밑에 이렇게 약간 좁아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바로 목입니다.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똑같잖아요. 이 몸이 있는데 맞죠? 어깨 넘어에서 머리로 가는 물론 이제 여기서 막 액체가 쏟아지고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제 몸을 보았을 때 마치 병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목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물이 담겨 있고 이게 뭔가 나가는 입구로 가기 전에 그 좁아지는 그 부분 그거를 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병의 목 주변에 묶여 있었습니다. 뭐가요? 꼬리표가.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The label, 그 꼬리표에는 said, 그 꼬리표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drink me in large letters, 아주 큰 글자로 drink me, 나를 마셔. 이 drink me가 아주 크게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say라고 하면 said나 say라고 하면 원형은 said, say가 되겠죠. 자, 이 say는 말하다잖아요. 근데 the label, label이라고 하면 꼬리표예요. 어떤 이 상표나 제품명이 붙어있는 이 뭔가 꼬리표는 물건이죠. 이 물건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이 say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우리가 몰랐던 say와 read의 사용법입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보면은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구나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는 말했다. 자, 일단은 say와 read의 기본적인 의미,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런 의미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 said he was tired. 그가 말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제가 he라고 한다면 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 오늘 피곤해. 아이고, 피곤해.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피곤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요. She reads a book. 그녀는 읽습니다. 무엇을 읽냐 하면 책을 읽습니다. 저처럼요. 책을 많이 읽는 효린파파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책은 재밌죠. She reads a book. 그녀는 책을 읽습니다. Every night. 매일 밤에 책을 읽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보니까 아, 진짜 말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말 그대로 읽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가끔 나오는데요. 가끔보다는 좀더 자주 나옵니다. 영 나오지 않진 않거든요. 꽤나 나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sign says no parking. 그 사인에 쓰여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진짜 그 사인이라고 하면 표지판이 됩니다. 표지판이나 어떤 쪽지나 어떤 이 신호나 이 뭔가 이 공지판 정도가 되겠죠. 뭐 표지판이라고 할까요? 그 표지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었다는 게 표지판이 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no parking, no parking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쓰여 있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표지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주차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게 되겠죠. 그 표지판이 진짜 살아서 막 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됐죠. 그 다음은요. 두 번째는 The sign reads do not enter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지판이 읽었습니다. 표지판이 살아가지고 두 눈이 있어서 무언가를 읽는 것 아니겠죠. 그게 아니고요. The sign, 그 표지판이나 어떤 공지판, 어떤 공고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읽혔다. 읽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쓰여 있었다. 적혀 있었다. 마치 여기 있는 say와 비슷하죠.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do not enter. 출입 금지.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적혀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say와 reads에 제가 또 다른 의미를 알려드렸잖아요.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 자, 그런데 보면은 하나 주의해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을 주의해야 되냐면 이걸 수동태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read가 수동태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혀 있었다, 쓰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표지판이 직접 손발이 있어서 막 뭔가를 쓰는 게 아니라 이 표지판에 누군가가 와서 쓴 거잖아요. 그럼 표지판 입장에서 보면은 쓰여진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것들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the sign was read나 이렇게 뭔가 수동태로 써야 될것 같지만 그냥 reads나 says를 그대로 쓴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보고 계속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Alice was wise. 자, 그런데 거기에 뭔가가 이 꼬리표에 쓰여 있었죠. 나를 빨리 마셔, 나를 빨리 먹어라는 나를 빨리 마셔라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Alice는 어땠습니까? Wise는 현명한 혹은 신중한 이런 의미입니다.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자,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것을 일단 우선은 한번 볼래. 아,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날수 있잖아. 일단 한번 볼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그녀는 확인했습니다. To make sure 이라고 하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확실하게 하냐 하면, it didn't say poison. 그것이 말하고 있진 않는지, 뭐라고 적혀 있진 않는지. 여기도 보니까 say가 뭐라고 적혀 있진 않은지가 되겠죠. 뭐라고 안 적혀 있는지, poison이라고 하면 독입니다. 독. 독을 먹으면 안 되겠죠. 복어 있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부풀리는 복어에 보면 독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독이라고 적혀 있진 않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번더 체크를 하는 것이죠. 한번더 확인을 하는 것이죠.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Not to drink.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Something. 무언가를. 근데 이 무언가가 뭐냐면 marked poison. 뭐라고 돼 있는? poison이라고. 즉,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했죠. 그래서 marked니까 표시가 된 무언가를 마시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병은 poison, 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과연 앨리슨 이걸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Drink me and eat me.

0: Alice went back to the table. There, she saw a little bottle.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The label said, "Drink me," in large letters. But Alice was wise. "No, I'll look at it first," she said. She checked to make sure it didn't say poison.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The bottle was not marked poison.
1: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Alice decided to taste it. 그렇죠. 지금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앨리스는 decided, 결정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To taste it. 그것을 맛보기로 결심했습니다. She found it very nice. 자, 조금 마셔보니까 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매우 맛있다고, 매우 괜찮다고 발견했습니다. 알게 되었다는 거죠. It tasted like. 그것은 마치 뭐 같은 맛이 났습니다. 무엇 같은 맛이 났냐면 체리파이나 커스터드나 로스트 터키. 터키는 칠면조죠. 이 닭보다 좀 더 큰 그런 이 조류가 있죠. 어쨌든 칠면조. 근데 어떤 칠면조냐면은 바로 구운입니다. Roast turkey라고 하면 구운 칠면조. And hot butter toast. Hot은 뜨거운. Butter이라고 하면은 버터를 바르다. 근데 buttered라고 돼 있으니까 버터가 발린 토스트, 빵이 되겠죠. 이런 맛이 모두 다 함께 섞인 그런 맛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맛있는 맛이지 않을까요? 이런 모든 맛이 섞여있는 그런 맛이 났다라는 거죠. 아, 괜찮은데. She soon finished it. 자, 이제 조금씩 마시다 보니까 그녀는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그녀는 그것을 곧 다 먹었습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어떤 게 일어났을까요?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앨리스는 느꼈습니다. 무엇을 느꼈냐면 그녀 스스로 자신을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제가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꼬집는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제가 이 꼬집는 이 고통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앨리스는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걸 느꼈냐면 growing은 어떻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뭔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뭔가 변화가 있겠죠. Smaller and smaller. 더더욱 더 작아지는 그녀 스스로를 느꼈습니다. 뭔가 이 작아지는 느낌, 제가 이렇게 작아지는 것 같았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뭔가 자기 자신의 몸이 이렇게 작아지는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되겠죠.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이거 참 희한한 느낌이네. 자, curious라고 하면은 제가 여기에 뜻을 세 가지를 적어두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호기심이 많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를 흔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강의에서 거의 대부분 curious가 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curious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많은 혹은 궁금한이라는 의미로 거의 대부분 쓰였고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curious라고 하면 별난, 특이한, 희한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느낌이네, 아주 이상한 느낌이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즉, 자기의 몸이 막 이렇게 작아지니까 이거 느낌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곧 그녀는 단지 얼마나 키가 커졌냐면 10 inches high. 1인치가 약 2.54cm라고 그랬죠. 그러면 10인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인치라고 했으니까 바로 25cm 정도 되겠죠. 약 25cm 정도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녀의 몸이 25cm 정도로 줄어든 거예요. 아주 줄어들었죠. 자, 이제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 놓칠 수 없겠죠?
0: Alice decided to taste it. She found it very nice.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She soon finished it. Alice felt herself growing smaller and smaller.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Soon, she was only 10 inches high.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Label. Label. A label was tied around the neck of the bottle. Mark. Mark.

0: She knew not to drink something marked poison. Butter. Butter. It tasted like cherry pie, custard, roast turkey, and hot buttered toast mixed together. Roast. Roast. We had roast chicken for dinner. Curious. Curious. What a curious feeling, she sai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table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단어에다가 제가 새로운 의미를 하나를 추가시켜 드리겠습니다. table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제가 뭔가 밥을 먹는다면 이 밥그릇과 반찬들을 놓을 수 있는 이게 뭡니까? 바로 식탁이나 테이블, 탁자를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하나의 의미가 더 있다는 사실 여기 보도록 할까요? He put his books on the table. 그녀는 두었다. 그녀요. 그녀가 아니고 he. 그는 두었다. 그의 책들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On the table. 그 탁자 위에 두었다. 혹은 그 식탁 위에 두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자나 식탁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Look at the table on page 10. Look at the table. 테이블을 봐라. On page 10. 10쪽에 있는 책의 10페이지에 있는 탁자일 수도 있지만 뭐 a picture of a table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탁자 모양의 그림이라면. 자, 그런데 그냥 table이라고 하면은 바로 표입니다. 도표나 표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테이블이 이 탁자나 식탁을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어떤 도표나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이 정보들이 담겨있는 어떤 도표나 그냥 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네. 자, 한 주에 이제 반을 가르는 날인데요.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라고 해서 오늘은 경찰이란 직업이랑 또 관련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경찰이 차를 세운 situation이에요.
1: 아, 그러면은 뭐 범법 행위가 조금 있었겠네요.
0: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용상.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그 자동차를 렌트해서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저도 렌트해 봤어요.
0: 그랬을 네. 때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네. 운전을 하다가 조금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게 꼭 무슨 뭐 과속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네. 뭐 예를 들어 등이 하나 나갔다든가 이럴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랬을 때 내용, 어떤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